모과나무 가지에 롭롭롭롭 무성한 수국잎에 톱톱톱톱 잔디밭에 홉홉홉홉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오규원 시인의 빗방울이라는 시의 일부인데요. 이 시인에게 이렇게 나뭇가지, 수국잎, 풀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다 다르게 들렸나 봐요. 오늘 아침에 거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빗방울 소리를 이렇게 가만히 들어볼 여유 우리한테도 잠깐 허락됐으면 좋겠습니다. 5월 20일 수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

0: 사라 발레일리스의 러브송으로 시작했습니다. 뭐 비가 와서 좀 그렇지만 네, 왠지 좀 에너지가 느껴지는 그런 곡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비 와서 선선해진 건 좋은데 차가 엄청 막혀요. 지각할까봐 마음이 너무 불안해요 라고 8724님 몇 분 남으셨어요? 그래도 안전운전 하셔야죠. 네, 날아갈 순 없으니까. 비가 추적추적 내려서 운동 안 가고 믹스커피에 단팥빵 먹어요. 혈당 확 오르겠네요. 자주는 안 그러시는가 봐요. 이런 날도 있어야죠 라고 하셨으니까 예, 격하게 동의합니다. 대신 점심 먹고 운동 좀 하시고 예. 6397님 점심 약속이 있는데요. 비가 오니까 급 나가기 귀찮아졌어요. 그래도 오아연 들으면서 준비해 보려고요. 아, 참 그 마음 제가 너무 잘 압니다. 9929님 참 그게 예, 약속이라는 게 이래서 뭔가 막 일과 이렇게 맞닿아 있는 일들이 아니면 이렇게 돼서 좀 한두 번 피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좀 거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자, 힘내시고요. 어제 재료가 소진돼서 아침 일찍 나와서 오프닝부터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매일 완판돼서 처음부터 듣고 싶어요 라고 정미영님. 와, 대박인데요. 저도 어저께 저녁 때 평소에 자주 가던 음식점이 저녁 시간 다 됐는데 문을 안 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아저씨가 아픈가 그랬는데 자세히 보니까 재료 소진 맛집이었었던 거야. 자, 정말 그런 좋은 일들이 매일매일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힘내시고요. 오늘 아침 1, 2부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이카운트, 백조싱크, 쉐보레, 주식회사 BS 한양,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백년화편, 롯데렌터카,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 KB국민은행,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두드림 SNC,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IS동서, 오뚜기 카레, 포스코 ENC와 함께할게요.
1: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6: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7: 자, 따라해보세요.
8: 이카운트 ERP
9: 4만원.
10: 회계관리
11: 이카운트 ERP
12: 4만원.
13: 재고관리
14: 이카운트 ERP
15: 4만원.
16: 생산관리
17: 사업성공
18: 함께해요.
19: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0: 이카운트
21: 가입비 부가세 별도.
22: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밥알이 살아있는 떡.
23: 밥알 찹쌀떡의 원조.
24: 백년화편.
23: 첨가물 없이 건강한.
24: 백년화편.
23: 30년 전통.
24: 백년화편.
23: 떡 선물 세트는.
24: 백년화편.
23: 1588-5678.
25: IS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동서.
26: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27: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26: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2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9: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갓 따낸 케이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네, The Temper Trap의 Sweet Disposition. 이거 호주 밴드 맞죠? 맞아요, 이동환님. 이 비가 그치면 500일의 여름이 되는 건가? 야, 다들 기억력들이. 0202님, 이게 500일의 서머라는 영화, 예, 고든 래빗 주니어가 출연했던 영화 사운드 트랙에서 흘렀던 곡이잖아요. 6345님, 비오는 아침 노란 우산

쓰고 걸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노란 우산 요새 잘 안 보였는데 어디 가고 계신지. 500일의 서머, 그러니까 1년에 365일인데 서머 입장에서 그런 거죠. 예. 아니 비가 진짜 전국적으로 오고 있어요. 목포, 광주, 또 상주, 경북, 상주에서도 다 비 소식들을 전해주고 계신데, 아무튼 농촌에는 보약 같은 단비가 내리는 거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라고 9399님. 그쵸. 지금쯤 내리는 비는 진짜 단비죠. 네. 자, 지금부터 11시까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8000번도 오늘 아침 앞으로 열려 있고요. 또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좋은 마음에 드는 음악 나올 때 하트도 눌러주시고요. 문자 게시판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태림님이 신청하신 곡 들려드릴게요. 이소라 그리고 슈가가 피처링했죠. 신청곡.

너도 마저 잠드네 밤 백번 나를 토해내네 그대 아프니까 난 당신의 삶 한 개통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에 빠뜨려는 family에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플 때 함께 임해도 외로움에 다 멈춰줄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대의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되는 그래 난 누군가에게

일레인의 신곡이었어요. 그러다 보면 함께 들었습니다. 이 곡 듣고 있으니까 누가 그리워요. 그리워야만 될 것 같아요. 박효정님. 네, 만든 분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요. 큰애 신검 들여보내놓고 비가 와서 차에 누워있는데 언제 이렇게 컸지? 시간 참 빠르네요. 차에서 듣는 빗소리도 라디오 소리도 좋아요. 박가영님. 그죠. 생각해보면 뭐 조선시대 14, 15세 시집장가 같다고는 하더라도 사람 수명이 또 늘어난 만큼 아이들도 겨우 어린애 티를 좀 벗나 싶으면 바로 신검. 무튼 네, 잘 마치고 네, 맛있는 거 드세요. 필 콜린스의 음성입니다. Can't stop.

0: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2026년 상반기 안전한국훈련이 2026년 5월 11일부터 전라남도 내 8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태풍, 홍수 등 풍수에 따른 주민 대피 및 수습 복구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국훈련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훈련은 전라남도가 함께합니다.
1: 좋다!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1: 얼쑤 신난다!
2: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4: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5: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NS. 자, 루브르 또 오르세 박물관과 함께 파리 제3대 미술관으로 꼽히는 퐁피두 센터. 여기가 서울 여의도에 문을 연대요.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곳이죠. 그래서 첫 번째 전시에

아주 큰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6월 4일 목요일부터 열리는 첫 번째 전시의 주제가 큐비즘이에요. 큐비즘, 우리는 입체주의라고 미술 시간에도 배우잖아요. 여기에 유명한 화가, 대표적인 작가로 파블로 피카소가 있고, 그래서 이번 전시에 피카소의 작품은 물론이고요. 입체주의를 대표하는 조르주 브라크, 프레낭 레제 등등 43명의 작품이 총 91점 10월 4일까지 선보인다고 하는데, 현대미술 특히 입체주의에 관심 있는 분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일명 스쿨존, 뭐 이제는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여기 가면은 서행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죠. 근데 여기가 24시간 내내 시속 30km 이하로 다녀야 한다는 거, 여기에 뭔가 이의를 제기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린이가 거의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에도 시속 30km 제한을 지켜야 하는 것은 과도하다,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경찰이 속도 제한을 좀 완화하는 방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영국, 호주처럼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 평일 등하교 시간에만 시속 30km로 제한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데요. 이게 아무튼 이를 반영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할 거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럼 왜 24시간 내내 이러냐? 경각심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시행한 지도 꽤 되니까, 하지만 또 사고가 계속 나잖아요. 이러니까 이런 의견들이 아무튼 잘 절충안을 찾아서 어린이 보호지역 속도 제한 완화, 잘 좋은 결정을 찾아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표지판을 좀 늦게 보거나 타이밍 놓쳐서 출구를 잘못 나가는 거 꽤 흔한 일이죠. 네, 저도 이거 공포증이 좀 있는데요. 앞으로는 출구를 잘못 나가도 15분 안에 재진입을 하면 기본 요금을 이중으로 내지 않아도 된대요. 그동안은 운전자들이 추가 요금을 안 내려고 무리하게 차선을 바꾸다가 이러다 사고 꽤 나죠. 그래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점을 지적받고 국토교통부가 후속 조치에 들어간 건데요. 그래서 이번 달 안으로 시스템 개발에 들어가서 10월부터 시행을 할 거래요. 하이패스 같은 전자지불 수단을 이용하는 차량이라면 연 3회 감면해 준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 운전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예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목에서 커피 한 잔 마셨더니.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 또 일반 도로가 만나는 지점이 있죠. 교차로 여기를 인터체인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IC라고. 근데 아무튼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꾼 이 단어가 자리를 잡아서 최근엔 더 많이 쓰이고 있죠. 교통정보를 듣다 보면 꼭 나오는 세 글자 단어. 네, 교차로 말고요. 무엇이 있을까요? 순 우리말. 네. 생각나시는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문자 샵 8000번, 또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글 정답 남겨주시면 한 분께 유산균 세트, 또 종합 간장 세트 다섯 분께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박진영의 목소리입니다. 10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박진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자, 오늘 뭐 워낙에 쉬운 문제였기 때문에 이거 뭐 힌트곡이라고 할 수는 없었고요. 고속도로와 일반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 인터체인지, 어디 어디 IC, 우리말로 이 단어로 사용하는 게 훨씬 정겹죠. 나들목, 나고 드는 곳. 우리말이라 그런지 나들목이란 단어가 훨씬 친숙하게 다가와요. 그나저나 오늘은 비가 와서 나들목 정체도 심해요. 다들 안전운전 하세요. 라고 4815님. 그러게요. 자, 가장 먼저 정답 보내주셨던 4815님께는 유산균 세트 보내드리고요. 친정아빠가 아직도 화물차 운전을 하셔서 늘 걱정돼요. 모두 나들목 안전운전 하세요. 라고 0979님. 맞아요. 이게 초보인 경우에는 나들목은 사실 이게 좁을수록 이건 눈치 보다가 못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게 굉장히 좀 그쵸? 뭔가 용기도 필요하고 신호가 없이 이렇게 도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자 모두 안전운전 하시고요. 종합간장 세트 받으실 다섯 분은요. 정순아, 권지은, 그리고 0979 9525 7704 이렇게 다섯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내일도 이어집니다. 저칼로리 퀴즈는요. 빅뱅의 노래 들을게요. 우리

0: 부었다고 다시 잠들고 난 외투를 벗으며 말없이 삐지고 전화기를 들어 밥을 시키고 커튼을 치고 몇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고 watching DVDs
1: Just you and me
0: 어깨에 기댄 너의 숨소리 난 나가지 않길 잘했다고 생각했지

0: 에픽하이와 타루가 함께한 1분 1초 빅뱅의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 두 곡 이어드리는 동안 많은 분들이 비가 와서 그런가 선곡들이 다 너무 좋아요 라는 칭찬의 글이 문자 게시판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촉촉해져서 더 그런 거겠죠. 8489님 감사하고요. 오늘 시니어들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법 수업이 있는데 날은 흐리지만 수업 갑니다 라고 6826님 또 고은정님은 매주 수요일이 매일 매주 기대가 되는데 이유가 문화센터에서 어반 스케치를 배운다고 어반 스케치면은 도시를 스케치하는 건가요? 문화센터 예 찾아보면 정말 제가 어릴 때부터도 꽤 그런 아주 뭐 무료이거나 아니면 꽤나 저렴한 그런 가격에 이런저런 취미생활 배울
1: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

0: 세상.
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개관점,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2: 피로에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7: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8: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7: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0: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사계절용 VN 선크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압도적인 탈취력 버터 만다린에서 고체 탈취제를 드립니다. MBC FM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9시 53분이 조금 지났어요. 자, 2부는 제이미 스콧 앤 더 타운의 Standing in the Rain 들으면서 정리하고요. 잠시 후 3부에 바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전남 광주의 새로운 미래, 그 위대한 비상이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으로 시작됩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이뤄낸 역사적 대타협의 결실, 예비 이전 후보지 무안군 선정, 행정통합, 하나된 이름으로 약속된 지원을 실현합니다. 무안국제공항을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으로 성장시키고 대규모 산업단지와 첨단 농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과 일자리, 사람이 모여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서남권 발전의 새로운 길에 전라남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라남도와 함께합니다.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5월 20일 수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자, 오늘 하도 앞에 1, 2부 때 선곡들, 물론 뭐 여러분의 신청곡들도 함께 했지만 칭찬이 많아서 그냥 부담스러워.

이 곡을 들려드렸을 때 뭐 어떻게 나오실지. 자, 오늘 생각난 곡은요, 프랑스 출신 3인조 일렉트로니카 트리오입니다. 뭐 국내에서 크게 막 히트곡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2000년대 초반에 광고음악 이런 데 좀 사용이 됐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 이 창법을 저는 드디어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ASMR 창법. 이 노래가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 바로 옆에 귀에서 막 공기 반 소리 반으로 속삭이는, 물론 뭐 프랑스 많은 영화수들이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만은 좀 특히 이 곡에서는 그런 게 두드러지거든요. 바로 텔레팝 뮤직이라는 팀의 클로즈, 데브라 앤더슨이라는 여성 뮤지션이 이제 꽤 몇 곡에 피처링을 해서 이렇게 귓가에 속삭이듯 노래한 곡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곡 클로즈, 텔레팝 뮤직입니다.

네. 이동주님이 한동안 텔레팝 뮤직을 완전히 잊고 지내셨었다고 오늘 생각난 김에 다른 곡들도 더 들어봐야겠다고 해주셨고 0490님은 먹구름 사이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라고 근데 다시 저도 이거 꽤 오랜만에 듣는데요 ASMR

0: 방송할 때 왜 보통 뭐 이런 이렇게 긁고 이러잖아요 소리들. 그 보면 타악기 소리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부담 안 되는 선에서 굉장히 귓가에서 이렇게 간질거리는 그런 소리들로 연출이 되어 있었군요. 예, 일찍이 그런 어떤 앞을 내다본 프로덕션 프로듀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지직 긁히는 사운드마저 빗소리와 잘 어울려요. 제가 딱 그래서 생각이 났거든요. 김미래님 고맙습니다. 자, 3, 4부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당진시청,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멕시칸, 샤브올데이, 오뚜기 카레, 브라운스 안마이자, 한국세무사회, 정식품,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 주식회사 해리즈 하부해, 뿌리다물 리얼 생화사비 주비푸드와 오늘 아침 3, 4부 함께합니다.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 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 올데이.
4: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덮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국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6: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278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사브리나 카펜터 에스프레소였어요. 말차 스콘을 구워서 와이프랑 같이 먹으면서 듣고 계신 1423님. 아침부터 여유가 있으시군요. 예. 비가 내리니까 창밖 풍경이 운치 있습니다 하셨는데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서귀포에서 삼남매 맘입니다 라고 8318님이 문자 주셨는데 어제 고1 막내가 한양으로 수학여행을 갔어요. 근데 어제 야구 관람도 하고 야무지게 놀았더라고요. 오늘 비가 오지만 다치는 데 없이 잘 다녀오길이라고. 그러게요. 오늘 또 그 북쪽 그 내 고향 축구단인가? 네, 뭐 거기랑 오늘 우리 한국 축구 여자 대표팀하고 경기가 있는데 표가 다 매진됐다고. 자, 아무튼 비가 와서 좀 걱정입니다만은 멋진 경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단호님, 아이 데리고 병원에 왔는데 무선 이어폰 하나씩 나눠 끼고 듣고 있거든요. 별일 아니시길 바랍니다. 네, 김필의 노래예요. 다시 사랑한다면.

이창섭의 천상연, 김필 다시 사랑한다면에 이어드렸는데 6458님이 오늘 작정하셨어요? 싱숭생숭해서 일을 못하겠어요 라고. 저희는 사실 이 노래들 자주 들려드리고 있는 노래인데 오늘 6458님의 마음이 그만큼 감성에 젖어 계신 거라고 하고 싶습니다. 열차 타고 서울 가는데 차창 밖으로 비가 오는 풍경과 선곡들이 아주 아주 찰떡입니다. 3430님. 네. 조심히 올라오시고요. 전북 진안에서 사과밭에 비료 주면서 듣고 계신 임은서님. 비가 조금 더 흠뻑 왔으면 좋겠어요 하셨는데, 예. 오늘 오후 될수록 아마 중부지방에는 좀 더 빗방울이 굵어질 거라는 예보가 있었으니까 딱 알맞게 와주면 좋겠습니다. 비가 와도 귀차니즘 이기고 운동을 왔는데 사람들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근데 오늘 고3하듯 아들 담임쌤이랑 상담이 있어가지고 좀 마음이 그러네요. 정신줄 꼭 잡고 사는 요즘인데 아들도 자기 인생 잘 헤쳐나가겠죠? 라고. 고3이면 뭐 그렇죠. 힘내세요. 0991님. 이어서 시카고의 노래. 오랜만입니다. Hard to say I'm sorry.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4: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마음을 담아 전하는 이야기 문득 너에게. 오늘은 고주연님의 사연과 만나볼게요. 저는요, 라디오 프로그램에 신청곡을 보내기가 참 조심스러워요. 10년 전쯤에 다른 어떤 곳에 신청곡을 보냈는데 제 신청곡 미니 앱 미니 댓글에 선곡 왜 이래? 길지도 않은 다섯 글자가 상처처럼 보이더라고요. 동시에 이름이 알려진 분들은 이런 작고 사소한 일에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니까 댓글로 인한 상처도 참 많겠다 싶었어요. 근데요, 저도 라디오를 통해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서 여기에 조심스럽게 사연을 적어봐요. 이 곡은 발라드로 시작해서 후반부는 락으로 이어지는데

심야에는 시끄럽다고 할까봐, 또 낮에는 분위기 처진다고 할까봐 어느 시간에 신청을 해야 욕을 안 먹지 고민했다 그러면은 웃기시죠? 제가 듣고 싶은 곡은 서태지와 아이들의 널 지우려 해인데 이 시간에 어울릴까요? 야, 신청곡을 보내시면서 이런 걱정을 할 수 있다는 걸 또 처음 알았는데요. 어느 프로그램에 보내셔갖고 선곡이 왜 이래? 누구죠? 유독 좀 시니컬한 분이 있었나 보네요. 근데 아무튼 그분도 당사자가 직접 본다는 생각은 못하셨지 않았을까. 다행히도요, 저희 오늘 아침 게시판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듣고 싶은 노래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세요. 자, 조금 더 서로한테 신중해야겠다는 생각도 해보면서 수요일 문득 너에게 답장 전합니다.

고주연님의 사연과 함께 서태지와 아이들 널 지우려 해 들려드리는 동안 정말 많은 아침 가족들이 주연님에게 응원의 글을 보고 계세요. 이거 아마 문자는 못 보실 수 있어도 미니 게시판은 보실 수 있죠. 사연자분께 전해주세요. 선곡 좋은데 앞으로 이 다섯 글자에 힘내세요. 저는 이 선곡 완전 찬성이에요라고 9053님 기막힌 선곡에 눈물이 났다는 3060님도 계시고 덕분에 제 중학교 시절을 떠올리게 됐다는 1788님 세종시에서 빗소리와 커피에 딱 좋은 선곡 고마워요라고 8909님 우리 주연님이 10년 전에 야 근데 평소 때 뭐 댓글 자기가 쓴 글에 누군가 이렇게 악플? 근데 뭐 선곡 왜 이래? 그쵸? 예의 없는 표현인데 예 아무튼 오늘 이 다정한 글들로 이때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김은희, 노수진, 임은경, 박보미 2133, 7669, 0428, 0889. 아휴. 이현숙님. 김유미, 이숙희, 이선희, 김미란, 김정아, 곽도윤 끝이 없어요. 고주연님께 감사하다고. 예. 이렇게 숨어있던 청취자들을 깨워주시는 역할까지 해주셨네요. 누가 그랬어? 라고. 아휴, 힘내시길 바랍니다. 4538님, 비 오는 수요일인데 우산 쓰고 산책 가볍게 하고 왔더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라고 잘하셨어요. 더 굵어지기 전에 빗방울이. 자, 신청곡입니다. 피노키오, 사랑과 우정 사이.

여고 시절 때 최애 노래들이 줄줄이 흐르는군요. 최은정님. 모처럼 방해받지 않은 이 시간이 너무 좋아요. 김정미님. 아, 다행입니다. 비 오는 수요일에 이런 여유. 친구들이 댄스 가수 좋아할 때 저는 혼자서 윤성 오빠를 좋아했던 1인입니다. 2345님이. 아빠가 사다 주신 LP, 이별의 그늘, 정말 매일 들었는데, 이젠 아빠도 안 계시고, 정신없이 살아왔더니, 이제 오늘 아침 들으면 따뜻한 힐링이 되네요. 오빠는 늘그 자리에 계셨는데, 제가 잠시 잊고 살았나 봐요. 아니요, 저도 잠깐 라디오를 떠나 있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돌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결국 여기까지 흘러가나요? 전 눈 감고 있을게요. 윤상입니다. 이별의 그늘.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2: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넘어.
1: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2: 자, 오늘 아침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디도 고음 가수였구나. 0453님. 뭐 그럴 뻔한 적이 있죠. 예. 은근 좀 높아요, 저거. 그래서 후회하는. 이 음악도 되나요? 신승훈 미소 속에 비친 그대. 아니,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2658님. 오늘 아예 그냥 90년대 초반으로 예, 그렇게 마무리할까 봐요. 자, 마음에 드는 음악이 흐를 때는 선곡표에서 하트 눌러주시면 주말에 한 번 더 들려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신승은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베란테 진원입니다. 과거에 저는 시야가 좁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하는 것만 고집했고 익숙하지 않는 곡을 만나면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밀어내기도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했던 곡들이 대중의 사랑을 받고 우리 팀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만든 편견의 벽을 허물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2: 무릎 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 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 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한 21살 청신한 얼굴이다. 피천득 시인의 5월이라는 시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빛까지 내려줘서 더 싱그러운 얼굴에 초록이 더 짙어집니다. 빨간 장미는 더 짙은 빛깔로.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비 오는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신났어, 신났어, 김범수 씨. 그냥 R&B로 그냥 음악을 그냥 들었다 놨다. 원래 다섯 손가락의 노래잖아요. 그냥 깨끗한, 그냥 플랫한.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근데 여기 김범수 씨 그냥 뭐 리듬을 그냥 자기 혼자서 신나가지고 그냥 R&B 그냥 소머리 창법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구사한 진짜 흠뻑 비를 젖은 그런 기분입니다. 김범수 버전으로 시작을 한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김정은 씨가 수요일 비 오는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예, 저희는 비 오는 수요일엔 수육이죠. 비 오는 수요일엔 김치전이죠. 아. 예, 그럼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그 MBC의 혜화 PD는 비 오는 수요일엔 생강차 한 잔. 그게 좋다는 말씀이군요. 커피 향이 훨씬 더 짙어지긴 해요. 근데 생강차 그 매캐한 그런 달콤하면서 매캐한 그리고 좀 이렇게 약간 저 뭐죠? 그 맵기도 해요. 생강차는. 그렇죠. 진한 거는. 분위기 좋은.

0: 수요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은 문화의 날이라고요. 영화 할인되는 날이라 마이클 잭슨 보러 갈 거라고 그러셨던 조승훈 씨. 네. 어쨌든 이 핑계 저 핑계 다 돼서라도 수요일에는 뭔가를 좀 하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오늘의 날씨 지도를 이렇게 쭉 보면 전국 각 지역마다 다 우산을 쓰고 있어요. 아마 내일까지도 이럴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분위기 오래간만에 대지를 적시고 우리의 마음을 적셔주는 이 고마운 단비, 아주 세고 큰 비는 아닌 것 같아서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더 짙어지고 꽃들은 더 활짝 피고 뭐 그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오늘 수요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여러분의 함께 나눌 사연들 이제 오늘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 요금이 부과가 되고요. 미니 메시지 차분하게 페이지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추석 체크들 많이 하고 계신데 고맙습니다. 예,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데이트 신청합니다. 여기는 MBC FM4U.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3: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2: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4: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루 리드의 Perfect Day, 아주 완벽한 하루라는 제목의 노래 들으셨고요. 이어서 이문세의 빗속에서 한번 같이 한번 분위기에 젖어봤습니다. 아이 나 참 이거 이 원래는 다른 곡을 선곡을 해놨었는데 갑자기 신청곡을 막 따다다닥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 보는데 빗속에서 오늘 같은 날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신 분들 때문에 욱하는 마음에 확 선곡의 방향을 바꿔드렸죠. 괜찮았습니까? 조성욱 씨가 이런 날에는 기타 하이코드 배울 때 무지하게 연습했던 빗속에서 이거 꼭 한번 들었으면 싶었다고요. 그리고 비가 와서 그런지 라이브처럼 들리네요. 장명하 씨. 아 근데 장명하 씨가 기가 막힌 또 뭐랄까 감각이 있으신 분인 게 이 노래를 제가 녹음할 때 그 스튜디오에서 녹음할 때 원래는 밴드가 먼저 녹음을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노래 반주에 맞춰서 그 이제 가수들이 노래를 입힙니다. 입힌다고 그러는 표현을 하죠. 거기다가 이제 MR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노래를 하고 그 잘못되면 또 다시 한번 하고 뭐 이제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죠. 그래서 어떤 곡은 뭐 노래 한 곡 완성시키는데 막 20번도 부르게 되고 뭐 100번 부르기도 하고 막 그런다잖아요. 근데 빗속에서 이 노래만큼은 밴드하고 연습하면서 노래를 한번 그냥 부른 거예요. 연습용으로. 그랬는데 그 다음에 제가 몇 번을 이 노래를 시도했는데 연습했을 때만큼 필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연습했을 때 밴드들하고 같이 한번 합주했었던 그 음원을 오케이 된 거라서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셨던 음악이 그냥 연습용 빗속에서였어요. 그러니까 라이브로 한 거죠. 라이브. 예, 그 버전을 감상하신 거랍니다. 굉장한 정보를 드린 거죠. 6953님 빗소리 들으면서 멸치 따고 있다고. 아, 멸치를 따고 있다는 그 표현이 사실은 따져보면 되게 섬찟한 거예요. 멸치를 딴다. 그 이제 머리를 따고 똥을 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작업. 멸치를 다듬으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이 계신가 하면 출장 가는 중에 이 방송 듣고 계신 2029님 감사합니다. 4696님 21개월 우리 아기 어린이집 적응 기간이에요. 언제 선생님이 전화하실지 몰라서 휴대폰 붙잡고 대기 중. 비도 오는데 혼자 라디오 듣고 있으려니 아가씨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제발 휴대폰이 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렇죠? 어린이집 적응 기간. 와, 참 불안불안하죠. 비가 오는 날은 뭐니 뭐니 해도 이렇게 좋은 음악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 노래는 어떠실까? 존 케이입니다. 파라슈트.

0: Now.
1: 예, 좀 낯선 곡이죠? 예, 저도 좀 낯설었던 곡인데 매력 있는 곡한곡 정도는 신선하게 새로운 곡을 소개를 해드리는 또 방송에 또 의무도 있으니까요. 이 브라질 팀입니다. 브라질의 인디 계열에 주목받고 있는 밴드 오스가로칭이라는 팀이에요. 이 포르투갈어로 소년들이라는 팀인데 제로 아센 이 포르투갈어로 0에서 100까지라는 뜻을 가진 노래.

0: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매력인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날 기분 좋게 만드는 뭔가가 있어요. 난 이미 0부터 100까지 당신의 포로가 되어버렸답니다. 빤하고 빤한 내용인데 그런데 노래의 그 리듬과 멜로디가 아주 좀 독특했던 오스 가로칭의 제로 아센이라는 제목의 노래였습니다. 혹시 마음에 드셨다면 외워두셨다가 또는 메모하셨다가 간간이 제가 신청하십시오 하면 이런 곡들 또 어디 가서 너네 제로 가로칭의 이 노래 들어봤니? 약간 잘난 척해도 괜찮을 그럴 노래였습니다. 비 오는 수요일 오늘이 우리 딸 대학교 축제인데 댄스 동아리라 오늘 처음 무대 서는데 취소될까 걱정이네요. 어린이 대공원 근처에 있는 학교인데 언제 한번 우리 딸 대학 축제 와주세요. 애들이 좋아할 거예요. 6601님. 아 그건 그렇고 저는 대학교 축제 요즘 못 가겠어요. 아, 대학생들이 저를 잘 모르니까 원래 그 대학교 축제의 전문 그런 뮤지션들이 있잖아요. 가면 깍깍거리는. 저는 그 계열에서는 조금 이제 뒤처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잠시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1: FM for you.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이 다들 마음속에 한 명쯤 있을까? 연락하기 좀 어색할 만큼 이젠 좀 멀어졌지만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 그 사람 잘 지내나? 그리워지는 사람 한 명쯤 품고 사는 걸까? 나 어릴 적 비 오는 날에는 학교 끝나고 집에 올 때 멀쩡한 길 놔두고 첨벙첨벙 물구덩이를 지나는 재미가 있었고, 모르는 사람이라도 어르신이 우산 없는 것 같다 싶으면 어디까지 가세요? 가는 데까지 저랑 같이 쓰고 가세요? 이랬었는데 그런 낭만은 사라진 지 오래다. 그럼에도 오늘 같은 날 비 소식에 민감한 사람은 아마 1위가 농사 짓는 분들일 테고 그 다음은 프로야구 팬들일 거다. 어디 보자, 이러다가 오늘 경기 취소되는 거 아니야? 응? 이번 시즌 끝나고

공사 들어가서 잠실구장 천장이 이제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 돔 경기장으로 새로 완성이 되면, 야 그때 너 그거 생각나? 우리 빛 쫄딱 맞으면서 응원했던 거? 아이 그럼 그게 빗물이었는지 눈물이었는지 그거 요즘 애들은 모른다. 이런 너스레도 우천시 경기 취소라는 말도 모두 다 굿바이다. 비 맞으면서 야구 응원하는 즐거움은 이제 어디서 찾아야 하나. 대나무 빗살로 만들어진 하늘색 비닐 우산은 다 어디로 갔을까. 볼품 없었지만 나름대로 반짝거렸던 우리 젊은 날의 빗방울은 이젠 추억이 되어 방울방울 세상에 흩어진다.

이진희 씨가 신청하신 거 김태우의 사랑비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김현식 빛처럼 음악처럼을 들으셨습니다. 박보미 씨가 학창 시절에 괜히 그 비 맞고 싶어서 일부러 우산 안 가지고 간 날이 있었어요. 그냥 비 막 쭉 맞으면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누가 우산을 씌워주더라고요. 순간 남학생인가?

그래서 설렜는데 수녀님 수녀님께서 아유 이렇게 비 맞으시면 됩니까?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 비를 일부러 맞는 거 되게 멋있어요. 그 만화 영화 같은 데에서는 그게 참 되게 멋있는 그런 각이 탁 나오는데 예. 잘못 보이면은 제 집 나왔나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아, 수녀님 참 센스가 있으신 거예요, 그죠? 박보미 씨. 저는 곱슬머리라 비 오는 날 싫어요. 이수기 씨. 아 진짜 곱슬머리면은 비 맞으면 막 더 막 사자머리 같이 되잖아요. 예. 그런 또 아픔이 있었구나. 비 오는 날, 비 오는 수요일 저는 어머님이 보내주신 완두콩 까고 있어요. 또 저는 아이들 간식으로 김치전 10장 붙여놨어요. 김치전을 10장을 붙여놨어. 비가 와서 농사에서 잠깐 일손 넣고 점심에 막걸리 마시려고 합니다 하신 분도 계시고 김종희 씨 같은 경우는 늦은 아침 겸 이른 점심을 먹고 당수치 오를까봐 비가 와서 밖에도 못 나가고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라디오를 듣고 계시다는 분. 참 비 한 번 왔을 뿐인데 그렇게 일상의 변화가 이렇게 조금 조금씩 생기네요. 오늘 같은 날 비 오는 날은 스팅이죠. 영국의 스팅. 배주원 씨 그렇죠? 맞습니다. 스팅의 노래 함께 땡겨볼까요? 배주원 씨의 신청곡이기도 한 Shape of My Heart.

0: 시에 젖고 음악에 젖고 예, 축축하시죠? 송동춘 씨가 신청하신 Rain and Tears, Aprotites Child의 연주와 노래였습니다.
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3: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4: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5: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6: 여기가 뉴욕입니까?
7: 이곳이 파리입니까?
6: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치. 호밍루치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7: 기대하세요. 호밍루치.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8: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9: 푹 잤다.
8: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10: 우리 엄마 예쁜데?
11: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8: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12: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3: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두유기 열풍의 주역 오쿠에서 두유 제조기, 차류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 갈갈이 박준형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스 그 OST 가운데서 다니엘 메이의 피아노 연주의 I Love Penny Sue 이제 인사 드려야 될 시간이 와서 그 먼 미래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지금 눈앞에 있는 눈앞에 보이는 걸 잘 즐기는 것도 참 중요하죠. 오늘 5월 20일 수요일 오늘의 날씨 비 이문세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이양철을 맞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3: 이양전엔 미리미리 미림의 골드
4: 피, 올방계, 논조류까지 싹 미림의 골드.
3: 잡초방제는 미리, 약효는 오래, 결과는 골드야 골드. 그래서 미림의 골드.
4: 역시 미림의 골드군요. 이양전 처리제 경농 미림의 골드.
5: 해충 걱정은 끄고 풍년 스위치는 켜고
4: 온
5: 경농의 스티온.
4: 개화기부터 수확 전까지
5: 온
4: 진딧물, 나방, 가루이까지
5: 스티온. 꿀벌에는 걱정 없이, 해충에는 강력하게 고기능성 살충제
4: 경농의 스티온. 경농이 만듭니다.
6: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7: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광고 김신영입니다. 1600번님의 사연입니다. 신디, 돈 없다라는 말 대신 쓰기 좋은 표현이라고 하는데 기가 막히네요. 지갑이 디톡스 중이에요. 소비력이 동면 중이에요. 현금 흐름이 더이 먹었어요. 선생님들 박수 세 번 시작. 짝짝짝. 위기의 5월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값은 다음 달에 나오는 거 아시죠? 방심은 금물이다라는 거 외쳐보며 정화의 만곡 출발합니다.

0: 안녕하세요. 종의 문구 김신혁입니다. 예. 아, 수상하게 피곤한 수요일 들으신 첫 곡은요. 바로 페퍼톤즈의 레디 겟 셋 고. 예, 노래 듣고 오셨고 돈 없다라는 말 대신에 쓰기 좋은 표현 지갑이 디톡스 중이다. 예, 소비력이 동면 중이에요. 현금 흐름이 더이 먹었어요. 그렇지. 예, 내 지갑 배고프다. 예. 아니 뭐 돈 없다는 표현을 모르겠어요. 나이 먹은 다음부터는 돈 없다라는 표현을 잘 안 썼던 것 같아요. 예. 아유, 어떻게 잘 지내고 있어? 아유, 그냥 눈 떠서 그냥 나오는 거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예. 돈 없다. 예. 지갑 디톡스 나쁘지 않다. 예. 지갑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예. 저는 못하고 지갑이가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말씀드리고요. 오늘 3, 4부 선생님 모십니다에서는요. 10년 만에 재결합했죠. 또 IOI. 예, IOI의 최유정, 전소미 씨와 함께 할 테니까 빅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광고 듣고 올게요.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8: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9: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8: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9: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8: 제조원 현대.

0: 렌터키났다.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2: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3: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4: 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김은경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에는 반드시 쉼표가 있습니다. 그 짧은 멈춤의 시간이 있어야 다음 악절이 더 힘차게 울려 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잠시 발걸음이 멈춰선 것 같아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더 멋진 다음 연주를 위한 쉼표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멋진 곡이 다시 아름답게 흐를 수 있도록 채무 문제 해결을 넘어 일자리, 복지 연계, 일상의 평온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상담 문의는 1600-5500. 이 캠페인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합니다.
5: 정화의 망고 5월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급발진 잡는 진해세서 한문철 블랙박스,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CJ바이오코어에서 고함량 500억 유산균,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비타케어너스 헬스앤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스페인 기미명가 벨라 오로라에서 기미관리 세럼, 쌀보관 1등 미락에서 특허받은 미락 진공 쌀통,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로스트포스트에서 파나마 블렌드 커피, 내차 필수템 세이프라이프에서 차량용 소화기, 안이분드 추악 가바디에서 안착 팬티, 키높이 7cm 운동화 탈인 로즈에서 신발 교환권을 드립니다.

김신영이 응원합니다. 자영업자 선생님들 으라차차 파워업. 우리 사장님들 대표님들의 홍삼 산삼 인삼 쓰리삼이 되길 꿈꾸는 시간이죠. 오늘도 대박 기운 팍팍 들여볼 텐데요. 아시죠? 사연이 소개만 돼도 기본으로 텀블러 세트.

그리고 전화 연결됐다. 그렇다면 몸 건강, 면역력, 면역력 챙겨야죠. 녹용 홍삼 세트까지 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보기 전에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넥스지의 음치크.

0: not typical.
1: 네, 넥스지의 음츠크. 예, 노래 듣고 오셨고요. 자영업자 선생님들 으라차차 파워 업 아시죠? 일단 사연 소개만 돼도 텀블러 세트 드리고요. 전화 연결됐다 그러면 녹용 홍삼 세트, 녹홍 세트까지 드립니다. 아, 우리 사장님들의 사연이 도착을 했는데요. 예,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전서윤님, 서울 은평구에서 삼계탕집을 운영 중입니다. 다들 나들이 나가셨나 손님이 별로 없네요. 여러분 삼계탕 먹고 체력 키우세요. 건강해야 잘 놀 수도 있어요. 라고. 아, 은평구 어디쯤이신가요? 예, 또 은평구 하면은 또 제가 또 예, 연신내 불구사리로서 예, 이거 한번 가봐야죠. 그리고 요즘에 진짜 나들이 가시는 분들도 많고 얼마 전에 제가 한강을 갔다 왔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예, 뭐 11시, 12시에도 사람들이 예, 돗자리 피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진짜 많아요. 관광객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헤매더라고요. 그래서, 아, do you know 한강라면? 뭐 이러시는 거죠. follow me. 예, follow me 해가지고 또, 예, 또 K컬처 문화에 대해서, 푸드 문화에 대해서 식드래곤이 예, 말을 해줬다 말씀드리고요. 김미진 씨, 신디 저도 자영업자인데 일단 그건 뒤로 하고 우리 신디 방송 너무 사랑합니다. 이 말 하려고 수십 분 걸려가지고 회원 가입했습니다. 온종일 벽 보고 케이크만 만들어서 외로운데 내가 진짜 신디 때문에 버틴다라고. 아, 여러분들은 저 때문에 버티잖아요. 저도 라디오를 15년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선생님들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예. 아, 저 여러분 진짜 월급이 아우 째째해요. 예, 째째한데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매일 우리가 약속한 장소에서 친구를 만나는 예, 그런 시간이다. 예. 아, 그리고 케이크 너무 맛있죠. 예, 제가 아시죠? 초코 케이크 때문에 또 다시 이렇게 예, 확 올라온 거.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그 뚜레에서 무슨 초코 땡땡이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SNS 그 무물보 있잖아요. 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해가지고 거기에다 답장 쓰는 거 제가 그걸 못해요. DM이 수두룩 빽빽인데 거기 가면은 초코 이제 다 발려져 있고 빨간 하트 이렇게 하트 한 네다섯 개 있는 거 있어요. 그거예요. 예예 예. 그거니까 예 제가 거기에 지분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당면 뭐 먹냐 그러는데 당면 다 맛있어요. 예, 당면 다 맛있다 말씀드리고요. 어, 우리 8726번님 전주에 있는 목욕탕인데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운영이 힘듭니다. 아, 이러신 분들 많죠. 손님들도 예전보다 덜 오시는 것 같고 신디가 전국 목욕탕 주인들을 위해서 응원 한번 해주세요. 라고. 아, 우리 어릴 적에 매주 일요일마다 예 항상 이제 아빠 오빠 남탕 예 엄마나 이제 여탕 이렇게 가가지고 그 되게 심란한 머리 감기가 있어요. 예 엄마는 빡빡 감는데 진짜 두피가 뽑아지는 그런 아픔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참고 씻을 수 있는 이유, 바나나 우유. 예, 그리고 각으로 된 커피 우유 있거든요. 그거 먹으려고. 아니면 예전에 지금은 없어졌어요. 슈퍼백. 예, 요거트. 그거 먹으려고 그때 많이 참았었는데, 목욕탕 또 가면은 그 사람들의 정이 느껴지죠. 예, 혼자 와서 그 내 때 밀어줄게. 뭐 이런 것도 있고, 나 때 좀 밀어줘. 하는 그 약간 좀 정겨움. 예, 그런 게 또 있다. 예, 말씀드리고, 우리 전국의 목욕탕, 우리 대표님들 화이팅이고요. 4259번님, 어쩌다 갑자기 사장이 된 꽃집 아줌마예요. 갑자기 꽃집을 오픈하고 나다 보니까 바로 또 어버이날 시즌이더라고요. 흥분해서 재료를 막 사뒀는데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시작부터 다사다난한 초보 꽃집 아줌마, 응원 플리즈, 신디! 라고. 아, 아유, 어쩌다가 갑자기 꽃집 사장님이 되셨길래 예 어버이날 시즌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카네이션을 미리 좀 많이 이제 또 재고로 해놓는데 하, 근데 요걸 또 남았다가 이제 또 스승의 날 때 예 근데 또 스승의 날이 또 예 이미 지나고 알죠 제가 모릅니까 아니 박돌이 아니 사람 너무 하시네 진짜 저희 라디오를 십몇 년을 했는데 스승의 날은 뭘 5월 15일 아 미치네 정말 어버이날 5월 8일 장우혁 오빠 생일 다 압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도 또 안 팔렸다 그러면은 다른 거에 또 이렇게 껴가지고 또 예쁘게 또 해야 된다 또 말씀드리고요 아 우리 9102번님 경기도 부천에서 남편과 콩비지찌개 집을 하고 있는데 어머 너무 맛있겠다. 손님이 딱 두 분 계시네요. 쩝쩝박사 신디 콩비지 좋아해요? 콩비지 홍보 좀 해주세요. 콩비지가 세상에 단백질이 얼마나 또 있는데요. 그러니까 두 분은 싫어해도 콩비지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요. 그리고 콩비지 찌개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예, 김치찌개 그 김치 신 거 있죠. 신김치 팍 넣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돼지고기 파는 아니에요. 그냥 콩비지에 김치찌개만 넣고 펄레펄레 끓이면 또 맛있잖아요. 근데 더 맛있는 거는 찌개집을 가야 돼요. 예, 콩비지집 예, 대박나자 화이팅. 예, 이거는 약간 좀 쌀쌀해져야 돼요. 비 오고 막 이러면은 콩비지집 잘 된다. 예, 이 중에서 한번 한 분께 전화를 한번 걸어봐야 되는데. 전화 어쩌다가 갑자기 사장님이 된 꽃집 아줌마 전화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어쩌다가 이렇게 갑자기 꽃집을 또 운영을 하셨는지. 와, 또 꽃집스럽다. 여보세요?
0: 네, 여보세요?
1: 아이고,
0: 네.
1: 안녕하세요. 으라차차 파워!
0: 아, 네, 안녕하세요.
1: 아, 반갑습니다. 정호해방국이에요.
0: 네, 반갑습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네, 일단 자기소개 한번.
0: 네, 저는 가나쿠 신림동에서 이제 꽃집을 막 오픈한 정경옥이라고 합니다.
1: 아, 신림동에서 꽃집 오픈하셨군요.
0: 네.
1: 근데 저희한테 갑자기 꽃집을 운영한다라고 했잖아요.
0: 네네, 맞습니다.
1: 어쩌다가 꽃집을 맡게 되신 거예요?
0: 제가 진짜 꽃집을 오픈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요.
1: 네.
0: 사실 이제 그 전에 하던 일이 있어요. 아직도 직업이.
1: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0: 제가 이제 그 웨딩 플래너라는 직업을. 네, 꽤 오래 해오고 있었는데.
1: 네네.
0: 저희 항상 이제 신부님들하고 부케 관련해서 꽃 얘기를 맞아, 많이 하고 꽃을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1: 네.
0: 자연스럽게 꽃을 더 좋아하게 됐고요. 이제 그러다가 요즘에 그 신부님들이 부케를 다시 말려가지고 서로 선물하는 문화가
1: 맞아요.
0: 있잖아요.
1: 예, 예, 예.
0: 그 리부케라고 하거든요. 꽃을 말려서. 네네네네. 다시 어떤 작품 만드는 거. 제가 이제 거기에 관심이 가서 그거를 만드는 것도 쌈쌈이 배워서
1: 네?
0: 약간 취미 겸 부업으로 신부님들 부케를 받아서 좀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오고 있었어요.
1: 네.
0: 그래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뭐 일 계속해서 웨딩 플래너 하기는 좀 체력도 요즘 한계가 와서
1: 아, 네네.
0: 노후에 동네에 네. 조그만 공

0: 주방을 오픈해서 꽃도 말리고 그렇게 소소하게 하자라고 했고, 마침 저희 동네에 작은 공방 자리가 난 거예요.
1: 아,
0: 그래서,
1: 자리가 났구나.
0: 예, 그래서 이 정도는 제가 투자해도 부업으로, 투잡으로 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저는 정말 공방을 오픈하고 조용히 살려고 했어요.
1: 네, 살려고
0: 근데,
1: 했어요.
0: 예, 근데 사실 또 제가 꽃에 관심 있다 보니까 언젠가는 써먹겠지라고 해서 또 폴로지스트 자격증을 마침 또 받았었거든요.
1: 진짜 열심히 사셨네.
0: 네, 근데 이제 저는 공방하려고 청소를 하는데 동네 주민분들이 뭐가 들어오냐, 여기 뭐 하냐 계속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1: 그렇죠.
0: 제가 꽃을 말려서 하는 공방이랑 나중에 이제 온라인 생화 택배하는 걸 나중에 하려고 해요라고 했는데, 아니, 꽃집이면 꽃을 팔아야지 왜 꽃을 안 파냐고 저한테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 전유가
0: 아,
1: 있었구나.
0: 예, 저는 차후에 천천히 하려고요 라고 했는데, 아니, 곧 있으면 어버이날인데, 동네에 꽃집이 요즘에 다 사라져서 안 그래도 카네이션 살 데도
1: 살 데가
0: 없는데,
1: 없다.
0: 빨리 카네이션을 팔아라,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장사를 해본 적이 없어서,
1: 또
0: 아, 시기
1: 속이 깨져버려.
0: 상조다.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제가 준비가 되면 할게요 라고 했는데, 저희 남편이랑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자꾸 저보고 하라고 이제 응원을 하는
1: 그치.
0: 거예요. 할수 있다, 엄마
1: 엄마
0: 할수 있다.
1: 해봐.
0: 여보, 내가
1: 어버이날 있고
0: 도와줄게,
1: 다
0: 해봐.
1: 있는데 해봐, 이렇게.
0: 예, 네, 그래서, 아니, 장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근데 너라면 할수 있다. 저희 남편이 특히
1: 너라면 할
0: 망해도
1: 수
0: 좋으니까
1: 있다.
0: 해라. 꽃값 다 대줄게. 꽃값 본전못 받아도 돼. 그냥 해봐. 이라고 하는
1: 와,
0: 거예요.
1: 멋있다.
0: 그래서 진짜 일주일 만에 후다닥 해서 간판도 안 달고 그냥 시작을 한 거예요. 갑자기 정말.
1: 아니,
0: 뻥이 나서.
1: 그러면
0: 네.
1: 어버이날 저
0: 네.
1: 카네이션 많이 가지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0: 네, 맞아요.
1: 그다 파신 거예요? 아니면 좀 남으신 거예요?
0: 정말 그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요? 다 팔았어요.
1: 다 팔았어요?
0: 네, 가지고 온게다
1: 와, 됐다,
0: 팔았습니다.
1: 됐다. 그러면 이제 또그 뒤에
0: 네.
1: 스승의 날도 있었잖아요.
0: 네.
1: 그때도 이제 다 팔리고.
0: 그러진 않았어요. 스승의 날 꽃은 남아있습니다.
1: 아, 스승의 날 꽃은 또 남아있구나. 장미대이
0: 네.
1: 있었잖아요, 장미대이.
0: 안 팔렸습니다.
1: 아, 그 부부의 날이잖아요, 내일은. 둘이서
0: 네.
1: 하나가 되는
0: 네.
1: 21일인데, 뭐좀
0: 네.
1: 준비하고 계신 거 있나요, 혹시?
0: 부부의 날이라서 제가 또뭐 약간 장미랑 조금 미니 꽃바구니
1: 아,
0: 부담스럽지
1: 그렇지.
0: 않은 거
1: 맞아요,
0: 준비하고
1: 맞아요.
0: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스승의 어버이날 팔고 이제 굉장히 이제 의기가
1: 지금
0: 상승했다가
1: 완전 올라.

0: 꽃이 예쁘게 포장하고 예쁘게 뭐 이런 게 또 잘 나가더라고요.
1: 어 맞습니다. 저희 가게 컨셉이 네 만원 행복이에요.
0: 아 만원 행복. 어 너무
1: 만원에 한 다발.
0: 어 너무 좋다. 그 네, 가게 그래서, 이름 네. 지었나요 혹시 간판 달았어요?
1: 예 간판은 못 달았는데 이름은 지었어요.
0: 뭐예요?
1: 피움 아카이브라고 해요.
0: 피움 아카이브.
1: 네.
0: 아 꽃을 피우다.
1: 네 그런 의미도 있고요. 약간 그 피움 아카이브라는 게 뭐 꽃으로 기억되는 날 뭐 이런 제 저만의 컨셉인데 네네. 이제 아카이브란 뜻이 뭐 기록하다 뭐 저장한 이런 내용이래요. 그래서 네. 꽃을 피워서 기록하다 이런 건데 제가 그냥 통틀어서 꽃으로 기억되는 날 이게 아, 저의 컨셉이에요. 그래서 어, 새날을 사서 누군가에게 선물할 때도 그날이 좋은 날이고
0: 맞아.
1: 받으시는 분도 좋은 날이고. 그리고 또 우리 아. 식구님들 부케를 받아서 말리잖아요.
0: 네.
1: 이것 또한 굉장히 기록을 굉장히 하는 좋아요. 날이니까.
0: 맞아요.
1: 그래서 저는 이제 생화도 팔기도 하고 생화를 말려서 이런 거에 생화 소품을 만들어서 또 파는 공방을 또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0: 네네.
1: 꽃으로 기억되는 날이 저의 컨셉이고요.
0: 네. 어유, 너무 잘 만드셨네. 예.
1: 아, 감사합니다.
0: 아, 그리고 저, 네. 처음에 첫 술에 배부르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옛말이 네. 있듯이. 예.
1: 네.
0: 처음에 저희 어버이날 매출이 이제 상승되었다가 이거 장사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1: 아, 그럼요. 인생 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이제 또 졸업 시즌 있거나 이럴 때 또 한 대목 확 오고 크리스마스 또 네. 대목 확 한번 오고 올 때가 확 올 때가 있어요. 예.
1: 네.
0: 그러면 저희가 이제 또 녹용 홍삼 선물 세트까지 보내드릴 테니까
1: 네.
0: 혹시 남편분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실래요? 아니면은 예비 우리 공방을 공방에 오셔서 꽃을 배우는 우리 학생들에게 네. 얘기하실래요?
1: 어 두 개 다 해도 돼요?
0: 어 예 예 두 개 다.
1: 아 그럼 우선 저희 공방에 오신 손님들한테 말씀드리자면 제가 위치가 이렇게 되게 그런 상권이 좋은 데가 아니라 약간 구석진 동네 주택가예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부담 없이 정말 이제 구경하러 요즘에 문 열어놓으면 동네 주민분들이
0: 맞아.
1: 예쁜 거 많이 생겨서 좋아라고 하시고요.
0: 맞아요.
1: 갑자기 저희 가게 때문에 동네가 밝아졌다고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밝은 예쁜 꽃을 파는 데가 없었는데 들어오셔서 구경해도 되냐 그러면 이제 공방에 만드는 작품들도 보시고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0: 예,
1: 그래서
0: 예.
1: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구경하시고 만 원으로 서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작지만 소소하고 기쁨을 주는 그런 꽃집이 되고 싶거든요.
0: 네.
1: 부담 없이 오는 꽃집을 찾아주시고요.
0: 네.
1: 그리고 저를 네. 무한적으로 믿고 꽃값 투자해주고 망해도 좋다라고 등떠밀어 준 남편 덕에 제가 조금 더 빨리 시작을 할 수 있었거든요.
0: 네.
1: 남편한테도 너무 고맙다라고 전해주고 싶어요.
0: 좋습니다. 우리 꽃집 사장님.
1: 네.
0: 네. 혹시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세요?
1: 네, 있습니다.
0: 어떤 곡이에요?
1: 저희 남편을 위해서.
0: 네.
1: 그 중에 그대로 만나 이선희 노래 신청하고 싶습니다.
0: 아, 사랑꾼이시다, 서로. 네. 네. 정말 꽃길만 걸으세요. 아셨죠?
1: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피움 아카이브 화이팅!
1: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요, 이선희의 그 중에 그대로 만나 듣고 올게요.

0: 합니다. 이양철을 맞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1: 이양전엔 미리미리 미림의 골드
2: 피, 올방계, 논조류까지 싹 미림의 골드.
1: 잡초방제는 미리, 약효는 오래, 결과는 골드야 골드. 그래서 미림의 골드.
2: 역시 미림의 골드군요. 이양전 처리제 경농 미림의 골드.
1: 새 황제의 등급 엔페라. 오래가는 약효,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 논조류까지 잡는 이양동시제 초제의 황제.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소자. 논을 더욱 풍요롭게.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 경농 엔페라.
3: 빠르고 확실한 잡초약을 찾아라. 이번 참가자는 비선택성 제초제 바로바로.
4: 효과가 빨라 바로바로. 약이 묻은 부위가 바로바로. 입줄기 흡수도 바로바로. 토양분해까지 빠르게 바로바로.
3: 대단합니다. 바로바로. 심사위원 올 하트네요.
4: 올해 잡초는 바로바로 맡겨주세요.
3: 경농이 만듭니다.

0: 서울에서 펼쳐지는 정의표 음악축제 상암 라이브 페스티벌. 자, 요즘 대학교 축제부터 각종 지역 행사, 락페, 재즈 페스티벌까지 말 그대로 5월 하면 행사의 달, 축제의 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해서 음악을 사랑하는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 김신영이 이런 기회 놓칠 수가 없잖아요. 저처럼 흥은 많지만 집순이 집돌이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방 안에서도 즐길 수 있는 라이브 타임 제대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상암 라이브 페스티벌 그 첫 번째 무대를 꾸며주실 분 소개해봐야죠. 먼저 작년에 정의 스페셜 DJ로 활약을 하면서 라이브까지 또 맛깔지게 불러주셨죠. 오늘 또 어린이 청취자들을 또 일으켜 세울 바로 그 노래 이무진의 신호등. 그리고 이어서 제가 맨날 관절염이라고 놀리지만 까탈레나 김신영이도 인정한 정말 음악 잘하는 라이브 천재만재 10cm의 콘서트까지 두 분 무대로 모셔볼게요. 들어오세요.
1: 이무진이 라이브로 부릅니다. 신호등. 렛츠고.

0: 감사합니다. 아,
1: 예. 네, 방금 라이브로 듣고 오신 노래 이무진의 신호등 그리고 10cm의 폰소트였고요. 6368번님이 매번 상암도 1열에서 라이브를 듣는 신디, 솔직히 음원보다 라이브 듣는 맛이 더 있나요? 어때요? 그렇죠. 예, 음원보다는 라이브가 훨씬 더 신나고요. 그리고 사실은 밴드가 나오면은 저희 제가 좀 싫어하는 스튜디오가 딱 하나 있거든요. 가든 스튜디오라고. 1층에 화장실도 멀고 효율적이지 못한 그 스튜디오가 하나가 있어요. 예. 거기에는 이제 완전 풀밴드. 예, 풀밴드. 그 밴드 세션이 이제 다 들어오는 그 라이브가 사실은 진짜 최고의 라이브인데, 전 제가 또 좋아하는 밴드들이 오면은 가끔씩은 내려갑니다. 정말 싫어하지만, 예. 음악을 위해서 내려갑니다. 예. 그리고 4525번님. 노래방 매니아 신디, 정혜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노래방 라이브 들려주시면 안 되나요? 솔직히 신디 점수도 금금이라고. 만약에 제가 노래방 라이브를 들려준다면, 저는 일단 저기 자갈치 아지매부터 일단 갑니다. 예, 자갈치 아지매 코스로 한번 또 달리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유재하의 가리워진 길. 예, 요 노래를 불렀었는데 이지혜 씨가 눈물을 흘렸어요. 예. 너무 덤덤해서 더 슬프다. 예, 요런, 또 이런 감수가, 예, 또 있습니다. 예. 제 최고 점수는 일단 100점이고요. 예, 최하 점수가 16점이요. 예. 저는 노래방 기계에 16점 있는 거 처음 알았잖아요. 16점. 예. 옛날에 막 박자 알아보고 막 그 자막이 한 3, 4개가 있었어요. 박자, 리듬, 뭐 이런 거 다 알아보는 그 노래방 기계가 있었는데 그게 망했거든요. 근데 나 왜 망했지 알아요. 그냥 그 노래방 기계에 16점이 나왔어요. 예. 하지만 뭐 잘한다. 예. 상암 라이브 페스티벌 이어지는 무대 제 노래 아닙니다. 예. 코첼라 무대에 섰지만 김신영의 입첼라 맛을 못 잊고 9년 만에 다시 상암 라이브 페스티벌에 찾으신 바로 그분들, 블랙핑크분들 소리 지를 준비하십시오.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 그리고 이분의 라이브 가만히 앉아 있는다 이러면 안 되죠. 예, 다들 무대, 예, 무대 올라오지 마시고 자리에 살짝, 예, 앉은 자리에서 살짝 일어나 주시기 바라면서 무대장인 크러쉬의 흠칫 라이브까지 달려볼게요.

0: 쓰리, 투, 원. 오케이.
1: 감사합니다.
0: 와, 예, 흠칫. 예,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5: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4: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5: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4: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6: 유동 골뱅이.
7: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7: 덮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7: 국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7: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0: 한계를 넘어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Back to sinkable Back to sinkable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Back to sinkable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 제16회 화성백놀이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의 짜릿한 승선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선셋,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뒤덮는 불꽃놀이, 황금의 안길을 따라 걷고 바닷길을 잇는 케이블카까지 머무를수록 더 특별해지는 시간, 화성백놀이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아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 뱃놀이 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 특례시 전국항에서 만나요.
2: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집돌이 집순이 선생님들도 방 안에서 편히 지낼 수 있는 상암 라이브 페스티벌 함께 했는데요. 우리 5605번님이 예전에 흰 박혜원 씨가 안신혜 씨 라이브 듣고 울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신디도 1열에서 라이브 듣다가 울컥했던 적 있나요? 라고 하는데 있어요. 예, 전 딱 두 번이 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힘들 때 그 아이스크림 합창단이라고 우리 정희 선생님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함께 아이스크림 사랑 노래를 불렀을 때는 정말 크게 한번 울 뻔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헤어지고 나서 바로 다다음 날인가요? 예, 박원의 나를 좋아하지 않는 그대에게인가요? 예, 그 노래 할 때 살짝 예, 위기, 예, 위기 한번 있었고. 다 너무 훌륭하세요. 사실 라이브를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 보면은 다 멋있고 훌륭하고. 아, 또 한 번 더 울었네요. 예, 저의 추천곡이기도 합니다. 2부 끝곡은 이분의 라이브를 듣고 제가 정말 방송 사고가 날 정도로 울었습니다. 아, 박규의 홀리나. 예. 최초로 앵콜 요청 금지를. 예, 저 깜짝 놀랐어요. 앵콜 요청 금지를. 예, 그 저는 노래 제목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금지! 금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박규의 홀리나 라이브로 여러분들 크게 한번 웃다가 울다가 한번 해보시기 바라면서 저는 3부에 10년 만에 재결합했죠. 아이오아이 최유정 전소민 씨와 함께 돌아올게요.

0: no
1: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 지금 박규 홀리나 원키로 불렀습니다. 3단 고음에서 2단 반 꺾다가
0: 사랑해요 여와
2: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4: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출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 때 유독 한쪽 발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0: 않게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한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2: MBC FM for you. 경농 뉴스. 바이러스 매개 충이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가 전혀 없는 농가가 있답니다.
3: 비결이 뭔가요?
2: 경농에서 새로 나온 디저스 뿌렸지. 가루이, 나방, 노린재, 진딧물, 종채벌레까지 하나도 없어.
3: 디저스가 비결이었군요.
2: 올해 아주 부자 되겠어.
3: 경농이 만듭니다.
4: 빠르고 확실한 잡초약을 찾아라. 이번 참가자는 비선택성 제초제 바로바로.
5: 효과가 빨라 바로바로. 약이 묻은 부위가 바로바로. 입줄기 흡수도 바로바로. 소양분해까지 빠르게 바로바로.
4: 대단합니다. 바로바로. 심사위원 올 하트네요.
5: 올해 잡초는 바로바로 맡겨주세요.
4: 경농이 만듭니다.
2: 새 황제의 등극 엔페라. 오래가는 약효,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 논조류까지 잡는 이양동시 제초제의 황제.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수호자. 논을 더욱 풍요롭게.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 경농 엔페라.
6: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7: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신영입니다.
1: 정의 망고 김신영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데뷔 10주년을 맞아서 재결합한 아이오아이 우리 최유정, 우리 또 전소민 씨와 함께 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문화 선물 안내 또 드려야죠. K-좀비의 새 역사를 쓴 영화 군체 예매권을 드립니다. 예매 원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8000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여러분 많은 예매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다시 돌아올게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Chuck. Chuck, Chuck, Chuck, Chuck, Chuck, Chuck, and Chuck, and T-Chuck.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0: 97.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 저희 셀럽5가 출산과 노화 이슈로 억지 휴식기에 들어간 지 벌써 5년째인데요. 이분들이야말로 저희의 살길이요, 롤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각자 솔로 활동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하고 있는데 전격 재결합. 정말 따로 또 같이 모범생 우등생이라고 엄지척 한번 해보고요. 자, 오늘 선생님 모십니다에서는요. 멤버들 간의 끈끈한 정과 팬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다시 뭉쳐온 바로 그녀들 아이오아이의 최유정, 전소민 씨와 함께합니다. 자, 지금 유튜브 무흐즈 활짝 열려있어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아이오아이의 최유정, 전소민 씨 어서오세요. 자, 갑니다. 단체 인사 가나요?
2: 네, 갑니다. 둘, 셋. Yes, I love it. 아이오아이입니다. 안녕하세요.
1: 잘 맞는다.
2: 감사합니다.
1: Yes, I love it. 예.
2: 맞습니다.
1: 와, 일단 개인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3: 네, 안녕하세요. 아이오아이 최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아이오아이 막내 소미입니다. 안녕하세요.
2: 소미. 안녕하세요.
1: 아니, 두 분이 이제 오신다는 소식에 이미 벌써부터 진짜 게시판에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 0902번님이 아는 형님에서 첫 무대하고 멤버들 중에 딱 두 명을 왔잖아요.
3: 맞네.
1: 바로 소미 언니와 유정 언니. 그네. 소미 언니도 원래 눈물이 많은 편이에요. 유정 언니는 오늘 몇 번 울 거예요?
5: 오늘 울면 저는 나갈 거예요. 유정 언니 오늘은 울지 마.
2: 솔직히 지겹긴 그러니까. 해. 오늘 안 울 겁니다.
1: 오늘 안 온다. 소미 씨는 어때요? 약간 좀 눈물이 많은 편이에요?
5: 저는 조금 강인한 걸 추구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많은 편이긴 한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눈물이 많으나
5: 네.
1: 강인 추구.
5: 맞습니다.
1: 강인하다를 추구한다. 그러면 소미 씨는 재결합하면서 몇 번 울었어요?
5: 저는 뭐 기억이 굳이 안 날 정도로 많이 울진 않았던 것 같아요.
1: 유정 씨.
2: 그때 처음 온 거 아니었어요?
5: 그때 저 아는 형님에서 처음 울었어요.
1: 아, 진짜?
2: 맞아요.
1: 네. 아까 거의 보통 사실 아는 형님 멤버들이 눈물이 많이 없어요.
5: 네.
1: 눈물이 많이 없는데 저도 진짜 눈물이
5: 맞아, 언니도
1: 정말 없거든요.
5: 맞으셔.
1: 그래서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갑자기를.
5: 네.
1: 와, 이거 되게 좋다. 노래 진짜 좋아. 이랬는데 갑자기 진짜로 소미 씨가 훌쩍거리더니
2: 맞아
1: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옆에 갑자기 유정 씨가
2: 아니 왜냐면 진짜 소미가 한 번도 안 울었는데
1: 예.
2: 소미가 한 번도 안 울었는데
1: 네?
2: 그 노래를 듣고 우리 형님들과 네. 언니가 같이 막 이렇게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운 게 느껴지니까
5: 이게 왈칵하고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1: 진짜
5: 이제 훌쩍훌쩍 나 이제 너무 울어야지가 또 아니고 그냥 이게 터져버렸어요.
1: 눈물이 터졌구나.
2: 그걸 알겠으니까는 네. 제가 운다고 이러면서 막 눈물이 막 났어요.
5: 맞아요.
1: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유정이는 왜 울어?
2: 그러니까요. 소미 보고 울었어.
5: 언니들이 다 놀랬다.
1: 그리고 놀랬어. 이리 하면 눈물이 나겠죠.
5: 그럴 것 같아요. 네. 100%.
1: 저희 또 아는 형님 멤버들도 굉장히 티스러워요.
5: 네.
1: 분석하고 진짜 좋으면 좋다 얘기하는데
5: 맞아.
1: 저희 끝나도 계속 갑자기 이걸 계속 노래를 부르고
5: 진짜로.
1: 정말로.
5: 예.
1: 그래서 이 노래 되겠다. 예. 또 2번 질문은요. 우리 소민 씨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4: 네, 3777님께서 10주년을 맞아 재결합하기로 하자마자 멤버들끼리 계약서를 썼다면서요. 무슨 조항 넣었어요? 혹시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금? 벌칙?
1: 계약서를 썼어요?
2: 이것이 이 계약서라는 것이 말이죠.
1: 네?
2: 저희 이제 아무래도 함께 일을 하기 위해 쓰는 계약서가 따로 있고
1: 예.
2: 그리고 저희끼리의 계약서까지는 아니지만 규칙을 만들었죠.
5: 네. 약간 필수 도덕적 항목.
2: 그런
1: 첫 번째 뭐 이렇게 뭐 1항 2항 뭐 이렇게.
2: 네, 일단
1: 왜냐면 우리 또 아이오아이의 서기가
2: 맞습니다.
1: 맞아요.
2: 그것부터도 회의로 시작됐어요.
5: 맞아요.
1: 진짜?
2: 우리 이대로면은 진짜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일단은 서기 한 명 정하고 뭐 어떻게 이렇게 뭐 키 멤버 정해가지고 그 멤버들은 이제 회의할 때 무조건 필참 대면 회의로 가서 할 때 무조건 필참하는 걸로 하고
1: 예.
2: 그리고 뭐 답변은 24시간 내로. 무조건 하는 걸로.
1: 와.
2: 답장 안 하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이렇게.
5: 맞아요.
1: 약간 좀 강인하게.
2: 네.
5: 그렇게 해야겠더라고요.
2: 맞아요.
1: 그렇게 해야 돼요.
2: 맞아요.
1: 완전 이제 비즈니스니까.
2: 그렇죠.
1: 맞아요. 이런 일이

0: 해야 되니까.
1: 네. 만약에 그 단체방을 안볼 경우에 저처럼 저 혼자서 옷을 다른 색으로 입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큰일이다.
3: 그럴 수도 예. 있겠다.
1: 심지어 해외에 나가서.
3: 아, 진짜요?
1: 예.
3: 그럼 어떡해?
1: 호주 초청 공연이었는데
3: 어머, 어떡해?
1: 다 빨간색 입고 오자고 그랬는데 저 혼자 노란색.
0: 어머. 확신의 센터긴 하네요. 네. 언니가. 아, 근데 최근에 이제 연습 시간을 늦는 멤버들이 네. 고정적으로 늦는 멤버들이
1: 아,
0: 있어가지고
1: 예.
0: 저희끼리 그냥 야, 이 정도면 걷자.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3: 아니면 자꾸 틀릴 때 또 네. 틀리면 이제 다음 편부터 이제 우리 버블티 사오는 거야 라고 하니까 그것도 신기하게 그때부터 안 틀리더라고.
0: 안 틀리고.
1: 버블티 너무 귀엽다. 진짜. 네.
0: 네. 저희 요즘 맨날 먹고 있어가지고.
3: 버블티.
1: 네. 아, 보통 운동화.
0: 운동, 와.
1: 자, 검색을 해서 자 이거 내는 겁니다. 자 이거 내는 거예요. 사이즈마다 가격 달라요.
3: 우와.
1: 그러면 진짜 소리를 질러 가면서 다요. 원앤 두 앤 쓰리 앤 뽐뽐 이런 거
3: 진짜 틀릴 수 없겠다.
1: 예, 이건 틀릴 수 없다 말씀드리고 네. 이번 주말에 우리 유정 씨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0: 네, 1240님이 아니 멤버들 성대모사 1인자들 두 분이 나오셨네요.
1: 아, 그렇지.
0: 김세정님, 청아님 따라할 때 배꼽 잡았는데 오늘도 보여주시나요? 라고.
1: 죄송하게 세정 씨 성대모사는 요 두 분이.
0: 그렇죠.
1: 다 저의... 원투죠, 원투.
0: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3: 근데 이게 자꾸 하다 보니까 네. 좀 저만의 쪼가 생겨서 약간 그 실력이 좀 더 줄어요.
2: 저도요, 저도.
1: 왜, 왜? 왜?
0: 약간 애매하게 네. 그 뭔가 소위는 이게 좀 심해지는 것 같고 저는 오히려 그거를 안 하는 세정 언니를 따라하려고 하거든요.
1: 아, 약간 해보자면.
0: 그러니까 저 같아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정말 이만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거 막 하나도 안 똑같아.
1: 그래, 약간, 그러네?
0: 아,
1: 자, 아영 때랑 좀 다른데?
0: 네.
1: 자.
4: 네, 안녕하세요. 저 오랜만에 왔는데요. 아이오아이가 컴백을 했습니다. 네, 김세정이고요. 아, 정말 오랜만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1: 잠깐만, 이건 솜인데?
0: 아니, 우리 큰일 났다.
1: 아니, 서로 지금. 아, 지금.
3: 아, 이게 너무 하다 보니까 긴장감이.
1: 그치.
3: 맞아. 성대에서 긴장감이 떨어졌어.
0: 잘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러니까.
1: 아니, 그냥 편하게 해야 돼요. 그럼 청아 성대모사는요, 청아?
0: 청아 언니는 뭔가 목소리로 따라하기보다는 제스처가 이런 것들이.
3: 베이비.
0: 베이비.
3: 베이비.
1: 베이비랑 많이 하더라고요.
3: 맞아.
1: 많이 움켜쥐던데.
3: 맞아요, 이렇게 해요.
1: 네.
0: 은근 안 귀여운 것 같지 본인은 얘기하지만 언니 되게 귀엽거든요.
1: 아,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10년 동안 서로 완전 연락을 끊은 게 아니죠.
3: 네.
1: 끈끈하다가 이제 또 재결합한 거여서 그 약간 나름의 그 진한 사이들.
0: 맞아요. 네.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가능한 개인기다 또 네. 말씀드리고.
0: 맞습니다.
1: 여기 있습니다. 우리 4091번님이 아이오아이 이번 활동 다 챙겨봤는데 멤버들 폭로전할 때도 두 분 사이가 좋더라고요. 두 분은. 정의에서만 말해보세요. 솔직히 서로 킹받는 모먼트 있죠. 잘 긁는 소면이 털어나봐요. 라고.
3: 아니 언제서부터 네. 내가 긁는 언니가 된대.
1: 그러니까 잘 긁어주는 언니.
0: 아 그런데 네. 소민가 약간 조롱을 잘해요.
1: 약간 있어.
0: 멤버 조롱을 잘해요.
3: 네.
0: 따라하는
1: 장난기야
0: 거.
1: 장난기.
3: 네 아주 발동을 하는데
0: 너무
3: 네.
0: 웃겨.
3: 아, 또 저희가 오랜만에 그 모이기도 했지만
1: 그렇지.
3: 저희끼리의 그 따뜻한 우정과
1: 네.
3: 이 10년 만에 모였던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1: 그렇지.
3: 저는 그 예능감 부담감이 좀 있는 멤버예요.
1: 예능 부담이 있구나.
3: 그래서 이제 유독 멤버들 사이에 껴있으면 제가 그냥 좀 장난기가 많고 조롱을 많이 하는 것처럼 좀 비춰지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끼리 사이가 너무 좋고
0: 아,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죠.
3: 이미 우리끼리 수다를 떨면서
1: 맞아.
3: 많이 나눴던 이야기들을 예능에 나가서 해가지고 뭐 서로 막
0: 전혀 없어요.
3: 없지.
0: 없어요.
1: 아 그런 거 없어요. 사실 왜냐면 진짜 친해야 조롱을 해요.
0: 맞아요.
3: 맞아요.
1: 안 친하면 조롱이 안 나와요.
0: 안 못하죠.
3: 못하죠.
1: 약간 조금 좀 어려워하기도 하고
0: 맞아,
1: 뭔가
0: 맞아.
1: 그게 있는데 예.
3: 맞아요.
1: 생각보다 맞아.
3: 저 좀 어렵습니다. 저 여기 우리 둘이 나오니까 제가 또 말을 이렇게 하지. 저 예전에 언니랑
1: 예.
3: 혼자 나왔을 땐 또 이렇게 은근 조용합니다. 제가.
1: 맞아요. 예, 은근 조용.
0: 맞아, 맞아, 맞아.
1: 진중해요.
0: 맞아, 맞아요. 진중해요.
1: 예, 약간 그 영업 중 때문에. 예.
3: 맞아요. 기센 언니 돼가지고.
1: 그러니까.
0: 그러니까.
1: 기가 글쎄진 않아요.
0: 맞아요. 맞습니다.
1: 귀엽다.
3: 예, 말랑말랑한 또. 콩떡입니다.
0: 말랑 콩떡스.
1: 둘이 뭐 하는 거예요?
0: 왜요? 저희 연습에 이게
1: 뭐야?
0: 일상이에요. 저희
1: 아니, 너무 킹받는데.
0: 말랑 콩딱스.
1: 어머,
3: 콩딱스.
0: 콩딱스.
1: 미치겠네. 예. 아니 이거는 우리 선생님이랑 제가 킹을 받는데 말씀드리고 아니 우리 말랑 콩딱스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정호의 방공 이제 시그니처 타임이 있습니다. 바로 선포트 후토크. 이러면 또 우리 기자 선생님들께서 우리 아이유아이 갑자기 노래 또 예, 홍보 많이 많이 해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우리 유정 씨.
0: 네. 예, 우리

0: 또 가죠. 네. 이정 씨가 헬스장에서 벗고 이쪽 카메라를 싹 한번 봐주세요. 예, 예. 자, 무대 위에서는 잔망 끼쟁이, 무대 밖에선 오열 소녀, 아이와의 영원한 메인 댄서 최유댕이 돌아왔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아이고 잘하네. 우정이 잘하네. 아이고.
1: 부끄러라.
0: 자, 이번에는 우리 소미 갑니다. 우리 소미. 쏙 일어나셔가지고요. 네. 자, 요쪽 카메라, 요쪽 카메라. 오케이. 오. 자, 인간 바비 인형, 원조 막내 온탑, 아이오 아이의 무적센터 갓소미, 전소미가 떴다. 하나, 둘, 셋. 오케이.
1: 또 뒤까지 돌았어.
0: 세상에.
2: 머리까지 넘기고.
1: 머리까지.
0: 이분들이 각자 한 번씩 오셨을 때 이렇게 잘하지 않았어요.
2: 네, 의지가 된다.
0: 네, 모인이 또 이렇게. 그리고 요게 또 있어요. 박수 세 번 시작. 마침내 드디어 어제 저녁 6시죠. 아이오아이의 세 번째 미니 앨범 아이오아이 루프가 발표됐습니다. 큐몬 타이틀곡이 이제 갑자기
2: 네.
0: 예, 또 우리 만드니 갑자기 자 우리 전소민씨 직접 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3: 네, 저희 타이틀곡 갑자기는요 10년간 우리가 채워지지 못했던 우리의 고백, 우리의 여백들이 우리의 네. 10년 만에 아름다운 목소리로 채워지면서 10년 전 우리의 추억과 무언가를 그리워하던 우리의 애처로운 목소리 그대들을 부르고 있어요. 당신이 픽한 소녀들 이렇게 열심히 부르고 있습니다 를 노래하는 노래입니다.
0: 됐다.
2: 맞습니다.
0: 오, 네. 저는 이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
2: 감사합니다.
3: 네. 너무 좋아요.
0: 약간 시티팝적인 것도 있고.
2: 맞아요. 네. 맞아요.
3: 맞아요. 맞아요.
2: 소미가 작사에도 참여를 했어요.
0: 소미 씨 앨범에서도 소미 씨가 다
2: 네. 네. 맞아요.
0: 곡도 참여하고.
2: 네네네.
0: 예. 근데 이 우리 또 부르니.
2: 네.
0: 예. 우리 부르니는 우리 또 유정 씨는 처음에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2: 처음에 들었을 때 네? 저희가 또 이제 노래를 찾아 헤매다가 아, 우리가 10년 동안 계속해온 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를 담아야 정말 잘 담을 수 있을까? 그 고민 때문에 되게 솔직히 좀 쉽진 않았거든요.
0: 쉽지 않았구나.
2: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나 하고 머리를 맞대던 타이밍쯤에 소미가 꺼내준 노래예요. 이게 이건 어때? 하면서 그냥 들어볼래? 하고 러프하게 이렇게 들려줬는데 다들 너무 좋아가지고
0: 이건 진짜 중독성이 장난 아니에요.
2: 네.
3: 맞아요.
2: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근데 근데 우리 춤을 춰야 될 것 같은데 괜찮을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로부터 한 일주일 뒤 춤을 춰보니 정말 댄스곡이고
0: 아 이거 댄스예요.
2: 저희도 모르게 연습 안 할 때 각자 일상에서 막 갑자기 막 맞아, 이러고 맞아. 있고
0: 그리고 되게 그 제목도 잘 뽑았어요.
2: 맞아 맞아요.
3: 감사합니다.
2: 그게 점점 느껴져요.
0: 그러니까 제목 진짜 잘 그렸어요.
3: 우리가 또 갑자기 컴백했으니까
2: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0: 맞아요. 아, 3322번님 오랜만에 파트 분배는 어떻게 했나요? 투표로? 아니면 내가 하고 싶다? 아니면 서민 씨가 지정이라고.
3: 이것도 네. 어려웠어요.
0: 어렵죠.
3: 네, 왜냐면 작곡가님이 따로 계셨기 때문에 네. 작곡가님도 한번 파트를 지정을 네. 해주셔야 되고 또 그 10년 전에 제가 알던 언니들의 목소리랑 지금의 목소리는 많이 차이가 날 테니까.
2: 네. 맞아, 맞아.
3: 이게 너무 가늠이 안 가서 파트 지정을 하는 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작가님이랑 얘기하면서 가제로
0: 그냥 거의 리허설처럼.
3: 네, 리허설 처럼 만들어만 놓고 이제 멤버들이 오셔서 다 불러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계속 조정을 해가면서 끝까지 진짜 파트 분배가 또 이제 10년 됐으니까 다
2: 맞아,
3: 좀
2: 맞아.
3: 비율이 그래도 좀 다 똑같아야 그치. 되잖아요. 네. 그 비율을 맞추는 게 좀 어렵습니다.
0: 어렵지. 왜냐면 작사가도 이 파트 분배 같이 해야 되거든요.
2: 네.
0: 이거에 맞는 나의 이야기를 대신
3: 맞아요.
0: 불러줄 사람이니까.
3: 그래서 맞아. 제가 진짜 네. 좋아하는 가사의 파트를 유정 언니가 맡아줬어요.
0: 어머나. 파트 무슨 파트예요? 맞아.
2: 저는 한번 순서대로 불러볼까요?
4: 막혀있는 도로 위 수많은 차 중 하나
2: 요 파트입니다. 요건데 딱 뭔가 전환되면서
0: 맞아.
2: 2절로 넘어가는
0: 딱 넘어갈 때.
2: 그 네. 구간인데 원래 제 파트가 아니었어요. 거기가 혹시 미정이었어가지고
0: 네?
2: 근데 소매가 딱 듣더니 언니 여기다 여기 언니 거다 하면서 이제 딱 정해줘가지고 제 파트가 됐는데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3: 딱 완벽했어요. 적당히 씁쓸한데 적당히
0: 맞아.
3: 아직 그 애기 목소리가 있어서 순수함이 들리고
0: 그렇지.
3: 막 너무 완벽한 거예요.
0: 와.
2: 너무 좋다.
0: 아, 이거 진짜 이거 약간 채워줘만 할 수 있어요.
2: 아이고 또
0: 목소리에.

0: 소녀가 있어.
1: 에이그 예. 감사합니다.
0: 좋아하는 말이죠, 맞죠?
1: 에이그 좋은데 부끄러워 지금.
0: 진멜로다가. 1254번님이 근데 디렉팅을 맡았던 소민 씨가 녹음 도중에 뛰쳐나갔다라는 소문이 있던데 진짜입니까? 라고 뛰쳐나갔어요?
2: 네, 뛰쳐나갔는데요.
0: 그냥 박차고 나간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나간 거예요?
2: 그러니까 제 생일 때도 녹음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생일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 몰래 제 생일을 축하해 주려고 제 이제 스태프분들이 녹음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나온 제 얼굴을 보고 원래 케이크도 주고 사진도 좀 찍어주고
0: 찍고 영상 찍고 해야 되잖아요.
2: 근데 저절로 카메라를 내리시더라고요. 제 얼굴이 왜? 너무 피폐했나 봅니다.
0: 약간 초췌해서
2: 너무 초췌. 그래서 그때 녹음을 했을 때 카메라를 돌렸는데 카메라 나중에 그 영상 길이를 보니까 10시간이 촬영되어 있었대요.
0: 그러면은 와. 그때 소민 씨 초췌해도 화사한데.
2: 전 얼굴에 해골이 보였어요. 제 얼굴에 모든 뼈들이 보였어요.
0: 부럽다.
2: 그래서 이제 녹음하다가 연정 언니가 잘 해주고 있어가지고 저 혼자 쓱 나갔습니다.
0: 메이크업.
1: 연정이가 먼저 가라고 했대요. 소미한테.
2: 제 얼굴을 보더니
1: 야, 너 가라.
2: 야, 너 정상이 아니다. 가라. 가.
0: 아, 연정 씨는 일침을 잘해.
2: 네, 맞아, 맞아.
0: 정말 심수론이야. 일침을 잘 넣어요. 예.
2: 너무 웃겨.
0: 너무 웃기네요. 예. 그리고 이쯤에서 소미 씨 앨범을 처음에 들고 나와서 정오의 망국에서 10년 뒤의 우리의 모습 아이오아이의 노래를 꼭 만들고 싶다.
2: 맞아.
0: 그 포부가 진짜 지켜진 거잖아요. 그래서
3: 맞아요.
0: 야, 이거는 나도 뭉클한데, 예, 우리 엉둥이?
3: 앙둥이?
0: 아, 미안합니다. 예,
2: 앙둥이.
3: 내가 엉둥이 같긴 해요.
0: 예, 예. 앙둥이. 예, 우리 앙둥이 네. 분들이 또 찡한 그 코드가 있지 않을까.
2: 맞습니다.
0: 생각을 해보면서 갑자기 이 노래 들어볼 텐데, 노래 나갈 때 우리 또 유튜브 또 함께 하고 있으니까 또 갑자기 이거 포인트 한번 좀 부탁드리면서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노래 듣고 올게요.
3: 예.

0: 그리고 마지막에 휘몰아칠 때.
1: 맞습니다.
0: 와, 근데 발소리가 안 나요.
1: 오,
0: 네, 저 그거 되게 예민하거든요.
1: 그러니까 언니가 네. 나는 이런 게 너무 멋진 거야. 이런
2: 그런 디테일까지.
1: 네. 그런 걸 다 알고 계시니까.
0: 힘 분배랑 이런 걸 잘해야 사실 소리가 안 나는데
1: 맞아요.
0: 원래 되려 춤을 처음 사람들은 이 쿵쾅쿵쾅 소리가 나거든요.
1: 맞아.
0: 그러니까 이게 완급 조절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3: 저희는 네. 아주 사뿐사뿐.
0: 사뿐사뿐하게.
3: 사뿐사뿐. 예.
0: 아, 우리 자스민 PD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표현. 우아하다라고. 깜짝 놀랐어요. 자스민 PD님이랑 1년을 같이 하는데도 저에게 이런 얘기, 이런 방구 해준 적이 없다. 예, 말씀드리고. 이 갑자기 아무래도 이제 킹키.
1: 맞습니다.
0: 예, 킹키가 이제 또 참여를 했고.
1: 맞아요.
0: 정호의 방구 스페셜 DJ 때 네. 킹키 만났잖아요.
1: 네, 탑15을 킹키님과 함께 했습니다.
0: 그럼 그때 인연이 돼가지고.
1: 아니요, 아니요.
0: 아니에요.
1: 그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또 그때 뵙고 얼마 안 돼서.
0: 바로.
1: 이제 어떤 분께 안무를 이제 의뢰하면 좋을까 네, 네. 하다가 청아 언니랑 또 인연이 있고
0: 그렇죠.
1: 그리고 또 소미하고도 같이 작업을 네. 했었고
0: 예, 예.
1: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노래를 너무 잘 살려주실 것 같은 그런 믿음이 확
0: 진짜.
1: 저희 멤버들도 있어서 너무 좋다고 근데 또 너무 좋게 잘 나왔어요.
0: 저는
1: 진짜 감사해요.
0: 그 아는 형님 때 이들의 안무를 다 봤잖아요.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1: 네. 너무 예쁘죠.
0: 아 그거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잖아요.
1: 네이버에
0: 정말로
3: 아 약간 주책만 할게.
0: 댕이댕이 최유댕이
1: 아 이게 오랜만에 나오니까는
0: 정말
3: 근데 어때요? 아무래도. 예뻤죠?
0: 잘한다. 이 드리려고 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예예 되게 약간 나비 같아요. 나비
1: 나비
0: 원래 나비 움직임이 진짜 어려워요. 이걸 형용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힘든데 발레의 우아함도 있지만 그 되게 싱그러움 그리고 우아함이 겹쳐지면 나비거든요. 나비 같았어요.
2: 그 뭐죠? 그러면. 벌처럼 쏘고 나비처럼 날아란가요?
0: 무하마드 알리.
1: 나비처럼 날아서
0: 벌처럼 쏘다. 예.
2: 딱 박신. 그거네요.
0: 아 그건 무하마드 알리. 벌처럼
3: 쏘다. 빰빰빰.
0: 아 그러니까 연정 씨가 있어야 되네.
1: 맞아요.
0: 일침 하나 맞아. 가야 되네.
1: 그 연정이가 네. 싹 정리 한번 해줘야 돼.
0: 그렇죠. 네. 잔치 하나 놓고.
2: 너무 오바했다 아가야.
1: 아 맞아 맞아 그런 거 해줘야 돼.
0: 아가야 미치겠네. 아 그리고 우리 3992번님 멤버들과 단체 근무할 때 눈에 띄고 싶잖아요. 그러면 나만의 시선 잡기 스킬이 있나요? 머리카락을 날린다든지라고.
2: 저는
0: 네?
2: 오히려 솔로를 계속 하다 보니까
0: 맞아.
2: 계속 눈에 뛰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노래 한 곡이 끝날 때까지
0: 맞아요.
2: 계속. 근데 그러다가 지금 팀으로 하니까 저는 오히려 묻어가기를 하고 있어.
0: 너무 편하죠.
2: 편하기도 한데 진짜 이게 맞나? 묻어가는 게 더 힘들어요, 언니. 막 다리도 더 굽혀야 하고요.
0: 그렇지.
2: 막 키가
0: 다리 줘야 되거든요. 길이 맞춰야 돼요. 잠깐만. 유정 씨 들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지만.
2: 그러니까 왜 혼자 그거
1: 근데
2: 하냐?
1: 요즘 키에 대한 게 약간 긁혀요.
0: 왜 긁혀요?
1: 왜냐면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팀 하니까
0: 그러니까.
1: 굽도 높은 거 신어야 되고.
2: 맞아.
0: 오늘 저기 슬리퍼가
1: 오늘도 예. 살짝 벗어서 보여드려도 되나요?
0: 아우 예예예. 예. 정말 진짜 까딱 잘못하면
1: 보이시나요?
0: 예 발목 나가. 예.
1: 이 정도에 지금 안 보이지만 이게 굽이거든요. 이게.
0: 맞아요. 예, 뒤꿈치 끝날 때까지가
1: 네,
0: 굽이요.
1: 맞습니다.
0: 예.
1: 그리고
2: 저는 신발 안 신고 왔어요.
0: 야, 양말을.
1: 이게.
0: 이게. 정말 예, 내추럴하다. 내추럴하다. 예, 말씀드리고. 우리 8950원님. 아 언니들 책임져요. 우리 아빠한테 딱 한 번 들려줬는데 자꾸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족발콜?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닭발콜? 이러십니다.
1: 아버님 발유를 좋아하시네.
0: 그렇지. 네. 이런 거 너무 좋지.
1: 아,
0: 야식을 너무 부르는 마성의 노래. 이게 약간 CF 많이 나올 것 같아요.
2: 좋다.
1: 맞아. 네. 아니 아까
2: 챌린지도 우리
0: 챌린지 좋잖아.
2: 맞아, 찍으려고 맞아. 하거든요.
0: 맞아요. 그러니까.
1: 진짜 갑자기로 네. 흥얼흥얼 하게끔.
0: 아니면 진짜 막 옛날 선생님들 막 얘기하는데 막 삼이자 선생님이 갑자기 하면서 삼이자 선생님이 갑자기. 그렇게 나죠. 약간 의외의 인물이 나와요.
1: 맞아
2: 맞아요.
1: 갑작스럽게.
0: 그렇지. 예.
1: 맞아요.
0: 좀 부탁드리고 배드 네. 배드 어플도.
1: 좋다 좋다.
0: 예. 안 먹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면서 빵. 저 일단은 광고 찍기 위한 예, 광고로 먼저 듣고 와서 수록곡 이야기 더 많은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1: 얼쑤 신난다.
0: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3: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4: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2: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5: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나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희 선생님들 하트를 따따따땅따따따땅 캐치하겠습니다. 매일 낮 12시엔 정우의 희망곡 청취율을 캐치.
6: 오케이! 잘했네. 선생님 모십니다. 오늘은요, 10년 만에 이를 갈고 전격으로 재결합했죠. IOI의 전소미, 우리 최유정 씨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4019번님 사연은 우리 유정 씨가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7: 네. 4019님, 막둥이 소미님, 처음 언니들한테 이 노래 들려줄 때 그 떨림, 그리고 타이틀곡이 됐을 때 그 뿌듯함, 그리고 이렇게 방송에 울려 퍼질 때 기쁨까지 너무 기특해요. 잘 자랐다, 멋지다 해주셨어요.
6: 진짜 멋져.
7: 아, 진짜 멋있어.
6: 예전에 애기였잖아요. 사실 학교방 유정 씨도 진짜 애기였는데
7: 저희가 예전 사진을 찾아보는데 아, 진짜 너무 애기였던 거예요.
6: 완전 애기였어요.
7: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소미의 그 애기 곱슬머리가 있거든요.
6: 네네.
7: 근데 그거를 시간이 지나서 다시 보니까 너무 아가머리고 그 원래 강아지도 태어나서 얼마 안 되면
6: 맞아.
7: 베넷미용 전에
6: 장하라는 포실턴 머리 있잖아. 포실턴.
7: 그런 느낌으로 소미가 그러니까. 너무 애기인 거예요.
6: 맞아. 진짜 애기였지.
8: 저는 오히려 애기 때 사진 한번 보고 언니들한테 사과했어요.
6: 왜?
8: 제가 봐도 너무 그냥 아가 그 자체인 거예요. 언니 이때 내가 좀 많이 장난치고 놀렸지 막 고생했다.
6: 아 고생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귀엽다. 솔직히 애기예요. 10대에서 20대
7: 다 애기죠.
6: 아직 애기다. 말해 뭐합니까? 하지 마. 잠깐만.
7: 언니 싫어하시라고.
8: 나도 이거 안 좋아해요.
6: 계속해요.
8: 맨날 해. 몇 개 있어요. 이거.
7: 너무 싫어.
8: 나도 안 좋아해요.
7: 알겠어요.
6: 근데 되게 즐겨.
7: 나는 재밌어.
6: 유정 씨는 일부러 해. 예, 말씀드리고. 3300번님이 IOI 콘서트 하잖아요. 이번 타이틀곡 갑자기가 설마 첫 곡일까요? 아님 전설의 픽미. 센 리스트 상상만 해도 설렙니다. 라고. 이거 또 콘서트를 하잖아요.
7: 맞습니다.
6: 예, 또. 투어하지 않습니까?
7: 네 맞습니다. 저희 예? 이제 홍콩 팬분들과 예? 태국 팬분들 만나뵐 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 그리고 또 5월달에 5월 네. 말에 이제 또 콘서트 하잖아요. 이것도 좀 부탁드립니다.
9: 네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잠실 실내 체육관에서 2026 IOI 콘서트 투어 루프가 개최됩니다.
6: 그렇습니다.
7: 네 3일 합니다. 오세요.
6: 이미 샌드리스트는 돼 있고.
7: 아유 그럼요.
8: 저희가 생각했을 땐 예. 진짜 우리한테서 나올 수 있는 최선의 샌리스트다.
7: 네, 진짜 오시는 분들 진짜 재밌게 해드리려고 저희가
8: 진짜 재밌게 해드리려고
7: 고민을 해가지고
8: 꼭 콘서트로 오실 거면은 선글라스를 꼭 가져오셔야 돼요.
6: 왜요? 눈부셔서?
8: 너무 궁금하죠.
6: 네.
8: 오셔야겠죠.
7: 있습니다.
6: 아 참. 잠깐 왜 이렇게 능글맞아졌어요 다들.
7: 이유가 있습니다.
6: 이유가
8: 아, 있습니다.
6: 정말 능글능글. 예. 일단 스포.
7: 네.
6: 예, 네. 선글라스를 챙겨와라.
7: 스포.
6: 예. 어 그리고 맞아요. 1031번님. 신디 전설의 아이오아이가 나왔는데 목소리 수집 가야죠. 놓치면 안 돼요. 라고.
7: 어허.
6: 그렇죠. 장에서 이제 탑스타들이 나오면 꼭 미리 목소리를 떠나요. 이분들이 언제 나올지 어떻게 알아? 아, 하고 싶었어요?
7: 네.
6: 이때 하면 됩니다. 바로 뒷장에 있어요.
7: 네.
6: 예, 네. 쪽대본이 있죠. 예. 바로 갑니다. 자, 준비됐나요?
7: 네.
8: 네.
6: 자, 하이로 액션!
8: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6: 정화희망고 김신영입니다.
8: 점심밥 먹었는데 갑자기
6: 매일 낮 12시에 주파수 크크크 컴온
8: 아이오아이도 넘넘넘 좋아하는 정호의 희망곡
7: 자꾸 들어주세요.
8: 02로 전화가 오면
7: 핑미 업
6: 고만 뽑아주이소 컴온
7: 예.
6: 오케이. 예. 어 저희가 이제 대대손손 저희가 예 갑옷처럼
7: 아싸.
6: 예 써보도록 하겠고 진짜. 지금 오래 기다리셨어요. 사실은 저는 수록곡 매니아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제 우리 유정 씨, 우리 소미 씨 픽곡을 하나씩 그리고 또 제 픽곡
7: 네.
6: 하나씩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 좋습니다. 예.
6: 자 먼저 이번 앨범에서 우리 최유정 씨의 픽곡은
7: 네 제가 픽한 곡은요 그때 우리 지금이라는 곡인데요.
6: 아, 예.
7: 이게 저희의 발라드 곡이에요.
6: 맞아요.
7: 근데 이제 이거를 청아 언니가 작곡을 했는데 언니가 5년 전에 네. 저희가 그 일단 10년 전에 프로그램에서 5년 뒤에 만나자
6: 아 맞아
7: 해서 그 5년 뒤에 네. 하려고 했을 때 이게 잘 이렇게 지금처럼 예, 진행되진 네. 못했었어요. 그랬는데 언니는 그때부터 이미 이 노래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5년 전부터 존재했던 곡인데
6: 네.
7: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이 곡을 가지고 언니는 네.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6: 기약이 없었는데.
7: 네. 네. 근데 또 이번에 10주년을 기념해서 들려드릴 수 있어서 수록할 네.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그리고 언니가 이걸 만들 때 우리 아, 저희 활동 마지막 곡이 소나기였는데
6: 맞아요.
7: 그 소나기에 대한 답가
6: 아.
7: 소나기가 그치고 나서 그 후를 그게. 언니가 담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6: 아. 혹시 약간 녹음을 하거나 이럴 때 가사를 다 보잖아요.
7: 네.
6: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사실 네. 음악이니까
7: 네.
6: 혹시 눈물을 좀 글썽였거나
8: 저는 네. 이 노래의 파트가 1절에 조금 더 있어요.
6: 네네.
8: 그래서 2절 때부터 그냥 감상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 눈물이 그냥 주르륵 나버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게 되고
7: 맞아.
8: 네.
6: 이거 다 우리가 겪었던 거기
8: 맞아요.
6: 때문에
8: 맞아요.
6: 네.
7: 진짜
6: 유정 씨는
7: 저는 녹음할 때 원래 제 파트가 아닌 부분이었던 데를 부르게 됐거든요.
6: 예, 예.
7: 거의 가사가 어땠을까 그때 우리 이별을 말하지 않았다면 이런 아, 가사인데
6: 예.
7: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어땠을까 이렇게 하는데 눈물이
6: 툭 떨어졌구나 또.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8: 보통이면 저도 지금 우리 두 선배님처럼
6: 네.
8: 또 운다고 하고 귀엽다고 웃을 텐데요.
6: 네.
8: 이 노래는 진짜 눈물이 나요.
7: 진짜 눈물 나요.
8: 그래서 인정이야.
7: 그치?
6: 이번에는 눈물 인정했어요.
8: 완전 인정.
7: 인정받았다.
6: 처음이에요.
7: 진짜 처음이야.
8: 저... 이 노래 한해서만.
7: 아, 오케이.
6: 이 노래 한정.
7: 한정.
6: 네.
7: 한정 인정.
6: 왜냐면 청아의 그 깊은 이야기들은 사실 음악에서 다 나오는 거니까.
7: 네, 맞아요.
6: 예. 이건... 자 이제 이번에는 우리 소미 씨의 픽곡 어떤 곡이죠?
8: If I라는 곡입니다.
6: 아, 예, 이거 너무 좋아. 이 노래 좋아.
8: 네.
6: 이 노래 좋아요.
8: 이 노래는 저희의 약간 락 발라드
6: 예.
8: 같은 곡인데요. 저희 멤버 연정 언니가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를 한 노래예요.
6: 어이.
8: 그래서 이 노래도 지금 가사도 보면 막 시계를 보니 5시 4분을 가리켜.
6: 그러니까요.
7: 맞아요.
6: 5월 4일
7: 맞아요.
8: 우리 데뷔일이라서 네. 좀 이런 작은 이스터에그가 많이 숨겨져 있는 노래고
7: 소미 파트도 얘기해줘요. 그 가사 이스터에그 16.
8: 맞아. Now our song keeps playing on the radio. 웃음이 나와 16대처럼. 그러니까 제가 그때 했을 때가 16이라서 각자 멤버 파트를 미리 생각하고 작사를 한 것도 굉장히 재미있고.
7: 네. 맞아요.
8: 콘서트에서 뭔가 사인볼을 던질 때 듣기 너무 좋은 노래이지 않습니까?
7: 그런 노래다.
6: 아, 그러면 잠자리채를 하나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8: 맞아요.
6: 선글라스와 함께 잠자리채를 한번.
8: 드라이브 할 때도 듣기 너무 좋고 시원한 곡이라서 많이 찾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이거는 엄청 더울 때 말고 약간 8시에서 9시 딱
7: 해질 때쯤에.

0: 지면서 살짝 찬바람 불 때.
1: 맞아.
0: 살짝 창문을 양쪽 사이드로 다 한번 열고 이제 머리 이게 뒷머리 찰랑찰랑 거릴 때.
1: 근데 이것도 되게 가사가 좀 울컥해요. 왜냐면 아. 왜냐면 이유가 있어요. 들어봐요.
0: 오케이, 오케이, 나
1: 들어볼게. 아직 사이드아이 하지 마세요. 오케이, 오케이. 사이드아이 하지 마시고.
0: 오케이.
1: 왜냐면 그 특히 2절 파트에 This time 우린 좀 더 어른이 된 This time 우린 다른 모습으로 오 이거 두 가지 두 개 파트가 있는데 에헤. 제가 부른 다음에 도연이가 부르거든요.
0: 네.
1: 근데 어, 또 아니야.
0: 또
1: 아니야. 타임.
0: 아이. 잠깐 아 무슨 타임을 라디오에서 타임이 있어요. 라디오의 타임은 광고밖에 없어요.
1: 죄송해요. 네. 그래서 도현이랑 그 파트를 리허설 때 주고받는데
0: 아, 연습생 또, 때 진짜 네. 우린 또 다른 또 어른이 되었고
1: 맞아요.
0: 도현이가 갑자기 맞아요. 그 파트를 같이 이어나가니까
1: 네.
0: 연정 씨가 그 가사를 쓰고 그 이해했다라는 그 자체의 그게 또 있잖아요.
1: 네. 그래서 눈물이 났었어요.
2: 아 진심?
1: 아니야.
0: 소미 씨 리액션. 와 진심?
1: 아 근데
0: 아 진짜. 근데 사실.
1: 아 제발.
2: 아 제발 언니 왜 이래?
1: 아니 아니. 아 근데 진짜
0: 저는 네. 유정 씨의 마음을 알죠. 예.
1: 네. 그냥 병원 그냥, 갈게요 저.
2: 아, 아는데도요. 언니 좀 눈물을 하고 있어봐. 난 알겠어. 이거 어떻게든 이어볼게. 그 이렇게 보시면 저희 뭐 청아 언니의 작곡, 연정 언니의 작곡 모든 앨범이 그때 우리의 얘기를 하긴 하지만 네. 여러분들도 그동안 크지 않으셨습니까?
0: 아 그럼.
2: 그 세절을 네. 시절을 다 보냈기 때문에 다 큰 어른이 되었다 생각하는데 맞아. 그런 느낌으로 음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이거 진짜 신나고 좋은 노래거든요. 제 눈물로 인해서 이렇게 다르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이런 감정이 오히려 솔직해서 좋아.
2: 아 맞아요. 맞아요.
0: 그래 이번에 저의 픽곡.
1: 오!
0: 네. 썸머팝 판타지.
1: 맞아요. 썸머팝 판타지.
0: 이게 제 그러니까 픽곡이었어요. 네.
1: 진짜?
0: 진짜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1: 언니 왜 이 곡을 고르셨어요?
0: 좀 다른 노래였어요. 아이오아이의 그 색감이 다 대체적으로 변화되고 다른 부분도 있고 사실은 원래 아이오아이의 색채가 묻어나는 노래들이 있어요.
1: 맞아요.
0: 이번 앨범들이 웃음의 안녕도 그렇고 근데 이 노래 좀 색다르게 다가왔어요. 왜냐면
1: 맞아.
0: 10년 뒤에 아이오아이가 처음에 만약에 이 노래를 불렀다면 안 맞았을 것 같은데 10년 뒤에 뭉치니까 이거를 너무 잘할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1: 맞아 맞아 네. 맞는 것 같은데
0: 약간 이 느낌은 약간의 트로피칼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1: 네네네네.
0: 약간 워터밤 있잖아요.
1: 오, 좋다.
0: 거기에서 이렇게 물 확 쏘면서 약간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여러분들. 예, 금주한 지 꽤 오래됐는데
1: 네.
0: 와, 시원하게 맥주 있죠. 캔을 따가지고
1: 아이고
0: 어디 하면서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1: 이야.
0: 뭔가 여기에서는 뭔가 칵테일 막 또 곧 있으면 또 6월 또 이게 또 바다 한번 싹 가가지고
2: 그렇죠.
0: 와 나 이 노래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은 약간 트로피칼한 노래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2: 아 근데. 진짜로.
0: 네. 근데 아이오아이의 그 서사들을 다 보고 네. 저는 또 오디션을 풍덩 빠져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투표를 했던 사람이에요.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들의 서사를 너무 잘 아니까 아
1: 대박.
0: 맞다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라는 노래를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이 노래가 나는 좋은 거예요.
1: 네. 우와.
0: 네. 저는 콘서트에서 제일 궁금한 곡이었어요.
1: 진짜
2: 안무가 또 얼마나 잘 나왔는지
1: 진짜 예뻐요. 예뻐도 세 번이나 예뻐요.
2: 진짜로
0: 진짜 어지러다
1: 다섯 번까지 예뻐요.
2: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1: 너무 예뻐요.
2: 솔직히
1: 진짜 보여주고 싶어.
0: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봐요. 조금만 참아봐요 우리. 네.
1: 홍보를 해야 되더라고요 요즘에 직접.
0: 아 근데 저는 그 일본 소울과 아이오아이.
1: 네.
2: 네
0: 야, 그것도 좋아.
1: 감사합니다.
0: 네, 그래서
1: 진짜.
0: 나는 처음에는 왜 보통 되게 인트로로 짧게 나오잖아요.
1: 네.
0: 나는 이거 왜 픽곡으로 안 뽑나 했어요. 나 야단 한번 칠 뻔했어 진짜로.
1: 아 이것도 네. 있는데 이제 다른 곳에서도 많이 이제 저희 얘기할 거여가지고 오늘 좀 다르게 골라봤는데
0: 먼저 했어야지.
1: 이 아이오아이 네. 소미가 작사 작곡을 또
0: 그니까 네. 저는 솔직히 첫 포문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 네.
0: 아무리 타이틀이 아니어도 첫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가 사실은 쭉 듣느냐 중간에 끊기느냐 끊고 나중에 다시 듣느냐는 또 다른 건데 이게 너무 좋은 거여서 솔직히 진짜 미안한 생각이지만 만약에 이거 우리가 한다면이라는 생각을
1: 진짜로
0: 진짜 이 노래가 좀 탐난 거예요.
1: 어머머머머머머.

0: 노래가 제가
1: 어 뭐 타이틀
2: 잠깐만 이 부분 들어야 돼요.
1: 오케이.
2: 자 이제 얘기해야 돼요. 이제 얘기해요.
1: 네, 네, 그 네, 아이오아이 앨범에 들어갈 수도 있는 곡을 써볼 기회가 생겼을 때 저는 이걸 타이틀 생각하고 우리 무대하는 걸 생각하고
2: 잠깐만, 아, 이 부분 네. 좋아요. 자, 지금이에요, 지금.
1: 네, 타이틀 네. 생각하고 썼던 곡이에요, 아, 오히려.
2: 그러니까 이 노래는 약간 이건 타이틀감이다.
1: 네. 네. 근데 이제 아, 마지막에 갑자기가 되긴 했지만, 그래서 이 노래도 엄청 심혈을 기울이고 정말 열심히 맞아. 썼습니다.
2: 그래서, 맞아. 아니, 왜 아무도 아이오아이 얘기를 안 하지? 왜냐면 진짜 1번 트랙에서 제가 약간 반전이었거든요. 어. 이거 약간 타이틀감인데 생각했는데 또,
0: 다 타이틀감이
2: 네, 이거 하나 뜯어가지고 네, 이렇게 몇월엔 이렇게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게, 있는 거예요.
1: 그게 됐으면 아, 벌써 걱정돼요. 왜? 이제 곧 있으면 음방을 돌 텐데
2: 그렇지.
1: 그럼 음방 돌면 벌써 이제 한 우리 프로젝트의 반은 거의 끝난 거거든요.
2: 어머나
1: 연습 한 3일만 없어도 저 언니들한테 전화하거든요. 보고 싶다고.
2: 진짜로?
1: 네, 그래서 약간 애증이에요.
2: 잠깐 글썽했죠?
1: 아니에요.
2: 아니 진짜
1: 등산 안 했어요.
2: 예, 약간 이제 연정 씨 한번 불러야 돼. 1침가 한번 가야 돼요.
1: 맞아요. 예, 우리들의 소방관. 예.
2: 자 심수관 하나 와야 돼.
0: 한번 끼얹어줘야 예. 되는데.
2: 확 한번 끼얹어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우리 또 아이오아이 예, 우리 눈물 요정 원투 예. 어, 티얼스 전과 티얼스 최 예, 이렇게 두 분 어, 케미를 한번 예, 확인해 보는 시간을 준비했어요. 바로 이구동성 타임. 예. 예, 그러니까 제 질문을 잘 들으시고 동시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1: 동시에
2: 예, 뭐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대답한 개수만큼 정희 선생님들께 아이오아이 이름으로 오호. 보습크림 드립니다. 최대한
1: 우리 좀 잘 맞지 않나?
0: 난 모르겠다.
2: 일단 예상 몇 개.
1: 아, 뭐 하는 거야?
0: 아니 왜냐면 취향이 달라요. 왜냐면 소미는 너무 이템을 많이 알고 저는 제가 쓰는 것만 계속 쓰는 편이어가지고.
2: 아니 그 뭐 이템도 나올 수도 있고.
0: 다른가?
2: 뭐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래요? 짬뽕 짜장 하나 둘 셋.
0: 짜장.
2: 오 봐봐 이거 맞잖아. 예. 수박 팥빙수 하나 둘 셋.
0: 수박.
2: 오 봐봐 맞잖아. 예. 자. 이렇게만 하면 된다. 까지 예. 말씀드리면서 이구동성 질문 바로 나갑니다. 시작. 내가 더 괴로운 건 무대에서 안무 틀리기 대 예능에서 못 웃기기. 하나 둘 셋.
0: 예능에서 못 웃기기.
2: 오케이. 두 사람이 유닛을 결정한다면 하고 싶은 컨셉. 섹시 카리스마 대 상큼 귀염 뽀짝. 하나 둘 셋.
0: 섹시 카리스마.
2: 예. 자 요즘 아이오아이 멤버들 사이에서 제일 유행하는 말은 하나 둘 셋.
0: 끼루.
2: 오케이. 자 나는 휴대폰에 상대방을 그냥 이름으로 저장했다. 예 아니요. 하나 둘 셋.
0: 예.
2: 오케이. 자 더 힘든 건 텐션이 떨어져서 하루 종일 말 안 하는 소미 대 힙합 수액에 취해서 하루 종일 랩하는 유정이. 하나 둘 셋. 유정.
0: 하루 종일 랩한 유정이.
2: 오케이. 자 환불하러 갈 때 꼭 데려가고 싶은 아이오아이 멤버는
0: 소미. 나도 소미.
2: 아 좀 늦었어 땡.
0: 근데 소미였는데.
2: 자 나는 이미 음악방송 엔딩 포즈를 다 정해놨다. 예 아니요. 하나 둘 셋.
0: 아니요.
2: 오케이.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건 아이라인 대 립스틱. 하나 둘 셋.
0: 아이라인.
2: 오케이. 만약 소미가 언니 유정이가 동생이라고 하면 좋다 싫다. 하나 둘 셋.
0: 좋다.
2: 오케이. 자 10년 후에도 제일 안 변했을 것 같은 아이오아이 멤버는 하나 둘 셋.
0: 나영.
2: 와 진짜
0: 이게 맞다.
2: 진짜 땡의 향연이네.
0: 아 끝났어요? 예.
2: 다섯 개 성공했습니다. 딱 반.
0: 반 했네 그래도. 예, 예. 오케이.
2: 나머지 많은 이제 또 다른 멤버들이 또 채워주길 바라겠고 저희가 아이오아이 이름으로 다섯 분께 보습크림 보내드리고요. 아, 예능에서 못 웃기기가 더 힘들어요?
1: 아, 네. 아무래도 한 10년 전에 엄청 어렸을 때 예능을 처음으로 배워서
2: 그치.
1: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 웃겨야 한다. 한 카트를 더 따내야 한다.
0: 맞아.
1: 그렇지.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예. 지금 와서도 그 버릇이 약간 없어지진 않아요.
0: 네. 진짜 너무 떨려.
2: 10년 전에도 약간 좀 빡빡했어요.
1: 맞아요. 네.
0: 맞아요.
2: 아이오아이 멤버들은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이오아이 그때 제가 한번 실수를 크게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어? 그 카운트다운 했던 거 기억나세요?

0: 앨범 나오는 날
1: 네. 어.
0: 그때 제가 MC였거든요. 근데
1: 우와.
0: 말이 너무 많아서 카운트다운을 놓쳤어.
1: 그랬어요?
0: 네.
1: 어, 우리 그때인가 와라멘 때인가?
0: 어, 그런 거 같아. 그때요.
1: 아이와이 쇼.
0: 예, 그거 그때 그때.
2: 상암동에서.
1: 와, 맞다. 그거 했었다.
0: 그때 정말 사과하고 싶었는데.
1: 아닙니다.
2: 아, 괜찮습니다.
1: 네.
2: 아,
0: 뒤늦게 뭐 한번 사과를 하고.
2: 10년 전 일인데.
0: 10년 그 예능 트렌드가 있었잖아요.
1: 아, 네, 맞아요. 맞아요.
0: 아, 그때는 맞지 않았다 말씀드리고요. 아, 지금 아이와이 멤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 끼로가 있고요.
1: 끼로.
0: 예. 예스? 네.
2: 저는 아무래도.
1: 아무래도.
2: 뭐 먹겠지?
0: 아, 뭐 깨지 이거.
2: 너무 깨지. 아, 귀여워.
0: 다 먹는 거
2: 깨지. 유정 언니가 해요 맨날. 네.
1: 아, 제가 유행시킨 거고.
0: 뭐 깨지. 네,
1: 끼로는 청아 언니가 유행시킨 거고.
0: 끼로는 네. 왜 끼로예요?
1: 그냥 끼로 해라 다.
0: 아, 어, 끼로다가.
1: 그,
0: 네.
1: 그래서 예를 들면 네? 저 우리 여기서 뭐 이렇게 이거 손 이렇게 맞출 거야 이렇게 맞출 거야. 그 정도는 뭐 끼루.
0: 그렇지.
1: 알아서 끼루. 약간 네. 이런 네. 느낌. 네.
0: 자기 영역.
1: 끼로 네. 해라 이렇게.
0: 아, 여기 또 있어요. 더 힘든 건 텐션 떨어져서 하루 종일 말 안 하는 소미대. 힙합 수액에 취해서 하루 종일 랩하는 유정.
2: 아, 100%입니다. 아.
1: 맞아요. 왜냐면 제가 어제 그걸 했거든요. 그 멤버들 멤버들이 노래 한 곡 하고 연습하고 끝나면 그 소파에 궁둥이를 붙이는
0: 아.
1: 그 습관이 있어요.
0: 항상 이제 앉아 있어야지.
1: 네. 네, 그래서 앉으려고 하고 이래가지고 또 앉아 있다가 이제 네? 다음 곡이 너무 잘이었는데 제가 막 너무 연습해야 돼요. 뭐 어쩌고 하세요. 얼른 와서 연습해.
0: 너무
2: 그냥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 흥에 못 이겨서 혼자 춤추다가 무릎 다쳤어요. 무릎을 아니야. 너무 쫙 펴가지고
1: 아니 이게 오해예요. 제가 신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무릎을 굽혔다 빠르게 하는 동작인데
0: 아, 너무 네. 이거 네.
1: 그거를 보통 락을 건다고 하잖아요.
0: 네, 네.
1: 답히지 않고 살짝 그렇게 하지 않고 근데 그게 신나긴 했다.
2: 신나가지고 그렇지. 혼자 막 엄청 오두방정 하다가
0: 네. 오두방정 정말
2: 오두방정
1: 그렇게 하다가
0: 아, 항상 오늘 왜 이렇게
2: 깨지
0: 다친다. 예, 그래도 아파도 끼로도
1: 끼로
0: 네, 끼로 좀 부탁드리고 그러면 소미 씨 요거 우는 유정 대 랩하는 유정.
2: 와 진짜 어려운데?
1: 이거 진짜 어렵다.
2: 이거 진짜 자, 어렵다.
1: 내가 미안하다 그냥.
0: 자 3, 2, 1
2: 전 차라리 랩하는 유정이 나은 것 같아요.
0: 그래.
1: 우는 게 진짜 싫구나 너는.
2: 아니지. 싫은 게 아니라
0: 걱정되지.
2: 너무 많이 우니까.
0: 오니까.
2: 계속 챙겨줄 수는 없어.
0: 아니, 아직 막내죠. 소미가 막내예요.
1: 제대로 달라고 우는 건 아니야.
2: 아, 그래. 그치. 근데 어떻게 우는데 내비두니?
1: 그것도 그렇지. 맞긴 해. 근데 팬분들이 저희가 이제 어디 나가서 제가 네. 자꾸 우는데
0: 네.
1: 제, 그래도 이렇게 말하면서 제일 먼저 휴지 챙겨주는 건
0: 그래,
1: 소미예요.
0: 소미야.
2: 맞아요.
1: 맞아요.
2: 그러니까 어? 네. 힘들게.
0: 아 근데 아,
1: 어머.
0: 너무 웃긴 건 뭔지 알아요?
1: 남주야 뭐야?
0: 둘 다 눈물 너무 많아요.
2: 맞아요.
1: 맞아.
0: 그러니까 둘 다 정 많고 마음 좀 여리고 예.
2: 우리 말랑콩떡.
1: 말랑콩떡.
0: 아, 말랑콩떡까진 아니다.
1: 어. 예.
0: 말들고 아, 그 하지 마. 아, 정말 탁질려.
1: 어.
0: 아유, 예. 아, 딱 깔끔하게 반다짝 했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 또 앞에서 설명했듯이 예. 아이오아이 이름으로 보스크림 보내 드리면서 저희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3: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4: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5: 푹 잤다.
4: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6: 우리 엄마 예쁜데?
7: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4: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8: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9: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0: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11: 방탄 꼭지
1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0: 한 번 남았다.
1: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슬메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메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메이 다이어트 하세요.
3: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제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4: 뜬다
5: 애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모를 심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부르는 등달어라 노래입니다. 모내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농부들에게 푸짐한 밥상만큼 반가운 것도 없었겠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협찬이었습니다.
6: 네, 이렇게 해서 정과 의리, 한과 사랑으로, 예, 다시 똘똘 뭉쳤죠. 우리 아이유아이, 소미, 유정 씨와 함께 했는데, 마지막으로 정말 10년을 기다려줬어요. 우리 아이유아이 팬분들, 네. 네, 우리 앙둥이들에게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7: 네, 우리 앙둥이 여러분들, 저희가 10년 만에 또 어떻게 컴백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팀명을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정말로 지어드릴 수 있어서, 이제 앙둥이라고 부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저희도 기쁘고요. 콘서트 남은 일정들까지 즐거운 순간과 추억들 선물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도 더 끈끈하고 행복하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6: 아유, 고맙습니다. 예. 우리 소미 씨도?
8: 네, 10년 동안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0년 전에 우리가 나눴던 그 순간, 그 추억을 다시 한번 갑자기로 우리 모두 다 같이 추억 여행하면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아이유아이 컴백한 것도 많이 많이 좋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6: 좋습니다. 예. 일단 무한 응원을 하도록 하겠고 오늘 끝곡은 밀 때 확실히 밀어야죠. 네. 갑자기 아이유아이의 갑자기 한 번 더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정우의 만곡 김신영,
8: 아이유아이 전소미,
7: 아이유아이 최유정이었습니다.
4: See you!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일자라는 의회, 일할 만나는 전라남도 의회는 전남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

0: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 균형 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1: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아침부터 뭔가 잘 풀리는 날이 있습니다. 날씨도 좋고 엘리베이터도 때 맞춰서 탁탁탁탁 와주고 지하철 내 앞자리에서 마침 빈자리도 생겨주시고 이런 날은 뭘 해도 잘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죠. 반면에요, 날씨도 꿀꿀하고 컨디션도 별로고 뭔가 자꾸만 꼬이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된다? 절대 안 된다. 느낌은 완전 꽝이었지만 어라? 잘 됐네? 하는 날들도 분명 있거든요. 그렇게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언제든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는 게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5월 20일 수요일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5월 20일 수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트로이 시반 아리아나 그란데의 Dance to This 듣고 오셨습니다. 9486번님, 전 아침부터 잘 풀리면 아 오늘 무슨 안 좋은 일 생기려고 이러지? 그러면서 조심하고 아침부터 꼬이면 아 이따 좋은 일 생기려고 그러나 보다 라고 해요. 저도 그러는데 저도 비슷해요. 저도 뭔가 계속 꼬이거나 뭔가 좀 안 좋은 일 있으면 와 나 진짜 얼마나 잘 되려고 일어나 막 이런 생각으로 버티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래요. 안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아요. 결코. 2403번님 영미씨 오늘 사장님이 일찍 퇴근했어요. 저 지금 절대 신난 거 아니에요? 끼야 이러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네 사장님들은 이런 거 다 아실라나 모르겠네. 사장님들, 부장님들, 우리 부장님들 안 계실수록 직원들이 더 좋아한다는 거. 이거 너무 서글프다, 서글퍼. 뭔가 집에 엄마 아빠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어디 놀러 갔어. 그래서 이제 내 세상이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오늘 자유 만끽하시고요. 김영아님께서 영미님 오늘은 머리 감으셨어요? 이런 날은 진짜 귀찮은데 영미님 칭찬해 라고 하셨는데 저 진짜 칭찬해 주세요. 정말 오늘 너무너무 힘든 날이었거든요. 제가 또 이제 그 두통까지 요즘에 좀 있어가지고 더군다나 이제 컨디션도 안 좋은데 날씨도 꾸질꾸질하지. 그래서 오늘 정말 그냥 쇼파와 한몸이 되었다가 머리 까마 마라 까마 마라 정말 많이 싸웠어요. 제 내적으로. 그러다가 아 까마야 돼. 왜냐? 오늘 조혜련 선배님 나오시니까 까마야 돼. 후배 골룸으로서 예우는 갖춰야지. 그래서 깨끗하게 샤워하고 왔습니다. 자, 보이는 라디오 미니 땡튜브 무흡지로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자, 오늘도 재미나게 사는 이야기 두 대 들려주십시오. 지금 어디서 누구랑 뭐 하면서 듣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안영미 할 때 안, 아메리카노 할 때 아, 아나 쓸게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영어 퀴즈쇼, 나자 시절 영어 공부 안 했다는 사실, 하, 경사, 늘 예상을 뛰어넘는 안영미식 영어 퀴즈 맛보러 오십시오. 지금부터 퀴즈 신청해 주시고요. 2부에서는 셀럽을 만나고 싶어. 자, 아까 잠깐 언급해 드렸죠. 신곡으로 돌아온 축가계의 핫셀럽 울 언니 조혜련 씨와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그 전에 감사놀이 광고주님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자, 예상을 뛰어넘는 저만의 개인기는 또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성대모사 이것저것 많이 했었는데 이분은 제가 안 했더라고요. 우리 효리 언니. 효리 언니 성대모사 내가 안 했더라고. 한번 오늘 트라이 도전해 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안 똑같나요? 아, 원래 이거 언니 노래 부르는 부분을 빼고 사실 MR로 갔어야 되는데 아, 아쉽다. 올품 프리미엄 방탄꼭지 롯데 렌터카 멕시칸 어때요?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사단법인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조금 알리스 아우토 빙그레 Because I'm a Miss Korea. 안녕하세요, 이효리입니다. 우미건설 컨소시엄 뿌리담을 리얼생 와사비 주비푸드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에 유동 골뱅이 누가 뭐라 그래도 I'm a Miss Korea. 네, 나마스테 KB국민은행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상순오빠 상순오빠 걔 산책 좀 시켜줘.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3: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0: 솔직히 갔다.
1: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2: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갖다 낸 케이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1: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2: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3: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4: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5: 괜찮아. 얼른 비상등부터.
4: 비상등 켜고 비상등. 그 다음엔 뭐였지?
5: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면 비트박스.

0: 박스.
1: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2: 두시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정은미님, 여기는 진주인데 비가 많이 오네요. 서울은 어때요? 아주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오나 봐요. 여기도 비가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막 엄청 쏟아지는 정도는 아니고 추적추적 정도? 자, 정세훈의 노래입니다. Love in the Margins 듣고 올게요.

2시의 데이트 안영민이랑 3016번님 어제 학용사 퀴즈 풀었던 101번 버스기사인데요. 오늘 오전 운행하면서 두 분이나 저한테 혹시 어제 라디오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부끄러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두댕이 왜 이리 많은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어제 안 그래도 그 방송 나가고 어떤 분이 뭐 블로그가 카페에도 올리셨던데요. 그리고 퀴즈 너무 잘 맞춰주신다고 그렇게 누가 또 올리셨더라고요. 아우 어떡해 사방이 두댕인 거. 근데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다들 쉬쉬하면서 듣는다? 왜 그런 거지? 양지혜님, 저는 비 오는 날이 너무 좋아요. 비 오는 날에는 놀이터에서 한 시간 넘게 놀지 않아도 되거든요. 우리 아들은 슬픈 날이지만 너무 좋다. 자, 하이파이브 같이 해요. 나도. 아, 진짜 하원하고 나면 요것도 일이거든요. 물론 밖에서 놀이터에서 놀아줘야 그나마 좀 요렇게 넉다운돼서 잠들긴 하는데 아 근데 또 이게 놀아주는 것도 이것도 저기 체력이 돼야 놀아주는 거지. 그래 오늘처럼 비 오는 날이면 핑계라도 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아들아 오늘 비 와가지고 안 될 것 같아. 집에서 TV 볼까? 2552번님 지하철인데요. 맞은편 앉은 아주머니는 어디 고객센터랑 통화하시는 것 같은데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면서 왜 휴대폰을 귀에 대고 얘기하는 걸까요? 아무튼 다 같이 통화 내용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연세가 드시면 이 귀가 잘 안 들리시나 봐요. 저희 엄마도 엄청 크게 해놓고 그냥 이렇게 들으시거든요. 그 저도 왜 그러나 싶은데 귀가 약해서 청력이 약해서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모두 들어도 못 들은 척 해드리자고요. 강정환님, 2시에 타방송 듣다가 두 대로 넘어온 청취자입니다. 방송 들은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코너들을 잘 모르지만 앞으로 들으면서 참여 많이 할게요. 환영해 주세요. 어머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디 갔다가 오셨어요? 저희 방송은 결코 한 번만 들을 수가 없는 방송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코너들 많거든요. 아 이번 주에 또 남은 코너들이 뭐가 있더라. 나의 엑스이야기 음악의 신 음신도 있고요. 아무튼 일단 드러나 보셔. 기가 막힐 겁니다. 4020번님 오늘 부산에서 경북 영주로 소개팅 가요. 아, 농사하시는 분이라 반가운 비와 함께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우와 소개팅 하시는데 아 잠깐만 자 우리 이사할 때 그렇고 보면은 이게 비가 오면 결혼할 때도 그렇고 비 오면 잘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소개팅 하니까 잘 되실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두 대 기운 받았다 끝난 거예요 자 이제 농사하시는 분이라 그랬죠 자식 농사만 지으면 돼 끝났어 자, 여러분들 모두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자기소개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SF9의 Love Comes Slowly.

0: 영어 못하는 거 이거 죄는 아닙니다. 그저 입을 좀 떼고 싶을 뿐. 미국대 안영미의 영어부 프로젝트 100% 내우기 부득이 퀴즈쇼. 나 자신을 영어 공부 안 했다는 사실 하경사. 헬리슨 보이스 앤 걸 심어 이드로듀스. 제가 잉글리시로 내는 문제를 듣고 한국말로 정답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제한시간 60초 안에 5문제 중 4문제를 맞히시면 성공 석세스. 참여 선물로 비타민 무기질 성공한 분께는 5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까지 얹어드려요. Hey everybody, do you understand? 자, 그럼 오늘 도전자 만나볼까요? 나처럼 공부 안 한 사람 누구인가?
1: Hi, young me. I'm Lily. Nice to meet you.
0: Lily, nice to meet you too. What are you doing now?
1: I'm 육아 중.
0: 육아 중?
1: Yes.
0: How old are you, baby? How old are you?
1: Baby, 5 months.
0: Five months?
1: Yes, very, very little baby.
0: Oh my god, oh my god. 지금 가장 now 가장 hard 할 때예요, 육아.
1: Yes, sleep 안 해요. Oh my god.

0: 유족이 백일의 기적, 백일의 기적 컴온 했어요?
1: No, 백일의 기절.
0: 아, 어떡해요. 지금 가장 힘들 때인데. 혹시 그러면 yes. you with husband?
1: Yes, husband also 육아휴직. So.

0: it's okay. You radio listen and refresh and I can do it.
1: Thank you, thank you. Oh, you sweet mouse.
0: thank you.
1: Okay, okay. 오늘 꼭 success하길. I hope you.
0: Okay, okay.
1: Okay, 캐스턴. Let's go. 자, 지역 이름입니다. Yes Mountain.
0: Yes Mountain. Yes 예산.
1: Okay. 노래 제목이에요. Look like rain, look like music.
0: 비처럼 음악처럼.
1: Okay. 꽃 이름이에요. Original Give Me.
0: Original? What?
1: Original Give Me.
0: 아, pass, pass.
1: 아, okay. 자, 영화 대사예요. My death. Two rival, no speak.
0: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1: Okay. 자, 속담입니다. Long and short, look, I know.
0: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안다.
1: 나이선 일어나십시오.
0: 일어나십시오. 예!
1: 아우, 일어나십시오. 아우, 아우, 뒤에. 일어나십시오. 해냈습니다.
0: 아우, 감사합니다.
1: 와, 육아를 하는 와중에도. 이 so tired 한 와중에도 이게 바로 엄마의 힘이라는 겁니다.
0: 아,
1: 해내셨어요.
0: 네, 아, 와. 감사합니다.
1: 와, 자 이제 성공하셨으니까 자기소개 한국말로 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짧게
0: 네,
1: 해주세요.
0: 안녕하세요. 대전에 살고 있는 태연이 엄마 이정현입니다.
1: 네, 태연이 엄마.
0: 태연이.
1: 태연?
0: 네네.
1: 태연이 엄마.
0: 네.
1: 지금 남편분도 함께 있나요?
0: 아, 남편이랑 아기는 문화센터 갔어요.
1: 아, 문센 갔구나.
0: 네네.
1: 아, 그나마 좀 자유시간이다. 그쵸?
0: 네네.
1: 문센 가면 주로 몇 시간 정도 있다 와요?
0: 한 시간 남짓인데
1: 어머, 꿀이다,
0: 오늘은,
1: 꿀.
0: 네, 오늘은 문센에서 응아를 해가지고 제가 옷을 가져다 주로 왔다리 갔다리 했습니다.
1: 아이고, 아이고. 네. 그랬구나.
0: 네.
1: 아우, 그러면은 지금 그 올 시간 됐어요? 지금 문센 간 지?
0: 네.
1: 어떻게, 육아 동지 우리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0: 아우, 그럼요. 항상 같이 잘 아기 키워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 빨리 둘째도 가지자. 화이팅! 끝입니다.
1: 아, 파이팅이 넘치시네.
0: 네.
1: 지금 고생을 덜 하셨나? 지금 제일 힘들 때인데 둘째 생각이 난다고요?
0: 아, 그래도 영미 DJ를 따라서 저도 이제
1: 아,
0: 두 아이 엄마가 되고 싶어서 제 롤모델이거든요, 영미 DJ.
1: 정말요?
0: 네.
1: 아니, 저도 돌 때까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둘째 생각 못했다가 돌 지나고 나서 이제 조금 한번 생각해볼까 그랬는데 와, 이제 100일 지났는데 이게 생각이 난다. 젊다. 젊어. 특히 아, 지금 같이 네. 육아휴직 중이라 그랬잖아요.
0: 네네.
1: 요럴 때 이제 미치는 거지.
0: 그럼요.
1: 네, 착상 기운 또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0: 아, 네, 감사합니다.
1: 자, 기본 선물 비타민 무기질에다가 블랙박스 얹어 드릴게요. 신청곡 네. 어떤 거 들려드릴까요?
0: 저 솔루션스의 티켓 투 더 문 부탁드려요. 저희 결혼 행진곡이었어요.
1: 오, 지금 나가고 있죠? 요거
0: 네,
1: 바로.
0: 감사해요.
1: 네. 행복하게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계속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태풍, 홍수 등 풍수에 따른 주민 대피 및 수습 복구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국훈련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훈련은 전라남도가 함께합니다.
1: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2026년 상반기 안전한국훈련이 2026년 5월 11일부터 전라남도 내 8개 지역

0: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아리아나 그란데보다 더 멋지고 섹시하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사람들을 모십니다. 2대 초대석 셀럽을 만나고 싶어. 오늘의 셀럽 소개 올립니다. 개그계, 가요계에 이어서 뮤지컬계의 연극계까지 접수한 분입니다. 요즘 대학로를 아주 씹어먹고 다니는 셀럽, 나의 골룸 언니 마이 프레셔스 조혜련 씨 어서 오사.
1: 후후!
0: 역시.
1: 아, 1대 골룸, 2대 골룸.
0: 예, 예.
1: 아, 얼마 전에 저 개콘에 나왔더라고요, 또.
0: 아, 맞아요, 아, 맞아요.
1: 어린이날 쫙 또 풀어줬더라고.
0: 분장하고
1: 대단해.
0: 나왔습니다.
1: 배는 근데 왜 나온 거예요?
0: 어?
1: 분장한 거예요?
0: 아, 배요?
1: 예, 예.
0: 아, 제가 임신 8개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박주영 선배가.
1: 그럼.
0: 영미야. 분장할 수 있겠니?
1: 응.
0: 골룸 해줄 수 있겠니?
1: 그럼.
0: 당연하죠.
1: 당연하지.
0: 우리는 웃음만 줄 수 있다면 전 뭐든 다
1: 그럼.
0: 좋아요. 그래서 바로 골룸 했죠. 우리 조혜련 선배님이라도 아마 하셨을걸요?
1: 당연히 하죠.
0: 그럼요.
1: 지금도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출연료를
0: 네.
1: 1.5배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0: 아, 또 그런 건 아니죠.
1: 그런 건 안 하는구나.
0: 네, 냉철하더라고요.
1: 그래. 그러면 또 출연을 안 시켜요. 자,
0: 오늘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혜련 선배님 보고 싶으신 분들 미니 어플 땡튜브 무흐즈 채널로 놀러와 주시고요.
1: 내가 스토리 올렸잖아.
0: 아, 올렸잖아.
1: 지금, 두 대 들어와야 된다고, 두 대. 한 명도 아니고 그냥 두 사람씩 들어와야지.
0: 정말 쉼없이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1: 네.
0: 오수진님께서 제 결혼식 장례식에 다 초대하고픈 혜련 언니 꺄! 라고 하죠.
1: 장례식까지? 그래, 왜냐면은 이게 홍현희 씨가
0: 예.
1: 핑계고에 나가가지고
0: 네.
1: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0: 예.
1: 아버지가 믿는 분이었어요.
0: 아~
1: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나도 이제 믿은 지 얼마
0: 예.
1: 안 됐고 해서 괜찮나 천국으로 가는 길 축복해 이러면서 그 앞으로 나가는 춤을 췄던 그걸 또 얘기를 한 거야. 그래갖고 그 짤이 돌아서 사람들이 또 장례식에 와서
0: 그래.
1: 다들 우는데 와서 정말 정말 잘 사시다가
0: 그렇지.
1: 축복 속에 가셨다 이거를
0: 예.
1: 해달라고 지금 연락이 오고 있어요.
0: 왜냐면
1: 야,
0: 또 그렇게
1: 너무 좋아.
0: 그런 나라가 있잖아요. 장례식
1: 그럼.
0: 때
1: 네.
0: 오히려 막 웃고 춤추고
1: 맞아요.
0: 이런 나라도 있잖아요.
1: 너무 그분은
0: 와.
1: 정말 최선을 다해 사셨고 그분이 계셨기에 우리가 계시고 이런 그 따뜻한 마음이 더 좋잖아요.
0: 아 네. 정말 문화를 바꾸시는 분입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2891번님께서 그거 네. 율동이랑 같이 라이브로 한 번만 해주세요.
1: 한번 가죠.
0: 천국으로 가시는 길.
1: 천국으로 가는 길 축복해. 아직 가지 마. 간단해.
0: 아 마지막이 너무 미련이 남네.
1: 그럼 그럼.
0: 아직 가지 마.
1: 어.
0: 김범수님께서 오 오늘 아나까라 누님 나와요.
1: 아,
0: 텐션
1: 나와요.
0: 대박 나겠구만 기대된다. 야호라고 하셨습니다. 텐션이 지금 왜냐면 오늘처럼 비 오고 약간 꿀꿀한
1: 그렇지.
0: 날에는 약간 처지기 마련이거든요.
1: 그럼요.
0: 하지만 우리 조혜련 선배님 인생에 처짐이란 없다.
1: 그렇죠. 옛날에 네. 조금 이제 나이가

0: 살면서 관리 안 했을 때 살은 쳐졌지만
1: 아, 예, 예, 예.
0: 텐션은 쳐지지 않아요.
1: 조혜련 선배님의 이 조 씨가 이 조증 조입니다.
0: 그럼요. 아, 조증 조 씨라고.
1: 텐션 쫙 올려줄 거고요. 자, 일단 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살이 어마무시하게 빠졌고
0: 네네.
1: 제가 얼마 전에 공연 보러 갔을 때 놀랐던 게,
0: 예,
1: 놀랐던 게 복근이 그냥 11자 복근이
0: 11자 있죠.
1: 확연히 보이는 거예요.
0: 네.
1: 너무 놀랐어요. 아니 운동할 시간이 나세요?
0: 운동을 이제 집에 가면은 러닝머신하고 네. 자전거가
1: 네.
0: 있어요.
1: 네.
0: 그리고 스탠퍼도 있고 해서 최대한 이제 그렇게 유산소 운동을 하려고 하고 네. 그다음에 스쿼트, 런지, 그다음에 플랭크 이런 거를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1: 아, 식단 관리도 하셨어요?
0: 늘 얘기했지만은 밀가루를 6개월간 끊었고 그 다음에 흰쌀밥 안 먹었고 8시 이후에 저녁에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물도 되도록이면 줄였고 잠자는데 방해되니까 왜냐면 소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했더니 몸무게가 이제 관리가 돼서 6개월 만에 8kg 뺐어요. 그래서 51.6까지 내려갔죠.
1: 근데 왜냐면 하시는 일이 워낙 많으시니까 사실 탄수화물 끊기가 이게 쉽지가 않은데 왜냐면 이게 사람 승질 버리거든요.
0: 근데 그거를 현미로 먹었어요.
1: 아,
0: 현미는 괜찮아요.
1: 건강한 탄수화물로.
0: 100% 현미빵을 팔아요. 가격은 좀 단가가 올라가는데.
1: 네네네.
0: 그리고 또 생식이 있어요.
1: 네.
0: 그 유명한 박사 생식도 있잖아.
1: 네네네.
0: 그거를 하나를 단백질이랑 타먹어. 그럼 든든해.
1: 네네.
0: 그래서 몸에 좋은 걸 찾아먹기 시작했어요. 과자보다는 그냥 브로콜리 삶은 거. 당근 잘라가지고
1: 예.
0: 도시락통 있잖아. 그거 초록색
1: 예.
0: 도시락통. 거기다 담아다니면서 저녁까지 신선하거든. 그렇게 계속 5개월 6개월 왜냐하면 리탈을 해야 되니까
1: 네네 그렇긴 하죠.
0: 보셨지만 옷을 13벌 갈아입잖아요.
1: 맞아요.
0: 그때마다 프랭크 교수가 이렇게 마음이 동해줘야 되니까 아줌마로 나갈 수 없었거든. 그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또 관리가 된 거죠.
1: 그렇죠. 상큼 발랄한 캐릭터가 리타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저희가 공연 보러 갔을 때 그 극장 앞에 리타에 대한 설명이 짤막하게 있는데
0: 뭐라고
1: 상큼 발랄 뭐 천방지추 소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랑 봉선언니랑 같이 보러 갔어요.
0: 네네.
1: 아 이거 오늘 조롱 잔뜩 해야겠다. 아 이거 오늘 조롱감이다.
0: 조롱잔치.
1: 네 조롱잔치다. 그래가지고 네. 조롱할 마음으로 갔어요.
0: 오.
1: 아 얼마나 웃길까 이러면서 봤는데
0: 오.
1: 진짜 첫 등장 첫 대사부터 리탄 거예요.
0: 그치.
1: 그래서 얼마나 그동안 노력하셨을까가 그 첫
0: 그러니까.
1: 대사에서 확 느껴졌어요.
0: 나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 와서 조혜련이다 어떻게 웃길까 이러다가
1: 네.
0: 무대 딱 끝났을 때 리타를 조혜련이 아니면 누가 해?
1: 그러니까요.
0: 이 얘기를 하는데 나 정말 울컥했잖아. 사실 연출도 나를 캐스팅할 때 많이 두려워했거든요. 조혜련 씨가 차라리 프랭크를 하시죠. 막 이렇게.
1: 그러니까 주변에서 얼마나 만류가 심했겠습니까.
0: 그러니까요.
1: 근데 그거를
0: 해냈죠.
1: 해냈어요.
0: 그랬더니 딱 뭐라는 줄 알아? 신봉선 자기가 하고 싶다고.
1: 맞아요.
0: 그래갖고 내년에 한번 좀 네. 보려고.
1: 왜냐하면 리타의 캐릭터가 딱 봉선언니거든요.
0: 그러니까.
1: 약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자, 그나저나 말이죠. 우리 혜련 선배님이 저 혼자 진행하는 두 대에는 또 두 번째 방문이거든요.
0: 예.
1: 저희가 첫 방 때 섭외 연락드리고 무려 14개월 만인 지난 8월에 뵙고 요번엔 10개월 만입니다. 방문 주기가 조금 좀 짧아지는 걸 보니까 저번에 오셨을 때 어떻게 좀 괜찮으셨나
0: 괜찮았어요.
1: 봐요.
0: 괜찮았어요. 제가 이제 1시간 하고 가는 건데
1: 네.
0: 이분들이 너무 좋았는지 1시간 반을 터줬잖아요. 나 기억하고
1: 맞아요,
0: 있어.
1: 맞아요.
0: 오늘도 그렇게 될 거야.
1: 네.
0: 그렇게 될 거예요.
1: 오늘도 할 얘기가 너무 많거든.
0: 할 얘기가 많고
1: 네.
0: 그리고 지금 딱 보니까 그러니까 주기가 안영미 씨가 애를 가실 때마다 딱 그거네. 남편이랑 이렇게
1: 네.
0: 금술이 좋고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가지고 결과물이 나올 때 내가 나오네.
1: 좋은 기운 주시러 오신 분입니다.
0: 그럼 딱 그러네 지금.
1: 네,
0: 10개월
1: 예,
0: 만이라면.
1: 예.
0: 지금 애 나오기 한 달 남았잖아요.
1: 한 달 남았어요.
0: 끝까지 버텨야 된다. 이 자리 비우면 다 바로 차고 들어와.
1: 안 그래도
0: 미수지가 차고 들어와요.
1: 안 그래도 벌써부터 주변에서
0: 들썩들썩하지.
1: 언제 비운다고?
0: 응.
1: 언제 거기 내가 갈게.
0: 지금 봉선이 네. 발음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1: 네, 이미 준비 중. 지금 아나운서 학원 다니고 있어요. 지금 봉선 언니는.
0: 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진짜 조심해야
1: 자,
0: 돼.
1: 오늘도
0: 네.
1: 만족하고 가실 수 있게 잘 매시겠습니다. 자, 신곡 얘기부터 가야죠. 빵빠레
0: 네.
1: 한번 올려주세요. 예, 네, 조혜련 신곡 독수리에게.
0: 아~
1: 제목부터 완전 이건 조혜련 씨 노래다.
0: 아, 요거 저거 사진 떴네요. 그래갖고 송은희 대표가 우리 사무실 대표잖아요.
1: 네.
0: 요걸 보더니 독수리 본인이 잡았냐고.
1: 혹시
0: 예.
1: 이거 실사입니까?
0: 아니에요. 이건 AI예요. 예, 예. 이거를 저 드러머 리노가 잡아준 건데 요거를 그 독수리는 제가 직접 잡지는 못해요. 애가 매섭거든. 근데 아.

0: 저는 그거예요. 정말 투 더 이거.
1: 네네.
0: 어, 독수리에게 예. 어, 뭔가 기상을 느끼고 싶어서. 요즘 아, 너무 힘들잖아 우리가.
1: 다 힘들죠.
0: 그래서 국민들한테 에너지를 주고 작년에 고장난 타임머신 그 네네네. 전해는 어, 바나나 날라를 했는데 그렇죠, 올해 그렇죠. 뭐 할까? 월드컵이 있잖아요.
1: 네네네.
0: 또 아시안게임이 시작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진짜 응원을 하고 싶어서 이 노래를 남편이 만들었어요. 작사 작곡.
1: 이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남편한테 에, 에. 그냥 오다만 에, 내리면
0: 그렇지.
1: 오다만 내리면 또 뚝딱 만들어주죠.
0: 그러니까 나 연극 하고 싶어. 극장을 딱 이렇게 준비하고
1: 그, 나 노래 나 하고 싶어.
0: 어, 독수리에게 만들고
1: 부러워.
0: 남편도 뉴욕에 있잖아.
1: 저희 남편은 이제 애만 만들어줬거든요.
0: 그게 어디야. 그게 어디예요. 만들 능력이 있는 게.
1: 그래. 그래. 그럼 됐지.
0: 그럼.
1: 자, 그래서 네. 독수리에게 자, 요걸 이제 응원하고 싶어가지고 만드셨다고 했는데
0: 네.
1: 또 요걸 의혹을 갖는 분들이 계세요.
0: 아, 누가 어떤 의혹이죠?
1: 어, 독수리에게 하니까 아, 한화 이글스 응원가를 아, 노린 거 아니냐.
0: 그 연세대랑 한화
1: 예,
0: 이글스.
1: 예, 예, 예. 요거 아, 처음부터 노린 거 아니냐.
0: 안 노리지 않지는 않았어요.
1: 역시 솔직해. 솔직하게 아, 가야 돼. 요즘
0: 아, 그래야죠. 안치 안치 아는 것은 잘 모르잖아. 이게 저 우리 어. 운전면허 시험 때 헷갈리는 거잖아요.
1: 뭐 그냥 뭐 섭외 오면 좋은 거고.
0: 어, 근데
1: 뭐.
0: 어, 아직까지 막 이렇게 막 그쪽에서 어, 딜은 많이는 아직은.
1: 왜 안 왔을까? 아, 이거
0: 간,
1: 딱인데.
0: 간을 보는 거죠. 얼마나 뜨나.
1: 아.
0: 그러니까 오늘 시점이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두 대 이제
1: 저는,
0: 가면은.
1: 전 분명 연락 올 거라고 봅니다.
0: 연락 오지.
1: 오늘 연락 두 대를 통해서.
0: 저는 어. 나갈 의향이 있습니다. 아. 사실은 제가 하나 이글스 예. 팬이기도 하거든요.
1: 아, 그래요?
0: 왜냐면은 좀 더 잘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7, 8위에서 지금 머물고 있어가지고.
1: 네.
0: 근데 사실은 모든 국민에게 응원을 하는 거며. 그럼 만일에 진짜 저쪽 타이거,
1: 네.
0: 호랑이 쪽에서 오면 호랑이에게도 만들 생각이 있어요.
1: 아, 그러니까 어, 왜냐면 제목만 열려있다. 바꾸면 되거든요.
0: 아, 그렇지.
1: 예, 예, 예. 예. 아, 김경낭님께서 네. 욕망 있는 혜련 언니라고 했는데.
0: 네.
1: 아, 맞습니다. 욕망 빼면은 사실. 우리 혜련 언니 설명할 게 없어요.
0: 조용망이라고 불러줘요.
1: 네, 조용망님.
0: 네네.
1: 자, 용망이 네. 뮤직비디오에서도 보이더라고요. 응원단 아. 느낌으로 찍으셨는데.
0: 아, 이거예요. 응원 단장.
1: 자, 요거는 어디 옥상에서 찍으신 건가요?
0: 아, 이거 저 압구정에. 압구정 저기 마사지샵 맨 위거든요.
1: 아, 예, 예.
0: 이민아 대표네. 그 위에 올라가서
1: 아.
0: 어, 촬영이 가능한가 둘러보고 거기서 이제 간단하게 찍고 요거는 스튜디오 이제 진신 작가에서 찍었고
1: 네.
0: 그래서 합쳐놓은 거예요. 폴송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아. 많이 돈을 드릴 수가 없어요. 네, 뒤에 이제 백댄서들은 전문
1: 예,
0: 예, 예. 저 YJ 어, 바바라고 이 사람들이 바나나 날라도
1: 아,
0: 같이
1: 네네네네.
0: 춤을 춰줬던 그래서 같이 응원단장처럼 모두를 네. 응원하는 약간 검은 독수리 느낌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약간 조금 힘들어 보이시긴 하는데
0: 아, 힘들어요. 내일 모레 이제 60이라
1: 맞아요.
0: 힘들어요.
1: 이게 앉았다 예. 일어났다 할 때 관절 이거 나가기 쉽거든요.
0: 그리고 이거 막 응원하잖아요. 이게
1: 예,
0: 이게
1: 예,
0: 보통
1: 예.
0: 다리가 점프 이렇게 돼야 되거든.
1: 그 더군다나 조혜련 선배님은 팔다리가 짧기 때문에 남들보다 두세 배로 뛰어야 된단 말이야.
0: 그럼요. 그래야지 보이거든요. 그래서 축구하다가 이제 또 전방 십자인데도 한번 살짝 나갔다 들어와가지고. 근데 오히려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몸이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1: 아, 그렇긴 하죠. 5973번님께서 네. 이 팀 저 팀 붙으실 거면 대놓고 박쥐에게로 하셨어야죠. 아, 라고 하셨는데.
0: 되게 의미가 있네요. 근데 박쥐는 좀 어, 뭐라 할까 간사해요.
1: 어, 그냥 이미지가.
0: 아, 그래서 대놓고 있잖아요.
1: 아, 그러니까 응원하는 느낌은 안 들죠.
0: 예, 예. 5973 예, 예. 아이디어는 좋은데,
1: 예,
0: 그거는
1: 예.
0: 본인이 갖다 쓰세요.
1: 아, 알겠습니다.
0: 예. 그렇게는 좀 그렇습니다.
1: 자, 이쯤에서 요 노래 안 들어볼 수 없겠죠.
0: 어떻게 라이브야?
1: 라이브입니다.
0: 어떻게.
1: 라이브로 준비를 또 해주셨고요. 아, 요즘에 또 뭐 광고도 찍으시고 이것저것 바쁘셔가지고 목 상태가 안 좋으시다고 했는데 또,
0: 네.
1: 또 흔쾌히 라이브를 아, 또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1128번님, 영미가 기세에서 밀리는 거 보기 드문 날이네요. 아, 라이브도 기대된다라고 하셨는데 아, 저는 개그우먼 선배님들 오시면 그러니까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못 이겨요. 선배님들 못 이겨요.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0: 준비됐어요.
1: 예, 알겠습니다. 조혜련의 독수리에게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0: 와우. 하나 이길 수 파이팅. 와. 자, 2시에 데이트 안영입니다. 셀럽을 와. 만나고 싶어.
1: 어땠어? 어땠어? 나 아니. 진짜 최소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라이브로 제대로 한 건 처음이에요.
0: 아니 근데
1: 진짜 처음이야.
0: 정말 이거는 응원가로 쓸 수밖에 없겠는데요. 에너지가 네네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요. 응원의 에너지가.
1: 이게 그 이제 춤까지 추면서 지금은 막 액션을 많이 안 했지만 네. 이걸 올 라이브로 하면서 이 음을 유지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0: 그럼요. 지금 지치지 않은 에너지의 소유자 조혜련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신곡 네네. 독수리에게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네. 1482번님. 안 노린 것이 아닌 것이 아니고 아니신데요. 아, 계산해볼게. 너무 노리셨는데요.
1: 잠깐만. 아니고 아니고 X하고 뭐야
0: 누가
1: 이거.
0: 들어도 딱 응원가인데요. 근데 노래가 좋으니까 용서해드립니다. 아. 앞으로 자주 쓰이겠다.
1: 아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0: 그럼, 아니 이 노래를 응원가로 안 쓰면 뭐 어떤 걸 응원가로 씁니까? 7770번님 딱 하나 이글 쓰 응원가인데요. 야. 시구하고 응원단상에 올라가 주세요.
1: 그래서 이제 응원단장 옷을 다 준비했고 요즘에 유행하는 게 뭐냐면 2주 도 이렇게 사는데.
0: 어 맞아요 맞아요 그치? 맞아요.
1: 거기가 야구 그 야구장이었어요. 와 이준 열심히 하더라.
0: 그래.
1: 그러니까 정말 그런 이준은 원래 에너지가 좋았잖아.
0: 네네네.
1: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예. 그런 모습이 젊은 분들 좀 지친 분들한테 또 에너지가 되니까 저는 여자 이준 하고 싶어요.
0: 그러면 이준 씨처럼 이렇게 우통 벗고 한번
1: 많은 분들이 원하지 네. 않아서 그건 안 할랍니다.
0: 복근 한번 보여주시면서
1: 복근 살짝만 그, 보여줘.
0: 여기 팔,
1: 아, 여기 있지. 예, 예. 여기 있지.
0: 근육 있잖아요.
1: 여기 있잖아.
0: 그래.
1: 여 봐.
0: 보세요, 여러분.
1: 여러분.
0: 요 근육 한번 있잖아. 보세요.
1: 있잖아. 요거를 보여줘. 있잖아. 야, 봐봐.
0: 이게 바로 응원이지 뭐. 이게 야, 에너지지.
1: 야, 삼두 맞냐, 삼두?
0: 어머!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1: 삼두는 응? 아니. 조삼두 씨에.
0: 아니 이 연세에 이게 가능하냐고
1: 연세.
0: 이게 가능할 일이냐고 아. 우리 다 집에서 아프다 힘들다 지쳐만 있지 마시고 조혜련 선배님 보시면서
1: 아유 응.

0: 한번 요 기운 한번 받아가시죠.
1: 아, 받아가시죠.
0: 자, 1328번님 노래 네. 너무 좋네요. 공룡 노래도 만들어주세요. 다이노스에게 NC 다이노스 팬도 기다립니다.
1: 아니, 도대체 몇 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0: 아, 열댓 개 좀 만들어주세요.
1: 대박이다.
0: 네, 2317번님. 어머, 웬일이에요? 약간 90년대 느낌도 그치, 그치, 나고 그치. 2002년 월드컵 생각도 나고 아~ 마트 가서 장 보려고 주차를 했는데 어. 내릴 수가 없잖아요. 어머, 가슴이 웅장해진다.
1: 웅장해진다.
0: 더 높게 더 높게 저 하늘 위로 힘차게 힘차게 하늘을 날게. 벌써 가사가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1: 남편이 그 라임을 좋아해요. 아~ 뭐뭐 하게 독수리에게 더 높게 더 높게 하늘을 날게.
0: 아, 진짜.
1: 그래서 이름이 초콜릿이거든요.
0: 네.
1: 가요를 만들 때는 네. 초콜릿인데 그게 뭐냐면 조하고 고시 레츠.
0: 아, 초콜릿. 아,
1: 초콜릿. 조고렛.
0: 조고렛.
1: 그걸 초콜릿으로 이제 바꾼 건데.
0: 좋다.
1: 남편이 이런 진짜 뭐랄까 작사 작곡에 은사가 있어요. 달란트가. 그래서 지금 열심히 잘 만들고 있어요.
0: 아니 근데 이게 웬 복이야 정말. 아니 조혜련 선배님 워낙에 흥이 많고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데.
1: 그러니까.
0: 그걸 또 만들어 줄 수 있는 분을 또 이렇게 그런, 만났어.
1: 또 이제 그런 힘든 과정이 있었잖아. 그리고 받는 복이잖아.
0: 그냥 얻어지진 않았어.
1: 그럼.
0: 서은희님, 누가 내일 모레 60이래요. 에너지 좀 봐. 20대 못지 않다. 그럼요. 20대들도 못 따라가요. 조혜련 선배님은.
1: 20대들이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와,
0: 아니, 저는
1: 갑시다.
0: 진짜 연극도 보면은 그 리타 길들이기도
1: 그게
0: 2인극이잖아. 2인극.
1: 근데 리타가 원래 영국 그 윌리어셀이 설정한 게 26세예요.
0: 그 26세 연기를
1: 해야 되니까.
0: 너무나 잘 해내셨고 2인극이라서 대사량도 어마무시한데
1: 그러니까.
0: 그것도 다 해내셨고 그리고 옷도 13벌을 갈아입으시는데 그것도 다 해내셨어요. 그래서 아 대단하십니다. 선배님 연습 많이 하셨겠어요? 라고 했는데 이거 끝나고 사랑의 엄마 하잖아. 그래도
1: 네, 4일 뒤에 올렸어요.
0: 그러고 나서 심지어 연출까지 맡으셨고
1: 연출 제작
0: 그래서
1: 했죠.
0: 어머 선배님 그거 어떻게 다 하셨어요? 라고 했는데 나 봐봐 나 음반도 냈지 않나. 언제 쉬세요? 언제 심지어 뮤직비디오 지금 나왔지 않나. 그래서 아니 도대체 뭘
1: 영민님 그래도 영민님보다 안 힘들어요. 아이를 왜? 지금 뱃속에서 키우고 있잖아. 대단한 거야 자기는. 지금 네. 둘째 세상에 남편은 또 상황상 외국에 가 있는데 혼자 네. 눈물이야. 밤잠 못 자고 얼마나 허리가 아프겠어. 지금도 두통이 있다는데.
0: 네 맞아요.
1: 이 엄마의 에너지는 제가 따라갈 수 없어요. 몸도 아이고. 안 되고요 지금은.
0: 감사합니다.
1: 저는 가지지도 못해요. 대리만족. 해줘요. 한 명 더 놔.
0: 우리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에. 자 그러면 자 우리 조혜련 선배 조금만 쉬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네 좀 쉬시게.
1: 그럼
0: 저희 광고 듣고 올게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캡슐.
4: 닥터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3: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5: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3: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6: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착착착착착착 엉덩이에 착 착착착착착착 안착 팬티 착.
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3: 유동 골뱅이.
4: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0: 만약 감시독.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3: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2대 초대석 셀럽을 만나고 싶어 지치지 않는 에너지 소유자 저를 만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왜 소개를 하냐면 안영미 씨 아시잖아요. 소피마르소. 아, 그래서 지금 잠깐 벤소 갔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데 전 너무 이해해요. 제가 아이를 둘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8개월, 9개월이 되면 방광이랑 뭐든 다 누르거든. 그러니까 조금만 소변이 차도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쟤는 갔어요. 그럼 어때? 내가 있으니까. 0989님이 정말 놀라운 게 조혜련님은 목소리도 그대로 맞아. 나 초등학교 때 목소리가 이 목소리야. 나이 먹으면 목소리도 늙는다는데 세월이 비켜갔네요.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옛날부터 약간 허스키 보이스였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보세요 그러면 아 우주 아버지 되시죠? 그래가지고 예 아버지 맞습니다. 귀찮아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목소리가 진짜 아 소피가 들어오네요. 소피 말했어 들어오세요. 예예 예, 예. 들어오시고 아. 지금 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목소리가 그대로라고 나보러 진짜 내가 근데 안영미 씨도 목소리가 그대로지 않아요?
4: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래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20대 때는 약간 까랑까랑 했었는데 약간 이제 좀 처졌어.
3: 아 그래. 그러니까는 약간 허스키 보이스의 이런 개성 있는 목소리가 오히려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
4: 와 0989번님
3: 했고
4: 양정화님 경석 엄마?
3: 경석 거?
4: 폼 좋으시네요.
3: 아우야 양정화님이 이걸 안다면 조금 우리랑 나이대가 맞아. 아, 안영미 씨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이렇게 경석 엄마 이런 거 보면
4: 네 이선아님 야구팀 10개니까 응원가 10개 만드시면 되겠네요. 열일 아. 화이팅 가능하세요. 우리 조혜련 선배님 안 되는 게
3: 가사만
4: 없습니다.
3: 가사만 바꾸면 되나?
4: 네 다 돼요. 됩니다. 돼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 별명이 또 조대요도 있어요.
3: 조대요. 약간 야구 선수 이름 같네요. 조대요.
4: 조대요.
3: 그러면 이거야? 타이거에게는 타이거 이거 그대 눈동자 이렇게 하는 거야?
4: 다 가능합니다.
3: 야, 다 하네.
4: 다 가능. 우리 형부가 또 가능하잖아요.
3: 한번 가서 아이디어를 짜볼게요. 9번만 녹음하면 되는 건 하나 했으니까.
4: 예. 자, 이렇게 조혜련 씨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질문 받고 있습니다. 목격담, 미담도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리는 무료고요. 저희는 3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입니다.
2: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하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상복부나 오목가슴에 통증이 있어 고생하신 분들은 담낭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낭염은 대부분 담석 때문에 발생하지만 담석이 없어도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담낭염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급성일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염의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 담낭이 없어도 음식 소화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음식 섭취 후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담낭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였습니다. 목표에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3: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4: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0: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두 대 초대에서 셀럽을 만나고 싶어 코미디언, 가수, 연극, 연출의 배우까지 다 잘하는 조혜련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자, 연극 얘기 나온 김에 네. 조혜련 연출의 사랑의 엄마 이거 제대로 한번 언급하고 가셔야죠. 감사합니다. 어떤 작품인지 얘기해 주세요.
1: 철동이 엄마가 네. 약간 경석이 엄마 같은 예, 예, 예.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면서 아들을 혼자 키워요.
0: 네.
1: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이 되게 이제 친구들도 재밌는 친구들도 나와서 되게 재밌어요. 그다음 마지막에 엄마가 암에 걸려서 이제 생을 마감하는데 아시잖아요. 경상도 스타일은 예. 이거 아프다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거든. 그 속에서 그 엄마의 사랑의 깊이를 느끼고 그리고 아들이 후회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어우러져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2년 전에 해서 너무 성공을 해서 네. 6개월에 3만 5천 명이 와서 그 극장을 저희가 인수하게 되고
0: 예.
1: 그리고 거기서 리타도 했고
0: 네,
1: 그리고
0: 네, 네.
1: 지금 5월 1일부터 7월 26일까지 하면서 6월 12일부터는 수원을 동시에 돌려요. 수원은 금, 토, 일을 한 6주간 하고
0: 예,
1: 그다음에
0: 예.
1: 전국을 21군데를 지금 이제 같이 다니면서 내일 모레 제가 또 공주에서 촬영 공연을 하고요.
0: 네.
1: 김효진 씨랑 같이 가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그런 야. 작품인데 이 작품은 4대가 보러 와요. 98세가 오고 7세부터 가능해서 그래서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고 그래서
0: 네.
1: 지금 엄마는 이경실 씨
0: 네.
1: 그다음에 조혜련 김효진 김지선 네 명이 하고요.
0: 와.
1: 그다음에 이제 7명 정도가 나오는데
0: 예.
1: 이번에는 이경실 씨 딸도 함께 손수아 씨도 하게 됐고 이마룡 씨 아들도
0: 예.
1: 임영식 씨라고 하게 됐고요. 김학도 씨 함께하고
0: 예,
1: 박슬기
0: 예.
1: 함께하고 정호철 그 짠한 형에 나오는 정호철 부인 혜지도 함께하고 그다음 진짜 대학로에서 기라성 같은 그런 연기자들이 다 같이 함께해서 너무 좋아하고 내가 놀랐던 건 지금이 공연한 지 20일 됐거든요.
0: 예.
1: 꽤 올라왔어요. 그 인터 공원에 인도 공원에 근데 10점 만점에 10점이에요.
0: 그리고 매번 매진 아닙니까?
1: 거의 매진이에요.
0: 이게 쉽지 않거든요. 요즘에
1: 근데 지금 보려고. 사실 이제 굵직굵직한 이런 홍보 프로가 앞으로 많이 잡혀요.
0: 예예예. 예, 예.
1: 무슨 프로라고 다 이제 지금 오픈하긴 그런데 그거 전엔데도
0: 네,
1: 이렇게 많은 특히 사람들이 이경실 씨 거를 너무 궁금해하는 거 왜냐면 전라도에서 경상도로 왔는데 이 언니가 노력을 해가지고 계속 리스닝을 하면서 철동아 아침에 일 나면 밥 먹고 이렇게.
0: 와.
1: 그리고 돼지갈비 구울 때는 약한 불에 살살 구워야 안 탄다. 이게 유언이거든. 혼자 돼지갈비를 굽는 철동이에게. 근데 그런 걸 경실 언니가 너무 잘 표현을 하고 김지선 씨도 전라도 아닙니까?
0: 아니 전라도 분들이 이게 쉽지가 않은데.
1: 그래서 감동이요. 다 울고 김효진 씨도 또 45세 둘째. 네.

0: 를 가졌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같은 레벨이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러니까 이 엄마의 정서를 가졌죠. 특히나 김지서 씨 같은 경우 거기서 이제 군대에서 아들이 훈련소에서 네. 옷을 보내면 왜 옷을 뜯어서 울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그 2년 전에 김지서 씨가 할 때 몰라서 그 정서를
1: 예.
0: 지훈이 첫째 아들이 지금 군대 갔잖아.
1: 아이고 지금 그러니까 딱이네.
0: 그래 그 씬을 하는데 와 너무 리얼하게 잘하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처음엔 실컷 웃다가 마지막에는 정말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나가면서 예약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스페셜하게 많은 예. 분들이 오늘 댓글을 달아주셔서
1: 네.
0: 내일 제가 공연이에요. 근데 이제 좀 자리가 조금 빈 데가 있어요.
1: 네네네.
0: 그래서 오늘 신청하시는 분들
1: 우와.
0: 서울 인근 지역이어야 되겠죠.
1: 네네네.
0: 아니다 나는 제주도라도 온다 그분도 받아들입니다.
1: 야.
0: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한 분에게 두 장을 드립니다.
1: 네.
0: 20분.
1: 20분이요?
0: 총 40명 초대해드릴게요.
1: 어머.
0: 지금 자리를 빼놨어요. 제가 일부러.
1: 어머머 지금 와 지금 직흥 이벤트.
0: 직흥 이벤트. 여러분. 직흥 나 진짜 이벤트. 이런 적 없었어요. 내일 거. 내일 조혜련이 나와요.
1: 내일 목요일 거.
0: 목요일 거 내일 예, 예, 7시 예. 반.
1: 자,
0: 7시 반.
1: 즉흥 이벤트입니다.
0: 예. 말머리에 사랑의 엄마라고 달고
1: 예, 예.
0: 그 내일 공연 관람하실 분 노쇼 하면 안 돼.
1: 예예 예. 대신에 진짜 노쇼 하시면 안 됩니다.
0: 네네. 그래서
1: 적어 주세요.
0: 이렇게 하면 바로 해서 제가 예. 두 대로 해 가지고 20분을 빼놓을게요.
1: 와, 저희가 방송 끝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이름 꼭 적어 주세요.
0: 자리는 막 이제 다 이게 뭐 이렇게 다 보이니까
1: 예, 예,
0: 완전히
1: 예.
0: 베스트 오브 베스트 자리는 또 다 나갈 수 있잖아요. 지금.
1: 그렇죠,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좀 그거는 감안하시고.
1: 공연장은 어딘가요?
0: 대학로 아트하우스입니다.
1: 네,
0: 대학로에
1: 네.
0: 가장 이 위치가 찾기 쉬운 데라서
1: 네.
0: 예, 그걸로 이제 오시면 되고요. 내일 끝나고 두 대는 특별히 사진을 찍어드리겠습니다.
1: 조혜련 씨 저 두댕이에요 라고 하면 바로 사진 같이 찍으시죠.
0: 아니 그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끝나면 나가셔야 되거든요.
1: 예, 예, 예.
0: 두대 사람들은 남아 계세요.
1: 아
0: 남았다가
1: 앉아 계시면
0: 앉았다가
1: 와.
0: 이거 완전 이벤트야.
1: 아 진짜
0: 내가
1: 여러분.
0: 진짜 우리 왜냐면 영미가 여기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
1: 어머나 너무
0: 우리 영미
1: 감사합니다,
0: 밥 벌어먹고 사는데 와서
1: 어머.
0: 내가 진짜 응원하고 싶어서
1: 예. 어머 세상에 동생 기 살려주려고
0: 당연하지
1: 직흥으로. 아니 올 때도 선물 이만큼 다 갖고 오셨는데
0: 담고 시리즈 사랑
1: 아우,
0: 담고
1: 세상에
0: 예, 예.
1: 이렇게 아낌없이 주십니다 진짜
0: 아낌없이 주면요 더 들어와요.
1: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릴게요.
0: 네.
1: 즉흥 이벤트입니다. 사랑의 엄마 말머리
0: 지금
1: 달고
0: 작가들 난리나서 이거 나 지금 즉석에서 얘기한 거거든.
1: 바로 내일 공연 관람 가능하신 분들 신청해 주세요. 방송 끝에 발표하겠습니다. 공연장은 대학로 아트하우스입니다. 아트하우스 대학로. 자 조혜련 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목격담 미담도 환영이에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저희는 잠깐만 쉬었다 올게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6: 슬림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7: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8: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0: 한계를 넘어 크림비아.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 대의 초대에서 셀럽을 만나고 싶어 긍정 에너지 왕 조혜련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4: 아, 지금 난리 났어 댓글이.
3: 아 지금 문자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4: 이 사람들이 듣고 있다가 지금 새싹이라고 내가 들었어. 한 아니, 번도 다들... 이렇게 MBTI 아이라 가지고 글쓰기 부끄러워 부끄러워.
3: 그치 그치.
4: 사랑해 엄마 내일 간다고 다 써가지고 새싹들.
3: 듣고만 있다가.
4: 그러면은 어머. 부탁이 있어요. 사랑해 엄마 보러 왔잖아. 그럼 두 대를 사랑해주고 댓글 좀 매일 써.
3: 네.
4: 얼마나 힘이 되는데요.
3: 그럼요. 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듣고 있는지도 몰랐네. 7194번님 사랑해 엄마 너무너무 재밌어요.
4: 오, 보러 오셨구나.
3: 학교 동기들이랑 날 맞춰서 또 가기로 했습니다.
4: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3: 아름다운 열정에 늘 에너지 받으며 배워요. 두대기 분들 많이 신청해 주세요 라고 하셨고요.
4: 네.
3: 8861번님 대학로에서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연극인 부부입니다.
4: 오.
3: 조혜련 배우님 공연 보고 싶은데 사실 저는 캐스팅이 되고 싶어요. 오디션 계획은 없나요? 조혜련 연출님.
4: 네.
3: 저 나름 밑보배입니다. 밑보배. 믿고 보는 배우.
4: 아 믿고 보는 이름이 밑보배인 줄 알았어.
3: 예.
4: 아 오디션 보시면 되죠. 어? 우리는 언제나 기회가 열려있고 사실은 이틀 전에 되게 감동적인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 네. 인별에 올렸는데요. 26살짜리가 네. 철둥이 오디션을 본 거예요.
3: 예.
4: 제가 영상으로 해서 애가 딱 철둥이 같은 거야. 세상에 걔가 생애 첫 연극인 거야.
3: 어머.
4: 몰랐지.
3: 예, 예, 예.
4: 근데 애가 이제 연극을 하면은 밀리잖아요.
3: 예, 예.
4: 너무 고심을 하고 밀리고 밀리고 너무 못 올린다 막 이러다가 이틀 전에 올린 거야.
3: 오.
4: 정말 연습시켜서 예, 예. 눈물로 연습을 시켜서 잘해낸 거예요.
3: 어머, 어머.
4: 그러니까 우리가 다 울었어. 걔를 저희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33명의 경실현이도 그렇고 지선이도 효진이도 다 기도했다니까. 걔가 실수하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3: 네.
4: 예를 들어 갑자기 쫄아가지고 하다가 죄송합니다. 그러면 NG야. 환불이야.
3: 그쵸 그쵸.
4: 아니, 연극은 NG가 없다고요.
3: NG가 없죠. 라이브죠.
4: 진짜 가슴 졸이면서 했는데 걔가 해낸 거야.
3: 진짜
4: 다 울었잖아. 다.
3: 다들
4: 다 울었잖아.
3: 엄마 같은 마음으로 키우셨네.
4: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 조혜련 씨 그냥 엄마네요. 왠 줄 알아요? 그때 엄마 아빠 보러 오셨는데 아버지가 70년 개띠야.
3: 어머 진짜.
4: 그리고 윤아가 2000년생이고 우주가 2002년생인데
3: 예, 예, 예.
4: 이 고준혁이가 2001년생이었어.
3: 정말.
4: 나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3: 자식 키우듯이 배우도 그렇게 키워주셨습니다.
4: 근데 걔가 호흡이 안 되던 애가 무대에서 이제 직접 하니까 애가 살리는 거야. 심지어 허스키 보이스가 나오면서 엄마
3: 아이고.
4: 미안하다 막 이러면서 네가 뭐가 미안하노?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막 이러는데 와 26살짜리가
3: 잠깐 더 많이 보여주지
4: 알았어,
3: 마세요.
4: 알았어 알았어.
3: 내일 공연 보러 오신대잖아요 다들.
4: 알았어요.
3: 자 사랑의 엄마 티켓 이벤트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이 기세를 몰아서 네. 오늘 급 이벤트 많습니다. 자 우리 조혜련 선배님에게 선배님께서 명곡들을 라이브로
4: 자, 라이브.
3: 라이브로 말아 주신다고 합니다.
4: 아,
3: 예, 예. 라이브 속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4: 뭐 이동이라 봐요. 뭐 여기 뒤인데 뭐야?
3: 예. 자 무대 위로 올라가 주시고요.
4: 네, 올라왔어요.
3: 네. 자 김영애님께서 혜련님 나오면 그냥 우울하고 힘이 없다가도 미소가 네. 절로 나와요.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웃음을 주는 혜련님 최고라고 하셨고요. 2085번님 오늘 정말 텐션 대박 놀 준비 완료요라고 하셨습니다. 봐봐요 이제 우리 날씨 탓하지 맙시다. 날씨 때문에 우리 쳐줘요 이런 말 하지 말고 우리 자 조혜련 씨 음악 들으면서 메들리송 들으면서 기운 한번 올려보자고요. 들으면 빡 기세 오르는 조혜련 표 응원송 렛츠고!

0: 자, 고장난 타임머신 가야죠.
1: 이 노래는 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진작에.

0: 콘서트였다.
1: 와우.
0: 나쁘지 않았지? 나쁘지 않았지? 자. 인정병, 인정병 엄청 하고 나서 괜찮았지? 어땠지? 뭔지 알지?
1: 아, 들으면 아. 빡 기세오르는 조혜련 표 응원송들 아나까나 그리고 바나나 날라 아. 그리고 고장난 타임머신까지
0: 진짜 딱 엄청나네요. 근데 여러분 제가 행복해요.
1: 아 진짜. 어.
0: 근데 이제 아나까나로 팍 터뜨리고 나서 바나나 날라가니까 네. 그리고 이제 고장난 타임머신으로 정말 이게 좀 제대로 해야 되잖아. 목소리가 너무 떠 있었어.
1: 근데 거의 다 노래가 하나 같았어요. 그래서 보헤미안 랩소디 같았어.
0: 근데 어떠냐면 노래가 특히나 고장난 타임머신 같은 경우는 되게 위로가 돼요.
1: 아 그쵸 맞아요.
0: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로 갈 수 없잖아요. 솔직히 그거는 그럼요. 영화고 나는 내가 원해서 이 집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에이. 내 인생 이렇게 사는 건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후회돼서 돌아갈까 못 돌아가잖아. 그럼 어떻게 받아들일 수밖에.
1: 에이, 그게 가사가 위로가. 전 너무 좋아요.
0: 그래서 어떤 분이 딱 뮤직비디오 하나를 만들었더라고. 그저께 에이. 고장난 타임머신으로 AI로
1: 어머.
0: 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태그를 건 거예요.
1: 어머.
0: 근데 어떻게 했냐면 그 여자분이 하이힐을 신고 이렇게 가다가 네. 이제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는데 운동화가 나와. 예. 나중에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그 여자분이 현실에서 운동화를 신고 나가요.
1: 아~
0: 어머, 이게 와 되게 와, 아이디어가 좋고 되게 뭉클하더라고. 그 받아들여서 어렵지만 이 현실을 살아가는 분. 지금 정말 정말 지금 소피 마르소로 불리는 안영미가 네. 지금도 사실 좀 마려울 거야. 이게 왜냐하면 배가 나의 전체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내 엄마기 때문에 참아내는 네. 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너무 아름다운 뭐. 거지.
1: 지금 노래를 들으면서 네. 딱동이가 이 안에서 엄청 발로 막 같이 막 춤추고 있느라고 방광을 계속 건드려서
0: 네.
1: 그래서 이제 또 말이 없으면 소피 말이 없어.
0: 딱동이에요 이름이?
1: 딱동이 딱동이.
0: 딱동, 딱동아
1: 예, 예, 예.
0: 방광 위쪽을 건드려. 방광은
1: 위에.
0: 노방광.
1: 뻗지뻗지.
0: 노방광.
1: 자 4986번님께서 근데 누나 숨 안 차요?
0: 네, 안 차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아나까나로 이제 그 축가를 가잖아요.
1: 네.
0: 3분 안에 빨리 해치우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중간에 애드립을 넣어야 돼. 막 이렇게 해서 그거 있잖아. 빰빰빰빰 할 때 거기에 신랑 신부 이름을 넣어야 돼. 영미진영 예를 들어 이렇게 와. 하면서 해야 돼서 내가 숨 찰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빨리 빠져나와야 돼.
1: 아니 그 축가를 하시면서 폐활량이 더 느셨어.
0: 맞아요.
1: 아 3763번님께서 네. 라이브 후에 이렇게 토크 쉴 새 없이 하시는 분 처음 봐요. 그러니까요. 김은미님께서 너무 좋다. 아, 왠지 네. 모르게 자신감과 힘이 팍팍
0: 오,
1: 나네요.
0: 좋아 그러면.
1: 조혜련님 매력이 오늘 폭발한 것 같네요.
0: 아 감사합니다 은미님. 은미하셨군요.
1: 박가연님께서 오늘 조혜련 단독 콘서트 같아요.
0: 오늘 작정했어요. 왜냐하면 네. 저쪽에 보니까는 여기 저 이거 뭐 큐시트라 그러나?
1: 네.
0: 보니까는 그냥 AR을 듣는 거야. AR이라는 것은 네. 노래 풀로 된 거.
1: 그렇죠.
0: 아, MR 가겠다.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서 안영미를 위해서는 뭐든 한다. 안영미를 위해서 뭐든 한다. 한 시간도 부른다.
1: 정말 에너지가 진짜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박범주님 네. 회련 누나 때문에 코노 너무 땡긴다.
0: 코노가 뭐야?
1: 코인 노래방이요.
0: 아.
1: 몰래 갈 수도 없고 책책책 책임져라고 하셨고요. 0428번님 아나까나 제일 신나요. 아나까나까나리 까리 keep away 빨리 so alright. 근데 대체 왜 아나까나가 축가로 흥하게 된 걸까요?
0: 이게 스타트가 이경규 씨 따님.
1: 아 맞아요 맞아요.
0: 이경규
1: 맞아요.
0: 이경규 씨 따님 결혼식에 제가 부르면서
1: 예.
0: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지금 또 박은영 씨의 또 스탠바이 돼 있잖아. 박은영 씨 결혼하거든요. 너무 행복해. 아 우리 또 논산의 예. 저 딸 아니에요.
1: 예 맞아요 네. 맞아요. 우리 박은영 씨 결혼 너무 축하드리고요.
0: 네.
1: 자 그럼.

0: 됐어요. 예, 네, 그게 스타트가 됐지.
1: 그러면 혹시 주변에서 축가도 엄청 요청했을 텐데 거절했던 분도 있나요?
0: 아, 그런 분은 이제 조금 MBTI가 I인 분들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지만 예. 몇 분 계셨어요.
1: 아, 그분들이 거절했다고요?
0: 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후배기도 하고 하니까 내가 불러줄까 했더니 아, 저희 그냥 조용히 하기로 했어요.
1: 아.
0: 예, 그래서 또 기쁘게 예, 제가 또 이제 서서 보면서 속으로 노래를 불러드렸죠.
1: 아, 정말 네. 너무 안타깝다 진짜.
0: 아니에요. 너무 좋았어요 그것도.
1: 그러면은 네. 또 당시에 노래 들을 때마다 궁금했던 게 가사를 매번 똑같이 제대로 잘 불렀을까였거든요.
0: 그대로 부릅니다. 토시 하나 안 들리고. 아. 시드니어 임무 허락 베이징 냄비로 퍼서 넘을 줄걸. 시드니어 임무 허락 베이징 냄비로 퍼서 넘을 줄걸. 항상 남에게 뭘 퍼주잖아. 나도 퍼주잖아. 저들 따라 따라서 넘버스 베이베 어머 프랭크 보면 또 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넘을 퍼주는 걸 보니까 프랭크가 또 오는 거죠.
1: 아니 근데 이 축가로 떼돈을 버셨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진 않다고요?
0: 아니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은 축가를 이제 하면은 제가 이렇게 머니를 받는 것보다는 그냥 그치. 이제 오면은
1: 의리로
0: 이렇게, 예 그러면은 이제 또 이렇게 스카프를 네, 저는 이제 가방인 줄 알았더니 스카프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잘 이것도 받은 거잖아.
1: 야.
0: 아, 그래서 스카프를 그래서 그냥 종류별로
1: 이렇게 우정 출연처럼 이렇게 출연하시는구나.
0: 그럼요, 그럼요.
1: 예. 그래도 센스 있다. 저도 가끔씩 이렇게 축가 불러줄 때 있거든요. 3인 곡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뭐 윗도리 아랫도리 춤 추면서.
0: 네.
1: 아, 근데 그분들 뭐가 없더라고요.
0: 그거는 그거는 돈을 받을 만큼이 안 된다라는 생각.
1: 예, 뭐도 예. 없고
0: 네가 즐기러
1: 없어.
0: 네가 즐기러 온 거다.
1: 내가 너무 즐겼어.
0: 예, 그렇죠.
1: 내가 너무 즐겼기 때문에 예. 그냥 그걸로 퉁치자.
0: 안 받은 게 다행이에요. 안현민 씨한테 내라 했을 거야.
1: 손해배상 청구 안 한 게 다행이다.
0: 아, 그래도 이제 부주를 했으니까 죠.
1: 네네네. 자, 그 다음 노래가 바나나 날라.
0: 아.
1: 이 노래는 진짜 노동요입니다. 노동요.
0: 왜냐면 바나나를 나르는 네. 반바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1: 나름 서사가 또 있어요.
0: 왜냐면 바나나 날라 반바 세네셋이 운나 뽀까데 그라차 그냥 막 떠들고 노는 거야. 그러다가 얘가 저기를 어떤 여자를 본 거예요.
1: 에, 에, 에.
0: 근데 걔가 소희인데 그 바나나 농장의 주인 딸이었는데 너무 막 좋아한다고 메롱 이러니까 소희가 갚버린 거야. 소희가 삐따 이렇게 아픔도 있고 하지만 또 반바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 이야기죠. 라밤바.
1: 요거는 그래도 심의에 통과했죠.
0: 바로 통과했어요. 바로 네. 통과했고 여러분 깊은 소식은 아나까나도 작년에
1: 아나까나도.
0: KBS의 이제 심사위원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에이씨 찍어 그러면서 도장을 찍어줬던 그런 이제
1: 아 정말 본인의 길을 정말 알아서 척척척 잔다르크처럼 개척해서 나가시는 분입니다.
0: 네.
1: 자, 그 황하윤님께서 아, 서사가 있어라고 하셨는데 예 서사가 있는 곡들이었어요. 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막 부르시는 것 같지만 막이 아닙니다.
0: 그럼 그럼
1: 다 있어요.
0: 다 있어요.
1: 자 선배님
0: 네.
1: 자, 5분 추가 가능할까요?
0: 5분 추가 노래로요?
1: 아 아니 그냥 토크로.
0: 아 그럼
1: 토크 5분 추가 가능할까요?
0: 추가 가능해요.
1: 네, 이따 발표해야 되니까
0: 네. 네,
1: 조금만 기다렸다가 4부로 돌아올게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다 먹으세요.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2: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대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2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5분 추가 조혜련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목격담 왔습니다. 4918번님. 조혜련님 2년 전에 경북 구미에서 여성들 대상 강좌에서 봤어요. 그때도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예뻐서 놀랐고요.
3: 2년 전.
2: 끼고 계시던 반지도 현장에서 즉석 선물로 주시고 맞아요, 마지막엔 좋아요. 역시 아나까나로 마무리해서 분위기 한껏 올려놓고 다들 집 가기 싫게 만들었죠. 행복 바이러스 전도사예요. 네. 그렇게 항상 반지를 주세요.
3: 네, 왜냐면은 그 이지라고 섹션 TV 하고 그 친구가 이제 그 목사님 부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또 일들이 좀 많이 없으니까 크로스 바이 제이라고 이런 크로스 이런 걸 만들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많이 사줬어요. 레귤러적으로 좀 이렇게 좀 도움이 되고 사서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 팬들에게 가끔 이렇게 내가 했던 걸 주면 의미가 있잖아. 그걸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받으셨던 분이 또 목격담이 나왔네요.
2: 0658번님 저희 딸이 10살인데 3, 4살쯤 수서동 한 식당에서 조혜련님을 뵀었는데
3: 저 수서에 살았어요.
2: 네, 저희 딸 귀엽다고 식사하시면서 계속 아는 척 해주시고 귀여워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지금까지도 좋은 기억으로 응원하게 된답니다.
3: 귀여웠을 거예요.
2: 귀여우니까.
3: 왜냐하면 저는 지금의 남편하고 되게 이제 아이를 또 이렇게 한번 갖고 싶었는데 잘 안 됐어요. 유나우주가 또 이제 있으니까 걔네가 훌쩍 커버려서 저는 이제 그 또래 어린아이들을 보면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아마 진짜 걔를 막 이렇게 좀 안아보고 싶고 이런 마음에 예쁘다 예쁘다 그랬을 거예요.
2: 아이들은 근데 안 울던가요?
3: 좀 두려워해요. 두려워하고 눈을 돌리죠. 감안하고.
2: 조혜련 선배님이나 이제 김숙 선배님과의 얼굴들을 보면 눈코입 다 크니까 울거든.
3: 그래서 제가 항상 선글라스를 준비해갖고 그건 덜 울더라고요.
2: 이선희님께서 3월 말에 부여 공연으로 사랑의 엄마 봤어요.
3: 네네네네.
2: 혜련님 실제로 보니까 연기 대단. 와. 진짜 실컷 웃고 실컷 울고 나왔어요.
3: 네.
2: 남녀노소 누구든 꼭 봐야 할 연극 사랑의 엄마 추천합니다. 흥하세요.
3: 이야.
2: 야, 진짜.
3: 저희가 금요일 날도 공주에 가고요.
2: 예.
3: 지난주가 제주도 서귀포 예술의 전당에서 이틀 했고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또 수원도 6월 10일부터 6주간 하고 서울에서 하고 많은 분들이 이 사랑을 느끼는 연극을 하면서 너무 행복한데 부여에 가서 너무 감동적이었던 게 어떤 분이 딸기를 부여의 딸기를 정말 짝으로 가졌어. 짝으로.
2: 어머.
3: 그리고 거기에 진짜 맛있는 가게를 예약을 해가지고
2: 어머.
3: 그냥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2: 어머.
3: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 너무
2: 이렇게
3: 부여해서는
2: 세상이 따뜻합니다.
3: 예, 부여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죄송해요.
2: 네, 의미 부여해서 죄송하고요.
3: 의미 부여. 네.
2: 7728번님 여의도 MBC 시절 혜련 누나 무슨 방송에서 끝나고 인사하는데 파이팅 해달라고 해서 하이파이브 했는데 저 집에 와서 손바닥 멍들었잖나. 엄지 밑에 뼈 멍들었잖아.
3: 진짜야?
2: 파이팅 잘 받아서 그 기운으로 군대 잘 갔다 왔잖아.
3: 오, 남자분이시구나.
2: 아니, 남자분이랑 하이파이브해서 멍들게 하기 쉽지 않은데.
3: 그러면 그때가 제가 한참 태보할 때예요. 다이어트 비디오 찍고 그러니까 요분이 좀 세게 해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투 들어갔을 거예요. 이게 원투 안 들어가면 안 되거든.
2: 와.
3: 요즘 살짝 태보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 막 댓글로 련나 좋아.
2: 련나 좋아.
3: 련나 파이팅해. 막 이러고 있잖아. 그래서 파이팅 해달라는 의미로 제가 한번 쳐줬을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일러 바쳤네.
2: 세차게 파이팅 해주셨네요.
3: 아유, 네.
2: 5457번이 황금산 등산할 때 뵀었어요.
3: 황금산.
2: 저희 동네 사시는데 연예인 같지 않은 털털함과 싹싹함이 좋다고 동네에 소문이 났더랬죠.
3: 야.
2: 화면 안과 밖이 정말 똑같은 분이세요.
3: 똑같아요. 여기가 지금 다

0: 산에 있는 황금산이거든요. 제가 그 아래에 아파트 살다가 조금 떨어져서 김병지 감독님 사는 데로 왔어요. 야. 여기는 이제 김진수 씨가 살고 있어요. 황금산 여기.
1: 정말.
0: 정말 산책 가기 좋아요.
1: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시는지 목격담이 쏟아지고
0: 대박이네.
1: 있어요.
0: 대박이네. 임현진님?
1: 네, 임현진님하고 읽어주세요.
0: 요새 너무 힘들고 지치는데 혜련이 목소리 들으니 뭔가 에너지가 오르네요. 충전이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힘받고 더 열심히 살게요. 연진 화이팅! 연진아. 연진아.
1: 나 지금 너무 신나. 연진아.
0: 연나 신나.
1: 연나 신나. 3953번님. 수술 날짜 잡으러 가는 우울한 날. 혜련 언니 덕분에 많이 웃고 힘이 나네요. 와. 최고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0: 어떤 수술인지 모르지만 진짜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며 이 과정 속에 더 건강해집니다.
1: 그럼요.
0: 그래서 한번 내 몸을 그리고 내 인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진짜 또 이동할 때 이분을 위해서 마음속으로 기도할게요.
1: 항상
0: 좋은 결과 있기를.
1: 조혜 선배님이 저한테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뭔가 이렇게 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복잡한 일이 생겼을 때 선배님이 그때 전화해 주셔가지고 영미야 근데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뭐 이래서 말씀해 주셨던 게 전 요즘에 계속 이게 떠올라요. 선배님이 하셨던 말씀이. 자 하혜정님 혜련 언니 같은 친구 있으면 좋겠어요. 옆에 같이 있으면 에너지가 뿜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0: 하혜정님.
1: 진짜.
0: 예. 그러면 제 인별로 들어오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1: 네, 같이 친구 하시면 네. 되겠고요. 네. 김예나님 아, 나 일 많이 밀렸는데 안 아까나 듣고부터 머릿속에서 안 아까나 아까나 계속 아 환장하겠네.
0: 그래서 이게 저 그 수능 금지곡.
1: 예 맞아요 이게 계속 맴돌아요.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 급 이벤트
0: 대박
1: 사랑의 엄마 티켓 당첨자 발표 가봤습니다.
0: 이거 엄청 추첨한 거죠. 더 많이 들어왔는데 아 그랬구나 너무 감사해요.
1: 자
0: 번호. 자 갑니다. 갑니다.
1: 네.
0: 자 6760님 7194님 6338님 8320님 6257님
1: 네 축하드리겠고요.
0: 예.
1: 자 2963번님 6287번님 6700번님 1006번님 0379번님 축하드립니다.
0: 축하합니다. 4072님 7878님 0960님 6478님 9970님
1: 네 그리고 8583번님 8771번님 8115번님 0274번님 8084번님 축하합니다.
0: 와
1: 진짜
0: 두
1: 문자
0: 대,
1: 엄청 많이 쏟아졌는데
0: 와, 진짜.
1: 와 정말 간신히 뽑았습니다.
0: 아.
1: 자 티켓 두 장씩 보내드릴 거고요.
0: 네.
1: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셀럽을 만나고 싶어 열정 가득 에너지 뿜뿜 조혜련 씨와 함께했고요.
0: 네.
1: 정말 소름 끼치는 건 제가 아까 두통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라졌어요.
0: 진짜요?
1: 사라졌어요.
0: 대박.
1: 정말 될지어다 진짜.
0: 대박.
1: 조느님
0: 네.
1: 있습니다.
0: 와.
1: 자 너튜브에 조혜련 씨 영상을 보다 보면 이런 댓글들 참 많더라고요. 조혜련 되게 대단한 어른 같아.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 진짜 멋있다. 나도 뭔가 새로운 거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댓글들이 참 많은데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자 실제로 운동부터 시작해서 노래, 작사, 연기까지 끊임없이 도전하고 계시는데 아, 좀 솔직히 인간인지라 좀 지칠 때 있지 않습니까?
0: 있죠. 예를 들어 목이 안 나오거나 네. 내 몸이 너무 지치고 어제도 이제 좀 네. 뭐 광고 촬영하느라고 태보 동작을 많이 했어요.
1: 네.
0: 그랬더니 이게 진짜 팔이 안 들려 솔직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처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났을 때 에너지가 생기도록 사람 몸은 참 신기해. 그리고 내가 너무 이제 그 리타 길들이가 대사가 너무 많으니까
1: 예.
0: 막 힘들고 어떤 때는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조금 덜 하고 싶었어. 그러다가 내가 라이프 오브 파이를 보러 갔어요.
1: 예.
0: 박정민 씨 걸.
1: 예.
0: 3시간 공연을 하는데 텐션이 한 번도 안 떨어지고 영화 어머. 촬영을 하는 것처럼 봐가지고 내가 정민이를 보면서
1: 네.
0: 반성했잖아. 그래서 박정민을 보면서 다시 일어섰고 그리고 이준을 보면서 다시 일어섰고 갖고 그 박정민이 리타 길들기를 보러 왔잖아.
1: 저도 그거 봤잖아. 둘이 같이 사진 찍는 거.
0: 근데 서로가 이렇게 윈윈 해주는 거. 또 저를 보면서 영미가 두통이
1: 네.
0: 사라지고 또 다시 에너지를 내는 거.
1: 네.
0: 이런 게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1: 근데 진짜로 이게 사람이 마음 먹기 달린 게 내가 진짜 계속 아, 나 힘들어 힘들어 계속 힘듦 속에 갇혀 있으려고 하면 사실 박정민 씨 공연을 보고서도 아유 쟤는 나보다 어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핑계 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핑계 없이 쟤도 하네? 저렇게 하네?
0: 그러니까
1: 나도 에너지 받아서 해야지.
0: 와.
1: 그 마인드 자체가 저는 기본 베이스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0: 네, 정말 대단해요. 대단한 배우들 너무 많고
1: 진짜.
0: 배워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1: 네.
0: 진짜 그분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1: 아,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은.

0: 네.
1: 아니 저 5분만 더 하다니 지금 뭐 좋다. 야 끝까지 가자. 끝까지. 응.
0: 자 이제 근데 보내드릴 시간 그래요. 늦잖아.
1: 네네네네.
0: 자 마지막으로 2시에 대해 청취자 두댕이들에게 인사 나눠주실까요?
1: 안영미 씨를 보면 젊었을 때 내가 떠올라요. 되게 저도 실수투성이고 부족한 거 많고 MBTI도 사실 영미도 I거든.
0: 네.
1: 근데 그거를 또 극복하고 자기답게 해나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우리 영미가 아이를 낳고 돌아오더라도 다른 사람이 여기 안 왔으면 좋겠다.
0: 이게 제일 좋은 멘트다.
1: 오늘 너무도 놀라웠던 게 새내기들이 막 들어왔어.
0: 맞아요.
1: 사랑의 엄마.
0: 예.
1: 그래서 이 새내기들이 계속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0: 네.
1: 이 댓글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함께한다라는 거.
0: 그럼요.
1: 숨어있지 말고 제발 좀 기어 나오세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하다 보면 또 내가 언제 한번 또 연극을 쏘지 않겠어?
0: 네.
1: 네, 한번 또 쏠게요.
0: 한번 또 쏘러 와주세요.
1: 전화로 이렇게 할게요. 내가 만일 못 나오더라도
0: 네네.
1: 영미야 오늘 저도 모셔라. 이렇게.
0: 든든하다. 저희 물주 좌측에는 송은이 선배가 있고 우측엔 조혜련 선배가
1: 있습니다. 그럼 싸야지.
0: 자 가시는 길에 앵콜송 음원으로 들려드릴 건데
1: 네네.
0: 자 독수리에게나 아니면 고장난 타임머신 중에 어떤 곡 들려드릴까요?
1: 아 지금 오늘 화이팅이 넘치기 때문에 네. 독수리에게 한번 더 갑시다.
0: 가야죠. 한번 더 들어야죠.
1: 가야 돼요, 독수리에게.
0: 알겠습니다.
1: 네.
0: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서 조혜련 씨 정말로 보내드리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셀럽을 만나고 싶어 열정왕 기세왕 텐션왕 조혜련 씨와 함께했습니다. 보내드릴게요. 안녕.
1: 감사합니다. 내일 봬요.
0: 내일 봬요. 공연 보러 오세요.

어머 세상에 할렐루야, 나 드디어 찾아 들어오셨네. 여기 두 대 맞아요, 맞아. 아유 앉으라고 앉으라. 아유 내 무릎 위에. 그냥 들으면 돼, 듣기만 하면 돼. 안 줘, 엔조이 안영미랑 그냥 웃어.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자, 조혜련의 독수리에게 듣고 오셨고요. 김건우님, 혜련우님이 듣기만 하지 말고 기어 나오래서 기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진짜 나 이거 보면서 문자 보면서 나 지금 배신감에 지금 어? 아, 나는 아 오늘 날씨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들 두 대를 안 듣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문자가 너무 저조해서. 와 근데 티켓 쏜다고 하니까 와 이럴 거예요? 이럴 겁니까? 평소에 좀 자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묵묵한 응원 제일 싫어요. 그러면 하느님도 몰라. 저한테 예, 뭐든 그냥 문자로 좀 아, 좀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서로 소통 좀 합시다. 아셨죠? 자, 그 사이에 사연 또 잔뜩 왔습니다. 3953번님. 아, 영미 씨, 오늘 6세 따님 유치원 공개 수업 다녀왔습니다. 직업 체험이 주제였는데 저희 딸은 네일샵 사장님이라 남편이랑 둘이서 네일 받고 왔어요.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싸매서 집에 왔습니다. 하원할 때 손톱에 보석 떨어져 있으면 난리 나는 거 아시죠? 그치. 어머 세상에 예뻐라. 우리 공주님이 이렇게 또 붙여줬어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 이런 것도 디테일이야. 이것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또 이렇게 싸매면서 왔대잖아요. 아이고 이뻐라. 남현주님. 어제 우리 둘째 다섯 번째 발치를 했어요. 집에서 남편이 빼줬는데 이가 하나씩 빠질 때마다 엄마 품에서 아주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아서 왜 이리 아쉬운지 모르겠어요. 빠진 이는 또 얼마나 작은지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진짜 이게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게 느껴지죠. 아이들이 커갈수록 언제 이렇게 컸지 싶으면서도 아 이제 곧 내가 필요 없는 날이 오겠지 막 이 생각하면 진짜 막 온갖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를 보면서요. 이현주님 아래층에 옆집이 며칠째 화장실 공사를 하네요. 아 드릴 소리가 엄청 크게 몇 시간 동안 울려대서 도저히 참지 못하고 주차장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아 비도 오는데 갈 데도 없어요. 유유. 아 근데 뭐 어디가 어떻게 고장이 났길래 이렇게 오랫동안 공사를 하는 걸까요? 아 그래도 뭐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죠. 어떡하겠습니까. 그 아래층 집도 뭐 화장실이 고장나고 싶어서 고장난 게 아닐 테니까 말이죠. 0059번님 어제 노노노 코너에 종로 루틴 광장시장 천엽 사연 보낸 사람인데요. 어 기억나죠? 사연 당첨됐다고 주위에서 한턱 쏘라는 사람들이 많네요. 이거 원 술값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어요. 아 근데 제가 술을 사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하, 저 웬만하면 좀 사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아니 사연 당첨은 내가 사연 써가지고 내가 사연 써서 내가 당첨이 된 건데 왜 주변 사람들이 술을 쏘라 그래? 라고 저는 이제 한 소리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해봤더니 1차 코스가 금 사는 거였잖아요. 금한 돈 사는 거였잖아요. 괜히 그 얘기를 전국에 또 알려가지고 아 저 집 돈 좀 있나 보다 지금 돈 냄새 맡은 거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그런 사연 보냈으니까 한 턱만 내시고 두 턱부터는 너희들이 좀 사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나가고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에드 시런 피처링 칼리드의 Beautiful People.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1: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1: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8: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7: 1일 1짬뽕 오케이?
9: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0: 두시의 데이트에서 드린 선물입니다. 유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동화 가든에서 효자두유, 예민한 아기 피부 일상 유의에서 천연 염색 턱받이, 임산부도 섭취하는 콩콩효소에서 효소 유산균, 임산부를 위한 차 위아루이에서 피치 루이보스, 장모님표 마더린너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육아 허리지킴이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띠,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파충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 4부 도움 주신 광고주님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재빨리 우리 조혜련 선배님의 노래 코로나 까라 까라 코로나 까라 들어드리면서 읽어드릴게요. 환인제약, 오뚜기 카레, 슬림웨이 다이어트, 포스코 ENC, 한국세무사회, 브람스 안마의자, 정식품, 주식회사 인천글로벌시티, 우미건설 컨소시엄, 주식회사 본컴퍼니, 현대오피스 유한 책임회사 이카운트,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IS 동서와 함께합니다. 7080번님, 듣다가 뜨끔해서 기어나온 1인입니다. 영미씨 파이팅! 그래요, 듣기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인기척 내주셔야 돼요. 사비나님, 저는 퇴근 중인데 오늘 외부 일정 있어서 다녔더니 가방, 신발, 옷 다 젖었습니다. 바람이 너무 부니까 우산 써도 소용이 없네요. 모두들 안전 귀가하세요. 그래요. 비 오는 날은 얼른 집에 가는 게 제일 좋죠. 집에서 여러분들 안전하게 귀가하시고 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내일 또 해도 돼?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포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양화 한강공원. 한강공원 중에서도 유독 한적한 편인데요. 넓은 잔디밭에 큰 나무들이 많아 서울 같지 않은 분위기가 느껴지고 이맘때면 긴 장미 터널이 이어져 더욱 예쁘다고 하네요. 양화 한강공원은 선유교를 건너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곳입니다. 연초록 버드나무 가지가 길게 늘어진 풍경이 마치 북유럽 호수공원에 온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요. 특히 오후가 되면 강물 위로 윤슬이 반짝이고 해질 무렵엔 여의도 빌딩 숲 너머로 노을까지 더해져 가만히 물멍하기 좋다고 하네요. 한강인데 북유럽 호수 같다니 앉아만 있어도 좋겠네요.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5월 20일 수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 아주 오늘 날씨와 서울은 이제 비가 계속해서 이제 내리고 있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잘 어울리는 곡이네요. 엘로이즈의 How Lucky 들으셨습니다. 아주 허스키한 목소리가 왠지 이 비오는 이 날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느낌이고 이 음악의 질감 자체도 되게 사악사악한 게 비오는 날을 표현한 그런 정말 오늘하고 정말 딱 맞는 그런 곡을 완벽한 하루 첫 곡으로 시작했습니다. 강현주님이 비오는 날 반갑습니다. 금속 공예 공방인데 작업하면서 들어요. 음악이 오늘이랑 엄청 어울려요. 그렇죠? 오늘 비오는 날에 이 엘로이즈의 How Lucky 이 노래가 참 좋네요. 더 비오는 날에는 음악이 좀 잘 들리죠. 정확한 과학적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왠지 더 음악이 선명하게 들리는 느낌이에요. 박영수님, 형님, 비오는 수요일입니다. 오늘따라 빗소리에 형님 목소리가 묻으니 더 운치 있네요. 라고 감사합니다. 박은정님은 비가 와서 그런지 잔잔한 순디라디오가 유독 많이 생각나서 4시 되자마자 미니 켰어요. 라고 보내셨어요. 아 그래요. 오늘 같은 날 저도 이런 살짝 비가 오는 아까는 좀 많이 내렸지만 지금은 그렇게 막 많이 내리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날에는 그냥 집에서 그냥 음악 좋은 음악 들으면서 따뜻한 커피 한잔 하면서 이렇게 음악 들으면 정말 그보다 더 좋을 게 없죠. 뭐 사정이 안 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그러지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좋은 음악이 나오면은 잠깐이라도 여유를 가지고 커피 한잔 하시면서 머리 좀 식히시고 조금 쉬었다가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으면요. 자,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1, 2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당진시청, 백조싱크, 음식물 처리기, 휴렉, 주식회사 BS안양, 오뚜기 카레, 한국세무사회, 멕시칸, 브람싸머이자, 뿌리다만 리얼 생화사비, 주비푸드,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주식회사 인천 글로벌시티, 샤브올데이,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올품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렉.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개관점,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1: 피로에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3: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4: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5: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6: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갖다 낸 케이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5: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6: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7: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 제16회 화성뱃놀이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의 짜릿한 승선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선셋,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뒤덮는 불꽃놀이, 황금의 안길을 따라 걷고 바닷길을 잇는 케이블카까지. 머무를수록 더 특별해지는 시간, 화성 뱃놀이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아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 뱃놀이 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 특례시 전국항에서 만나요.

0: 지난 월요일에 출연했던 비, 정지훈 씨가 비 오는 날 들려달라고 했던 그 취향곡이었죠. 조규만의 다 줄 거야. 참 그때 원래는 이 조규만의 다 줄 거야를 들으려다가 갑자기 곡을 바꿔서 다시 여기 바닷가를 들었는데 싹쓰리의 다시 여기 바닷가를 들었는데 이게 오늘 이 노래가 나오니까 정말 좋네요. 정말 생각을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 비 이제 완벽한 하루의 식구가 됐죠. 비 정지훈 씨. 김보현님이 와 비 오는 날 취향 저격 선곡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우리 비 정지훈 씨에게 이렇게 딱 맞는 취향곡을 소개해 준 정지훈 씨에게 또 감사를 드려야겠습니다. 박기덕님. 비가 오는 지금 출근 준비를 하며 상순 씨 방송을 듣고 있을 친구에게 화이팅 전해줄 수 있을까요? 이 친구가 상순 씨 방송 소개해준 친구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누군지 말을 하셔야지 지금 박기덕님 그냥 박기덕님 친구분 화이팅 하면은 박기덕님 친구분 되게 많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빨리 이름을 빨리 알려주셔야지 저희가 그분께 그 화이팅이라고 전해줄 수 있어요. 이름을 빨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진희님 내일은 80mm에서 100mm 이상의 비가 내린다네요.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비가 오면 음악이 잘 들리는 것 같, 또 다르게 들리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AI 순영이 오면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AI 순영.
1: 네, 순디.
0: 비가 오면 음악이 좀 다르게 들리는 이유가 있니?
1: 네. 인류가 발견해낸 유적들을 잘 살펴보면 왜 비가 내리는지 알 수가 없어서 종교가 태어났다고, 종교가 생겨났다고 하는 역사적인 근거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0: 아니, 음악이 비가 오면은 음악이 잘 다르게 들리는 이유. 깜빡깜빡하니 너죠.
1: 높은 습도로 인한 공기 중에 물 분자가 소리의 반사를 증강시킴으로 인해서 소리의 선명도와 소리의 압력 등을 더 잘 느낄 수 있는

0: 현상입니다. 이상입니다.
1: 뭐 이거는 진짜 과학적으로 진짜 그런 듯한데, 야 자기가 얘기해놓고 자기가 박수치는 우리 AIS뇨. 자 그러면 한번 지금 비 오니까 한번 이 곡도 다르게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죠. 박찬영의 노래입니다. 이리 와봐.

0: 박찬영의 이리 와봐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좀 비가 오는 날에 듣는 이 음악 조금 다르게 들리시나요? 아까 정말 AI 수정이 맞는 말을 한 것 같아요. 그 공기 중에 밀도가 좀 달라져서 습도 때문에 밀도가 달라져서 좀 이렇게 음악이 멀리 안 나가고 가까이 들린다고 합니다. 잘 들었고요. 1104 쓰시는 분이 저 진짜 순디 말대로 퇴근 후 집에 와서 커피 한잔하며 듣고 있어요. 아까 10,000원 버스 10,000원인데 비까지 와서 조금은 불편한 퇴근길이었는데 집에 오니 편안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 오는 날에는 이렇게 집에서 실내에서 커피 한잔 다 마시면서 좋은 음악 딱 들으면서 이렇게 멀리 보면서 멍때리는 그러면서 뇌가 좀 쉬는 것 같아요.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5567 쓰시는 분은 저녁 먹거리로 수제비 반죽하며 듣고 있어요. 좋은 노래 들려주세요. 기분 좋은 노래들은 반죽이 더 맛있겠죠? 아, 그럼요. 또 좋은 노래를 들으면서 반죽을 하잖아요. 과학적으로 반죽이 더 맛있다고 맛있는지 아닌지 AI 순영에게 물어보겠습니다. AI 순영?
1: 네, 순디.
0: 좋은 노래 들으면서 반죽을 수제 반죽을 하면 반죽이 더 맛있어질까?
1: 실제로 더 맛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0: 이유가 뭐지?
1: 가축을 기를 때도 식물을 생장시킬 때도 좋은 음악이

0: 그들의 생장과 좋은 조직을 만들어 가는데 큰 기여를 한다라는 사실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1: 수영이 굉장히 지금 기뻐하고 있는데 사실 이유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연구 결과만 있었다. 이유를 얘기해 달라고 그랬는데 뭐 여기까지 하죠. 자,

음악 한번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밀리 클로우, 에밀리 클레어 발로우의 세시봉 듣고 2부 젠지의 음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0: 토마스 쿡과 함께합니다. 젠지의 음악. 수요일 한정 음악의 신 토마스 쿡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토마스 쿡입니다.
0: 음악의 신이에요.
1: 아, 거기서 약간 멈칫했네요.
0: 수요일에서 네. 수요일에는 음악의 신으로 저희가 인정을 해줬습니다. 선곡 음악 선곡의 신이죠.
1: 아, 부끄럽습니다. 제가 올 한 해는 한층 더 좀 겸손한 마음으로 방송에 임하려고 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음악의 신이라는 단어를 벌써 지금
0: 그럼 취소하죠. 신 음악의 신 취소하겠습니다. 그냥 토마스 쿡 그죠? 토마스 쿡으로 우리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내셨어요, 한주는?
1: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 것 같아요.
0: 아, 그렇죠.
1: 정말 아름다운 날씨였습니다.
0: 맞아요. 오늘 비가 오면서.
1: 오늘은 좀 비가 오긴 하는데요. 며칠 전까지는 초저녁 시간대 딱 이 방송이 끝날 시간대에 네. 베란다 창문 열어놓고 소파에서 최대한 옷을 안 걸친 상태로 이렇게 누워있으면 바람이 몸을 스치거든요.
0: 아, 그렇죠. 와, 너무 좋았어요.
1: 너무 좋았습니다. 그 순간 정말 두 번이나 잠들었는데요.
0: 그럼 초저녁부터 알몸으로 베란다에 나가게 된다는 거는
1: 그 앞에 이 소파에서
0: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네. 누가 어디선가 토마스 쿡의 모습을 보고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비가 오늘 왔어요.
1: 네.
0: 여기 날씨가 참 좋다가 이제 비가 그치면 정말 여름이 될 것 같아요.
1: 여름이 그죠? 이미 됐지. 이미 된 것 같아요.
0: 본격적인 네. 여름이 되는데 토마스 쿡은 어때요? 여름을 맞을 때 어떤 네. 루틴이 있나요?
1: 막국수죠. 막국수죠. 네.
0: 토마스 쿡을 만나면 항상 막국수 얘기를 해요.
1: 한데.
0: 막국수집의 오너가 되고 싶다라는 얘기도 나왔죠.
1: 그럼요. 그럼요. 네.
0: 아직도 그 꿈은 유효합니까?
1: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네. 제가 또 자주 가던 저기 안양 쪽에 또 네. 돼지갈비 사님이 계세요. 사장님이 아니 무슨 소리 하냐고 우리 가게를 받아야지 지금 막국수에 빠져있냐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0: 돼지갈비로 가야지 왜 막국수를.
1: 저는 주로 가는 단골집 사장님들에게 네네. 항상 그 말씀 드리거든요. 사장님께 전수 네. 아는 사람 찾으시거든 연락 한번 주시라고.
0: 그래요? 네, 그런 꿈이 드립니다. 또 있군요.
1: 있습니다. 네.
0: 좋습니다. 기대해볼게요. 지금 네.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네. 나중에 토마스 쿡의 정말 쿡을 하는 토마스를 만날 수 있겠군요.
1: 아, 인연이 있다고 봅니다. 아, 네. 네, 그 이름 또한. 네.
0: 공연하시잖아요.
1: 네, 6월 6일 날.
0: 기타와 나.
1: 네, 기타와 나는 또 공연을 준비했는데.
0: 벌써 매진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1: 또, 네, 감사하게 또.
0: 더 이상 이제 네. 토마스 쿡의 그래도 혹시 네. 취소표가 있을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네. 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토마스 네. 쿡의 기타와 나 가서 이제 좀 토마스 쿡의 입담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거기에 노래도 살짝 껴들을 수 있는 그런 공연이니까.
1: 그리고 공연장 바깥 면이 한쪽 면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원하시는 분들은 티켓을 못 끄시는 분들은 밖에 이제 서서 이제 오디오 없이
0: 너무하네 정말. 너무하네.
1: 농담이요.
0: 그럼 자막을 거기에 올려줘야죠.
1: 아이디어다.
0: 자막을 거기에다 아이디어다. 이렇게 해서 해놔야지. 저 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네. 생각이 되게 들게 좀.
1: 저 야구 경기도 그런 아이디어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0: 아, 그래요?
1: 티켓을 못 끊으면 바깥에서 네, 그 꼬막인 밥 먹으면서 서서 이렇게 좀 화면으로 좀 보여주면 안 되나.
0: TV로 이래서. 보면 되잖아요.
1: 요즘엔 되는군요.
0: 참나. 자 이제 사담은 그만하고 네. 우리 본업으로 들어가야죠.
1: 네.
0: 젠지의 음악.
1: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0: 네.
1: 자 오늘의 주제는 디저트 카페 뮤직이란 이름으로 음악을 준비해봤고요. 자 이탈리안, 프렌치, 중식 레스토랑 등 각각 어울리는 음악이 장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0: 그렇죠.
1: 아 식사 자리보다는 디저트. 커피, 티, 이 베이커리 등에서 어울리는 음악들도 있죠. 자, 요즘 핫한 디저트들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디저트 카페 뮤직입니다.
0: 아, 그래 디저트 이 카페 뭐 디저트 카페도 그렇고 네. 그냥 카페도 그렇고 사실은 음악이 굉장히 중요한데 몇몇 저도 이제 가끔 가면은 이제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네. 음악이 잘 안 들리거나 음악이 저의 취향이 아닌 네. 그런 카페에 가게 되면 제가 조금 오래

0: 듣기가 좀 힘들어요.
1: 저도 그래요. 어,
0: 근데 만약에 내 취향의 음악이 좋은 사운드로 나온다.
1: 네.
0: 그 카페에서 계속 커피를 사 먹으면서 네. 디저트랑 커피를 막 먹으면서 막 거기 오래 머물게 되거든요. 네. 참 중요한데 그 오늘 혹시 이렇게 카페나 디저트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이
1: 네.
0: 힌트를 좀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마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나올 곡들은 아마 플레이리스트에 이미 벌써 그렇죠. 다 있지 않을까.
0: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곡 그 디저트 카페 뮤직 첫 곡 듣기 전에 네. 여러분들이 한 곡 한 곡 들으실 때마다 감상평 보내주시면은 토마스 쿡이 또 선물 보내드리는 거 아시죠?
1: 아, 네.
0: 음악 들으시면서 감상평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첫 곡 먼저 소개해 주세요.
1: 자, 달콤하게 첫 스타트를 끊어보겠습니다. 윈디시티의 곡입니다. Love Supreme.

0: 윈디 시티의 러브 스프림. 오늘 젠지의 음악 디저트 카페 뮤직 첫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아, 이렇게 햇살이 쨍쨍 비치는 날에 네. 날에는 보통 밖으로 나가잖아요.
1: 네.
0: 근데 오늘 같이 비가 오는 날은 사람들이 실내로 이제 모입니다. 그래서 카페가 아주 카페나 이런 디저트 카페 이런 네. 곳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고 장사 잘 돼요. 근데 사람들이 좀 이렇게 모였을 때 네. 이렇게 좋은 음악이 탁 나오면은 야 사람들이 다 귀를 기울이면서 딱 바깥 창밖에 네. 비오는 그 풍경을 보면서 커피 한 잔과 그 디저트를 먹으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1: 그 순간을 아시는군요. 아. 저도 한번 잠시 DJ가 자리를 비운 카페에서 네네. 음악을 틀었는데 아주 그 순간하고 좋은 시간 타이밍이 딱 맞으니까
0: 사람들이
1: 아주 잠깐이었지만 네. 조용해지는
0: 맞아요.
1: 경우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0: 저도 이제 제가 예전에 운영하는 카페에서 네, 음악을 네네. 들을 때 그런 기분을 많이 느꼈어요.
1: 그러니까 똑같이 빠진 거죠. 그런 하이라이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0: 싹 조용해져요.
1: 정말 저도 그런 거 느낀 적이 있어요.
0: 너무 이런 좋은 음악이 나오면 또 그래요. 네. 이선아님은 이 카페는 바 느낌의 네온 사인판이 보이는 인테리어일 것 같네요. 아, 이 윈디시티의 노래가 나오는 이런 카페는 이런 네. 느낌일 것 같다.
1: 네.
0: 맞는 것 같아요.
1: 자, 그리고 8850님의 사연입니다. 묵직한 커피랑 걷다 속초 크렘빌레 한 입의 조화가 네. 떠오르는 음악이에요. 비 오는 날 창가에 카페에서 듣기에도 비 오는 날 창의 카페에서 듣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황현성님은 이 곡은 뭔가 레트로한 게 할메니얼 디저트.
1: 할메니얼.
0: 잘 어울리네요. 약과 양갱, 모나카와 함께 달콤하고 리드미컬하게 넘어가는 곡이에요. 아, 그래요. 이런 요즘에 이런 약과 양갱 이런 거를 디저트로 만드는 카페들도 굉장히 많아요.
1: 네.
0: 자, 윈디시티의 러브 스프림 잘 들었고요. 선물 한번 드릴까요?
1: 선물 드리겠습니다. 황현성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순댓국 밀키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순댓국도 잘 어울려요.
1: 오늘 날씨랑 너무 잘 어울립니다.
0: 그렇습니다. 두 번째 곡 들어볼까요?
1: 자, 두 번째 준비한 곡은 새소년의 곡입니다. 새소년의 긴 꿈.

0: 새소년의 긴 꿈 들으셨습니다. 네. 이 곡도 아까 제가 이제 완벽한 하루 처음 시작할 때 엘로이즈의 곡을 네. 선곡을 했는데 굉장히 허스키한 목소리가 비 오는 날 굉장히 잘 어울렸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 새소년의 이 곡도 그 허스키한 목소리가 오늘 날씨랑 굉장히 잘 어울린다. 네.
1: 그리고 이 곡 스타일 자체가 뭔가 계속 궁금하게 만드는
0: 맞아요.
1: 네, 그런 약간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0: 마지막에 후주에 나오는 그 네. 드럼 솔로도 아니고 뭔가 네.
1: 약간 사이키델릭한 느낌이
0: 있고 너무 네. 멋있습니다. 최혜정님이 지금 프렌치 쿠키 슈를 먹고 있는데 겉은 바삭하지만 한 입 베어물면 슈가 가득 튀어나와 음악과 함께 당이 더 확 끌어올라오는 기분이에요. 모처럼 반찬내고 친구네 카페에서 듣고 있는데 기분 좋아지는 오입니다. 정말 카페에서 듣고 계시네요.
1: 와. 와 잔인한데요 지금. 와. 저 지금 침이 정말 흐를 뻔했습니다.
0: 맞아요.
1: 지금. 자 김진영님의 사연입니다. 비가 쏟아져 약간 쌀쌀한 오늘 같은 날씨엔 갓 구운 마들렌과 따뜻한 아메리카노 거기 이어폰 꽂고 비멍하면서 듣고 싶네요 해주셨습니다.
0: 네. 아. 김수정님은 음악 듣다가 순간적으로 맥도 땡땡 드라이브스루 가서 바닐라 라떼 주문했습니다. 달콤한 카페 음악 감사합니다. 지금 카페에서 그래 사실은 카페에서 굉장히 사실 조용한 음악이 많이 나오는 카페가 많잖아요.
1: 네.
0: 근데 이런 음악들이 중간중간 한 번에 착착착 나오면은 사람들이 정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이 카페는 약간 북적대는 카페인 것 같아. 그럴 때 이런 음악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선물 한번 드릴까요?
1: 자 선물은 김소정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냉동 만두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 축하드립니다. 냉동 만두도 잘 어울려. 자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0: 뷔페 샵 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샵 올데이.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젠제의 음악 토마스 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저트 카페 뮤직이라는 네. 주제로 음악 듣고 있는데요. 참 이런 비 오는 날에 어디 좋은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비 오는 창밖을 바라보며 네. 이런 좋은 음악 들으면서 디저트와 커피 먹으면
2: 커피. 와, 커피 그치, 좋죠.
1: 그치죠. 네. 네. 양수정 님이 MBC 라디오 코너 중에 제일 좋아하는 젠제 음악. 야, 또 이렇게 또 양수정 님 또 이렇게 토마스 쿡의 알바. 알바가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토마스 쿡 알바 선물 한 분 드려요.
2: 자, 양 부장님 수고하셨고요. 자, 부장님 선물 들어갑니다. 뷰티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려요.
1: 아, 양수정님 네. 이게 그 알바비 대신에 이걸 드리는 거니까 알바비 청구하지 마시고요. 자, 1038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홉 피처링 제이슨 무라즈의 러브 러브 러브 들어드리고 저와 토마스 쿡은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수요일의 코너 젠지의 음악 토마스 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젠지의 음악 주제 디저트 카페 뮤직으로 지금 윈디시티의 노래 그리고 새소년의 노래 들었어요.
2: 네.
1: 이번에는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2: 이번에는 정말 무더운 여름날에 얼음이 아주 곱게 갈려진 음료. 음료의 종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과일의 종류가 들었거나 다른 시원한 갈려있는 얼음이 목으로 넘어갈 때 들으면 딱 어울릴만한 곡을 골라왔습니다.
1: 좋습니다. 네. 어떤 곡인가요?
2: 더 칵스의 곡입니다. Firefox.

0: 또 칵스의 파이어폭스 들으셨습니다. 네. 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여름에 네. 굉장히 햇빛이 쫙 내리쬐을 때 약간 바닷가에 있는 카페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데서 문을 활짝이면 안 되죠. 에어컨을 틀었으니까. 네, 네. 바깥을 풍경을 바라보면서 이 음악과 함께 커피를 이제 딱 시원한 커피 아니면은 빙수도 좋겠어요. 빙수. 네, 네.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 곡이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와 질주감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네. 네. 저는 갈려있는 얼음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아, 네, 그거 아니면 대항할 게 없더라고요. 네.
0: 그런 여름에는 이제 그런 음료가 많으니까. 네. 장은희 님이 전주가 딱 얼음 가는 듯한 사운드네요. 오, 그러네요. 부산은 비도 오고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이런 시원한 음악 들으니 온몸에 닭살이 돋아나요. 춥다 추워.
1: 부산은 추운 정도인가요?
0: 비도 오고 바람도 불면 네. 또 그럴 수 있죠.
1: 자, 김병기 님의 사연입니다. 안개를 가리며 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선곡이 청량한 순간에도 어울리지만 지금처럼 몽환적인 풍경에도 너무나도 잘 어울립니다 해주셨어요.
0: 비가 오고 이렇게 안개가 쫙 낄 때 달리는 차 안에서 네. 들으면 이것도 정말 좀
1: 멋있네요.
0: 자, 9252 쓰시는 분은 이 노래 카페에서 나오면 너무 빠른 템포라 고객님 얼른 잡수고 나가주세요 하는 느낌일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굉장히 그게 이제 지금 같은 날씨는 그렇지만 여름을 상상해 보시면 또 다를 겁니다. 오늘 선곡이 근데 좀 대체적으로 더운 여름에
1: 맞췄죠 사실은.
0: 그렇죠. 이제 카페 이제 그 대표님이나 사장님들이 플레이리스트 이제 여름에 맞춰서 준비해야 되니까.
1: 그럼요.
0: 좀 이렇게 그렇게 좀 선곡을 한 것 같아요. 자. 선물 한번 드릴까요?
1: 선물 드려야죠. 김병기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블랙박스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저는 달고 있으니까 블랙박스로 정말 어울리는 선물을 또 드렸습니다. 자, 그럼 또 한 곡을 또 더 들어보죠.
1: 자, 한 곡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혁오의 노래입니다.
0: 잠깐. 곡을 들은 게 아니죠. 광고 듣겠습니다.
1: 광고입니까?

0: 한계를 넘어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0: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호.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집에.

0: 젠제 음악 토마스 쿡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젠제 음악 주제는 디저트 카페 뮤직으로 선곡된 곡들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토마스 쿡이 드린 순댓국 밀키트에 한번 놀라고 블랙박스 선물에 한번 더 놀라고 계십니다. 블랙박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선물이 있나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정말 블랙박스를 거의 안 드리는데 우리 토마스 쿡이 이렇게 블랙박스를 이렇게 시원하게 또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참 수요일 코너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저희가 순댓국 밀키트는 아끼고 있었지만 블랙박스 선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비밀이라고 할 정도로
0: 많은 분들이 있었죠. 많은 분들이 이런 선물이 존재가 있는지 모릅니다. 토마스 쿡이 이걸 또 밝혀냈군요.
1: 오늘 또 선물 받으시는 분들도 받으신 이 청취자분들도 블랙박스로 안전운행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0: 자, 그러면은 아까 들으려다가 광고를 까먹을 뻔했어요.
1: 큰일 날 뻔했죠. 네.
0: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디저트 카페 뮤직 어떤 곡인가요?
1: 자, 네 번째 선곡입니다. 혁오의 곡을 골라봤습니다. 와리가리.

0: 그냥 집으로 돌아갈래. 혁오의 와리가리 들으셨습니다. 오, 네. 이 곡도 참 좋네요.
1: 네.
0: 대체로 굉장히 날이 쨍쨍한 여름의 카페가 생각나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1: 그렇긴 하죠, 사실은. 네. 하지만 오늘도 다행히도 이 커피라는 매개체가 디저트 카페의 뮤직과 오늘의 이 레이니한 날씨와 좀 연결을 해주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쨌든 비가 오지만
1: 네.
0: 그 실내에서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곡들이 지금 나오고
1: 맞습니다.
0: 있어요. 그리고 네. 좀 요즘에는 근데 다 그 얼죽아라고 그러죠.
1: 네.
0: 아이스 아메리카노 항상 얼음이 들은 음료를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 음료와 아주 잘 어울리는 곡입니다.
1: 얼음 들어간 음료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겨울에도 그렇게 드시고.
0: 겨울에까지 그렇게 드시니까. 1435 쓰시는 분이 근데 와리가리는 무슨 디저트를 파는 카페일까요?
1: 저는 이 곡을 들으면 생각한 디저트가 있었습니다.
0: 어떤 건가요?
1: 휘낭시에. 무화과 휘낭시에 같은 거 있죠.
0: 그래요.
1: 오물조물 꺼내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류 있죠. 네.
0: 그래요.
1: 그런 디저트가 생각났습니다.
0: 이 방에서 와리가리 할 수 있는.
1: 네.
0: 김주원님은 바스크 치즈 케이크를 꺼내 먹어야 하나?
1: 바스크 치즈 케이크
0: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그것도 뭐 괜찮네요.
1: 흑임자 바스크 치즈 케이크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0: 그래요?
1: 네. 자, 백종현님의 사연입니다. 오랜만에 듣는 혁오 노래 너무 좋아. 차마 계산하지 못하고 우유와 컵라면 두 개 들고 편의점 한 바퀴 돌며 회원가입까지 했습니다. 선곡 환상적이에요 해주셨어요.
0: 그래요. 뭐 카페고 뭐고 지금 곡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회원가입도 하시고 선물 한번 드릴까요?
1: 자, 백종현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커피 드립백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선곡의 마지막 곡이죠.
1: 마지막 곡이네요. 이 곡 제가 선곡하면서 생각했던 거는 여럿이서 네. 모여 먹는 큰 대접에 있는 빙수 있죠.
0: 그래서
1: 여럿이서 같이 나눠 먹는 디저트 종류를 생각했습니다.
0: 네.
1: 자, 마지막 곡은 실리카겔의 곡이고요. No Pain입니다.

0: 아, 시원시원하네요.
1: 네.
0: 실리카 겔의 노 페인. 많은 분들이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이에요.
1: 네.
0: 에너지가 넘치는.
1: 그리고 한곡 안에 제가 아까 다 같이 먹는 섞은 음식 얘기했잖아요.
0: 네네네.
1: 구성도 그렇고 곡 스타일, 음악 스타일이 되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0: 맞아요.
1: 들어가 있어요.
0: 맞아요. 너무 멋있고요. 일단, 사실은 카페 하면은 사람들이 대부분은 좀 조용하고 잔잔한 음악을 선호를 하시는데 요즘 카페는 좀 다릅니다.
1: 다르더라고요.
0: 이렇게 좀 신나는 음악도 나오고 여러 그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날 기분에 따라 이런 음악도 많이 선곡이 돼요.
1: 아, 그럼요.
0: 너무 좋습니다. 5770 쓰시는 분이 저는 버터 가득한 소금빵이 먹고 싶어졌어요. 선곡 감사합니다라고
1: 버터
0: 보내주세요.
1: 가득한 거, 아, 먹고 싶다. 자, 김혜정님의 사연입니다. 카페인과 당 충전이 만땅으로 되어 마무리가
0: 아,
1: 되네요.
0: 그래요.
1: 아주 정신이 또렷해졌어요. 해주셨습니다.
0: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그런 음악으로 오늘 디저트 카페 뮤직 이렇게 또 마무리를 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선물 한번 드려야죠.
1: 자, 5770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커피 드립백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좋은 곡, 좀 오늘은 굉장히 힘 있는 곡을 많이 듣게 됐어요. 이런 곡 오늘 너무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도 또 좋은 곡으로 또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마스 쿡 보내드리면서 토마스 쿡의 노래 솔직하게 들어드리고 저도 4부 상승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1: 감사합니다.

0: 전남 광주의 새로운 미대, 그 위대한 비상이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으로 시작됩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이뤄낸 역사적 대타협의 결실, 예비 이전 후보지 무안군 선정, 행정통합, 하나된 이름으로 약속된 지원을 실현합니다. 무안국제공항을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으로 성장시키고 대규모 산업단지와 첨단 농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과 일자리, 사람이 모여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서남권 발전의 새로운 길에 전라남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라남도와 함께합니다.
1: 전국 탑직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그래서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5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1926년 오늘 5월 20일은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 출가된 날이었습니다. 100주년이네요. 님은 갔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이 구절 다들 알고 계시죠? 한영훈 선생은 시대의 어둠에 굴복하지 않고 시와 독립운동, 불교개혁에도 힘썼던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만에 한영훈 선생은 평생 독신이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님은 갔습니다. 사랑하는 님은 갔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한영훈 선생을 독신으로 만든 우리 제작진 너무하는군요. 정말 그거는 그냥 시일 뿐이고요. 한영훈 선생의 그 생애를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독신일까? 이렇게 시도 쓰고 독립운동도 하시고 보통 그때는 그리고 웬만하면은 이제 다 결혼도 하시고 젊었을 때 이렇게 결혼 아이도 낳고 웬만하면 그렇게 하죠. 근데 그래요. 불교 개혁에도 힘썼던 우리 스님이셨어요. 저도 그거에 대한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는 겁니다. 스님이셨는데 평생 독신이셨을까? 아니면은 스님이 되기 전에 한번 갔다 오셨어. 한번 갔다 오셔가지고 나는 이제 불교에 귀의하련다 이러면서 스님이 됐을 수도 있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왠지 이 한용훈님의 사랑을 할 수는 있죠. 하지만 결혼을 안 하면 독신인 겁니다. 저는 5로 오늘 찍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맞으면은 7연승이에요. 7연승이면은 여러분 7분 뽑아서 선물 드리니까 선물 드리니까 저는 5로 오늘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해주세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5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만에 한용훈 선생은 평생 독신이었다. 5X.

장순 퀴즈에 이어서 길버트 오설리반의 Alone Again. 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인데 오늘 장순 퀴즈의 힌트곡으로 들었다고 합니다. Alone Again. Alone. 우리 만의 한용운 선생은 평생 독신이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였죠. 저는 아, 그렇다. 우리 한용운 선생은 독신이었다. 그래서 O로 제가 찍었습니다. 전문을 맞추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7연승해서 보통은 5분 드리는데 7분 선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열심히 한번 풀어봤습니다. 권수영님은 정답 O. 순디 오빠를 믿습니다. 7연승 축하드려요. 아직 정답은 발표를 안 했는데 벌써 축하를 받기는 좀 이릅니다. 377호 쓰시는 분 정답 O. 매번 상순영님 반대로 갔지만 오늘은 믿어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제발 맞추기. 손윤찬님은 정답 X. 순디 6연승이면 선방하셨어요. 아,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승우님 X. 아, 순디의 7연승은 갔습니다. 뭐 저 멀리 날아갔습니다. 아, 이분 뭘 아시는 것 같아. 정답을 알고 계신가요? 혹시 모르죠? 제가 5가 정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X입니다. 만의 한용운 선생은 심지어 2번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결혼은 14살 무렵에. 가능해요? 14살에? 14살 무렵에 한 조언이었습니다. 하지만 20대 중반 이후 출가를 하면서 헤어지게 됐고요. 아,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른 뒤 53세에는 승려 신분으로 아,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한용운 선생은 백담사에 머물던 시절 불교 개혁 운동에 앞장서면서 승려도 결혼이 필요하다는 생활불교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생활불교를 주장하기 위해 결혼한 건가요? 아니면 결혼을 하기 위해 생활불교를 주장한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이건 선입견일 수 있어요. 출가를 했다고 결혼을 못하라는 법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그냥 권하는 거지.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냐면 제가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7연승 해가지고 어제 그래도 6연승해서 6분 드렸는데 7연승으로 7분께 제가 선물 드리고 싶었는데 정말 여러분 정말 죄송하고요. 다시 내일부터 한번 시작해서 여러분 선물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류누리님이 부럽네요. 저는 아직 한 번을 못했습니다. 부러워하기까지야. 그때랑 또 시대가 또 다르잖아요. 이제 류누리님 또 좋은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정답자 다시 5분으로 내려왔습니다. 5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씁쓸하네요. 그래요. 그래도 좋은 노래 틀어드릴게요. 정인, 조정치, 그리고 라디의 노래입니다. 어쩌면.

0: 그리고 라디의 어쩌면에 이어서 전세웅님이 신청해 주신 브라운 아이즈의 비오는 압구정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장서로님이 보내셨어요. 순디, 최근 바쁘게 일상을 보내다 오랜만에 완벽한 하루 들으러 왔어요. 라디오 들으며 조용히 하루 마무리하니 너무너무너무 행복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런 장서로님의 문자를 받으니 정말 저도 너무너무너무너무 행복하네요. 감사합니다. 0902 쓰시는 분이 오늘은 신랑 차 타고 퇴근 중이에요. 같이 라디오 듣는데 신랑이 이상순 씨 6연승이면 지식인이라고 하더라고요. 할만한.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았다는데 그게 뭔가요? 뭐 할 말이 뭐예요? 아니 뭐 6연승이라고 뭐 지식인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상승 퀴즈 그냥 재미로 푸는 거지만 또 할만한은 뭡니까? 참나. 알겠어요. 신랑분 그래도 저를 이렇게 조금 유선 그리고 여섯 번 정도 맞추면은 지식인까지는 아니래도 쏙쏙쏙 잘 운이 좋은 사람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0902 쓰시는 분들은 저도 할만한입니다. 할선한. 아니죠. 줄선한 아닙니까? 줄 선물은 많지만 하진 않겠다. 줄선 주한. 줄 선물은 많지만 주진 않겠습니다. 농담이고요. 0902 쓰시는 분. 신랑분께 제가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너무너무너무 행복하신 우리 장서로님 커피 드립백 세트 제가 보내드릴게요. 자,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2: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7: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6: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8: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9: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8: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9: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8: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10: 유동 골뱅이.
1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2: 코리아 트렌치.
11: 코리아 트렌치.
1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5: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0: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한식대가 권사부 순댓국에서 찐 사골육수 순댓국을 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5184 쓰시는 분이 와 완화 선곡 인정. 순디 틀려도 용서되는 선곡입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니 뭐 완화야 뭐 워낙에 선곡이 2시간 내내 좋은 곡이 나오고 오늘 또 젠지 음악 선곡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 선물을 좀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틀려서 정말 정식으로 여러분들께 사죄드리고요. 내일부터 또 다시 시작해볼 거니까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은님은 문제 어려운데 잘 찍으심. 찍는 거하고 어떤 문제 어려움하고는 사실 상관없죠. 그냥 어렵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라 잘 찍어야 돼요. 아 이게 좀 5대5 이게 더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어쨌든 저도 잘 찍어보겠습니다. 내일부터 또 박성현님 순디 내일 4시 기다릴게요. 벌써 그리워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내일은 별거 없는 목요일 소소데이. 여러분들 좋아하는 소소데이. 저도 좋아하는 소소데이. 소소한 얘기들 나누면서 서로 이렇게 위로받는 그런 날입니다. 내일도 오셔서 좋은 음악과 함께 재밌는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 됐죠. 오늘 마지막 곡은 릴리 잇 머신의 버블검 디스오더 들어드리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은, 주아름, 신보미 그리고 오늘 젠지 음악 토마스 국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DJ 이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0: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렸을 때 어른들은 자주 당부하셨습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거라. 세상 떠난 안성기 배우는 아들에게 세상에 필요한 건 착한 사람이라며 선하고 어질게 살기를 권했습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몰랐기에 어릴 때는 늘 네, 알겠습니다.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는지 내가 세상을 필요로 하는지 모르겠는 어른이 되어 생각해보니 나 없이도 잘만 돌아가는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보다는 그냥 나로서 잘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되면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기 쉽고 그러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생깁니다. 그냥 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가치 있게 자유롭게 잘 살고 싶습니다. 아, 세상에는 거창한 목표를 갖고 사는 사람도 있고 소박한 목표를 갖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책임을 내세우고 어떤 이는 자유를 내세우면서 그렇게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5월 20일 수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YM의 프리덤 들었습니다. 조지 마이클, 앤드류 리즐리. 네. 김수정 씨가 얼마 전에 웸 다큐 보고 웸에 다시 빠졌거든요. 와, 이 노래가 이렇게 좋은 줄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조지 마이클은 정말 대단한 천재 뮤지션이에요.

0: 제가 저 웹 다큐멘터리 본 거 얘기 드렸죠. OTT에서 나왔을 때 딱 봤는데 아, 저하고는 조금 견해가 다르시네. 저는 사실 조지 마이클의 천재적인 재능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옆에 있는 앤디루 리즐리를 진짜 무시했었거든요. 예.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예. 그 뭐 밴드가 있거나 이러면 재능이 뛰어난 몇 사람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 예전에 그런 막말도 제가 한번 했었는데 망언. 야, 내가 그 저 1950년대 그러니까 40년대에 영국 리버풀에서 태어났으면 잘하면 아, 비틀즈에 들어가서 드럼 칠 수도 있었는데 링고 스타의 재능을 좀 아, 우습게 생각한 건데 절대 그게 아니. 잘못된 건 망언입니다. 망언 이건. 예. 근데 정말로 앤드류 리즐리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조지 마이클이 뭐 작사 작곡 다 하고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 다큐멘터리 보고 와 이거 앤드류 리즐리가 없었으면 조지 마이클도 이렇게 성공할 수 없었겠구나. 웸이라는 팀이 예,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 김수정 씨 아무튼 고맙습니다. 김희정 씨는 와우 이 노래 들으니까 중학교 때로 타임머신 탄 것 같아요. 아 중학교 때 이 노래 많이 들으셨어요? 이러면 이게 저 나이가 얼추 나오는데 예. 아, 공개하진 않겠습니다. 예.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웸의 프리덤 첫 곡으로 들었고요. 1부 2부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해리즈아보에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주식회사 본컴퍼니 뿌리담 리얼생와사비 주비푸드 프리미엄 방탄꼭지 오뚜기 카레 포스코 ENC 주식회사 BS한양 IS동서 멕시칸 백조싱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음식물 처리기 휴렉 도드람 한돈에서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아니,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2: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3: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4: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6: 아직 한 번 남았다.
4: 방탄꼭지.
7: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8: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9: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타코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합니다.

우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Yesterday.

정말 대단한 가창력이죠. 이 박자라든가 음정 이런 게 정말 정확하잖아요. 기계처럼 와,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이 노래랍니다. 알제로. 예.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도 한번 출연하셨죠. 예. 아, 기억이 저도 아주 기억이 생생합니다. 알제로 스페인 3334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원래 연주곡이었거든요. 1971년에 치코리아가 만든 작품이에요. 연주곡에 이제 가사를 붙여가지고 노래를 한 거죠. 치코리아 형님도 한번 출연하셨었는데 아, 제가 배철수의 음악 캠프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게 정말 세계적인 거장들하고 만나서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알제로의 스페인. 치코리아의 스페인하고는 좀 다른 느낌. 비 내리는 날씨에 잘 어울리네요 하고 3224번 고맙습니다. 자, 알제로의 스페인 들었고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노수영 씨가 뭐 박수까지 치셨네. 짝짝짝. 예. 아이, 얼마 만에 듣는 배철수의 음악 캠프인지요. 존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50 중반을 넘어 사무실에서 듣고 있는데 와, 배철수님 첫방 생각이 나네요. 초중고를 라디오와 함께 보낸 사람으로 늘 그리웠는데 다시 듣게 돼요. 너무 행복하네요. 아, 그동안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오유. 아, 첫 방송을 들으셨어요? 이야, 첫 방송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하셨죠? 야, 이 친구 오래 못 간다. 이거 길어야 야, 1년 보고 6개월에 끝날 것 같은데. 아니, 그때 제가 진짜 1990년 3월 19일에 방송 시작했는데 그 학교에서 학생들끼리 야, 나 어제노 배철수의 음악 캠프라고 들어봤냐? 어우, 이상해. 그 자기들끼리 내기하고 그랬대요. 야, 6개월 다음 개편 때까지 못 간다, 뭐. 감사합니다, 노수영 씨.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래 하고 있네요. 예. 자, 주지영 씨가 청해 주신 REM, Bang and Blame.

네, R.E.M. Bang and Blame. R.E.M.의 거의 마지막 히트곡이죠. 예. 아, 제가 좋아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이 노래. 예. Bang and Blame. R.E.M. 예. 야, 오늘 김신혜 씨도 저도 첫 방송 들었어요. 고1 때 야자 시간. 예. 그때는 방송이 8시 아니었나요? 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를 아저씨와 함께하고 있어서 와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와, 야 진짜 아니 이렇게 오래 들으신 거예요? 36년 동안? 아, 저 같으면 그 지겨워서 못 듣는데. 예. 아, 진짜 지겹지 않으셨어요? 와우, 예. 아무튼 뭐 감사합니다. 네. 5884번으로도 저는 20대까지는 운전 중에 백캠 시간이 되면 다른 주파수로 돌리곤 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듣게 되네요. 저도 나이 들었나 봅니다. 예. 아, 지금 35세인데 나이 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야, 35세면 청년인데 왜 그러세요? 아, 그나저나 뭐 그럼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무슨 나이 든 사람만 듣는 방송이에요? 어, 이게 왜 이러세요? 젊은 친구들도 많이 듣는데. 어이, 뭐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5884번. 어쨌든 뭐 열심히 들어주신 거니까요. 예. 자, 오늘 음악을 좀 긴 곡들을 틀었더니 와, 이거 벌써 광고 들을 시간이네요. 예.

0: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2026년 상반기 안전한국훈련이 2026년 5월 11일부터 전라남도 내 8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태풍, 홍수 등 풍수에 따른 주민 대피 및 수습 복구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국훈련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훈련은 전라남도가 함께합니다.
1: 좋다!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1: 얼쑤 신난다!
2: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마치 여름빛처럼 강한 빗줄기가 전국적으로 쏟아집니다. 현재 수도권 서쪽 지방과 강원 중북부 산지, 또 전남과 경남 일부에 호우특보까지 발효 중이고요. 오늘 밤부터 빗줄기는 더 굵어져서 내일 오전까지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비는 중부와 남해안에 집중되면서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겠고요. 강원 산지에는 최대 150mm 이상, 그 밖의 지역 또 최고 80mm까지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여기에 순간적인 돌풍과 벼락이 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더위는 비가 그치는 내일까지 잠시 쉬어가겠고 금요일부터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착하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착함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자기 의사를 표현할 권리조차 압수당하게 된다면서 누군가 주의를 준다. 사람들이 너보고 참 착해 소리를 한다면 그걸 이렇게 해석해야 돼. 넌 참 만만해서 부담이 없어. 네가 계속 그 프레임 안에 있다 보면 넌 감정의 무료급식소로 전락하게 되니 조심해. 한 번뿐인 인생을 남의 인생의 사은품으로 팔려가는 건 아닌지 돌아봐. 세상이 하도 수상해지다 보니 이제는 착한 사람이 착한 모습으로 살기도 어려워졌다. 못된 인간이 착한 사람 가면을 쓰고 있는 건 이해되는데 착한 사람에게 못된 인간 가면을 권하는 건 참 입맛 쓴 세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 살아가려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내보이기보다는 가면을 쓰고 지내야 할 때가 많다. 착한 척, 좋은 척, 괜찮은 척, 대범한 척, 적극적인 척.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척하는 삶을 살 때가 있다. 자신의 참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다가는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몰라서 애써 가면을 쓰며 겉보기의 인간으로 살아갈 때가 정말 많다. 심리학자 폴 트루니에의 인간의 가면과 진실에서 한 대목을 인용한다. 어떤 사람은 내성적인 태도의 그늘 속에 숨어서 아무도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게 만들며 또 어떤 사람은 확신에 찬 태도로 자기를 결점이 적은 사람으로 보이려 한다. 어떤 때는 지성에 호소하며 말장난을 하지만 조금 지나면 바보인 척하며 사실은 아무것도 몰랐던 것처럼 대답할 수도 있다. 때로는 연령의 그늘에, 직함의 그늘에, 정치적 지위의 그늘에 또는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평판의 그늘에 자기를 숨기는 경우가 있다. 여성은 빛나는 아름다움의 배후에 또는 남편의 명성 배후에 숨어버릴 수 있다. 그건 남편 또한 마찬가지다. 첫수는 오늘 나는 내 손가락으로 내 가면을 가리키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철학자 데카르트의 말을 생각한다. 김연수 작가는 1993년 첫 장편 소설의 시작을 데카르트의 이 말로 했었는데 가면을 가리키며 걷기, 북 콘서트에서 친절하게 자신의 의도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데카르트가 가면을 가리키며 앞으로 나아간다고 말한 것은 가면을 쓸 수밖에 없는 자신의 본 얼굴을 봐달라는 절규였습니다. 타인의 가면이 아니라 자신의 가면을 가리킬 때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카펜터스 디스 매스코레이드 들었습니다. 이건 리온 로셀이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조지 벤슨 버전이 아주 유명합니다. 예, 저도 젊었을 때는 조지 벤슨 버전만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이 카펜터스 버전은 그때는 뭐 저도 젊었을 때라 너무 팝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금씩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와 이거 참 좋은데 카펀터스 버전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음악이라는 게 참 자신의 뭐 어떤 환경에 따라서 또 나이에 따라서 이게 음악들이 좀 다르게 들려요 확실히. 아 습도 중요하죠. 여혜은 씨가 오늘 음악들은 아저씨께서

말씀하셨던 습도 덕분에 평소보다 더 풍성하게 들려줬네요. 이래서 비 오는 날이 좋아요. 비 내리는 날은 역시 음악 듣기에는 최적이에요. 시각적인 것도 있고 이렇게 습도 때문에 음악도 조금 더 다르게 들리고요. Carpenters, This Masquerade. 자, 6시 41분 48초 막 지났습니다. 정경희 씨가 총에 쥔 애니메이션 뮬란 사운드트랙의 수록곡이죠.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Reflection.

0: 아바, 예, thank you for the music. 이시정 씨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Reflection.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2: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2: 서울 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

0: 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강용자 씨가 와, 오늘 부활 오빠들 나오시나요? 대박. 예. 나올 거려. 예. 오늘 3, 4부 예, 음악 캠프 라이브 부활과 함께합니다. 이수연 씨도 와, 6월에 전주 콘서트 예매하고 그날만 기다리고 있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오늘 3, 4부는 음악 캠프 라이브 부활과 함께하고요. 1, 2부 끝곡은 2, 3, 3, 5번으로 청해 주신 드랜드란 A View to a Kill. 3부에 다시 만납니다.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

0: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입니다.
2: 갑상선 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갑상선은 초음파상,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크거나 암이 의심될 경우 조직검사를 통해 수술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주로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으로 분류되는데 조기 발견 시 갑상선 절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예후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또한 크기가 큰 갑상선 양성 결절 시 주변 조직에 대한 압박으로 목 통증, 삼킴 곤란, 목소리 변성 등의 합병증이 있을 때에는 고주파 열 치료 시술로 간단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갑상선 질환, 사전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이었습니다.

0: 지금보다 더 빛날 당신을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주식회사 진모터스. 같은 곳을 바라본다. 같은 길을 걸어간다. 당신이 더 빛날 수만 있다면 목포전시장 목포서비스센터
1: 061-241-8800.
2: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 일자라는 의회, 일할 만나는 전라남도 의회는 전남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 균형 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자, 부활의 론니 나이트 들었습니다. 아, 오늘 오랜만에 이 노래 라이브로 들으니까 아, 좋은데요. 음반에 있는 거, 음반에 있는 버전은 듣고 있으면 진짜 론니인데. 이거 지금 들으니까 괜찮아.
1: 덜 외로.
0: 덜 외로. 덜 외로. 덜 외로. 자, 부활 멤버 네 분 모셨습니다.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인사 부탁드리죠.
2: 안녕하세요. 부활에서 노래하고 있는 나쁜 녀석 박한규입니다. 반갑습니다.
0: 잠깐. 그 앞에 나쁜 녀석 왜 붙이는 거야?
2: 나갔다 돌아왔기 때문에. 예.
1: 뭐래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0: 야, 이게 지금 부활 이 팀이 처음부터 여기까지 있는 게 김태원 씨 한 명밖에 없는데 뭘.
2: 그러니까요.
0: 아무튼 박한규 씨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부활에서 베이스를 치고 있는 최우재입니다.
0: 예. 봐요. 깔끔하잖아. 앞에 안 붙이니까.
2: 얘는 착합니다.
4: 저도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부활의 드러머 최재민입니다.
0: 해봐 해봐. 뭐, 네. 뭘 준비했대.
5: 7080 출신이고요.
0: 출신은? 출신은 아니고. 아니, 네. 콘서트 7080에서 그렇죠. 그 드럼 칠 때도 이미 그때도 부활 멤버였어요.
5: 그렇죠.
0: 부활이 먼저예요. 그래도.
5: 맞습니다.
4: 예. 네, 그렇습니다. 부활의 기둥 최재민님 반갑습니다.
0: 기둥. 덩치로 봐선 기둥이네.
5: 기둥이 있어야 집을 지니까.
0: 네네.
5: 예, 예. 저는 이제 부활에서 기타 치는 김태원입니다.
0: 예. 야, 무엇보다 오늘 보니까 김태원 씨가 무언가 건강이 좀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확 받으면서.
5: 일단 제가 살아서 걸어다닙니다.
0: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사실 사람이 걸어다니는 게 이게 기적이거든요.
5: 누워있는 거 힘들어요. 그렇죠?
0: 힘들죠.
5: 네, 음악 때문에 걷게 되더라고요.
0: 음악. 아, 요즘엔 그래서 걷기도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러십니까?
5: 동네 한 바퀴. 아니, 아파트 단지 한 바퀴.
0: 야, 그거 대단한 거죠, 한 바퀴.
5: 예, 몇 동 안 돼요.
0: 아, 단지가 좀 크진 않군요. 네.
5: 조금씩 운동을 늘려가려고.
0: 아, 단지 크면 뭐

0: 암만 돌면 되지 뭐.
1: 그게 또 안 되죠. 아. 자전거를 저 뭐 3년 전에 사갖고 마루에 놓고 한 번도 안 탔습니다.
0: 아니 난 지금
1: 형님 원하시면 들을 수 있어요. 아니,
0: 자전거 얘기하셔가지고 아 요즘엔 자전거도 탑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1: 그렇게 뭐 쉽지는 않죠. 제가 이제 예상대로 안 돼. 예.
0: 그래도 어쨌든 오늘 걸어오셨잖아요 여기까지.
1: 예, 걸어왔습니다.
0: 그럼 네. 된 거죠.
1: 그럼. 아 너무 좋아요.
0: 그러니까요.
1: 사람들 만나고 이러는 게.
0: 아, 야, 지금 네. 우리가 지금 근 3년 만에 다시 만나는 건데.
1: 네.
0: 아무튼 3년 전보다 다들 얼굴들이 좋아요.
2: 감사합니다.
0: 그리고 론리 네. 나이트가 그렇게 외롭지가 않아.
2: 아, 많이 밝아졌군요.
0: 아니, 밝아지고 뭐고 듣기에 편해요. 사실 예전에 음반에 있는 론리 나이트는 듣기가 불편해 일단.
1: 너무 높아.
0: 그래 왜 그렇게 아니, 높이야? 왜 그때?
1: 저음이 안 됐어요 저 친구가.
0: 아 저음을 못 불렀어요?
1: 아예 안 됐어요 저음이.
0: 아 지금은 중저음이 아주 멋진데?
1: 아 지금 그게 좋아요 저는. 저 친구 말대로 하면 어렸을 때 무슨 파리약을 잘못 먹었다 그랬나?
0: 파리약?
1: 이 액체로 된 거.
0: 무슨 킬러 이런 거?
1: 아니 옛날에 그 플라스틱 병으로 있다 말이야.
0: 아 있죠.
1: 그 아기 때 그걸 마셨다 그러더라고요.
0: 오. 그 뒤로 성대가 이렇게 된 건가?
1: 그때 그 예. 아. 네.
0: 그래서 잠깐 진짜 이거 처음부터 너무 아. 우리 토크가 너무 센 것 같아.
1: 아니야.
3: 아 이건 진실이고요.
0: 아 진짜로
3: 제가 한 태어난 지 한 1년 6개월 정도 됐을 때 이제 뭐 엉금엉금 기어다니다가
0: 아 그 뭔지 모르고 막 마시죠.
3: 예. 애들이. 아버지가 그 파리약 예전에 물약으로 돼 있었던 그거를 그 어디 밑에다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어리 아기 때는 뭐 손에 잡히면
0: 그렇죠.
3: 다 넘기잖아요. 그걸 잘못 넘겨가지고 기도가 많이 탔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그래서 처음에는 말소리가 제대로 나올까.
0: 아, 말 못해 하는 거 아닌가.
3: 예. 그런데 그 당시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 주셔가지고 한 뭐 10시간 넘게 위세척도 다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간신히 살아났는데
0: 야 살아난 게 다행이네 정말.
1: 네 예. 예, 부활이에요. 예, 부활.
0: 이게 무슨 소리죠?
3: 이게 무슨 소리죠?
0: 아 지금 저게 또 예. 플레이되고 있네.
3: 예 그런 거.
0: 내 같은 건 아닙니다.
1: 아 이거 우리 예. 좀 피아노 하러 나왔는데 산만한데요?
0: 산만해요.
1: 예. 예.
0: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사가 걸려 있는
1: 아,
0: 지금
1: 그러니까요.
0: 파리약을 마셨는데 지금. 예.
3: 그래서 이제
0: 살았어요.
3: 제가 그 론리나이 부를 때까지 변성기라고 겪어본 적이 없었어요.
0: 아, 그냥 성대가 예.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게 됐었군요.
3: 예,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은 요즘 목소리 바뀐 예전 론리나이 때 바뀐 목소리가 뭐 성대 결절이 된 게 아니냐. 막 그런데 그거는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그 당시에는 정말 저음이 너무 안 됐어 가지고 옥타브를 위로만 두 개 쓸 수밖에 없는.
0: 아하.
3: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때 뭐 비하면 음역대가 훨씬 넓어졌죠. 예. 그래서 태원이 형이 그 워낙 이제 저 형이 저기 예쁜 목소리를 좋아하시는데
0: 네.
3: 안 받아 주실까 봐 다시 돌아왔을 때. 근데 야, 뭐 그것도 들어줄 만을 하다라고 하면서 받아 주셨습니다.
2: 운명적인 만남이네요.
0: 아니요. 네. 김태원 씨도 이제 예전 같지 않아 성격이
1: 아 그럼요
0: 모난 것들이 좀 깎여 나가가지고
3: 예.
0: 둥글둥글해 둥글둥글 그죠?
2: 네
1: 그래요 뭐 그런데 에너지 쓸 에너 그 기력이 없어요. 같이 음악 해주면 고마워.
0: 다른 큰 일이 있는데 뭐 자 부활과 함께합니다. 론리나이 첫 곡으로 들었고요. 광고 뒤에 계속합니다.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잠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천?
6: 써서 간다 잠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네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0: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11: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0: 워킷, 워킷 안전화.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4: 맛있어! 좋다!
5: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4: 얼쑤 신난다.
5: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부활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박완규, 최우재, 최재민. 예. 저 광고 나가는 사이에 이 사진방에 있는 사진을 우리가 보면서
7: 네.
6: 와, 최재민 씨가 와, 형님은 어떻게 변하지 않으셨다고 그랬는데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7: 예.
6: 예전에 그 얘기 생각나네 갑자기.
7: 어떤?
6: 뭐 커피 전문점인데
7: 예.
6: 그 할머니들 네 분이 거기서 만나셨대요.
7: 예.
6: 그러더니 아이고 얘 너는 왜 고등학교 때랑 똑같니? 아, 자기들끼리.
7: 아 그러지. 그렇겠죠.
6: 그 우리끼리 그런 얘기하고 있으면 방송 듣는 젊은 친구들이 아이고 저 할배들 저건.
8: 아 진짜 안 변하셨어요. 예전하고 똑같아요.
6: 그러지 마요. 아 이게 제가 뭐 예전부터 예. 노안이긴 했죠. 김태원 씨도 거의 안 변했잖아 보면.
7: 근데 이게 노안이.
6: 네.
7: 이게 나이가 들수록 빛이 나고. 왜냐면 더 이상 안 늙거든.
6: 김태원 씨도 뭐 이게 좀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처음 봤을 때하고 비슷해요.
7: 아, 그러니까.
6: 80년대 처음 봤는데.
7: 네.
6: 아우, 비슷해, 비슷해.
7: 제가 무릎 꿇고 방송했던 때인데.
6: 아, 무슨 또 무릎 꿇었다 그래요.
7: 너무 무서워가지고.
6: 가만 봤더니 김태훈 씨하고는 참 여러 번 방송을 같이 했네요.
7: 그 40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요?
6: 그러니까요. 네. 네, 뭐 몇 번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7: 네.
6: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계속 연을 이어왔네요.
7: 아유, 저는 꿈을 이뤘어요. 이뤘고 마지막 그 꿈 그 MC
6: 네.
7: 롤모델이잖아요 형님이. 아. 그래서 MC를 도전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또 힘을 준다고 1회 때 선배님이 나오셨잖아요.
6: 그렇죠. 예.
7: 근데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첫 방송인데 생방 이 뭐지 종이를 대박. 딱 들었는데 손이 약간 막 떨었어 내가.
8: 아 형이
7: 너무 긴장이 되니까 이거. 그걸 형님이 옆에서 딱 봐서 내 손을 보더니 너 왜 그래 그렇게 안 하고 딱 못 본 척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8: 형이 원래 수전증 좀 있었잖아.
6: 아 긴장해서 떤 게 아니라 원래 그냥 좀 떨리는군요.
7: 아니
8: 근데 그때는 많이 그러셨을 거예요.
6: 아 그때가 지금보다 건강이 안 좋았던 것 같아 더.
7: 그때는 안 좋았어요. 코피가 뭐 멈추지를 않아가지고 막
6: 아,
7: 생방에서 벌컥벌컥 마시면서 막 방송을 그랬어요.
6: 야 근데 야, 우리가 지금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7: 제 피아를
6: 음악 예. 얘기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7: 예.
6: 건강 얘기하고 이러면. 아니, 아, 파리약부터 뭔가 잘못됐어. 처음부터. 왜 파리약 얘기를 해가지고.
7: 파리보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파리보다 강한 거로 다시 얘기했다.
6: 파리보다는 세요 일단 네. 박완규 씨가. 예, 부활이 데뷔 앨범을 1986년에 냈어요.
7: 네.
6: 근데 밴드는 그전에 이제 뭐 저 이태윤 씨 뭐 김종서 이런 사람들하고
7: 네네.
6: 밴드 했던 것도 있죠, 있기는.
7: 그것도 부활이에요.
6: 아, 그것도 팀 이름 부활이에요?
7: 네네. 근데 그 이태현 씨가 그 갑자기 송골매 들어간다고 팀을 나가면서.
6: 아니. 이 사람 이상하게.
7: 아, 정말이에요.
6: 송골매 들어올 때는 이미

0: 나가 부활해서 부활해서 나갔는지 쫓겨났는지 뭐 아니 나가 김태원 씨랑 싸우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1: 아니 거기 간다고 나갔다니까요.
0: 아 진짜로?
1: 그럼요.
0: 아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데 얘기도. 아 내가
1: 그리고 바로 저 김종서는 신화위로 들어가고 저 혼자 남았었어요. 혼자서 그냥
0: 늘 혼자였잖아요.
1: 늘 혼자.
0: 오는 사람들은 까다롭게 봤지만 가는 사람들은 잡지 않잖아요.
1: 그 마음이 떠난 거는 같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아. 네. 이승철 씨도 다른 얘기하죠.
0: 자기가 해놓고 나한테 다른 아니 지금 제 얘기는 뭐냐면 네, 네. 86년에 데뷔 앨범을 내서
1: 네.
0: 지금 밴드가 데뷔 앨범 낸 걸로 하면 올해가 40년이에요.
1: 맞습니다. 네.
0: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밴드 한 팀을 40년을 이끌어온다는 거.
1: 누구도 예상치 못한.
0: 네.
1: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예.
0: 본인조차 예상하지 못한. 네.
1: 그리고 저는 솔직히 너무 젊었을 때 몸을 저거 해가지고.
0: 네네.
1: 그렇게 오래 살 것 같지 않았어요.
0: 아 본인이 본인 스스로 아, 예, 예. 아 나는 요절하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1: 마흔 글쎄 이래 아, 그런
2: 제발 건강 얘기 그만하세요.
0: 얘기가 이상하게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가네. 김태훈 씨만 만나면 늘 아니, 걱정하는 마음이 앞서면서
1: 이제 그만해야
0: 돼. 이제 그만해야 돼. 아무튼 40년.
1: 40년 됐습니다. 송골매가 한 45년, 50년?
0: 저 송골매는 데뷔 앨범이 1979년에 나왔으니까. 아, 근데 우린 뭐 중간에 쭉 안 하고 그래가지고.
1: 79, 아 참.
0: 그러니까, 예, 참. 이런 얘기, 아, 이거 이 얘기도 별로 안 좋아. 옛날, 라떼는 말이야, 이거 안 좋아요. 예. 자, 40년이 됐으니까 이제 뭔가 뭐 사실 39년 다음이 40년이라
1: 네.
0: 별일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40년이 되면
1: 그래서 그냥 LP를
0: LP
1: 네 가을에 LP를 한정판으로 찍으려고 그래요.
0: 아 괜찮다.
1: 네 그래서 턴테이블 없으시면 집에 걸어 놓으시면 돼요.
0: 네, 그 LP의 장점이 그거 아니에요?
1: 네, 걸어놔야 돼요.
0: 그
1: 액자까지
0: 틀
1: 아 틀이요
0: 틀
1: 프레임 프레임
0: 아 영어로 네. 그 파는 데가 있어요 전문적으로 그래서 LP 자켓 딱 끼워가지고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예술 작품처럼 걸게
1: 한정판으로 좀 조금 찍고 안 팔리면 많은 거고
0: 그렇죠
1: 그거 팔리도록 저희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0: 네.
1: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음악 오래 한 사람으로서
0: 예.
1: 피해를 할 데 없어요.
0: 아, 그럼 뭐 예. 어떻게 그런 문제가 있죠.
1: 예, 도와주세요.
3: 지금 40주년 해서 지금 전국 투어 공연을 계속 하고 있어요.
0: 작년부터. 아, 전국 투어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3: 네, 네.
2: 네, 작년 7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0: 네.
2: 지금 계속 이제 공연을 하는데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 어떤 그 경연 프로그램 그 합동 공연 다음에 가장 많이 공연하는 팀이 저희 부활이더라고요.
0: 그렇겠죠.
2: 쭉 공연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40주년 기념해서
0: 네.
2: 북미 투어가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0: 오, 야 월드 투어.
2: 아 월드까지는 아니고 북미 쪽으로 예 캐나다하고 미국만 이렇게 좀 돼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지금 파트 1이 나온 저희 14집
0: 네네.
2: 파트 2가 나오면서 LP가 제작이 되고 그 연달아서 태원 형이 자기 곡을 부활의 곡을 다시 부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뭔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1: 예.
0: 태원 씨
1: 네?
0: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요.
1: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리를 해드려
0: 처음부터 지금까지 활동한 걸
1: 네.
0: 쫙 박완규 씨 이제 중저음도 되고 그러니까.
1: 아, 그럼요. 저는 개인적으로 욕심인지 모르지만 바로 어저께 태어난 것 같아요.
0: 오.
1: 네. 매일 죽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매일 살 부활하고.
0: 야, 그거 좋네. 네. 아니, 이 사람.
2: 아니 또 건강으로 가신 것 같아요,
0: 아니야, 아니, 건강 얘기가 아니야 이건.
3: 이건 명언 쪽에.
0: 그 명언 쪽에 가. 네. 이런 자세로 매일이.

0: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1: 아.
0: 그렇게 쭉 살다 보면 어느 날 그날이 와요.
2: 40주년이 오는 거죠? 딴게 오는 게 아니고.
0: 빌리 아이들이라고 펑크락 하는 친구 있거든요.
2: 네.
0: 그 친구 자서전에 있는 얘기예요.
2: 아, 그래요?
0: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라.
2: 오.
0: 그럼 언젠가 그날이 온다. 오죠.
2: 오겠죠.
0: 오겠죠. 네. 야, 40주년. 네. 자, 그러면 이것도 네버엔딩 스토리. 아, 이게 정말 명곡이야.
2: 글쎄요. 그게 참 너무 사랑을 해주셔서.
0: 김태훈 씨가 만들었지만 자신이 생각해도 아, 이거 정말 잘 만들었다 이 생각 들죠?
2: 아, 그렇진 않았어요.
0: 아, 예, 예. 불만이 많아요, 이 노래?
2: 아, 저도 자꾸 들으니까 좋은 거지. 처음 만들었을 때는 좀 이상했죠.
0: 아, 그랬어요?
2: 예, 너무 좀 말이 안 되고 그래.
0: 난 처음부터 들을 때부터 좋았는데.
2: 아, 그래요?
0: 아, 이 노래가 뭔가 드라마틱하잖아요, 노래가.
2: 근데 이제 만든 본인은 본인은 그걸 만드는데 한 2천에 3천 번 정도 듣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0: 그렇죠.
2: 한 글자씩만 만들어도 한 달에 한 글자씩 해서 그렇게 치면 이제 다 완성을 지고 나면은 더 이상 못 들어요, 그 음악을. 너무 지겨워가지고.
0: 잠깐, 김태원 씨는 음악 한 곡을 완성할 때
2: 예.
0: 순식간에 바박 만드는 게 아니고 막 한 글자 한 글자 한 소절 한 소절 막 공력을 계속 쌓아가지고 완성하는 거예요?
2: 순식간에 되는 게 소원이에요.
0: 이 사람 천재는 아니네, 그러니까.
2: 천재 아닙니다. 천재 따로 있어.
0: 천재는 아니야. 아니 근데 돌아가신 이외수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 얘기해 주셨는데 뭐 단어 하나를 고르느라고 밤을 새운다는 거예요. 요 문장에서. 그래서 아니 그럼 선생님 그 천재가 아니지 그냥 그 일필피지로 막 쫙 나와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몇날 며칠을 막 고민하고 막 그러다가 드디어 딱 적합한 단어를 찾아냈을 때 그 희열을 천재 따위가 이걸 알겠냐는 거예요.
2: 아, 역시. 수가 일단.
0: 그러니까.
2: 그분하고 술 진짜 많이 마셨는데 나.
0: 이 얘기 안 해주셨어요?
2: 화천에서. 그분 저 만났을 때는 음반 얘기해야 되는데.
1: 예.
2: 저 만났을 때는 예. 주로 그 달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0: 예. 문.
2: 문이죠.
0: 어.
2: 그 달의 수상한 점들.
0: 아.
2: 뭐 그런.
0: 달에 관한 음모론을 쭉 얘기하죠.
2: 자전을 안 한다는 데서 벌써 일단 실수를 했고요.
0: 어.
2: 제작자가.
0: 어.
2: 뭐 그런
0: 요게 길게 하면 안 되겠다. 네버엔딩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2: 예. 네.
1: 아, 이 곡은 특별히 네. 우리 배철수 형님 그리고 이 음악 캠프를 위해서
0: 네.
1: 바치겠습니다.
0: 아니, 안 받을 수도 있어요.
1: 아니, 왜냐면 아니, 반수해야 돼요. 아니,
2: 끝나면 안 되잖아요.
1: 왜냐면 이 이야기는 끝까지 가야 되니까.
0: 아, 예, 알겠습니다. 기꺼이 받겠습니다.
2: 안 받을 수 있어요.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날씨의 변화가 상당히 심한 요즘인데요. 오늘은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서늘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특히 중부 일부와 남해안 또 제주 산지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1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내일 밤까지 강원도에는 최대 150mm 이상, 제주 산지에도 최고 120mm 이상, 그 밖의 지방도 20에서 80mm 안팎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는 더위가 주춤하겠고 금요일부터 다시 낮 기온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화요일에 다시 한번 전국에 비가 옵니다. 박윤경입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6: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오늘 부활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밴드 결성 40년,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7: 네. 네.
6: 그 지금까지 김태원 씨가 정말 곡을 많이 만들었고요.
7: 네.
6: 그 중에 아주 크게 히트한 곡들도 있고.
7: 네, 몇 곡 있죠. 네.
6: 아, 몇 곡 아니면 많아요, 그래도 꽤.
7: 300곡 썼어요.
6: 300곡. 그렇지. 300곡 중에
7: 한 3곡 떴다고 보면 돼요.
6: 300곡 중에 3곡이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7: 너무 감사드립니다.
6: 3곡은 넘잖아요. 그래도 또.
7: 뭐 약간 준치까지 치면. 네.
6: 곡을 만들 때 김태훈 씨만의 어떤 뭐 철학 같은 게 있습니까?

0: 그러니까 뭐 야, 이 음악은 이래야 해. 뭐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또 다릅니까?
1: 어, 상황에 따라 이제 나이에 따라서 어. 이제 가사가 바뀌죠, 점점.
0: 네.
1: 근데 같은 주제인데 저는 늘 그리움입니다. 그러니까
0: 그리움.
1: 제 그 곡의 그 모든 거의 주된 그 주제는 어. 아주 어린 시절의 기억이에요, 사실은. 네, 네. 근데 그걸 저는 개인적으로 순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0: 오.
1: 그 순수를 유지할 수, 조금이라도 남겨져 있다면 나, 저한테 그러면 작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0: 아, 그 내 몸 안에 있는 어디인가에 있는 그 순수함을 끄집어내서
1: 그렇죠.
0: 음악을 만드는 거군요.
1: 근데 그 나이 들면 보통 다 이게 고갈되잖아요.
0: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예.
1: 네. 그래서 일부러 7살 때부터 14살 때까지의 추억을 가장 많이 생각합니다.
0: 아, 그때가 본인이 가장 순수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1: 그렇죠.
0: 어.
1: 그때는 그냥 밤이면 아버지 돌아오는 시간만 기다리고 그때 뭐 빵 10원짜리 네네. 빵 사고 네. 그러셔가지고 어. 우리 어머니가 젊으셨고
0: 어.
1: 뭐 박원경 씨도 마찬가지고 다
0: 네.
1: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 그 순수에 관한 것에 대한 것을 주제로 잡았어요.
0: 아.
1: 이번 14집이.
0: 그
1: 결국은 그 순수라는 것이 도대체 그 이제 앨범 제목이 Here is
2: Where
1: is Here인데.
0: 어, Where is Here.
1: 네. 오. 여기가 밖인가 아닌가라는 어. 뜻이에요. 그러니까 밖과 안에 대해서 어떤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냐.
0: 어, 굉장히 뭐 철학적인 어. 주제네요. 그럼. 어.
1: 네, 이제 그 뭐 그런 걸 해도 될 나이라고 아. 생각해서.
0: 그럼요.
1: 예, 그래서 저도 의문을 던진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어. 순수라는 것을 지키는 것이 과연 그 흔한 말들처럼 착하면 진다라는 아주 정말 지구상에서 가장 슬픈 언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 어린 친구들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네. 많거든요.
0: 어.
1: 착한 바보다 이랬는데 그게 그걸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하는 게 음악이나 뭐 문화라고 어.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이제 멤버들하고 상의해서 10년 동안 얘기를 했어요. 이 주제를.
0: 상의 잘 안 하지 않아요? 상의.
1: 아. 우리는 입으로 상의 안 하고요.
0: 아니, 제가
1: 필로.
0: 듣기로는
1: 네.
0: 그 김태원 씨는 굉장히 독선적이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어,
2: 1900년대 김태원 씨는 그런
0: 아,
2: 분이었어요. 제가 이제 1900년대 태원 형하고 이제 부활을 했으니까.
0: 그렇죠, 그렇죠.
2: 근데 2000년대 넘어서 21세기로 들어와서는 다른 사람이 됐더라고요.
0: 아, 김태원 씨가 많이 네. 변했군요.
2: 예. 네. 근데 아직 좀 남아 있긴 해요. 그런데 그래도 전에 하고는 전혀
0: 어,
2: 비교가 안 될 만큼 태원 형이 멤버들에게 의견도
0: 아,
2: 구하고
0: 아, 의견을 많이 듣는군요.
2: 내 곡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 좀 해줘라는 어. 얘기를 종종 하시거든요 저희들한테. 그런데 어.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태원 형이 그 지금 계속 그 거론되는 그 키워드 순수
0: 예.
2: 그걸 본인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정말 그 몸부림이라는 표현을 해야
0: 야,
2: 되겠네요.
0: 그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김태원 씨가 변해가고 있네요. 왜냐하면 나이 들수록 점점 더 고집이 세지고 완고해지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거든요.
2: 아마 저 멤버 지금 뭐 재민 형도 재민 형이 이제 부활에 제일 오래 있었던 멤버.
0: 제일 오래.
2: 예, 왜냐하면 태원 형은 그냥 부활 자체니까.
0: 그렇지.
2: 그래서 이제 다 알고 있고 저도. 이제 90년대에 부활을 했기 때문에 태원 형의 이 느낌을 알고 있는데 네네. 우리 막내 우재는 몰라요.
3: 저는 선한 모습만 예. 기억합니다.
2: 어, 태원 형 너무 착한 사람 아니야? 형 그래서 태원 그런 얘기를 하면 재민 형하고 저하고 마주 보면서 한번 당해봐라 이제.
3: 아직은 저는 괜찮습니다.
2: 예.
0: 야, 태원 씨.
1: 네.
0: 이게 지금 40년 했잖아요.
1: 네.
0: 뭐 올해 목표들은 뭐 LP까지 이제 쭉쭉 할 거고요. 수능을
1: 네,
0: 할
1: 네.
0: 거고요.
1: 네.
0: 그 이 부활이란 팀을 어디까지 언제까지 할 건가에 대한 어떤 계획 같은 건 있습니까?
1: 아, 뭐 그런 말씀 드리는데 예. 저는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제가 살아있는 날까지 한다고.

0: 죽을 때까지 한다는 얘기죠.
1: 우선 뭐, 예, 뭐 보충 질문 할 게 없네.
0: 딱 잘라 얘기하는 거.
1: 살아 있을 때까지 한다.
0: 네. 네.
1: 자, 그러면 이번 앨범에 있는 곡을 한 곡 들을까요?
0: 네.
1: 어, 도체 부는 바람 이거.
0: 아, 누는이 아니라 부는.
1: 도체 부는 바람을 해.
2: 어. 네, 도체 부는 바람 이번에 타이틀곡이고요.
1: 어, 어.
2: 네, 이 작업을 좀 이 곡은 길게 오랫동안 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들어온 게 2020년인데요. 그 초기부터 형님이 보내주신 이제 데모부터 쭉쭉 정리해가면서 한 5년, 6년 걸려서 네, 나온 곡입니다. 네. 삶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저는 잘은 이해는 못하지만 어. 내용을 봤을 때는 제 인생에도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사들이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그리고 순수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1: 하긴 뭐 바람이 안 불면 도치는 있으나 많아요.
0: 그렇지.
1: 그냥 장신구래요 도치는.
0: 그렇죠. 바람이 있어야 돼요. 어.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거기 주제가 집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1: 네네.
0: 이게 잘못된 길을 갔던 사람이 집으로 어. 돌아가려면 조그만 돛담배라도 사서 가는데 어. 바람이 불어야 갈 거 아니에요.
1: 바람이 불어야죠. 예.
0: 그 얘기입니다.
1: 아, 자 그러면 부활의 정규 14집 파트 1 Where is Here의 수록곡
0: 네.
1: 도체 부는 바람 요거는 음원으로 우리 듣겠습니다.
0: 네.

0: 네. 부채 부는 바람. 부활의 정규 14집 Well is here의 타이틀곡입니다. 바람 많이 불었으면 좋겠네 이거.
1: 네. 마지막, 예. 불 거예요.
0: 적당히 불어야 돼. 적당히. 너무 많이 불면 배가 또 뒤집혀. 네, 참, 그렇죠? 적당히가 참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1: 아, 네. 그거 중독 그게. 네. 이게 배가 사실 우리가 4명이서 뭐 저는 선장이라고 치면 네. 조타수 좀 갑판장 뭐 이런 느낌이니까 그 배가 바람을 타고 좋은 음악을 만드는 쪽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야죠. 네. 그 세대별로 나이별로 사실 자신들이 들었던 음악이 있고 어떤 좋아하는 네. 음악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요새는 너무 음악들이 한쪽 방향으로만 막 달려가니까 저는 그래서 부활 같은 밴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1: 저희 혼자만 있어서는 너무 힘이 들고 이게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밴드들이 너무 힘이 드니까 예. 그래서 흩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때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더 그런 것 같아요.
0: 그래요. 저도 뭐 밴드 하면서 늘 힘들어가지고.
1: 그거 다 비위 맞춰야 되고.
0: 예. 아, 그 진짜. 그래도 김태훈 씨는 비위 덜 맞춘 편이잖아요.
1: 제가요?
0: 제가 진짜 많이 맞췄거든요, 비위. 아, 정말 피곤해가지고. 제가 성격이 좋아졌다니까요. 원래 성격이 안 좋았었는데.
1: 아, 그럼 저 얘기는 들었어요. 창모 형 때 그러셨다고.
0: 밴드 10년에 성격 개조되고.
1: 그 음악이 그런 것 같아요.
0: 예. 예. 아무튼, 저는 뭐, 부활이라는 밴드가 계속해서 네. 순풍을 맞아서 쭉쭉 잘 나가시기를 바라고 예, 또 응원하겠습니다.
1: 아,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그 엄청난 정말 응원을 하시는 거예요. 네.
0: 정말. 뭐 엄청나진 않고 그냥.
1: 아니, 저로서는 그래요. 배철수 선배님의 그 말이 용기가 됩니다.
0: 고맙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거 비밀 이거 들을까요? 비밀?
3: 예, 이 곡은 2011년에 예, 발표된 곡인데 그 제가 부르긴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부활 멤버가 아니었고요.
0: 그냥 부활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네. 예,
3: 그때 부활이 이제 전 보컬들하고 이제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하는데 저를 제일 먼저 이제 택해 주셔서 불렀는데 그 곡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그냥 사라졌을 겁니다. 예.
0: 근데 왜 네 명 다 선글라스 끼고 있는 거야 오늘? 아니 나도 차에서 선글라스 갖고 올 거랬는데.
3: 아 그냥 뭐 예전에는 그 이 방송하다 안경을 벗으면 1900년대에는 혼났어요. 태원 형한테. 네가 왜 뭐 이렇게 자신 있는 거니? 예. 그러니까 최대한 가려. 근데 지금은 그냥 다 큰형 따라하고 있습니다.
0: 방황 기수도 이제 인상이 좋아졌어요.
3: 예, 참 못됐었는데.
1: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 귀걸이나 저 뭐야 목걸이, 뭐 시계 이런 것을 많이 좀 이렇게 진짜가 아니더라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선을 자꾸 분산을 시켜주고.
0: 그럴 필요는 있죠.
1: 예, 약간 눈빛은 워낙 자신이 없었고 제가. 사람이 다칠려고 눈을 잘 못 봅니다.
0: 네네. 네.
1: 좀 비겁한 면은 있는데 그래도 뭐 제가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0: 그렇죠.
1: 네.
0: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크게 나쁜 짓 한 게 뭐예요?
1: 나쁜 짓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지.
1: 좀 모자란 짓을 하긴 했지만.
0: 그렇지.
1: 20대 초반.
0: 남에게 피해를 주는 나쁜 짓은 아니었어요.
1: 아니었어요. 네. 근데 뭐 잘했다는 건 아닌데.
0: 저 동의합니다.
3: 자, 비밀 들려드리러 가시죠, 빨리.
0: 잠깐. 일단 광고를 먼저 듣고 광고 듣겠습니다.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0: 보안 서비스 국내 1위. IMC 1544-8777.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9: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오늘 부활과 함께했습니다. 오랜만에, 3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래도 제가 라디오 방송을 계속 오래 하다 보니까 또 우리 부활 후배들도 만나고 그러는 게 참 좋아요.
10: 아,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 형님이 그 이제 은퇴하신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9: 뭐 몇 번 할 뻔했죠. 예.
10: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때 했을 때 제가 가슴에서 눈물이 났더라고. 근데 보니까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쾌제를 불렀습니다.
9: 아까 김태훈 씨 얘기하신 대로 저도 이제 그냥 죽을 때까지 하려고요.
10: 아, 그래요? 아니, 그거 좋아요.
9: 아니, 근데 이거 시켜줘야 하는 거죠.
10: 아, 그럼 뭐.
9: MBC 라디오에서 시켜줘야 하는 거죠.
10: 그래도 공신이신데. 네.
9: 아니, 이 친구들은 공신 이런 거 없어요.
10: 없어요?
9: 야, 그럼요. 방송국 알잖아요.
10: 몰라요, 저를.
9: 필요하면, 뭐, 간이라도 뺏을 것 같이 하다가, 필요 없으면 모른 척 해요.
11: 개미 벌써 36년이 넘었더라고요.
9: 예, 그렇게 됐죠. 예.
12: 형님, 존경합니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대놓고 하실 수 있는 분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요?
11: 저도 아티스트, 뮤지션도 많이 아는데, 우리 철수 형님은 누구나 다 거의 100% 다 존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가 정말 오랫동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10: 그래서 롤 모델이라고 하잖아.
9: 이게 너무 형 오늘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시네. 시간 다 됐거든요.
10: 벌써요?
9: 그럼요. 예. 시간 다 됐어요. 자, 뭐 오늘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었는데 못한 거 있으면 박광규 씨부터 차례차례 짧게 한마디씩 하고 끝내죠.
12: 예, 저희 부활 40주년인데요. 하나 자부하는 건 40년 동안 밴드 뭐 60년, 50년 된 선배님도 계시는데 저희 부활의 자랑거리는 40년 동안 공백기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건 리더 김태원 씨를 중심으로 멤버들 잘 뭉쳐있지 않나 자부하는 것. 이거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9: 자부할 만해요.
12: 예.
9: 최우재 씨.
13: 한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바람들이 계속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계속 갈 수 있거든요. 고맙습니다.
9: 저 친구가 말을 괜찮게 하네.
10: 길지 않아서 그렇지. 네, 괜찮아요.
9: 최재민 씨.
11: 네, 그 우리 배철 선배님 36년 넘었는데 그냥 짧게 해서 40주년 때 또 요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10: 그래요.
9: 고마워요. 네. 김태원 씨.
10: 제가 중간에 예능을 하면서 그 약간 어린층들까지 약간 관심을 갖게 되면서
9: 그때 괜찮았어. 국민할매로 잘 나갔잖아요.
10: 행복했어요. 정말 그 음악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저희 공연장에 이제 10대부터 한 70대까지 이렇게 오시는 걸 보면서
9: 연령층이 아주 다양하군요.
10: 네, 그 운명이라는 게 제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상하게 되더라는 힌트를 좀 드리고 싶어요.
9: 고맙습니다. 오늘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음악 앞으로도 계속 발표하시고요. 자, 끝으로 우리 비밀 이거 들으면서 마치도록 할까요?
10: 예? 고맙습니다.
9: 감사합니다.
13: 감사합니다.
9: 자, 부활의 비밀 들으면서 오늘 대철수의 음악 캠프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엔지니어 목상우, 저는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베란테 진원입니다. 과거에 저는 시야가 좁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하는 것만 고집했고 익숙하지 않는 곡을 만나면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밀어내기도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했던 곡들이 대중의 사랑을 받고 우리 팀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만든 편견의 벽을 허물고 낯선 경험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내 한계를 넘어 더 큰 세상과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0: 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출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한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립스테이크를 다 먹고 나서 문득 남아있는 소스와 뼈가 놓여있는 모습이 마치 웃고 있는 사람의 눈, 코, 입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보고 뛰어가는 강아지의 형상을 찾아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처럼 무작위한 패턴에서 의미 있는 형태를 찾아내려는 뇌의 작용을 파레이돌리아라고 합니다. 단순한 착시가 아니라 그 옛날 불명확한 존재가 적인지 친구인지 빠르게 판단해야 했던 인간의 생존 본능이 뇌에 남아 있어서래요. 모호한 것에서 익숙한 걸 찾고자 하는 심리. 그래서 안정감을 갖고 싶어 하는 건 인간이라면 자연스레 갖고 있는 본능인 겁니다.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5월 20일 수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넬의 기억을 걷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이들 경험해봤을 현상인 것 같아요. 파레이돌리아라고 하는 일종의 착시 현상 이야기 나눴는데요. 뭐 이렇게 콘센트 보고서는 좀 얼굴 모양 같기도 하고 가끔 이게 되게 무섭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이게 언뜻 봤는데 저 뭐야 사람 아니야 했는데 알고 보니 그냥 옷이 걸려 있는 거라든지 근데 전혀 아닌 거에서도 아이들일 때는 상상력이 더 무한해서 이제 구름에서 특히 많이 찾아냈던 것 같습니다.

0: 홍은수님께서 꺄악 요즘 불량 부엌이랑 오프닝을 너무 오랜만에 제 시간에 듣는 중. 저는 학교 도서관에서 나올 때 계단에 껌 눌러붙은 까만 자국이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예. 이 얼굴 표정 같아서 혼자 괜히 킥킥거려요라고 이모티콘을 활용해서 보내주셨는데 아무튼 많이들 경험할 현상 파레이돌리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은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와 선곡 대결하는 날이에요. 영업합니다. 시즌4 승자를 결정하는 부엉이들의 투표. 이따 9시부터 시작되고요. 그 전에 부엉이들에게 오늘은 어떤 하루였는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별밤에 알려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열어놓겠습니다. 별밤 1, 2부는 롯데렌터카,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워킷, 음식물 처리기 휴렉,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포스코 ENC, 우미건설 컨소시엄, IS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슬림웨이 다이어트와 함께합니다.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2: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5: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꼭 워킷만 신어.
6: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8: 휴렉 휴렉.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2: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에이미의 Feels Like You 듣고 오셨는데요. 1293님이 아니 무슨 예술가신가요? 대장부왕 저 이틀 전에 카페에서 나와서 주차장으로 걷다가 바닥이 상한 걸 보고 오프닝에서 들은 파레이드 올리아를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 그리고 SNS에도 올렸었는데 오늘 별 빠면서 그 얘기가 나와서 보네요. 라면서 진짜 이게 예술가족 그 영감인데 바닥에 페인트칠이 이렇게 벗겨져서 회색 자국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그걸 보고 고양이 같다고 느끼셔서 그 위로 우리 1293님이 고양이 모양 완성해가지고 이거 혹시 허락해 주시면 저희 SNS에 좀 올리면 안 돼요? 너무 귀여워요. 이런 게 예술이죠. 예, 일상 예술가입니다. 우리 1293님. 이재현님. 대장부엉 걱정해 주셔서 팔꿈치 뼈 잘 붙었어요. 많이 회복됐고 퇴근 후 비가 와서 맛있는 칼국수를 먹고 강아지와 집에서 듣고 있어요. 오늘도 힐링 시간 고맙습니다. 아, 모든 게 완벽한 사연입니다. 뼈는 잘 붙었고 칼국수를 드셨고 강아지랑 같이 있는 이 풍경. 재현님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군요. 뼈도 일상도. 너무 다행입니다. 팔꿈치가 부러졌다라는 얘기를 읽으면서도 제 팔이 막 아린 느낌이었었는데 그래도 그 조금 팔이나 팔꿈치 쓰는 데는 항상 좀 주의해 주세요. 당분간은. 그리고 0465님 12일 전에 봤던 면접 결과가 오늘 나왔어요. 최종 합격이라는 글씨 보고 너무 좋아서 울컥했어요. 아이 낳고 키우고 와 13년 만에 사회생활 다시 시작이네요. 아, 진짜 너무 대단합니다. 축하 선물 챙겨드릴게요. 그냥 모든 뭐 합격을 다 축하해드리는 저희지만 당연히. 근데 좀 이렇게까지 길게 사회생활 안 하시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 그 선택부터도 너무 대단한 용기이고 너무 응원드릴게요. 공사요구님, 아이를 낳고 키운 사람이 저는 뭐가 어렵겠나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가장 난이도가 높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끝내주게 잘 하실 겁니다. 회사일 하면서 종종 사연 보내주시고 축하 선물 기다려주세요. 김정현님은 오늘 재택근무했는데 빗소리 들으며 혼자 일하는 것도 나름 운치 있던 날이었어요. 그와 다르게 시끄럽던 키보드 소리. 근데 대장부엉은 비 오는 날 좋아하시나요? 저도 집에만 있는 날은 모두들 비를 좋아하지 않나요? 근데 다 비슷하지 않아? 나가야 되는 날은 좀 거추장스럽고 진짜 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비 오는 날 나가야 되는 일이 있을 때 심지어 더 좋아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는 이동할 때 차가 막힌다든지 하는 그런 예측 불허 일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그렇진 않은데 최근에는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좀 많이 좋아하게 됐어요. 예전엔 정말 정말 많이 우울해졌었거든요. 요즘 그렇진 않습니다. 분위기 있고 좋아요. 노래 하나 듣는 동안에 부엉이들의 실시간 얘기 또 신청곡 보내주시고요. 에즈원의 투명에 가까운 블루.

0: 에즈원의 투명에 가까운 블루에 이어서 로이킴이 부른 앵콜 요청 금지였어요. 로이킴 성공개로는 나왔었고 예고돼 있었는데 리메이크 앨범이 나왔죠. 다시 불러봄. 제목도 참 담백해요. 그 중에 요 노래 함께 들었는데 야 너무 잘 어울리네요. 솔직히 매칭으로는 엥? 했었는데 너무 좋은데요. 자, 이런 로이킴 씨가 다음 주 화요일이죠. 29일에 별밤에 오십니다. 로이킴 씨 진짜 요새는 같이 예능하느라 그냥 그 친구 진짜 재밌거든요. 아는 분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냥 재미진 친구로만 보고 있다가 오랜만에 본업 모멘트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21님, 신입공채 면접관으로 3일간 지원자들 합숙 면접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아, 뭐라고요?
1: 26일.
0: 26일. 아까 29일이라 했나, 제가? 26일, 예. 26일이 맞대요. 다음 주 화요일, 26일에 출연하십니다, 로이킴 씨. 예. 갑자기, 다들, 예. 자, 다시 2321님 사연으로 갈게요. 면접관인데 합숙 면접 3일간 보셨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라디오 듣는 중에 회사에 합격했다는 사연이 있어서 저도 보내봅니다. 요즘 취업이 참 힘든데 지원자들을 보니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을까 대견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청춘 여러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면접관님의 응원이니까 다들 진짜 맛있게 마음속으로 드십시오. 이 응원은 특별한 응원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합숙 면접 이런 것도 있어요?

다 같이 있는 거야, 3일 동안? 지원자들과? 뭐야, 그럼 정 들어가지고 뽑기 더 힘든 거 아니에요? 야, 진짜 사회생활에는 내가 아주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되게 커다란 회사일수록. 고생 많으셨어요, 2321님도. 지은주님, 분명 우중 산책하러 나왔는데 빗소리 들으니 갑자기 달리고 싶어서 우중

주인공 같잖아. 지금 이렇게 발걸음마다 찹찹찹찹 빗물 튀기면서 달려라 하니 같잖아요. 아, 너무 옛날 애니메이션 죄송합니다. 하지만 클래식이죠. 다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녁 메뉴, 저녁 풍경도 도착해 있어요. 권현주님, 저도 퇴근하고 너무 맛있겠다. 약 올라서 안 읽을래요. 네. 장난이고. 저도 퇴근하고 갈치구이에다가 배추 된장국, 오이 소박이, 멸치볶음 그렇게 저녁 먹었답니다. 소개해 주세요. 아 진짜 근데 현주님 저 정말 안 읽을라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 생선구이 너무 좋아하고요. 된장국 좋아하고 오이 소박이 좋아하고요. 멸치볶음도 좋아하는데 완벽한 저녁 식탁입니다. 현주님. 김정희님은 남편이랑 감자전에 막걸리 한 잔해서 기분 좋게 취한 채로 바지 밑단 적셔가며 빗속을 걸어서 집에 왔어요. 이제 각자의 시간을 보내면서 남편은 여자 축구 경기 보고 저는 별밤 듣고 있지요. 아이, 너무 또 운치 있는 시간 보내셨군요. 그래요. 오늘 전부처 드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기분 좋게 취한다는 건 대체 뭘까? 저도 참 느껴보고 싶은데, 저는 그냥 너무 하이가 되거나, 잠이 오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아, 나중에 느껴보기로 하고, 저는 잠시 후에 올게요.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오늘도 입에 단내가 날 때까지 탁구를 쳤다. 개운하게 씻고 나면 이제 숙면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이 몇 년이나 될지 몰라도 여생 동안 즐길 운동으로 탁구를 택했다. 그런데 모든 운동이 그러하듯 코치에게 레슨을 열심히 받아도 나머지 시간에 연습을 안 하면 실력이 늘지 않는다. 하지만 시니어 탁구 초보자는 그 관문을 넘기가 쉽지 않다. 실력자들에게 무턱대고 나 좀 상대해달라 요구할 수 없는 노릇인데다 나이가 많아서인지 먼저 말을 걸어도 다들 시큰둥했다. 그래서 공을 쏴주는 기계로 나 혼자 연습해봤는데 한 달 만에 시들해졌다. 그러다 마침내 인연을 만났다. 실력도 비슷하고 나보다 3살 적어 동년배와 다름없다. 공을 주고받으며 서로에게 좋은 운동 상대가 되어주니 부지런히 연습해서 실력 키워갈 일만 남았다. 아직은 랠리가 길게 이어지기보다 떨어진 공을 주우러 가는 일이 허다하지만 이심전심으로 함께하니 운동이 참으로 즐겁다. 앞으로 행복하게 탁구 치며 건강을 지켜가기로 오늘도 단짝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다음 연습을 기약했다.

랜디 뉴먼의 You've Got a Friend in Me 들었습니다. 안녕 들한가요? 오늘 이야기 권용원님 사연이었는데요. 시니어 탁구 초보자입니다. 힘들게 레슨 받고 혼자 한 달간 연습하며 버틴 끝에 같이 발전해 나갈 동료이자 탁구 단짝을 만났습니다. 야호! 라고 너무 귀엽게 사연을 보내주셨지 뭐예요. 사연 읽으면서 저도 같이 시무룩해졌다가 신나졌다가 감정을 함께한 것 같아요. 탁구 엄청난 유산소 운동인데 대단하십니다. 예, 이게 뭐 보기에는 그냥 아마추어들 하는 거 그냥 볼 때는 그냥 뭐 이렇게 툭툭 치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이게 제대로 배우면서 들어가면은 굉장히 힘든 운동이잖아요. 한때 탁구가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에서 모든 아파트 지하나 각종 상가에 탁구대가 없는 곳이 없었고 지나다니면 어디에선가 탁구공이 테이블을 치는 소리가 났었거든요. 그때가 바야흐로 현정화 선수와 유남규 선수가 막 환상의 복식조로 막 금메달도 따고 특히 현정화 선수 제가 처음으로 덕질을 해봤던 인물이지요. 어떤 백화점에서 사인을 하는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사인도 받아오고 그랬던 기억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아유 너무 잘 됐어요. 심지어 거기서 만난 인연이 앞으로 또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전 굉장히 특별한 인연으로 남겨질 것 같거든요. 앞으로 또 탁구 실력 얼마나 발전해 나가는지 또 재밌는 에피소드 있으면 또 보내주시고요. 권용원님께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들 한가요는 부엉이들의 오늘 하루가 무탈하고 편안했는지 안부 묻고 대답 듣는 시간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또는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소개하고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10cm의 소년 듣는 동안에 실시간 사연 신청곡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10cm 소년에 이어서 소녀시대 어떤 오후 들었는데요. 제가 요 노래를 어저께 소녀시대 발라드 얘기하다가 요거 듣고 싶었었는데 마지막에 근데 우리 티파니 형이 작곡한 노래 듣고 싶어서 요거는 다음에 한번 듣게 되겠지 했는데 오늘 틀어주셔가지고 이 노래도 제가 너무 사랑하는 황현 작곡가가 만들었는데요. 진짜 이분이 쓴 노래를 들을 때 그냥 비속어를 섞지 않고는 감상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곡을 지독하게 잘 써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노래? 그리고 요 노래, 혹시 선우님 아직도 계시는지, 박선우님 어저께 안 씻었다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티파니 형과 저에게 약간 좀 놀림을 받으면서 꼭 씻어야 된다. 주말엔 때도 밀기를 막 그랬을 때. 대장부, 어제 씻지도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소녀시대 팬 소원 부엌인데요. 저에게 해명의 기회 한번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말이죠. 아니, 제가 외출 후에 씻지 않은 방에 못 들어오거든요? 씻지 않았다는 그만큼 기다렸다. 이런 의미라고요. 지금은 선풍기 앞에 앉아서 머리 말리면서 듣고 있어요. 아, 쓰고 보니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는 말 떠오르는데, 믿어주세요! 진짜 왜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쓴 사연 같습니다. 계시는군요. 선우님, 알겠어요. 알겠어요. 믿어드릴게. 그래도 주말에 때밀기. 그리고 반신욕도 해야 되잖아요. 반신욕하라고 했었죠? 티파니 형이. 숙제가 많습니다. 예, 앞으로도 빡빡 잘 씻으시고요. 그리고 오늘 비가 주룩주룩 내려가지고 비 얘기가 여전히 많군요. 이승현님. 야근하고 퇴근길마다 종종 들어요. 특별한 일 없는 그저 그런 비 내리는 하루였는데 이런 날 듣는 라디오는 또참 좋네요. 아, 라디오랑 이 비는 아무래도 삼겹살과 상추처럼 아주 조합이 좋습니다. 박세현님, 일찍 퇴근해서 기분 좋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빗길에 쌩쌩 달리는 차 때문에 물벼락 맞고 아무 소리 못 내고 서 있습니다. 이런 그 일에 당첨이 돼버리고 말았군요, 세윤님. 괜찮아요. 이거 우리 기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사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들어가서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생각하면서 세탁기 잘 넣고 잘 씻고 하면 됩니다. 자, W의 만화가의 사려 깊은 고양이 듣고 올게요.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슬루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루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루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8: 상담 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0: 제조사추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1: 자, 수요일 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문현정님께서 며칠째 야근을 함께하고 있는 대장보험과 모든 부엉이들에게 감사의 말 전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라 야근하고 있을 세무사 사무실 부엉이도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진짜 야근 많이들 하고 계시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정세훈의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듣고 3부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

0: 이게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로관,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나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3부 왔고요. 광고 듣고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와 영업합니다. 시즌 4 시작하겠습니다. 별밤 3, 4부는 환인제약, 음식물 처리기 휴렉, 주식회사 워킷, 오뚜기 카레, 현대해상화재보험, 미분당, 주식회사 해리즈하보에, 우미건설 컨소시엄, 빙그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2: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3: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좋은 노래는 알리고
1: 자존심과 승리는 챙기고
0: 오늘도 영업합니다.
1: 시즌 4.
0: 브레이크 보컬 이원석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별밤의 유일한 소장부엉 이원석입니다.
0: 어서 오십시오. 네. 드디어 중대차한 이슈가 발표가 되었더군요. 바로 데이브레이크 여름 공연이죠. 썸머 매드니스.
1: 아.
0: 일자가 공식적으로 공개가 됐어요.
1: 공식적인 건 아니고.
0: 아 그래요?
1: 개인적으로 공개했습니다.
0: 아, 공식이죠.
1: 아 왜냐하면. 그 오피셜은 공지를 아직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좀 회의 그날 회의가 있었거든요. 네. 첫 회의 썸머베드에서 첫 회의를 하고 날짜가 정해지고 제가 스태프들한테 날짜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았지. 날짜 공개한다 이랬어요. 아, 왜냐하면은
0: 네, 미리 빼놔야 돼요.
1: 이제 스태프들 입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 것들이 준비할 게 많잖아요. 뭐 부제도 정해야 되고 포스터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리가 돼야지 오피셜하게 공지를 할 텐데 마음이 급하잖아요 제가. 또 여름 휴가 가시는 분들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날짜라도 미리 알려드려야 좀 미리 좀 날짜를 빼놓으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0: 너무나 이 특히 사회인 팬들이 많은 가수들일수록 네. 너무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미리 잡아놓지 않으면은 네. 좀 힘든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제 어른이라는 것은
1: 그래서 좀 양해를 구하고 네. 제가 미리 올려버렸어요.
0: 너무 잘하셨어요.
1: 근데 제가 스토리에만 올려가지고
0: 아 그래요?
1: 그냥 앞에다 확 올려버리려고요.
0: 7월 25일과 26일 입니다.
1: 입니다.
0: 예, 별밤 게시물에 박제되어 있고요.
1: 예, 그날 제가 바로 올렸죠.
0: 예, 문자 하나 소개해 주세요.
1: 권용우님께서 오늘이들의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고 느낌표를 한 8개 정도 찍으신 것 같은데.
0: 뭐 입고 가면 됩니까?
1: 그것도 아직 안 정해져 있어요.
0: 한복이라도 입어야 됩니까 명절이면?
1: 한복은 좀 그렇죠.
0: 아무래도 좀 불편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은 어제요 저희 네. 그 소녀시대 티파니 형 씨가 네. 초대석으로 오셔갖고 굉장히 큰 스포를 해서 네. 밖에서 진짜 매니저님들이 막 허리에다가 막 손을 얹고 막 왔다 갔다를 하도 거리셔가지고 너무 안절부절 못해갖고
1: 아 큰 스포를 하셨구나.
0: 아 굉장했어요. 그래서 막 거의 목도리 도마뱀이 출연한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네. 어떻게 우리 이원석 씨도 어떻게 좀 스포요? 아 아직 계획된 게 없어서 스포할 게 없나?
1: 그때 정해진 건 되게 큰 그림만 일단 정해져가지고 네. 뭐 스포라고 할진 모르겠지만
0: 큰 그림은 뭔데요?
1: 네? 공연장 규모 뭐 그런 거죠.
0: 아, 말해줄 거 없어요?
1: 일단 저희가 이틀 공개했잖아요. 매진되면 하루 더 할 수도 있어요.
0: 아~
1: 왜냐면 그 미리 잡아놨어요. 대관을
0: 아, 매진돼야 되네.
1: 매진돼야 돼요.
0: 돼야 됩니다.
1: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공연인데 금요일도 잡아놨어요. 보통 하루를 더 잡긴 하죠. 뭐 미리 리허설을 할 수도 있는 거고.
0: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아무튼 잡아놨어요.
0: 잘 하셨고요. 이번에 또 뭐 또?
1: 피디님 너무 재밌게 웃으시네. 제 왜 저래 약간 너무 이게 웃긴 포인트인가요?
0: 아 그래요? 재밌나? 아니.
1: 너무 제가 김치국을 마시고 있어서 그런가?
0: 아닙니다, 아닙니다.
1: 아무튼 뭐.

0: 만약에 매진이 안 되면은 하루 날리는 거예요.
1: 그렇죠 뭐.
0: 천천히 세팅하고 천천히 리허설하는 거죠.
1: 뭐 그래서 고기도 좀 구워 먹고. 네. 네. 그러면 되고.
0: 산책도 좀 하고.
1: 맞죠 맞죠. 최옥님께서 미리 날짜 공지해줘서 너무 좋아요. 무조건 시간 뺄게요.
0: 아 고맙습니다. 네. 신경옥님께서 썸매 티켓 언제 어디서 예매 가능할까요?라고 해주셨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도.
1: 아니 그거는 아직. 네. 7월 말 공연이니까 네. 아마 꽤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무조건 날짜를 비워 두십시오. 네.
0: 데이브레이크 공식 SNS를 좀 팔로우해 주시면은 아마 제일 빨리 알 수 있을 거예요.
1: 여러분 데이브레이크 서머 매드니스 공연 진짜 정말 정말 어마어마한 공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코너직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비록 이 코너에선 제가 항상 우리가 이 멱살 잡기 직전까지 가지만은 썸매 공연만큼은 많이들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과 함께 오늘의 선곡 대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0: 네.
1: 참여 방법 알려주세요.
0: 매주 달라지는 주제로 이나 씨와 제가 세 곡의 노래를 영업하고요. 승자는 부엉이들의 실시간 투표로 결정이 됩니다. 표를 적게 받은 패자는 마지막 영업곡도 못 틀고 마이크가 내려가서 끝인사도 못하죠. 그러니까 부엉이들은 원석 이나 중에 지지하는 사람의 이름을 써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1: 좋습니다. 정확성을 위해서 문자 투표만 집계되고요. 승자에게 투표한 분들 중 10분 추첨해서 선물 드릴 겁니다. 오늘의 네. 선곡 주제 알려주세요.
0: 오늘이 말이죠. 그 N 포탈 사이트 달력 기준으로 총 21개의 기념일이 5월에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 5월 20일은요.
1: 네.
0: 세계인의 날이라고 합니다.
1: 세계인의 날.
0: 세계인의 날.
1: 그런 날도 또 있었군요.
0: 그래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정해본 주제입니다. 세계.
2: 오르락기.
1: 세계인 왠지 되게 옛날에 정해졌을 것 같은.
0: 예? 네?
1: 만들어졌을 것 같은 기념일인데 세계인.
0: 세계의 날.
1: 왜냐면
0: 뭐 하는 날이지 진짜? 모르겠어요.
1: 이게 보니까 네. 다양한 민족과 문화권을 서로 이해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정 기념일이래요.
0: 어?
1: 법정 기념일이면은. 아 이게 2007년대 정도였다고요? 뭐야? 생각보다 너무 최근인데. 약간 이거는 80년대 만들어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그 세계화, 지구촌 이런 우리가 전제 이제 세계화로 나아가야 된다 이럴 때 만들어진 것 같은데
0: 이게
1: 아닌가
0: 우리나라만 봐요. 있는 날이겠죠? 전 세계적으로 있는 세계인의 날은 같지가 않은데.
1: 근데 그러기가 어딨어?
0: 네?
1: 세계인의 날인데 우리만 정하면 뭐예요?
0: 아무래도 우리나라 안에도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존재하니까 그런 게 아닐까요?
1: 그렇군요. 네. 좋아요. 아무튼
0: 제한 다... 외국인.
1: 우리나라에서 하죠. 정한 법정 기념일이라고 하고요.
0: 네.
1: 좋아요. 그러면은 각자 가져온 노래 하나씩 소개해 보죠. 이원석 씨부터 소개해 주시죠.
0: 제가 가져온 노래는 아 진짜 이건 어마어마한 노래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 윤상 선배님 선배랑 여행을 갔을 때 밤에 윤상 씨가 DJ로 돌변을 하더라고요.
1: 아,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음악들 트시는데
0: 블루투스 스피커를 딱 놓고 끝없이 음악을 틀어주십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음악들.
1: 그렇지, 그렇지.
0: 근데 그 중에 한 곡인데 이 노래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거의 막 밤에 한동안 매일 들었었어요. 마음이 정말 울컥하고 눈물이 줄줄줄줄 날 것 같은 그런 느낌. 엔리오 모리꼬네의 음악입니다. 운 아미꼬 피처링 다니엘 베레타. 운 아미꼬가 그 친구란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1: 아미고 아니 스페인어로 아미고가 친구입니다.
0: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이건 아마 이태리어일 거예요.
1: 그런가 봐요.
0: 엔리오 모리꼬네가 이태리 사람이니까.
1: 네네네.
0: 참고로 이 피처링 다니엘 베레타 이 노래 싱어인데 네. 이분은 또 프랑스 사람이에요.
1: 아하.
0: 근데 이 노래가 그 리볼버라는 아. 영화의 OST였어요. 이게 아. 가이리치 감독의 작품이었다고 하네요. 거기에 이제 엔리오 모리꼬네가 음악을 맡으면서 이 음악을 만들었는데. 연주곡도 있어요.
1: 네.
0: 연주곡도 있고 이 그 연주곡을 가창 버전으로 그러니까 싱잉 가사와 노래가 있는 버전으로 나온 게 또 이 제가 오늘 영업하는 노래인데 굉장히 클래식하면서도 뭔가 저는 이게 처음 들으면서 너무 좋다 하다가

0: 지음인가? 멜로디가 갑자기 제가 예상치 못한 도약을 막 해요.
1: 도약하죠, 하죠.
0: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막 갑자기 우주로 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근데 그 그냥 커영 범위 안에 있는 건데 갑자기 왜 배드스 왜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갑자기 심장이 확 부여잡게 되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
1: 약간 혈행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죠?
0: 아니, 예. 그런 거 저 진짜 그쪽엔 문제가 없고요.
1: 예, 예.
0: 아무튼 70년대 후반쯤에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들어도 너무 좋아요. 근데 그냥 클래식한 느낌이에요.
1: 아우 애니어 모리콘에 좀 뭐랄까 굉장히 꼭 희한하게 작품 수가 많은 뮤지션들은
0: 네.
1: 천재로서 평가받는 것에 약간 가끔 좀 미칠 때가 많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근데 정말 역사에 정말 크게 새겨질 이름이 되겠죠.
0: 아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1: 어마어마하죠.
0: 알면 알수록 예. 저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1: 외계인 같은 분입니다.
0: 네.
1: 그 약간 그리고 약간 퐁하는 것 같은 느낌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좀 이상한 어떻게 이런 느낌을 음악으로 표현하지 하는 걸 해내는
0: 네.
1: 부분이 있어요.
0: 그렇죠.
1: 네.
0: 그리고 그냥 단순히 클래식하다 클래식 같아 이런 느낌은 또 아니에요.
1: 아닙니다.
0: 굉장히 파퓰러한 느낌도 있어요.
1: 그치 네. 대중적이죠.
0: 예. 네. 아마 이 노래 들으시면은 솔직히 가사의 내용은 저 잘 모르겠거든요.
1: 우리 알 수 없죠. 그냥 뭐 네. 친구요.
0: 예. 네. 근데
1: 꿈은
0: 근데 아마 마음에 드신 분들은 매일 밤 이 노래를 찾게 될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죠.
1: 좋습니다. 이원석 씨의 첫 번째 영업고. 아 근데 네. 세계인의 날인데.
0: 네.
1: 그러니까 세계.
0: 이태리.
1: 이태리. 좋습니다.
0: 프랑스.
1: 아우 아주 완벽합니다.
0: 네.
1: 애니오 모리콘의 피처링 다니엘 베레타의 Un Amico.

0: 이완석 씨첫 번째 영업곡으로 엔니오 모리코네의 운 아미꼬 듣고 오셨어요.
1: 너무 좋지 않은 멜로디가?
0: 진짜 약간 왜 대성당 같은 데 네. 다녀온 기분이 듭니다.
1: 특히 멜로디 후반부가

0: 그부분에서 눈물을 쏟으셨고. 1185님 솔직히 가사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비오는 날 묘하게 어울려요. 선곡 센스 있으시네요.
1: 고맙습니다. 이거 계속 무한 반복으로 들으시면은
0: 맞아.
1: 진짜 마음이 이상해진다니까요. 8992님께서요 노래도 고급진데 윤상님이 추천하셨다고 하니 더 격조 있게 들리네요. 표는 잠시만요. 이나님 선곡까지 듣고 신중하게 그치. 투표하려 합니다.
0: 아, 잘 기다려주셨습니다. 저의 선곡까지는 들어주셔야 되고요.
1: 제 선곡이 그렇게 8992님을 사로잡진 못했나 보네요.
0: 좀 일단 신중하신 거지요. 저는요. 저도 약간 이제 평소에는 잘 듣지 않았던 그런 나라의 음악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1: 네.
0: 콜롬비아 뮤지션입니다.
1: 콜롬비아.
0: 예, 마누엘 뚜리조.
1: 마누엘 뚜리조.
0: 예, 남미권에서는 굉장히 히트곡이 많은 뮤지션이고요. 그래서 네. 뭐 되게 뭐 위켄드라든지 다양한 뮤지션들이랑 협업도 많이 했고. 근데 요거는 이제 라 바차타라는 곡이에요.
1: 그럼 요즘 시대 사람인가 보죠?
0: 비교적.
1: 비교적.
0: 예. 네.
1: 이렇게 막 노장.
0: 아, 전혀 아니에요.
1: 아니고.
0: 네. 네. 90년대생일 거예요.
1: 네, 그러면 이렇게. 젊은이군요.
0: 젊은입니다. 네. 청년이랄까요? 근데 되게 이 제가 좀 라틴 계열 음악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1: 네.
0: 특히 이제 바차타. 바차타는 약간 그 리듬 아시죠?
1: 네.
0: 바차타라고 왜 그 리듬
1: 몰라요.
0: 바차타 리듬이 약간 왜
1: 바차타라카 바차타라카 이거 아니에요?
0: 비슷한 느낌은 아닌데 약간 딴딴딴 착 딴딴딴 착 마지막에 골반을 탁 딴딴딴 착 1, 2, 3 착 그런 정겨운 리듬이에요.
1: 337 박수 아닌가요? 그건?
0: 아 근데 4박인데
1: 아, 네.
0: 정박이 아닌 4박
1: 딴딴딴
0: 탁 딴딴딴 팍
1: 정박이죠?
0: 4박에서 그거를 한번 조금 약간 좀 다운을 시켜줘요. 들으면 무슨 느낌인지 알 거예요.
1: 다운을 시킨다?
0: 이렇게 그 딴딴딴딴 이게 아니라고요.
1: 네. 네. 어떻게 해요?
0: 약간 바이브 이 들어보시면
1: 알 거예요. 아니,
0: 바차타를 설명을... 왜 모르세요?
1: 아 모르는 게 죄입니까?
0: 아, 답답해 죽겠네요 정말.
1: 우리 부왕이들 모르는 사람 더 많을걸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아니 또 이원석 씨 뮤지션이잖아요. 바차타는 그게 진짜 말 그대로 약간 뭐랄까 그 라인 댄스 같은 거 봐요. 어머님들 많이 하고 이러시는 분들한테 그런 분들 오히려 익숙할걸요? 예, 네, 되게
1: 아, 춤으로.
0: 예, 네, 춤에서 좀 대표적인 그런 좀 리듬이고요. 네. 그래서 좀 대중적인 곡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는 들으면은 약간 아 이건 한국 사람들도 되게 좋아하겠다 싶은 멜로디를 제가 골라서 가지고 왔어요. 마누엘 뚜리조를 좀 제가 음악을 좋아하는 게 많지만 이게 가장 왠지 부엉이들에게 낯선 뮤지션, 낯선 가사여도 멜로디가 좀 친숙하게 들리겠다. 약간 그 이 바차타 리듬은요, 좀 처지는 템포는 아닌데 항상 곡조는 약간 그렇다고 마냥 밝지만은 않아요.
1: 예.
0: 네, 곡의 바차타 리듬의 좀 리듬 곡들의 특징인 것 같고요. 아무튼.
1: 그러면 노래 제목이 그냥 그 리듬의 제목이군요.
0: 맞아요. 그냥 뭐. 그냥 바차타.
1: 제목이 뭐 탱고 뭐 이런 거
0: 그런 느낌이죠. 더 탱고 뭐 이런 느낌이고 김혜원님이 바로 알고 계시네. 바차타 춤이 섹시해요. 맞아요. 네.
1: 좀 궁금하네.
0: 약간 관능적인 느낌이 있고요. 라틴 음악에 관심 없는 분들께도 충분히 친숙하게 다가갈 만한 곡으로 가져왔습니다. 마누엘 뚜리조의 라 바차타.

0: 마누엘 뚜리조의 라 바차타 듣고 오셨어요.
1: 네.
0: 이게 좀 뭔가 친숙한 멜로디 아닙니까?
1: 일단 등그락 딱까까 딱 떨어졌고 딱 뜨다. 약간 그런데 네. 이게 기본적인 둥식 둥식 둥식 이거랑 섞이니까 네. 묘하게 이 라틴의 정취가 딱 느껴지네요.
0: 그렇죠, 그렇죠.
1: 제가 노래 나가는 동안에 좀 검색을 해봤거든요.
0: 아,
1: 네. 너튜브 영상을 좀 몇 개 봤는데 우리가 그 그런 춤 경연 같은 거 있잖아요. 커플 댄스로
0: 맞아요.
1: 춤. 그냥 우리가 봤던 그거네요.
0: 그런 거로 많이 제일 많이
1: 막
0: 써요.
1: 스텝을 막 경렬하게 추면서
0: 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 바차타 음악에 맞춰 춤추는 영상 찍어서 SNS에 올려주시는 건 어때요? 어, 소장부왕의 바차타 너무 보고 싶어요. 어, 나도.
1: 네, 제가 소장부왕이죠.
0: 아, 그럼 누굽니까? 중장도 없고 대장은 저고.
1: 너무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느껴지네요.
0: 어떻게 한번 좀 이따가 한번 보여주실 생각 없어요?
1: 지금 일단은
0: 춤 배우고 계시는데.
1: 지금 배움을 좀 멈추고 있어요.
0: 왜죠?
1: 무릎 쪽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그리고 저는 약간 스트릿 쪽이라서.
0: 아, 맞아요. 약간 힙합 쪽이
1: 이런 약간. 라틴 쪽은 좀 제가 좀 약한.
0: 다양하게 섭렵하시면 좋은데. 0632님께서
1: 네, 역시나 가사에서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몸이 저절로 꿀렁꿀렁 오늘 색다른 경험 많이 하네요.
0: 네, 약간 지나치게 관능적이지 않은 걸로 또 골라와봤고요.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소정부님 추천곡 소개해 주시죠.
1: 아까 콜롬비아 뮤지션, 국제 뮤지션 음악을 가져오셨죠?
0: 네.
1: 저는 브라질로 갑니다.
0: 아우, 브라질!
1: 브라질.
0: 안 나올 수 없지!
1: 이분은 굉장한 노장이고 또 레전드입니다. 질베르토 질.
0: 브라질 하면 질베르토 질이죠.
1: 팔코, 팔코라는 노래인데 갑자기 웃음이 나가지고.
0: 아, 왜요?
1: 아무튼 이분은 1942년생이에요. 근데 거의 뭐 브라질을 대표하는 그런 뮤지션이기도 하고 뭐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또 발표를 하셨지만 오늘 가져온 이 팔코는 펑키하기도 하고 약간 디스코 느낌도 나고 근데 이게 브라질 뮤지션하고 만나니까 그냥 이 뭔가 그냥 남미의 정취가 확 느껴져요.
0: 이 곡이 그 지엘이 쓴 곡이에요?
1: 네.
0: 아, 그래서 근데 디스코풍.
1: 그러니까 디스코랑 그러니까 둥칙 둥칙 막 이런 건 아닌데 그냥 펑키한 느낌이죠.
0: 그렇게 약간 상상이 안 돼.
1: 얼스 인 댄 파이어를 약간 연상하게 되는 그런 느낌인데 이 사람이 부르는 뉘앙스와 또 언어와 멜로디가 갖고 있는 리드미컬함이 묘하게 남미로 저를 이끌어요.
0: 남미 분이긴 하니까.
1: 그러니까요.
0: 남미 음악의 고

0: 장인데.
1: 네, 그래서 예. 이분의 음악 다른 걸 좀 들어봐도 뭐 여러 가지 막 시도를 하지만 그냥 남미예요.
0: 아니 남미 뿐이니까요.
1: 근데 신기하지 않아요?
0: 뭐가
1: 드럼 리듬만 듣고 뭐 그냥 반주만 들으면 네. 그냥 팝이에요.

0: 해석 그 미묘하게 느낀 포인트가 정확한 게 브라질 음악에 좀 이런 풍으로 브라질 음악을 쓴다고? 이런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4부 첫 곡으로 준비를 해두겠습니다. 네. 탐문.
1: 참, 예? 참고로 이 팔코라는 뭐 제목은 무대라는 뜻이래요.
0: 무대. 아, 라바차타 무대. 뭔가 오늘 예, 좀 흥겹게 춤을 춰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노래 제목들입니다.
1: 네.
0: 어디로 우리의 이름을 써서 보내면 되죠?
1: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0: 네네. 저희는 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이원석 씨 두 번째 영업곡으로 길베르토 질의 팔코 들으면서 별밤 4부로 왔습니다.
1: 좀 느낌 있죠? 반주만 들으면 약간 얼스 인 덴 파이어 인더스톤 같은 느낌 아니야?
0: 네. 그리고 노래는 항상 이 브라질 음악 보면 빠빠빠야야 네. 이런 게 참 많죠.
1: 계속 집에 가고 싶나 봐요. 집에 말이에요.
0: 4897님이요. 원석 한 표 뭔가 세계스럽다.
1: 그렇죠. 주제가 딱 맞지 않습니까?
0: 아니, 근데 이거 너무 할 말 없으셨던 느낌이 좀 나는데요. 세계스럽다.
1: 글로벌하다는 얘기잖아요.
0: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
1: 아, 뭐 저를 투표해 주신 분한테 왜 그러시는 거죠?
0: 다음 분은 어떤 얘기를 해주셨나요?
1: 신경옥님. 새롭다. 담백합니다. 예.
0: 문은주님은 휴가 떠날란다.
1: 아 좋아요.
0: 아 이렇게 남미풍 음악들이 좀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는 걸 자극하는 걸로는 최고입니다.
1: 아 4648님 오마나 깨발랄한 선곡 이국적이고 너무 좋네요. 가본 적은 없지만 남미에 이미 와 있는 것 같아서 내적 댄스 난리 자제하며 운전 중입니다. 빠빠빠야.
0: 그래요. 약간 진짜 좀 잔잔하게 사람을 신나게 하는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오늘 선곡 주제는 세계인의 날을 맞아서 세계라서 전 세계의 다양한 음악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1: 네.
0: 저는 두 번째 영업곡으로 태국 뮤지션을 모셔왔습니다. 윔이고요. 슈퍼노바.
1: 윔 좋아요.
0: 아, 윔 너무 좋죠. 이원석 씨가 참 좋아할 네. 것 같아요. 딱.
1: 얼마 전에 무슨 뭐 페스티벌에 왔을걸요, 윔?
0: 단독 공연도 했대요.
1: 단독 공연을 했나요?
0: 네. 오. 그 원래 하이프스라는 밴드로 하다가 솔로로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오. 저는 이 솔로로 낸 앨범의 노래들이 다 취향적이었어요.
1: 멤버들이 너무 굉장히 속상하겠네요.
0: 2인 밴드였대요.
1: 아 그래요? 네. 그럼 그 나머지 한 명이 굉장히 속상하겠네요.
0: 어쩔 수 없죠. Sorry. 예. 네. 네, 스미마 아니 일본은 아니구나. 태국 코콘캅도 아니고 아무튼 네. 그렇게 됐고요. 근데 네. 이게 그냥 뭐 모르고 들으시면은 그냥 팝송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실 것 같은데 요 네. 노래를 들으면서는 유독 더 이거 소장부왕이 불러도 너무 어울리겠다.
1: 근데 약간 이 태국 뮤지션이라고 했죠. 그쪽 뮤지션들이 굉장히 음악이 되게 낭만적이에요.
0: 근데 나는 그 무조건 그 지역을 타는 잖아요 음악이.
1: 네.
0: 그래서 아까 그 남미 브라질 네. 쪽 음악들의 그 특징들이 있고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쪽.
1: 아 인도네시아 음악도 훌륭하죠.
0: 완전 낭만이잖아요.
1: 네. 그래서 막 되게
0: 맞아.
1: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0: 저거예요.
1: 그죠.
0: 슈브루 뺏두 뺏두 빼요 이거야.
1: 몸이 앞으로 이렇게 막 어그레시브한 느낌이 없고 다 뒤로
0: 가.
1: 약간 이런 느낌.
0: 끊임없이 목을 뒤로 빼게 만드는 네.
1: 이 노래 막 그러면 아, 태국인가 여지 없어요.
0: 이 노래 그렇게 치면은 네. 유원석 씨한테도 나.

0: 뭔가 동남아에 네. 그게 있는지 저는 이 노래 들으면 약간 네. 물론 사운드랑 보컬은 전혀 다르지만 네. 조금 그 바이브가 우리 안녕이 자연스러워서 아 진짜 이원석 씨는 정말 입으로 진짜 알 수 없는 소리를 통해서 장르 느낌을 표현하는데 1인자이신 것 같아요.
1: 아, 근데 유독 제가 이런 음악을 좋아해요.
0: 근데 진짜 맞죠? 약간 데이브레이크 네. 스타일.
1: 아, 이거는 저 저희 멤버들 한 명도 거부를 못할 거예요. 이런 음악은. 아, 거부할 그래. 수 없는 너의 매력은
0: 루시퍼인데요. 예예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의 두 번째 영업곡으로는 윔의 슈퍼노바 들으실 거고 진짜 소장봉이 부르면 정말 어울리겠다라는 느낌은 많이들 받으실 겁니다. 이 노래 끝나면서 투표는 마감돼요. 원석 이나 중에 더 좋은 노래 가져온 사람 이름 써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십시오. 노래 듣겠습니다. 윔의 슈퍼노바.

0: 저희 두 번째 영화곡 위메 슈퍼노바 들었습니다.
1: 네.
0: 진짜 이 노래가 그 조금 작년인가 나오긴 했는데
1: 네.
0: 되게 뭔가 혹시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형님을 좀 존경하는 뮤지션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1: 한번 조사해봐야겠는데요.
0: 무한자의 영향을 좀 받은
1: 그,
0: 느낌.
1: 그때 이거 멜로디가 비슷하네요.
0: 어, 예, 굉장히 함께 좀 약간 콜라보라도 했으면 네. 좋겠다라는
1: 표절은 아닌데
0: 아, 그렇죠, 그렇죠,
1: 아무튼 뭐 네. 뉘앙스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0: 그러니까 서로 되게 좋아할 것 같은 거야.
1: 네, 아주 좋아요.
0: 자, 데이브레이크 보고 이원석 씨와 함께하는 영업합니다. 시즌 4 오늘은 세계를 주제로 선곡 대결을 했고요.
1: 네.
0: 박현현님께서 나만 알고 싶은 곡이었어요. 슈퍼노바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1: 이렇게 해가지고 또 유명해지면 위미 네. 또 내한 또 하면은 예. 박현현 씨도 공연 보러 가고 좋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네. 2793님께서요. 이나님 투표해요. 일하면서 듣고 있어요. 세계라는 주제로 어떤 음악이 나올까 궁금했는데 너무 좋은데요. 요즘 일도 많고 너무 힘든데 좋은 음악 들으니 힘이 나요. 세계 여러 나라 중 멋진 곳으로 언젠가 꼭 떠나고 싶어요.
0: 힘이 난다 힘이 나. 아이고 일하고 계시는군요. 2793님.
1: 어디 가고 싶으세요? 2793님. 대장봉 어디 가고 싶은 나라 있어요?
0: 저요?
1: 네. 그냥 딱 떠오르는
0: 지금 당장?
1: 네 지금 딱 떠오르는
0: 집이요
1: 집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어디 이원석 씨 있어요?
1: 전 갑자기 딱 미국 가고 싶다는 생각이
0: 미국
1: 네. 너무 궁금해요
0: 미국은 언제나 저의 또 제2의 고향이라
1: 제2의 고향
0: 그러나 엄두가 안 나네 너무 멀어요
1: 멀긴 멀죠
0: 저는 비행기로 6시간 이상을 국가는 상상 속으로만 떠나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결과를 공개할 시간이 왔어요. 어머, 오늘 한 표 차래요.
1: 거짓말.
0: 거짓말이지. 이거 어떻게 믿어?
1: 불신.
0: 진짜라는데?
1: 자, 오늘의 승자 누군지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오늘의 승자는 원석승!
0: 아, 뭐야.
1: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우. 2620님께서 원석 사실 오늘 막상막하인데 데이브레이크 단독 공연 썸머 매드니스 매진 기원하며 시원하게 소장범께 한 표 던집니다 고맙습니다 제 추천곡입니다 어디서 딸꾹질을 누가 계속하고 있는데요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갖고 왔고요 세계라는 주제에 걸맞는 세계 1등 팝 뮤지션 전설 그 자체 또 최근에 또 영화가 또 개봉이 돼가지고 이 노래가 차트에 재진입해서 1등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딸꾹질이 굉장히 심한 분이 옆에 계시네요 아무튼 저를 뽑아주신 분들 중에 10분께 선물 드릴게요 패자 김이나씨의 추천곡은 별밥 인별그룹에 올려놓겠습니다 제 추천곡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맞아 들으면서 오늘의 선곡 대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7: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8: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9: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0: 말은 예민한 동물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의 심박수나 호흡을 감지할 정도죠. 프랑스에서는 이런 말을 아이들 교육에 활용합니다. 불안한 아이가 다가가면 말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주위를 맴돕니다. 반면 아이가 마음을 가라앉히면 말도 금세 차분해지죠. 아이는 깨닫게 됩니다. 상대를 바꾸려면 먼저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는 걸 말이죠. 이 캠페인은 한국마사회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1: 잠시 후 친한 친구 방송반이 이어집니다.
12: 조금만 더 놀다가요.

별이 빛나는 밤에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5월 20일 수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곽한나님께서 어떻게 보내주셨죠?
1: 별밤에서 제일 좋아하는 코너인데 오늘 유난히 두 분 티키타카 좋으네요. 크크크.
0: 알뜰도 구수하게 저희 코너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흐르고 있는 곡도 약간 주제랑 계속 같이 갑니다. 인도네시아 뮤지션 아르디토 프라모노의 9 to 5.
2: 9255군요. 9 to 5.
0: 숫자로.
2: 네.
0: 앞에 가사가 Show it to me your salary 뭐 이랬거든요. 너의 그 야채 샐러리일까요? 아니면 너의 월급일까요? 9 to 5면 약간 그 영업시간이기도 해서
2: 아무래도 월급 이제 월급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0: 얼마 버는지 그냥 초면부터 바로 그냥 얼마 버냐고 물어보는 건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독특한 도입이었고요.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고요.
2: 저는 별밤의 유일한 소장봉 데이브레이크 보컬 이원석이었습니다.
0: 우리는 내일

안녕하세요. 리베란테 진원입니다. 과거에 저는 시야가 좁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하는 것만 고집했고 익숙하지 않는 곡을 만나면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밀어내기도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했던 곡들이 대중의 사랑을 받고 우리 팀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만든 편견의 벽을 허물고 낯선 경험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내 한계를 넘어 더 큰 세상과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파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다 먹으세요.
1: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질문, 여러분에겐 어떤 한방이 있나요? 복싱 선수들을 보면 위기의 순간에 꺼내드는 조특기, 결정적 한방이 꼭 하나씩 있습니다.
1: 아퍼컷, 훅, 그 필살기 하나로 지루했던 경기가 단숨에 끝나기도 하죠.
0: 매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스파링의 연속인 우리 일상에도 이런 무기 하나쯤 필요하지 않을까요?
1: 그리고 그게 꼭 대단한 능력일 필요는 없잖아요. 사람 전 웃음, 다정함, 해피 능력 이런 것도 다 필살기가 될 수 있습니다.
0: 팍팍한 현생이란 코너에 몰렸을 때 여러분은 어떤 한방으로 다시 일어나나요?
1: 뭐가 됐든 우리 절대 케어는 당하지 말자고요.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비어남이 기호,
0: 저는 지웅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5월 20일 수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첫 곡은 Close Your Eyes의 빛 속에서 춤추는 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큐디 피어남이 기호고요.
1: 저는 오늘과 모레 스케줄로 자리를 비운 탱디를 대신해 친친방 스페셜 DJ로 만나게 된 중디 피어남 우리 지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0: 아, 또 지웅씨 오랜만에 라디오 하는데.
1: 그러니까요.
0: 오늘의 각오 한번 얘기해 주시죠.
1: 오늘의 각오. 아무래도 이 밤 시간이면 저 같은 경우는 좀 감성이 이제 올라오는 시간이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뭔가 재미있으면서도 피식피식 웃을 수 있으면서도 이 감성을 놓치지 않는 그런 DJ, 포근한 DJ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리고 또 오랜만에 저랑 같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좋아요. 편해요.
0: 제가 한번 네. 꿀팁을 드릴게요. 선배로서.
1: 좋아요.
0: 네, 선배로서 제가 꿀팁 드리자면 그냥 천천히 하세요.
1: 알았어요.
0: 아시겠죠? 네. 네, 말 꼬이지 말고.
1: 죄송해요. 네,
0: 또박또박 잘하시고.
1: 네.
0: 아시겠죠?
1: 오케이, 천천히.
0: 네.
1: 알겠습니다.
0: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 여기 1417님께서 와, 저 잘생긴 GJ 누구예요? 대박. 그러니까 오늘 또 머리를 아주 뽀글뽀글하게 귀엽게 뽑아놨네요.
1: 네, 제가 또 일정이 있어서 예쁘게 또 머리 맞춤하고 왔습니다.
0: 네.
1: 네.
0: 입술은 또 되게 핑크하시네요.
1: 그러니까요. 오늘 입술이 왜 아무것도 안 했는데.
0: 한번 큐 한번 해주세요. 큐.
1: 큐가 뭐예요?
0: 큐 이렇게 큐. 아, 좋아요, 좋아요. 이게 또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도 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1: 예.
0: 네, 그렇습니다. 다음 거 읽어주세요.
1: 비밀찌개 1등 팬 왔더염님께서 진실로 진짜로 오늘만을 기다린 비밀찌개 1등 팬이 바로 저예요. 접니다. 제가 아니면 응 앙대주. 이번 주 저의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버팀이 될 쿄디 중디 사랑합니다. 빔찌 화이팅. 빔찌 포에버. 아, 빔찌 최고까지.
0: 아이, 감사합니다. 아,
1: 완전 기본 최고 조식인가 봐요.
0: 네, 그죠. 또 이 조합 오랜만에 보는 거니까 이 그죠, 라디오에서 그죠.
1: 맞아요.
0: 네,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0: 자, 지용 씨 잘 부탁드리고요.
1: 네.
0: 오늘의 질문부터 같이 짚어보고 갈까요? 나에겐 어떤 한방이 있는가. 중디 실제로 복싱 좀 하시잖아요.
1: 그렇죠.
0: 어떤 필살기가 있나요? 복싱하면서.
1: 복싱하면서 필살기요?
0: 예. 네.
1: 제가 사실 스파링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의 필살기는 쓱박이라고 합니다.
0: 쓱박.
1: 네.
0: 쓱박 이렇게요? 천천히 갖다 빠르게?
1: 원, 투 아시죠?
0: 네.
1: 왼손, 오른손 하고 피했다가 오른손 한 번 더 내는 거예요.
0: 아.
1: 쓱이 피하는 거예요. 원, 투, 쓱박.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0: 오케이, 오케이.
1: 그래서 저랑 스파링 같이 하신 선생님께서 네. 회원님께서 아, 지웅 씨는 굉장히 좀 민첩할 끼니까 피하고 때리는 거를 연습해라.
0: 민첩한 게 뭐죠? 빠르다고?
1: 빠르다.
0: 아, 오케이, 오케이.
1: 빨리 피하고 빨리 때리고 이걸 빨리 해라 하셨습니다.
0: 아,
1: 그래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0: 다음에 한번 보여주세요.
1: 한번 보여드릴게요.
0: 네, 좋습니다. 그럼 스포츠로서 말고 일상에서 본인의 결정적 한방을 찾아보자면요.
1: 와, 일상에서 결정적 한방이라. 저는 소소한 거에서 예쁨을 잘 찾는 것 같아요. 네. 뭔가 너무 일이 많거나 조금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있을 때 내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길 가다가 보이는 돌 하나만 봐도 이 돌이 어떻게 예쁜지,
0: 오.
1: 뭐가 예쁜지, 돌이 나한테 어떤 느낌을 주는지, 좋은 느낌을 주는지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0: 그럼 오늘 여기서 뭐가 아름다울까요?
1: 오늘 여기서요?
0: 네.
1: 여기서는 저는 사실 이 마이크 컨트롤러
0: 네.
1: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기침할 때 누르는 버튼이 있습니다.

0: 이거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1: 지금 써봤습니다.
0: 이거 보고 정말 와 다정하다.
1: 다정하다. 아 지금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그러니까요. 다정하다. 마침 써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네. 기침을 만들어 봤어요.
1: 아 좋습니다.
0: 네 너무 좋습니다. 큐디는 혹시 있나요? 결정적 한 방?
1: 저는 저한테 되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까먹는 거 잘해요.
0: 와 그거 진짜 좋은 것 같은데요?
1: 네, 저 막 되게 오래 깊게 두고 살고 있진 않아요. 예를 들어 저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요. 네. 그럼 막 좀 시간 지나가면 어 그랬었나? 막 이렇게 돼요. 막 별로 아. 크게 그래서 사람을 항상 계속 좋게 보게 되는 네. 사람인 좋구나. 것 같아요. 제 그러네요. 필살기.
0: 리프레시가 좀 잘 되시는.
1: 네네 맞습니다.
0: 너무 좋네요.
1: 좋습니다. 아 2279님께서 저는 센스라는 큰 방방이 있습니다. 오늘도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팀원 한 명이 손부채질을 시작하길래 바로 에어컨 틀어달라고 요청했답니다. 이런 센스 어때요?
0: 최고죠.
1: 아, 최고죠.
0: 이런 센스 진짜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1: 그쵸.
0: 정말 어떻게 보면 센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다정함이에요.
1: 그리고 사회성.
0: 그렇죠. 사회성, 다정함 이런 뭔가 함께 살아가는 네. 엄청난 능력이 있으시군요. 좋죠. 이 질구님.
1: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센스 없는 분들 되게 싫어하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0: 그러니까요. 최고네요. 네. 김윤희님께서 중디 옆에 있으니 쿄디 형함이 낭낭 하시는데 에?
1: 이게 뭔 소리죠? 제가 형 같다고?
0: 네.
1: 그렇다고. 지웅이 동생 같긴 하죠.
0: 아 그런가요?
1: 아 잠깐만 나 지금 늙었다는 말 내가 늙어 보인다는 말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0: 제가 오늘 센스 아이, 좋아요.
1: 제가 네. 이거 왜 센스가 있어요?
0: 센스죠.
1: 왜요? 아 내가 선배니까 아니야?
0: 그쵸.
1: 아니 여기 메이크업하고 여기 노 메이크업으로 지금 여기 비주얼 차이 나서 지금 제가 나이 있어 보인다는 말인 걸까요?
0: 이게 진하게 안 했어요.
1: 아 당황스럽네요. 무튼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0: 네 좋죠.
1: 네 좋습니다. 찌개 코드님께서 지웅아 기호 보죠 저렇게 쓰는 거 어떻게 생각해? 크크크크크.
0: 뭐 맨날 이러지 않나요?
1: 뭐 맨날 이래요. 저 맨날 이래요. 이거 새로운 거 아닙니다. 이렇게 쓰면 진짜 뭔가 모자 안에 뭐가 지금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네요.
0: 네. 그냥 기호 씨는 모자 이렇게 바꿔 쓰는 거 자주 하시잖아요. 네,
1: 저 이렇게 제대로 오늘 방송 계속 보면 계속 이렇게 계속 360도로 계속 돌려갈 거예요 아마.
0: 네, 그러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1: 좋습니다. 자. 오늘도 친친방 생방송 중입니다. 서울은 종일 비가 내렸는데 여러분 계신 곳은 어땠나요? 비 오는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0: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보이는 라디오도 열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가볼게요. 친친방과 함께하는 광고주 친구들 출석 부를게요.
1: 정식품,
0: 우미건설 컨소시엄,
1: 해리즈 하보에,
0: 미분당,
1: 환인제약,
0: 녹십자. 이상 출석 체크 완료.

0: 한계를 넘어 트렌드야.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매일의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1: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열어봅니다.
2: 하루 언박싱.
0: 좋습니다. 0445님께서 오늘 저는 회사에서 열일 했어요. 이제 퇴근했는데 집에 오니까 긴장이 풀리면서 배가 너무 고프네요. 어제 참치 무조림 먹었다는 고독한 취직가 지웅이에게 비오는 날 야식 추천 받고 싶습니다. 오. 와우, 야식 너무 좋죠. 저 오늘 제육볶음 만들어 먹었거든요. 오. 제육볶음 어떠십니까? 야식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야식으로 제육볶음?
0: 나쁘지 않아요.
1: 아, 그래요?
0: 아니면 비 오는 날이니까 부추전 이런 것도.
1: 에이, 네,
0: 부추전 너무 좋네.
1: 내가 듣고 싶은 거였어.
0: 예.
1: 부추전 좋습니다. 부추전 좋고요. 네. 아기 여우 지웅이님께서 오늘은 조금 지칠 뻔했지만 춤 레슨 받고 도파민 업. 중디 쿄디 목소리 들으니 도파민 하늘 뚫어서 오늘 잠 못 잘 것 같아요. 어떡하죠? 아, 저희가 레슨. 그러면 조금 조금 더 달콤하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들으면서 잘 수 있게.
0: 좋아요.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용아 사랑해님께서 오늘 비가 많이 내려서 마음도 쭈글쭈글 주름이 지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이렇게 쭈글거리게 될 때 벗어나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샤워하고 머리 말리면 당당해집니다. 상쾌해지고 또 뭔가 해낸 느낌. 그리고 피어나모니 월크를 틀어도 당당해집니다. 월크도 틀어주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1: 아, 감사합니다. 아,
0: 쭈글거리게 될 때 벗어나는 방법. 키우시 있어요?
1: 쭈글거릴 때?
0: 네.
1: 쭈글거리는 게
0: 뭔가 좀 기분도 좀 다운되거나 아니면 뭔가 좀 이런 느낌.
1: 아, 저는 개인적으로 샤워하고 머리 말리는 거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0: 아, 그쵸?
1: 네. 근데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좀 신나는 음악 좀 트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 먹는 거.
0: 아, 네. 좋네요.
1: 그리고 아침에 커피 한 잔의 여유 즐기는 것 같습니다.
0: 아, 너무 좋습니다. 확실하게 뭔가 알고 계시네.
1: 네네. 지웅 씨는요?
0: 저는 뭐 저는 명상. 네.
1: 명상하면서 잠드는 거 아니에요?
0: 아, 좀 아침에? 많이 잠들긴 하는데.
1: 그죠.
0: 그건 마저도 또 좋습니다.
1: 네, 그죠. 네.
0: 그러니까요.
1: 그죠.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야 돼. 또 활기차게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럼? 그럼 명상이요?
0: 네, 그래도 명상하죠.
1: 무슨 생각하세요, 명상하면서?
0: 무슨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1: 아, 그냥 고요 속에.
0: 무슨 생각이 든다 하면 아, 지웅이 이런 생각하는구나.
1: 네, 좀 자연스럽게.
0: 삼자, 네, 삼자의 느낌으로.
1: 오, 멋있어요. 합니다. 멋있어요.
0: 좋습니다. 지웅아 사랑해. 감사해요.
1: 좋습니다.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들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갑니다.
0: 지웅아 사랑해 님이 신청한 피어나모니 워크 듣고 올게요.

0: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중하 사랑의 님이 신청한 피어남의 웍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아, 네. 9961님께서 나인데 나 지금 피어남의 콘서트장이야. 나 지금 어깨 완전 나왔고 런웨이 중이고 핫 핑크색 조명 틀었어. 중디 쿄디 우리 빨리 팬미팅 해요. 물음표 물음표.
1: 아, 그래야죠. 아,
0: 어려워야죠. 근데 네. 기다린 자한테는 더 큰 선물이 찾아와요.
1: 무슨 선물?
0: 팬미팅 이 선물이죠. 아, 기다려주는 분들한테는 그게 더 크게 올 수 있다는.
1: 아, 그 기쁨이.
0: 그럼요.
1: 아, 좋습니다. 네. 꼭 빨리 봅시다 우리.
0: 네.
1: 자, 하루 언박싱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 36두유에서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0: 자, 그러면 실시간 문자 만나볼까요?
1: 네. 기요만의 달링. 와, 기요만의 달링님께서 전 비오는 날 꼭 긴팔에 반바지 입어요. 제 징크스 같은 거랄까요? 쿄디랑 중디도 비 오는 날 꼭 하게 되는 루틴 같은 거 있나요? 하셨어요.
0: 비 오는 날
1: 긴팔에 반바지 저 인정해요.
0: 왜죠?
1: 저도 이렇게 입을 때 많아요.
0: 왜죠?
1: 비 오는 날 뭔가 이 바닥에서 비가 튀니까 바지가 젖긴 하잖아요. 반바지는 입고 그럼 다리가 좀 추울 수 있으니까 위에는 긴팔.
0: 아,
1: 그럼 좀 밸런스가 맞는 느낌?
0: 아, 저는 뭔가 비 오는 날에 밖에 많이 나가본 적 없는 것 같아요.
1: 많이들 안 나가시긴 하죠.
0: 네. 저는 비 오는 날에 꼭 해야 되는 거는 음악 조용히 틀고 방 안에서 어둡게 누워있기.
1: 아, 좋아요. 진짜. 아, 저도 근데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0: 이렇게 빗소리만 들을 수 있게.
1: 맞아요. 저도 창문 비가 안 들어올 만큼만 살짝만 열어서 소리 많이 들리게 해고 그러고 이제 혼자 이렇게 또 멍하게 앉아 있는 것 같아요.
0: 네, 좋네요. 아, 저 빗소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1: 어, 맞아요. 네. 빗소리 너무 좋죠.
0: 좋습니다. 5189님께서 저는 오늘 아껴뒀던 엄청 큰 파라솔 같은 우산을 개시했어요. 가방까지 가려져서 완전 최고예요. 중디랑 큐디는 장우산이랑 작은 우산 중에 뭘 더 선호하시나요? 아, 저는 일단 우산을 되게 잘 잃어버려가지고 선호할 네. 틈도 없고요. 그냥 이제 손이 잡혀지는 대로.
1: 아, 그래요? 근데 꼭 골라야 한다면 두 개 딱 있는데 가져가야
0: 돼. 작은 거.
1: 작은 걸로 하실 거예요?
0: 예, 왜냐면 큰 거가 좀 들고 다니는 게 좀 불편할 것 같아서요.
1: 아.
0: 그리고 제가 막 가방을 크고 큰 거 막 들고 다니는 거 아니라서 네. 그냥 딱 저만 앉아줄 정도? 작은 거. 들고 다니기 편하게.
1: 아, 저는 큰 거 좋아하긴 해요. 살짝 그 땅바닥 짚으면서 예. 지팡이처럼 아. 가는 걸 좀 좋아해요.
0: 아.
1: 그래서
0: 아, 인정.
1: 비 오는 인정. 날에 재미가 있잖아요, 그게.
0: 근데 쓰고 있는데 지팡이를 어떻게 써요? 지팡이처럼 어떻게 써요?
1: 아니, 뭐 그쳤다가 다시 또 내리기도 하고.
0: 아, 근데 작은 우산도 이게 닿는 게 불편해요. 그 버튼 맞아요. 누르고 막 하고 그거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1: 그것도 불편해요.
0: 아, 그럼 맞아요. 저도 큰 걸로 할게요. 장우산.
1: 큰 걸로 하세요. 파라솔 네, 같이 큰 우산.
0: 좋습니다.
1: 좋아요. 7624님께서 친친방 들으며 야식으로 매운 떡볶이 먹고 있어요. 치즈 회사 다니는 친구 덕분에 치즈가 넘쳐나요. 부럽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사진까지 보내주셨네.
0: 와.

0: 아, 진짜 맛있겠다. 이거 진짜 뭔가 집에서 만든 듯한 그 느낌.
1: 그렇지. 냉비 위에 안에 있네.
0: 예, 아, 정말 맛있겠네.
1: 아, 이거 설마 어디서 시켰는데 비조리로 해놔 가지고 본인 만든 척한 거예요? 뭐예요, 이거?
0: 뭐 밀키트일 수도 있겠고.
1: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럴
0: 와,
1: 수도
0: 근데 있죠. 친구가 치즈 회사 다니는 건 정말 부럽네요.
1: 와, 치즈 그니까 저 처음 들어보네요, 진짜. 치즈 회사 다니는 친구.
0: 최고다.
1: 아, 최고네요.
0: 진짜. 맛있게 드세요.
1: 네, 맛있게 네. 드세요. 좋습니다. 2933님께서 요즘 쿄디가 머리를 짧게 자르고 5살 같아 보이는데 중디가 너무 멋진 어른 남자 같아서 쿄디 유독 더 5살 같네요. 크크크크크.
0: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칭찬인지 잘 모르겠네요.
0: 다섯 살 얼마나 귀여워요.
1: 아, 그래요. 고마워요, 그럼.
0: 네, 귀여운 거죠.
1: 네, 감사합니다. 아니, 아까 지금 저 혼란스러워요. 지금 저는 아까는 그러니까. 형아 같다 하고 지금은 다섯 살 같다 하고 지금 제가 지금 뭐, 제 스펙트럼이 되게 넓네요.
0: 그러니까 그만큼 또 매력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죠.
1: 그럼 전 지금 다섯 살도 되고 서른 살도 되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아,
0: 천의 얼굴이라는 거야.
1: 감사합니다. 저는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0: 좋아요. 좋습니다. 멋있습니다. 3328님께서 저는 비 오는 날 다른 사람보다 바지가 더 젖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걷고 있는 걸까요? 라고 하셨는데 바지를 좀 긴 걸 입으실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고.
1: 네. 바지 긴 걸 입은 걸 수도 있어요.
0: 네.
1: 아니면 키가 작으신 걸 수도 있어요.
0: 키가 작은 게 바지가 젖는 거랑 무슨 바지, 상관이야. 아니,
1: 바지 길이가 너무 긴 거지.
0: 키에 맞췄을 때 그죠. 너무 긴 건가?
1: 긴 거죠.
0: 아, 그럼 수선이 방법일 수도 있겠고.
1: 아니면 이 3328님께서도 네. 긴 팔에 반바지를 추천하면 되겠네요.
0: 그러네요. 반바지를 입으셔도 되겠고요.
1: 네네네.
0: 그것도 좋겠네요.
1: 네,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세요, 앞으로. 네. 저도 솔직히 바지 많이 젖긴 해요. 그래서 네, 혼자 아닙니다.
0: 맞아요. 저도 많이 젖어요. 네. 걱정 마세요.
1: 네, 다음 분은 325님인데요. 이분은 미국에 비가 오면 USB라고 합니다. 개그 욕심 있으신가 봐요, 여기. 325님께서. 아, 웃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역시 센스가.
1: 아, 그냥 USB. 요즘에 USB 많이 안 쓰시는데. 그죠? 그냥 그렇다고요. 재밌어요.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325님.
0: 저희 집에 있어요. USB. 걱정 마세요. 전 있어요.
1: 좋아요.
0: 네. 문자 주신 분들 너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제 전학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1: 오늘의 전학생 차동협입니다. 두 군데는 마음과 함께 환영 인사와 질문들 이쪽으로 미리 남겨주세요.
0: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예요.
1: 그럼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올게요. 태연의 Rain.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전화 왔습니다. 어?
1: 거기 뒷문인데.
2: 이런.
3: 아이고 잘못 들어왔네.
1: 빔치의 학교에 K-POP 친구의 등장이라
0: 호기롭게 뒷문 열고 들어온 전학생 모셔봅니다.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요동치는 김군남.
1: 드리핀의 첫 번째 유닛 차동엽 어서 오세요.
4: 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5: 안녕하세요, 차동엽입니다.
1: 아, 이제 각자 소개도 가볼 건데요. 여기는 친친이고 학교 컨셉이니까 소개는 반말로. 네. 어떤 친구가 되어줄 건지 한마디씩 붙여서 소개해주면 됩니다.
4: 네.
1: 준호부터 가볼까?
4: 준호. 좋아. 나는 전교 회장처럼 너를 이끌어줄게. 안녕.
3: 안녕. 나는 점심 먹고 같이 운동장 산책할 수 있는 동윤이야.
6: 난 너희가 에너지 없을 때 나의 사랑스러운 매력으로 너희들의 에너지 충당해줄게. 협이야. 안녕. 와.
2: 너무 길다.
0: 에너지. 아, 너무 좋은데요. 다들 반가워. 반말은 여기까지 하고 친구들 환영 문자도 만나볼게요.
1: 네. 좋습니다. 차동엽 내 인생 빼서 가뒀고 당연하다는 듯 살지 마 님께서 피어남이랑 드리핀이랑 데뷔 동기인 거 아시나요? 서로 친분 있는지 궁금해요.
0: 맞아요.
3: 아, 저희 제가 알기로 시간까지 똑같은 걸로.
1: 시간이랑 날 완전 다 똑같아요.
2: 추억이
3: 10월 28일 6시.
1: 맞아요.
3: 그렇죠.
1: 와, 진짜 미쳤다.
3: 레전드.
1: 근데 저희 그래서 너무 내적 친밀감이.
2: 그렇죠. 맞아요. 내적 친밀은 엄청 그렇죠. 네.
1: 그리고 엄청. 또 정윤이랑 이제
3: 같이,
1: 저희랑
3: 맞아요. 네, 프로그램 했었어가지고.
1: 네, 그래서 너무 너무 반갑네요. 네,
3: 오늘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오랜만에 보니까.
1: 아, 근데 오늘은 유닛 차동엽으로 오신 거잖아요.
3: 네.
1: 데뷔 이제 며칠 됐죠?
4: 9일째네요.
2: 9일째.
4: 네.
2: 9일째.
3: 파릇파릇 신인입니다.
0: 네. 아, 그럼 신인이군요.
6: 네. 귀엽게 봐주세요, 선배님. 네.
3: 네, 선배님.
0: 그러면 신인의 각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잠깐만.
6: 형부터 해.
2: 아니야, 동생부터 해야지.
3: 그럼 준호부터 해.
2: 오케이, 준호부터.
4: 열심히 하겠습니다.
6: 파이팅.
3: 네, 아직 아무것도 아는 게 없지만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6: 저희 아직 파릇파릇하고 정말 모르는 게 정말 많은데 많이 알려주시면 바로 다 잘 수용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0: 완전 신인이에요.
1: 네, 좋습니다. 이 다음 거 혹시 이엽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6: 네, 알겠습니다. 혹시 네. 김희연님께서 오늘 차동엽 많이 봐서 좋다. 음방부터 라디오까지 하루 종일 보내 크크라고 보내주셨습니다.
3: 너무 좋아요.
6: 저희도 너무 좋아요.

0: 네.
1: 아 오늘 좀 힘드셨겠네요.
2: 아, 뭐, 아 저희 너무 즐거. 아 근데 사실 저희가 조금 오늘은 좀 작아지고 텐션이 너무
3: 맞아요.
2: 좋아요.
3: 너무 다행이네요.
1: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잘 부탁드립니다.
1: 다음 거는 그 정윤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4: 이서연님 데뷔 일시가 갔다니. 피어나 하모니랑 드리핀이랑 사주도 같겠다.
2: 어, 그렇게 진짜?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쵸,
4: 거의 사람으로 따지면
0: 그쵸,
1: 같은 네,
2: 신기하다.
4: 한낮 한시에 태어난
3: 그러네. 그럼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4: 너무 신기해요. 진짜.
1: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4: 어, 네, 찾아주세요.
2: 한번 궁합을.
1: 좋습니다. 다음 거 이제 준호 씨 한번 읽어주세요.
5: 네, 테티서 효리수 차동엽 레츠고님께서 어. 드리핀 유닛이라니 사실 상상도 못했어요. 게다가 차동엽이라니 처음에 이름 듣고 서로 반응 어땠나요?라고.
1: 아, 어땠어요?
4: 아, 저희는 사실 이제 유닛이 뭔가 결성된다고 들었을 때 저희들끼리 그냥 궁예를 해봤어요. 뭐 이름자로 돌릴 것 같다 하면서 이제 뭐 협동차, 아. 동협차, 동차협 이렇게 했다가 차동협이라고 딱 그냥 저희끼리 어 이게 뭔가 제 어감이 잘 붙는다
2: 자연스럽다라고
4: 생각을 했는데 네. 회사분들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3: 어 그렇게
4: 아.
3: 또 의견이 맞았구나.
2: 사람 이름 같죠.
4: 맞아요. 차동협이라는 어떤 분의 이름 같고.
1: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아마 그냥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4: 그럴 거예요.
2: 맞아 있어요. 그래서 아 울림엔터테인먼트에 새로 네. 약간 솔로 가수가 나왔구나 했는데 이제
4: 차 뭐 이렇게 띄어지는 게 없으니까 저희도 음방에서 이제 그런 걸로 볼 때 차동엽 이렇게 뜨면은 진짜 한 사람 이름 같더라고요.
2: 네. 다들 어. 맞아. 헷갈리시죠.
4: 네. 저희가 봐도 헷갈려요. 사실.
3: 근데 그래서 더 뭔가 매력 있고
4: 그쵸.
3: 기억하기도 쉬울 것 같아요.
4: 맞아요.
3: 임팩트가 있으니까 평소에 그러면. 세 분은 좀 성향이 비슷한 편이에요? 좀 유닛으로서 좀 잘 맞아요?
2: 성향은 좀 완전 다르긴 한 것 같아요.
6: 네.
2: 뭔가 좀 어떻게 다르지?
6: 뭔가 주는... 저는 약간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저는 완전 집돌이.
3: 아 집돌이.
6: 동인이는 완전 박돌이.
2: 어.
6: 그리고
2: 자기 세계가 있는.
6: 자기 세계.
2: 어. 자기 세계에 빠져 사는 네. 사람.
6: 그런 느낌? 맞아.
1: 극과 극 그리고 섞여 있는.
6: 맞아요. 네. 맞아요. 좀 아. 그런 것 같아요.
1: 근데 그럼 이렇게 세 분 어떻게 함께 된 거예요 유닛으로?
6: 저희가 작년에 그냥 개인 활동들을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셋이서 좀 뭐 챌린지도 같이 찍고 아, 영상 같은 거를 같이 많이 했는데 그때 뭔가 케미를 보고 이번 노래를 보시고 아 이런 유닛으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회사에서
2: 맞아요.
6: 의견이 주셔가지고
1: 와 재밌을 것 같아요.
3: 그러니까요.
1: 그렇죠. 피어나미도 언젠간 한번 할 수 있을까?
2: 기대하고 있어요.
4: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2: 네. 언제 주세요.
1: 생각해보겠습니다.
2: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3: 매력 있는 이름으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4: 네.
3: 자 이렇게 어떤 문자든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차동엽에게 궁금한 질문, 친친에 제보하고 싶은 멤버들 이야기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 어디로 보내죠 준호씨?
6: 네 문자번호 샵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포토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감사합니다.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전 학생들이 들고 온 소식도 소개해볼게요. 드리픈의 첫 유닛, 차동엽이 첫 싱글 두 군데를 발매했습니다. 와우 와우 와우.
3: 먼저 두 군데는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제가 하겠습니다.
1: 네.
2: 네, 우선 저희 두 군데는 이제 그 약간 누디스코 장르를 기반으로 한 그런 곡이고 또 저희가 사실 이번에 각자 담당이 있어요. 약간 너드함, 약간 힙합, 그리고 제가 러블리를 담당하고
3: 맞아요.
2: 있는데 이제 그런
3: 자세히 보시면 의상
2: 의상도
3: 그렇게 컨셉이 딱 맞네요.
2: 각자 그런 매력으로 좀 두근대고 설레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곡입니다.
3: 아 너무 좋네요. 또 개성도 챙기면서
2: 네, 네. 맞습니다.
1: 너디하지 않아요 준호 씨는 근데
6: 그렇죠. 오늘 네. 약간 원래 좀 더 너드한데
1: 아 그렇게 생기시면 너디하기 좀 힘들죠.
6: 아 사실. 좋은 말이었네요.
1: 그러니까 That's what's up.
6: 단전 느낌인 거죠.
1: 네, 두 군데가 굉장히 청량한 노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도 왔습니다. 삼전 하이닉스 차동엽 님께서
4: 와우.
1: 드리핑 잘 알. 차동엽이랑 청량 이거 되는 주식 맞음. 멤버들도 처음부터 유닛 컨셉 청량에 동의했나요? 다른 장르도 많았을 텐데 청량한 차동엽으로 나타나 이유가 궁금해요. 하시네요.
2: 사실 저희가 이것저것 곡들을 맞아요. 여러 개 녹음을 하긴 했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아 뭔가 회사에서 뭔가 아니면 좀 변화구로 해서 뭔가 좀 다른 느낌으로 하실까 했었는데 좀 그래도 저희가 청량하고 좀 이런 좀 달콤한 느낌으로 내는 걸 좀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저희도 좀 녹음하고 했을 때 좀 잘 묻어나는 맞아요. 것 같아서 즐겁게 같이 했죠.
6: 네. 맞아요.
3: 너무 좋네요. 네. 이게 또 데뷔 초반 때 청량과 데뷔 6년 차시긴 하잖아요.
2: 그렇죠.
3: 네. 그때 요때 청량은 또 다르잖아요. 네. 뭔가 느끼시거나 아니면 뭔가 아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라거나 하시는 게 있었어요?
2: 뭔가 근데 오히려 약간 데뷔 초에 청량을 하게 되면 좀 부끄러운 게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아~ 지금은 더 자신감 있게 러블리하게 지금 열심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1: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이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 귀여움을 좀 받아들이게 돼요.
2: 그쵸,
6: 맞아요.
2: 그쵸? 더 지나면 못할 수도 있으니까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자.
6: 약간 이제 두꺼워져서 하나도 안 창피.
1: 뭐가 아, 두꺼워요?
6: 낮에 낯이 두꺼워져서.
1: 아 그렇군요. 아니, 덩윤 씨가 청량한 곡은 자기암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네. 이게 혹시 녹음하거나 아니 무대할 때 아, 다들
4: 저는 좀 무대할 때인데 저는 네. 오히려 좀 반대로 네. 나이를 좀 먹으니까 네.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1: 아 진짜요?
2: 그래서 실망이에요.
4: 아 그러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제 아 지금 되게 귀엽고 청량하다라는 좀 자기 암시를 하고 그런 무대들을 좀 보고 들어가는 편인 것 같아요.
6: 네가
4: 아.
6: 제일 귀여워.
3: 아 그러니까 근데 지금 부끄러워하는 네. 동윤 씨 모습이 오히려 좀 더 청량하고
1: 아, 아니, 네. 아니 그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네. 동윤 씨가 여기 중에서 제일 어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4: 아니 이 친구가 제일 어려요.
1: 아, 죄송해요.
4: 생일로 따지면
2: 사실 둘이 동갑이에요. 동갑인데
4: 동갑이로 동갑인데 제가 좀 더 생일이 빨라. 아,
1: 근데 준호 씨는 괜찮고요. 오히려.
6: 근데 저는 그냥 아, 그냥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약간 음악 속의 다른 인물 이렇게 생각이 들고
2: 그러네요.
6: 그냥
2: 네.
6: 저는 전혀 안 귀여운 편이거든요. 그렇구나. 평소에는 아,
3: 또 작품을 그냥, 하는 느낌으로
1: 네. 캐릭터인 것처럼
6: 그냥 맞아요. 그냥 캐릭터다. 맞아요. 이건 아. 내가 아니야 지금 이렇게.
1: 아 좋네요.
4: 난 그게 좀 어렵더라고.
3: 아. 그렇죠.
1: 잘하고 있으세요. 잘하고 있으세요.
6: 귀여워요.
3: 또 각자의 있습니다. 방식대로 감사합니다. 해석하면 그쵸. 되는 거니까요.
4: 그렇죠.
3: 협 씨는 이 노래를 위해서 보컬 톤을 조절하셨다고요?
2: 아, 네. 네. 맞습니다. 원래는 제가 조금 목소리가 좀 허스키해요.
1: 오, 진짜요?
2: 네. 좀 노래 부를 때 조금 강력한 스타일인데 이번에 좀 아무래도 좀 그렇게 부르기보다는 좀 달콤함을 녹이기 위해서 좀 더 귀엽게 부른 것 같아요.
1: 그럼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네. 원래 버전이랑 아~ 지금 부른 버전 좀
2: 한번 해볼까요? 한번 제가 처음인데
1: 아 네네네
2: 뭐 예를 들면 원래는 뭐 두근두근데 난 너만 보면 두근데 뭐 이런 느낌 하면 원래 들면 어떻게 할까요?
4: 당 차죠 형
2: 두근두근데 난 너만 보면 두근데 뭐 이런
1: 식으로
2: 차이가 있나요?
4: 있죠 있어요 있어요 확실하게 있어요
1: 이게 나왔는데
2: 그쵸? 네. 긁어야죠 시원하죠 네.
1: 아 와, 톤이 완전 네. 여기 저 위쪽 그러니까요. 올라가셔 있는
3: 네, 미성에
2: 완전
1: 되게 아 좋겠다
3: 예쁘네 그 진짜 그 두근두근한 그 간질간질함이 묻어 나오네요
2: 아 감사합니다
1: 다미님께서 맞아 평소에는 힘으로 하자냥
2: 맞아요
1: 하시네요.
2: 맞습니다 아,
1: 그렇죠 팬들은 다 알죠 그 차이
3: 그렇죠
1: 아, 그럼 덩윤 씨랑 준호 씨는 이번 유닛 데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또 하셨나요?
4: 저는 아무래도 뭔가 원래 여섯 명이다가 세 명에서 무대를 하려니까 네. 빈 자리가 좀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뭐 춤이나 뭐 그런 거에 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존재감을 조금 더 발산하는 연습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아. 귀여워 보이지 않게.
3: 아 그러네요. 그런 고민도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네. 같긴 해요.
1: 어떻게 보면 되게 부담스러울 맞아요. 수 있을 것 같아요.
4: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인원이 주니까 한 명 한 명이 더 잘 보일 수도 있어서 그쵸, 조금 더 잘 보이게끔 저란 사람이 맞아요. 그런 걸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3: 아 좋네요. 준호 씨는 네. 혹시 있을까요?
6: 저는 원래 약간 스타일링을 좀 많이 바꾼 것 같은데 원래는 뭐 메이크업도 좀 많이 연하게 하고 좀 도전을 잘 안 하거든요. 그냥 뭐 깔끔한 거 좋아하고 근데 이번에는 컨셉에 좀 맞춰가지고 좀 메이크업도 스타일링도 좀 더 강하게 많이 도전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3: 아 좋네요. 이런 비주얼적인 도전은 진짜 팬분들도 특히나 좋아하실 것 같고
6: 네, 네 맞아요 네,
3: 다 재료워지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노래의 매력 포인트 꼽아봐야죠 두 군데는 이런 점이 참 유니크하다 이런 거 어떤 게 있을까요?
2: 개인적으로 뭔가 느끼기에 요즘 되게 사실 엄청 장르도 다양하고 정말 많은 곡들이 나오는데 지금 저희가 활동하고 있을 때 되게 좀 멋있고 좀 컨셉셜한 느낌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3: 맞아요. 네.
2: 근데 오히려 이제 우리 6년차 우리가 엄청 귀엽게 완전 대놓고 약간 솜사탕처럼 하니까 오히려 좋게 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다들 뭐 앞에 계신 관객분들도 같이 즐겨주시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튀기도 하고 유니크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3: 아, 네. 좋네요.
1: 좋습니다. 노래가 청량한 만큼 안무도 귀엽습니다. 포인트 하면 저희가 살짝 배워볼 수 있을까요 혹시?
2: 네 그럼요. 이게
1: 쉬우세요?
4: 정말
2: 완전 이지합니다.
4: 피어나무의 안무에 비하면 정말
1: 아 근데 저희는 이게

0: 몇 시간 동안 연습하는 거고 저는 이렇게 짧게 빠르게 못 배워가지고
1: 예, 아. 예. 노래가 두 군데 시작하기 전에 이제 두근이라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제세동기처럼 두근 두근 올리고 두근데 하고 이제 다시 두근 아 두근데 이거 반복입니다.
0: 아 뭐야 괜찮네. 아,
2: 정말 세 번째는
1: 맞아요.
2: 뭐
1: 세 번째는 두근, 이제 두근 아
2: 그냥 이렇게 가슴에 아, 손 올려서 두근데 귀엽게 해주시면
1: 하고 이제 너만 보면 두근 네.
2: 그리고 반복이
1: 그치 반복이 아
3: 귀엽네요. 네.
1: 어, 심플하게 왔어요. 진짜.
0: 그러면 노래 맞춰서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2: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1: 한번 더 안 해보셔도 돼요?
0: 어, 한 번만 해볼게요. 오케이. 그럼 네. 그냥 안 끊고
1: 제수종기 소리 두근 아 두근데 두근 아 두근데 두근 아 두근데 너만 보면 두근 그럼 계속해
2: 약간 심쿵했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0: 고릴라 돼버렸어요.
2: 그래도 괜찮은데?
0: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3: 해볼까요?
0: 네 좋아요.
3: 노래 주세요.

0: 재밌는데요.
1: 감사합니다. 네.
2: 아 이게 뚝뚝 이 소리가
0: 진짜
3: 뚝끈.
2: 아 좋네요.
3: 뚝끈.
4: 아 소리가 탁 귀에 꽂히네요. 네. 말 그대로 두근대는 노래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이 노래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차동엽이 부릅니다. 두근대.

0: 차동엽의 죽은데 듣고 왔습니다. 아, 확실히 이게 또 청량하지만 근데 또 그 나에 답게 그 좀 이 멋있는 느낌이랑 같이 좀 어울려진다고 해야 되나?
1: 맞아요.
2: 랩핑하고 뭐 이런 거.
0: 예, 막 또 너무 듣는 거 앙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이게.
3: 아, 근데 막상 무대 해보면 이게 조금 빨라요.
0: 아,
3: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귀엽게 막 할 시간이 없어. 아.

0: 아, 그건 맞긴 해. 아,
1: 너무 빨라요. 네.
2: 뭔가를 할 시간이 없어. 그냥 계속 뭐 하고 지나가고 지나가고. 아, 네.
3: 노래 자체가 좀 빨라서. 네.
2: 그래서 저희가 첫 방 무대를 했는데 다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0: 많이 방방 뛰어가지고.
1: 아, 아니, 근데 세 분 다 귀엽게 생기셔가지고.
0: 네. 감사합니다. 네.
1: 잘 어울려서 잘 어울렸을 것 같아요.
3: 네, 좋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1: 이정현님께서 청량인데 처음엔 살짝 박력이 있어요?
3: 오. 그러니까요. 오. 아, 저도 느낀 게 네. 뭔가 마냥 뭔가 청량 학생 청춘 이것보다는 그치. 살짝 어떻게 보면 학교 선배 오빠? 오. 어느 정도의 뭔가 박력이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 선배 오빠.
4: 네. 선배 오빠.
3: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4: 좋다.
2: 좋다. 네,
3: 407 하나님께서 두 군데 진짜 너무 좋아서 제 통화 연결음으로 바꾸려고요. 누가 전화하면 후렴 나올 때까지 안 받을 거임이라고 하시네요.
2: 아, 감사합니다.
1: 정말. 그럼 그 전에 끊을 것 같은데?
4: 그치.
0: 안 받음?
4: 한 40초, 50초 가야 되니까. 네. 아.
1: 다음 거 그 준호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5: 네, 5888님께서 차동엽 때문에 부정맥 온다라고.
2: 안 돼요.
5: 너무 달콤해서.
2: 아, 달콤해서. 아.
5: 감사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네, 저희가 달콤해질게요.
2: 건강관리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
1: 좋습니다. 다음 거는 동윤.
2: 네, 1893님. 두근두근데 지금 꼭 가고 싶은 두 군데가 있나요?
1: 오, 와, 좋다, 재밌다.
5: 와우,
2: 이거 진짜
5: 센스가
3: 너무 좋은데.
5: 완전히 펀치라인.
2: 그니까
3: 두 군데 있어요? 꼭 가고 싶은 두 군데.
0: 전 그러면. 지금 치킨 먹으러 가고 싶어요.
2: 아, 치킨.
1: 어떻게? 아, 저 마음이 좀 아팠어요.
0: 아, 아니요, 괜찮아요.
5: 공감하는 거지.
0: 저희 또
3: 네, 먹을 때 열심히
2: 금방 먹을 거예요. 네, 네.
1: 그죠. 아, 근데 저는 두 군데라고 했었을 때 막 뭔가 조금 막 여행지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너무 살짝 이 사소한 치킨 가세요. 오늘 끝나고 가세요. 네,
0: 사소한 행복이 더 중요해요.
2: 네, 늦어가지고. 네, 아,
1: 한 명씩 얘기하시겠어요?
2: 저는 지금 찜질방 가고 싶어요.
3: 와, 찜질방. 찜질방 네. 좋아하세요?
2: 네, 좋아합니다.
3: 저도
1: 안 가는데
3: 너무 좋아요.
2: 맞아요. 그러네요.
1: 준호 씨는요?
5: 저는 본가 갔다가 그리고 여행?
1: 어디 여행이요?
5: 태국?
1: 휴양지를 좋아하시군요.
5: 맞아요.
3: 또 음식도 맛있고.
5: 맞아요. 음식 맛있어가지고 음식을 좋아해서. 아,
1: 좋습니다.
3: 여러분 시간 응원하겠습니다.
1: 네. 이엽 씨 다음 거 읽어주시겠어요?
6: 네, 오이오이님께서 세 분 요즘 듣근을 위한 노력도 하시나요? 듣근데?
1: 듣근이 뭐죠?
6: 약간 이번에 두 군데 느낌이어서 듣근데인 것 같아요.
1: 아, 운동하세요?
2: 저는 스포츠만.
3: 스포츠 뭐 하세요?
2: 축구
3: 좋아하시는구나.
2: 네. 축구 많이 하고.
6: 저는 뭐 아무래도 활동기니까 네. 제가 사실 막 엄청 막 근육이 있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어서 네. 약간 유산소 이런 거 위주로 열심히 해서 살을 뺀 것 같아요. 아,
2: 천국의 계단에 진짜 많이 있어요.
1: 아, 천국의 계단 그거 잘해요. 무릎 안 아프세요?
6: 근데 조금 좀 저는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이 땀 흘리는 느낌이 좋아가지고 붓기 빠지는 느낌 좋아서 너무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1: 천국의 계단 네, 좋네요. 천국의.
5: 저는 오히려 활동할 때는 조금 더 덜 하는 편이에요. 네네. 뭔가 너무 투 건강해 보여가지고
6: 이 근육이 좀 있는 편.
3: 잘 붙네.
6: 아,
3: 좀 잘 붙어서.
5: 그래가지고
1: 와, 좋겠다.
5: 그런가요?
1: 그럼요.
5: 근데 그래서 그냥 완전 좀 이 노래가 소년 같으니까 그냥 유산소하고 좀 덜 먹고 이런 운동 잘 안 하고.
3: 그렇구나.
1: 아, 컨셉에 맞게.
5: 네, 맞아요.
1: 프로답네요.
5: 네, 감사해요.
1: 좋습니다. 요코님께서 드리핀으로 노래할 때는 할 때는 다른 멤버가 노래하는 사이에 잠깐 쉬는 시간 있잖아요. 차동엽은 세 명이라 계속 춤추고 있으니까 그게 좀 힘들까요?
6: 네.
0: 셋이서
3: 셋이서 모든 파트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6: 네, 이제 여섯 명에서 또 열심히 뭐 파트도 담당하고 할 때 네. 약간 살짝 이제 뒤로 돌면서 한번 이렇게 숨 쉬는 구간이 있는데
1: 그죠.
6: 이번에는 다 열심히 해야 되니까
1: 맞아. 그거 적응하기 좀 힘들었겠네요.
6: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는데
2: 첫 주가 그래서
6: 지금은 조금 네, 괜찮아.
2: 적응기였어요. 살짝.
3: 뭐든 활동 시작하면 첫 주가 가장 힘든데 맞아요. 또 맞아. 유닛으로 처음 해보는 거면
2: 그치.
3: 확실히 힘드셨겠네요.
1: 그만큼 캐머드 외워야 될 게 더 많잖아요.
2: 맞아요.
5: 아, 그거 진짜 너무 너무 헷갈려가지고.
1: 전 진짜 솔직히 항상 네. 솔로 아티스트 분들이랑 겹치잖아요. 그래서 네. 와, 이걸 와, 대단하다 이거.
6: 저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1: 그죠?
6: 네.
1: 근데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요. 세 분이면 더 거의 두 배 더 많이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6: 놓여지면 또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3: 아, 또 프로 아이돌의 네.
6: 화이팅. 네.
1: 화이팅.
3: 좋아요. 자, 차동엽의 신곡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이쯤에서 저희는 잠깐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파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친한 친구 방송반 광고 듣고 왔습니다. 문자 좀 더 볼까요?
6: 네. 미호님께서 네. 활동 2주차 시작인데 앞으로 예정된 일들 중에 드리밍이 또 두 군데 할 일이 있으면 살짝 알려줘 하셨어요.
7: 저희가 뭐 이제 이 활동 뭐 음악방송 마무리 이후에도 네. 뭔가 좀 오프라인이나 약간 해외에 계신 우리 드리밍 분들 많이 오래 기다려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좀 다들 오프라인 행사로 많이 뵐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있어가지고 다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 좋네요.
8: 오프라인이요?
7: 그 네.
8: 네. 가실 거예요?
7: 네, 직접 가서 만나 뵙고 또 인사도 하고.
8: 어, 좋네요.
6: 좋네요.
7: 다양한 걸 지금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6: 눈앞에서 보면 두근두근 할 것 같아요, 완전.
7: 네. 맞습니다. 네.
5: 좋습니다. 슈이님께서 유닛 활동 첫 주를 잘 마무리했는데 다른 멤버들이 음방 모니터 해줬는지도 궁금해요. 연락 왔어요? 멤버들한테?
7: 사실 저희가 첫 주는 다들 아시다시피 좀 정신이 없잖아요. 네.
6: 그렇죠. 네.
7: 그래서 그 멤버들도 좀 뭔가 좀 배려해 주는 것 같고 저희도 좀 사실 그냥 일정 끝나면 자기 바빠 가지고 연락을 네. 못 했는데 제가 오늘 끝나고 전화 해 볼게요.
9: 아, 네. 활동 어땠어? 전에 화이팅 하라고 연락 요구.
7: 다 연락을
5: 아,
7: 주긴 했어요.
5: 아, 그죠. 아, 네. 본인이 연락하는 게 아니고 연락이 와야죠.
6: 네.
5: 아, 그게 맞죠. 본인이 바쁘고 하는데 연락이
9: 아, 네. 아마 근데 다 멤버도 지금 복무 중이라. 아,
7: 복무하기도 했고 다 각자 네.
6: 또 바쁠 거 아니까.
9: 그렇죠.
5: 아, 복무가 뭐예요?
7: 그 군 복무.
9: 아, 네.
5: 아. 아.
9: 예.
7: 그럼요.
5: 나쁘죠.
9: 예.
7: 그렇습니다.
6: 네, 좋아요. 오늘의 전학생 차동엽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보고 싶은 멤버들 이야기 나온 김에 드리핀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9: 와우.
6: 위켄드.
7: 오, 오랜만이다.
9: 오랜만이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3부 시작했습니다.
1: 저는 피어남이 기호 큐디
0: 지웅 중디고요. 오늘 전학생 차동엽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1287님께서 헐 위켄드 완전 여름 노래로 딱인데 왜 이제야 알게 된 걸까요? 완전 손해봄. 우, 곧 여름이니까 열심히 들어야겠어요.
2: 아, 네. 드라이브 할 때 들으면 정말 신납니다.
0: 네. 그러니까요. 네.
1: 완전 여름 바이브스.
0: 네, 완전.
1: 네, 좋습니다.
0: 1122님께서 제보합니다. 두 군데 무대 시작 전에 동윤이가 뒤에서 함성 지르라고 손을 흔드는데 그게 보일 때 너무 귀여워요. 네. 동윤이 요즘 부쩍 귀여워서 두 군데라고 하셨어요.
3: 아, 그래요?
2: 네, 몰랐어요. 이제 산옥할 때 네. 제가 이제 둘이 앞에 있으면 제가 그 밑에서 이렇게 숙여 있어요. 아. 숙이는데 이제 오른쪽 왼쪽으로 보면 팬분들이 보이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막 이렇게 합니다.
0: 아, 소리 지르라고 이렇게.
2: 네, 이제 그러면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저 또 웃겨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게 둘이 서 있으면 열림에서 제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네. 그렇게 하고 나면 진짜 웃음이 나서 찐 웃음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0: 아, 동윤 씨만의 뭔가
2: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0: 또 어떻게 보면 꿀팁이기도 하고 네. 아,
1: 많이 환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아 좋아요.
1: 좋습니다. 준호 씨 다음 거 읽어주시겠어요?
4: 네, 크리님께서 차동엽 두 군데 챌린지 얼만큼 찍은 거예요? 진짜 매시간 업로드돼서 놀라고 있어요. 디귿디귿. 저는 매일매일 두 군데 챌린지 본다고 설렘 폭발인데 혹시 아직도 많이 남아있나요? 찍으면서 재미있었던 챌린지도 알려주세요. 오~ 오~
3: 정말 많이 찍으러
4: 다니고 정말 맞아요. 많이 찍긴 했어요.
3: 제가 이번에 활동 그 시작 훨씬 전부터 이렇게 머리 네. 하기 전부터
2: 염색도 이제, 전부터 찍
3: 그 당시에 활동에 계신 뭐 아티스트 분들이나 아니면 다양하게 활동하신 분들이랑 찍으러 다녔거든요.
1: 그래서, 고생 많았네요.
3: 또 열심히 홍보해야 되니까
0: 그렇죠. 아직도 혹시 많이 남아 있나요?
3: 좀 더 남아 있을 거예요.
4: 남아 있는 거 같아요. 네.
3: 또 계속 찍을 거고.
4: 그리고 저희가 네. 활동하면서 찍은 아티스트 분들도 있어요.
0: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4: 네, 그렇게 생각하면 좀 있는 거 같아요.
1: 대충 몇 건 있는 거 같아요?
4: 한 5건 이상?
2: 아마 근데 첫 주 이제 딱 컴백하고 마케팅 분이 얘기하신 게 이제 그런 거 정리하시잖아요.
1: 그쵸, 그쵸.
2: 챌린지 두 군데 챌린지면 30개가 있다고 하시는. 30개가 넘었다고.
3: 시작 전부터
2: 찍어둔 게.
3: 아, 시작 정말 많이 찍었다 우리.
1: 맞아. 근데 그게 좋긴 해요.
2: 맞아요. 맞아. 그래서 이제 엄청 파다다닥 올라가긴 했었어요.
0: 와우, 진짜 열심히 준비하셨네요. 네.
1: 좋아요. 재밌었던 에피소드는 없었고요. 찍으면서 재밌었던 챌린지.
2: 챌린지.
0: 에피소드도 괜찮고. 네.
2: 이게 두 군데 챌린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그냥 유행하는 릴스 챌린지들 많이 찍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 아세요? 가방 뒤에 인형 놓고 락락락하는 건데 그거를 뭔가 한 이틀 만에 끝냈었어요.
3: 회사 앞에서 높게 했는데
2: 저희가 정말 진짜 그렇게 빠르게 끝나니까
3: 진짜
2: 저희가 이게 막 시작하면서 너무 웃겨가지고 엄청 환하게 했는데 그걸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3: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1: 귀엽죠 그거.
0: 네. 그렇죠. 맞아.
2: 엄청 자연스러운 바이브 있어가지고
3: 재밌었어요.
1: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0: 네.
1: 좋아요. 덩윤 씨 다음 거 읽어주세요.
2: 네, 9787님. 근데 이어보빠 머리 무슨 색이에요? 진짜 예쁜데.
3: 예쁘죠? 네. 이게 지금 살짝 애쉬 베이지인데 약간 조금 빠지면 이렇게 좀 밝게 빠지고 다시 재염색하면 조금 차분하게 애쉬 빛깔이 나와요.
4: 예쁘다.
3: 예쁘죠? 예쁘죠?
1: 탈색 몇 번 해오셨어요?
3: 이번에 한 세 번?
1: 아, 두 빛.
3: 네, 열심히 케어하고 있습니다.
1: 아, 화이팅입니다.
4: 고생 많으셨네요.
1: 다음 거 읽어주시겠어요?
3: 네, 딩이님께서 드리핀에 차동엽이 있다면 피아나모니엔 태키지가 있다. 태키지는 셋 다 보컬 포지션인데 차님, 동님, 협님 각자의 포지션이 궁금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4: 그러네요.
1: 맞아요. 저희 태키지 저희 01년 라인이 있는데요. 다 셋 다 보컬 맡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엽씨는 이제 보컬 알고 있고요.
3: 네, 그렇죠? 맞아요. 네. 보컬이죠. 네.
5: 포지션 정윤님.
6: 현재 이제 랩.
1: 랩. 네.
5: 막내?
3: 왜 그러시죠?
4: 중간에 보컬.
3: 보컬과 원래 보컬. 이제 또 멋짐, 네. 잘생김을 담당하고
2: 센터죠.
3: 있죠.
2: 아, 보컬과 센터.
4: 비주얼.
1: 아, 근데 아, 보컬인데라고 하시고.
5: 보컬인데? 네. 막내.
1: 아,
3: 축하드립니다.
5: 네.
1: 아, 막내만큼 좋은 거 없죠.
3: 그렇죠, 그렇죠.
1: 저도 진짜 너무 막내하고 싶어요.
3: 저도요.
2: 형이 맏형.
1: 맏형이죠.
2: 아, 맏형이 세 명이라 저희는.
4: 아, 그럼 생일로 했을 때 제일 빠르신 분이 그럼.
1: 그 태오. 태오라고. 아, 태오. 아~ 네. 근데 제가 리더라서 상관없어요. 제가 1등이에요.
4: 아, 리더.
3: 리더 짱이죠.
2: 준우 씨 그럼 막내로 네.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5: 사실 좋아요? 저는 막내 이제 뭐 생일 따지면 막내인데 근데 거의 제가 좀 주도 많이 하고
3: 정리 같은 거
5: 정리도 많이 하고 그런 편이라 소통도 제가 거의 많이 하는 편이고
1: 그래서 그래요?
2: 그래요.
1: 리더세요 혹시? 죄송해요.
5: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네.
1: 좋다. 아, 힘드시겠어요.
4: 맞죠.
5: 아니요, 그래서 재밌어요. 멤버들도 다 잘 따라와주고.
2: 맞아요.
3: 네, 그런
2: 관계가 너무 좋겠어요.
5: 네, 네 맞아요. 그러면은. 너무 재밌습니다.
4: 네, 되게 사이도 좋고 네. 장난도 많이 치고. 네.
1: 아, 좋아요.
4: 너무 모든 걸 서로 좀 다 알아가지고.
2: 그렇죠. 저 이쯤 되면 이제
3: 네. 그렇죠.
2: 척하면 척이니까요.
3: 오지 않아도 알죠.
4: 그냥 아 지금 어떻구나.
5: 맞아요.
4: 눈만 봐도 알게 되더라고.
5: 가끔 동윤이가 막 장난치 왔다가 오늘은 그냥 안 할게 이렇게.
4: 그러니까 평소에 많이 장난을 쳐요. 질척거리는데 딱 봐도 지금
2: 아니다
4: 안 된다
3: 이 사람 건들면 지금
4: 건들면 안 된다 하면 이제 그때는 저도 이제 안 그런 느낌 네,
1: 아 귀엽네요. 너무 친하니까 그런 거죠.
4: 맞아요.
3: 맞아요.
1: 네, 좋습니다. 6218님께서 내 의상 예쁘던데 혹시 스포 가능한가요? 궁금해.
4: 뭔가 내일 봤는데 살짝 컬러감 있는?
3: 아니 나는 컬러감이 있진 않고 살짝 그래? 바지가 살짝 체크 느낌이고 위에가 살짝 니트였어.
4: 잘못 봤나 봐요.
1: 이거 계속 러블리 이 컨셉이랑 너도
4: 아마 그건 있어. 맞아.
1: 계속
4: 네. 맞아요.
3: 아~ 계속 그렇더라고요. 네.
4: 게임 캐릭터 같이 두 군데라는 네. 거기에 카테고리가 각자.
1: 아~ 아니 네. 근데 진짜로 너무 잘 어울리긴 해요.
3: 네. 지금 네. 20살 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아, 좋습니다.
2: 좋아요. 협의데이님께서 이번 콘셉트는 봄의 화사함과 여름의 청량함도 느껴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혹시 기회되면 멤버들 앨범 제작에 참여할 생각 있나요? 협의의 자작곡도 수록되면 좋겠어요. 작사도 너무 궁금하고요. 예전에 들려준 자작곡은 지금도 자주 들어서 진짜 발매해도 좋을 것 같아요. 기대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3: 네. 제가 그렇죠. 제가 사실 약간 작년에는 또 뭐 방송도 하고 이번 연도는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좀 많이 못하긴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사실 좀 재미로 취미로 하고 있었어요. 좀 스트레스 푸는 쪽으로. 근데 뭐 수록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저희 회사 특성상 들어갈까요?
4: 저희 회사는 음악적인 관련해서는 이제 대표님이 많이 이렇게 주도하셔.
1: 아 근데 뭐 이제 6년 차인데 한번 얘기하시죠 그냥.
3: 아니면 네. 제가 제 이름을 속이고 한번 넣어볼게요.
1: 네, 한번 이제 그냥 이름을
3: 아 그렇죠.
1: 협이로 하세요.
3: 협
1: 이협 아니고 협
3: H2 뭐 이런 느낌.
5: 아니면 뭐 러블리 핑크 이런
1: H2.
5: 걸로 해.
1: H2
3: 한번 노려.
4: H2 좋은데요.
3: 한번 네. 노려보겠습니다.
4: 좋아요.
2: 꼭
0: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 좋습니다. 보조개님께서 셋 중에 실제로도 제일 청량한 멤버는 누구인가요? 반대로 일상이 섹시한 멤버도 궁금. 아~ 차준우 씨 왜 갑자기 웃음이 났어?
5: 아니 그 발음이 너무 귀여우셔가지고.
1: 아 저요?
5: 섹시라고 하시는.
3: 근데 진짜 발음 너무 귀여우시네요. 네. 나 아까부터 생각하고 있었어요.
5: 그치 나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약간 교포 발음이 뭔가 귀여운 느낌.

0: 맞아요.
1: 진짜 매력이에요.
2: 네, 너무 매력 있어요.
0: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라디오 하는 거예요.
2: 네.
1: 저도 들을게요.
0: 근데 옆에 너무 크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2: 아니 근데 약간 색달라서 진짜 좋은 거 같아요.
3: 제가 기호 형 처음 봤을 때보다 더 많이 자연스러워졌어요.
0: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그때는 진짜 못했죠. 한국말이 뭐든.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무튼 네. 여기 차동엽에서 누가 제일 섹시한가요?
3: 네. 아, 준호가 평상시에는
4: 좀 섹시해요?
3: 나시만 입고 다닙니다.
1: 몸이 섹시해요. 몸이 섹시해요. 네. 한번 찾아보세요.
0: 뭘 찾아볼까요?
1: 모르겠어요. 아무튼
0: 준호 나시 이런 거 찾아보면
3: 약간 그러니까 뭔가 후드 집업 안에 나시 이렇게 많이
0: 아 그런 식으로. 아니 근데 아 솔직히 프레임이 좋아요. 그죠? 네. 데뷔 때 봤었으니까 솔직히 근데 이제 어깨 너무 넓으셔가지고
1: 맞아요.
3: 그러니까요. 네.
1: 부럽죠.
0: 부럽죠. 저도 부럽습니다.
2: 맞아요. 아니 다 너무 멋있죠.
4: 그럼 반대로 실제로 봤을 때 좀 일상이 청량한 멤버는 누구예요? 셋 중에서는?
1: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하는 행동 중에는 좀 동윤이가 좀 청량한 것 같아요. 밝게, 순수하고
5: 네, 밝게 살려고 하는 거.
1: 사람도 좋아하고 보고.
4: 장난도 좀 치시고
3: 네, 멤버들한테 각자 좀 장난 많이 맞아요. 치고.
0: 누가 제일 안 받아줘요?
3: 근데 다 다른 스타일로 받아주긴 해요.
0: 아 받아주긴 하는데 네.
1: 준호는 좀 약간 틱틱거리는 것 같고 저는 네. 좀 다크하게 잘 받아줘요.
3: 맞아요.
0: 다크하게.
3: 엠비 형이 지금은 러블리.
0: 이거 너무 안 어울리는데.
3: 일상 속에서는 이제 굉장히 조금 시니컬한 형이거든요.
0: 아 그래요.
4: 네. 반전 매력이 있는
0: 다,
4: 거군요.
0: 이거 네. 다 캐릭터구나.
1: 맞아요.
3: 그래서 뭔가 살짝 시니컬하면 오히려 가서 더 장난치고 싶고 막 이렇게.
1: 아 근데 저
3: 이 형이 귀를 만지는 거. 그 남 귀 이렇게 하는 걸 되게 딱딱 소리 내는 걸 좋아해서 막 습관해서 하는데 제가 일부러 막 이렇게 막 귀 이렇게 만지면은 네. 이게 세요.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몇 번
0: 무서워.
3: 그러니까 응징.
1: 근데 사실 저는 또 제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잘.
3: 아, 네, 뭐 진지하게 그런 게 아니고 또 아. 장난을 받아주는
4: 알죠,
3: 느낌으로.
4: 알죠.
0: 좋네요, 좋네요.
4: 재밌네.
1: 네. 네.
0: 아 그냥 딱 좀 조용히 좀 알아서 읽어주세요.
4: 말청봉님께서 차동엽 싱글 수록곡 중에 봄 산책도 넘넘 좋은데 드리밍과 같이 산책하게 된다면 어디가 좋을지 산책 코스도 추천해주세요. 봄 산책은 혹시 어떤 곡이에요?
3: 이게 두 군데랑 같이 수록된 이번 앨범 곡인데요.
4: 네.
3: 두 군데가 엄청 되게 펑키하고 신나는 곡이라면 봄 산책은 조금 더 멜로디컬한 되게 노을 질 때 들으면 차분한 노래예요.
4: 좀 더 여름보다 봄의 네, 느낌이 좀
3: 네, 되게 해가 지는 듯한 그런 감성.
4: 그렇구나. 너무 좋네요. 요즘 또 마침 노을이 예쁘잖아요.
3: 맞아요.
1: 맞아요.
4: 봄 산책도 되게 요즘 날씨에도 어울리는
3: 좀 퇴근길 송이죠. 뭐 그런 네.
4: 그럼 산책 코스도 추천해 주세요.
1: 산책 많이 하는 동윤이가
3: 일단 저는 경의중앙선 쪽 좋아하고 아니면 저기 녹사평 삼각지 용리단 길 쪽.
4: 아 삼각지 쪽에 산책을 괜찮은 데가 있어요?
3: 거기도 그냥 용리단길 이런 쪽이 용리단길? 살짝 번화하면서도 예쁘지. 뭔가 걷기 좋아요. 와. 요즘 막 개발되는 동네라.
4: 그렇구나.
3: 노들섬 쪽도 좋고.
4: 아, 노들섬
0: 다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래. 다 처음 들어본.
1: 한번 가보세요.
3: 아니면 그냥 한강 쪽 망원 한강 아니 뭐 반포 한강 잠원 이쪽
4: 그런 데도 좋죠.
3: 네.
4: 와 진짜 많이 진짜 아시는구나.
0: 나중에 네. 찍어와야겠다.
3: 아니면 종로.
4: 좋아요.
0: 아 종로
3: 종로요.
0: 아 종로는 알죠.
1: 왜 그 많이 들어갔어요?
0: 아니요. 이엽 씨.
4: 네.
0: 젊을 때 그래야 돼요.
1: 그렇긴 해요. 저는 이제 힘들어서 못 다녀요.
0: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1: 아,
0: 이제 진짜 날씨가 좋을 때
3: 맞아요.
0: 언제 또 그러겠어요. 네.
1: 좋아요. 한번 저희랑 시간 내주세요.
0: 네, 같이 가요. 연락 주세요.
1: 아,
0: 네.
1: 동현이 통해서 한번
3: 오늘 뵙죠. 번호를 다시 받아야겠어요.
0: 아, 내 번호 없어?
1: 바뀌어?
3: 아 형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0: 안 바뀌었는데?
3: 안 바뀌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4: 좋아요. 산책 꼭 네. 우리 가고요. 경의중앙선이든 녹사평이든 종로든 어디든 네. 좋습니다. 언저리에서 산책한다고 생각하고 노래 한번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차동엽의 봄산책.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친한 친구 방송반 차동협의 봄 산책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2: 좋아요. 407 하나님께서 이번 앨범 두 곡 다 너무 좋아요. 요즘처럼 더운 여름에 등교하면서 들으면 진짜 막 두근대요. 제 등교를 책임져주는 차동협 오빠들 아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3: 아랑합니다.
4: 저희도 아랑해요.
2: 아랑합니다.
1: 그러니까 지금 이 날씨에 등교하면 진짜 아름다울 텐데. 그죠? 날씨도 딱 좋고.
4: 날씨 너무 좋고.
5: 맞아.
1: 아, 오늘은 비 오긴 했지만 그죠? 아무튼 최유경님께서 도입부부터 좋다. 차동엽 음색 뭐야.
4: 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5: 왜?
1: 아, 예, 좋아요. 이러셔가지고 저 따라하신 거죠.
4: 아니요?
5: 아, 형, 아니에요. 형 원래 이래요.
4: 전혀 안 그러세요? 제가 원래 말투가 좀
1: 아, 그래. 아니, 저도 그래가지고
4: 기운이 없고 이래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1: 좋습니다. 다음 거 그럼 이엽 씨 그 톤으로 한번 읽어주세요.
4: 아, 네. 3917님께서 놀랍게도 여기서 러블리 협 씨가 제 형님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협이가 형이에요. 맞아요. 네.
2: 그 반전 매력이 네, 반전 매력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1: 아, 근데 전혀 형 같지 않아요.
4: 그렇죠. 그래서
5: 동안이에요, 되게.
4: 막내인 척 하고 다니고 있어요.
1: 아, 그리고 여기가 또 핑크 블러쉬를 하셨기 때문에.
4: 아, 그렇죠. 이번에 또 보용.
1: 아, 화면에 진짜 잘 보여요.
5: 저희 또 다 이렇게 살짝 입고.
1: 어머, 잘하신다.
4: 아, 괜찮아요. 잘 할 수 있어요.
1: 아, 좋습니다.
2: 좋아요. 협시의 러블리함과 함께 다음 순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4: 네.
2: 차동엽의 반장 선거. 전학생들과 함께할 시간이 이제 반 정도 남았는데요. 그 시간 동안 내가 우리 팀에서 어떤 분야의 짱인지 정하는 반장 선거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시 친구 설정 들어갈게요. 반말 모드 가보겠습니다.
4: 좋아요.
2: 준호랑 동윤이는 혹시 평소에 협이한테 반말해?
5: 아니, 안 한.
1: 오,
5: 안 하는 것 같아.
1: 오, 진짜?
4: 꼰대여가지고. 아,
1: 여기 빡빡하구나.
6: 근데 약간 자연스럽게 나오긴 해.
4: 아, 준호 같은 경우에는 편하게 좀 편하게 하는 편이고, 동윤이는 잘 안 나. 못하는
5: 거. 성운들한테 뭔가 말을 잘 못 나.
4: 사실 잘
5: 못 나. 친누나한테만 말을

0: 그렇고
1: 사실 해도 되긴 하지 이제는
2: 상관없어.
3: 뭐 이제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제 한번 맛보기.
1: 많이 해 지금. 많이 해줘.
4: 어색해.
3: 자 그럼 반짱 선거 가보자. 내가 무슨 짱이 돼야 하는지 이유를 어필해주면 돼. 준호부터 가볼까?
2: 아 어려운데 짱이 되어야 하는 이유. 아 나는 힘짱.
1: 힘짱이야?
2: 힘짱. 왜냐면 제가 제일 힘이 좋아요.
3: 오, 아니 아, 진짜 얼굴이랑 너무 얼굴이 진짜 전혀 안 그래 보이는데.
2: 아 진짜요?
1: 힘이 세긴 해.
2: 힘이 좋아가지고 네. 이제. 지금 그냥 무슨 짱 할까 생각하면은 힘짱인 거. 왜 갑자기 윙크예요?
1: 아 렌즈 때문에. 아, 렌즈?
4: 지금은 엄청
1: 아, 렌즈 너무 빡빡해서
4: 준호가 바싹 말려서 그렇지 이 친구가 봉인을 해제하면 정말 아, 준호의 그 집안이 다 이게 몸이 프레임이 좋아요.
3: 뼈대가 크고. 아니 근데 다 말라놨는데 어깨가 이 정도면.
5: 아 그러니까. 근데 저 기억해요. 저희 데뷔 초반 때 네. 저희 라디오 겹쳤었는데 네. 그때 몸 진짜 좋으셨어요.
2: 아 진짜요? 네. 감사해요.
5: 그때 기억이 나요.
2: 완전 아기 때일 텐데.
5: 맞아요. 진짜 데뷔 하자마자 맞아요. 했을 때.
1: 부럽다.
3: 압력도 아, 센가?
5: 반말.
2: 아. 맞아 우리 친구인데.
4: 맞아.
1: 얘들아 반말 해야지.
3: 맞아 나 혼자 되게 나쁜 사람들 뿐.
1: 그니까.
5: 나도 반말 안 하고 있었어. 그럼 악력도 세고 살짝 팔씨름 이런 거 세고.
2: 아 팔씨름도 제일 잘하고. 아 그런 거 같은데.
1: 부럽다.
2: 사과 쪼갤 수 있어? 여기 사과 없으니까 있다고 할게요.
5: 아, 쪼갤 수 있어.
4: 이랬는데 막 들고 지금.
2: 그러면 이제 못하지.
1: 쪼갤 수 있을 거야.
3: 좋다. 멋있다.
5: 그럼 동현이는 어떤 짱?
4: 나는 이건 진짜 좀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기억력 짱이야.
2: 아 기억력 짱.
1: 아 맞아. 사람 특징 이런 거 잘 기억.
4: 나는 기억력이 좀 좋은 것 같아.
5: 아, 특히 어떤 뭔가 그 분야가 있어?
4: 아 뭔가 내가 이렇게 본 두 눈에 이게 사진으로 많이 남아져 있어서.
5: 그런 능력이 실제로 뭐, 있다고 하더라고.
4: 뭐 능력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멤버들보다 했던 활동의 모습들을 많이 기억을 잘하고.
3: 와 대박. 맞아.
4: 사람 기억도 잘하고.
3: 그거 진짜 그 능력 그 한국말로 뭐지?
4: 어떤 꿈이야 그것도 재능? 다 기억이 많이 남고.
3: 대박.
4: 4년 전인데.
3: 아, 그러면
4: 연생 때도 많이 기억이 남고.
3: 나의 첫인상.
4: 첫인상 그때는 흑발이었어. 좀 더 머리가 짧고 올라가 있었고. 서로 이제 데뷔곡에 대해서 얘기했어. 나는 이제 사이렌 와 너무 좋다고 많이 듣는다고 했고.
3: 우린
4: 형도 우리 노스테이지아를 엄청 좋아해줬어 되게. 그럼. 아주 스페셜한 곡이라고 하고.
1: 나 와, 전에 대박. 들어서 너무 고마웠지.
4: 아니, 와, 그때 처음 얘기해본 건데 너무 나이스했어가지고.
3: 나이스.
2: 나이스.
5: 그럼 진짜 인정이다. 기억력 짱은 맞네. 그럼 협이는?
1: 난 뽑기짱이야.
5: 뽑기짱? 어떤 뽑기짱?
1: 멤버들은 알 텐데 내가 인형 뽑기에 중독이 한창 됐었거든.
5: 아 그걸 잘해.
1: 네, 잘하고
2: 아, 잘해.
1: 그걸로 생활용품, 인형, 뭐 향수 별의별 거 다 뽑아봤지.
3: 와 대박.
1: 너희가 진짜. 원하는 거 다 뽑아줄 수 있어.
5: 와 진짜.
4: 그러니까 협이 형이 그걸 잘하더라고. 우리가 막 같이 가서 하면은 아 이건 안 돼.
1: 좀 각을 잘 보는.
4: 잠깐 건드려보고 아 이건 안 된다. 각을 잘 보더라고.
1: 여기 뽑기방은 손절해야 된다.
5: 아 또 판단도 딱딱 빠르게 할 수 있고.
3: 나 며칠 전에 뽑기 그 오락실 갔는데 나 한 4만 원씩 아무것도 못 뽑고.
1: 내가 만 원에 뽑아줄게.
3: 와.
5: 만 원으로 간다고 하면 하나 정도 뽑는 거?
1: 약간 인형마다 다른데 좀 큰 것들은 한 만 원 정도. 보통 탑을 쌓아야 돼서.
5: 아 큰 거는 만 원. 작은 거면 한 얼마 정도는 뽑는 것 같아?
1: 이게 뽑기방마다 다른데 이게 약간 3,000원에서 5,000원?
5: 와 그럼 진짜
2: 만 원에 한 3, 4개 뽑을 때도 있고 그랬잖아.
1: 맞아, 맞아.
4: 근데 협이 형이랑 같이 가본 데가 있는데 보통 만든 지 얼마 안 된 데가 기계가 좋더라고.
5: 아, 잘 뽑히고
4: 기계가 조금
1: 손님들 많이 끌어야 되니까.
4: 잘 뽑혔어요.
3: 아, 다 전략이 있구나.
5: 전략적으로지. 이런 비법까지 해가지고 또 뽑기짱을 하는 거지. 그렇구나. 이런 또 뭔가 잠깐의 그 팁 같은 거 있어? 잘 잡는?
1: 약간 보통은 몸통을 잡아야 돼 인형들은.
5: 몸통을.
1: 몸통을 잡고 그리고 약간 입구 쪽보다는 약간 큰 인형 같은 경우에는 입구 쪽보다는 출구 쪽 말고 좀 멀리서 계속 끌어와서 탑을 쌓아야 되고 작은 인형은 보통 랜덤으로 약간 힘 세지고 이런 게 많아서 보통은 앞쪽에. 잡아서 끌어오는 게
3: 좋아. 아니 완전 얼마나 많이 했길래 이거를
1: 미친 사람처럼 작년에 했어가지고
3: 와
5: 완전 선생님이 됐네.
1: 그럼
5: 대박. 그러면 힘짱, 기억력짱, 뽑기짱까지 너네 다 좋아. 인정할게. 짱 먹은 거 다들 축하하고 이제 반말 모드 끝.
1: 좋습니다.
5: 좋습니다.
1: 고생하셨습니다.
5: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4: 진짜 어색했다.
5: 짱이에요. 짱이에요.

0: 좋습니다. 그럼 드리밍 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좀 더 볼게요. 예, 수아님께서 드리핀 활동하며 꽤 오래 시간 함께 했잖아요. 혹시 팬들은 모르는 요거 알면 드리밍이 더 반할 수도 있을 만한 나만의 아는 멤버별 매력이나 두근두근 설렘 포인트 있을까요?
1: 뭐가 있을까?
0: 아, 6년 차인데 뭐가 이런 게 있겠어요, 솔직히. 그죠?
2: 맞아.
0: 다 알잖아요.
2: 다 알 거 같아. 진짜.
3: 그렇죠.
4: 그래도 얘기해 보자면
2: 내게 있어.
3: 나도 궁금해.
5: 궁금하다.
4: 아까 저번 생각했는데.
1: 오? 잠깐만.
4: 아까 이런 데 와서 얘기하려고 생각해 놓은 게 있었거든.
3: 아, 진짜?
4: 기억이 안 난다.
0: 잠깐만. 와, 역시 형이다.
4: 동현이는 일단은 사람의 좋은 모습만 보려고 하는 사람을, 왜냐면 사람마다 약간 아, 저 사람은 저런 게 좀 별로더라 부터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동현이는 이 사람 이게 너무 좋더라 막 이런 거 얘기해주고, 준호 같은 경우는 뭔가 진짜 사람 약간 챙기는 걸 좀 잘하는 것 같아. 뭔가 이 관찰력이 좋아서 뭔가 이 활동할 때 뭔가 어떤 부분에서 이런 게 조금 약간 좀 더 우리가 좋게 보일 수 있게 좀 그런 거 챙기는 걸 좀 잘하는 편?
0: 와, 좋다. 형이 광찰하는 나의 막내들.
5: 그러니까.
3: 협식 좋은 점도 하나 얘기해줘요.
4: 저도 해주세요. 기대할게요.
2: 대게를 먼저 뱉는 편인가?
5: 생각을 많이. 되게 뭐랄까, 인간 대 인간으로서 뭔가 되게 리스펙하는 게 있어요. 정말 포기를 잘 안 하고 어떻게 해서든 좀 해내려고 하는 그 끈기?
3: 아, 끈기가 있다.
5: 삶을 살아가는 그 태도?
3: 좋다.
4: 열심히 살죠.
5: 네. 이런 그냥 직업적인 거 떠나서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정말 멋있어요. 어떤 거를 되게 악착같이 해내는 그 모습이
4: 좋다.
5: 네.
3: 좋네요.
5: 진짜 멋있어요. 그러니까.
0: 와, 완전 훈훈하네요.
4: 더 열심히 살게요. 네.
3: 멋있어요.
0: Respect. 자, 훈훈하게 이 문자까지 만나봤는데요. 벌써 전학생 친구들 학교할 시간이라고 합니다.
5: 벌써?
4: 시간이 너무 빠르다.
6: 네, 아쉽지만 끝인사를 나눠야 한다고 해요. 밤늦게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한 분씩 끝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4: 저부터 할까요?
2: 좋아요.
4: 우선 덕분에 너무 편하게 이렇게 친친 라디오 맞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뭔가 그래도 저희 앨범에 어필을 하자면 저희 두 군데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기회가 된다면 또 함께 이렇게 라디오나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좋습니다.
4: 잘 부탁드려요.
0: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6: 부탁드리겠습니다.
5: 네. 오늘 기호 형도 그렇고 지웅님도 그렇고 너무 오랜만에 뵙는데 되게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6: 아니에요.
5: 정말 이렇게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6: 감사합니다.
5: 시청자분들도 너무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두 군데 차동엽 많이 사랑해주세요.
6: 네, 좋아요.
2: 네, 저도 이렇게 되게 내적 친밀감이 많아가지고 되게 오랜만에 재미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인데도 하나도 처지지가 않고 너무 막 즐겁게 한 것 같아가지고
4: 너무 감사해요.
2: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6: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끝곡 차동엽의 두 군데 한 번 더 들으면서 친구들 보내드릴게요. 안녕.

0: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내 미래보다 뚜렷한
2: 지웅이 이목구비
1: 말고 점심 메뉴 내 급식 뭐더라?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2: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연현중학교.
1: 여기는 중대 모교죠?
2: 우리 학교예요.
1: 네, 교가 기억 나세요? 한번 불러주세요.
2: 교가 기억이 안 나요.
1: 아,
2: 그러니까요.
1: 자, 손 들어요. 죄송해요, 해주세요 빨리.
2: 와, 오, 악보 있어요? 악보 안 보여. 저,
1: 관악산. 교가...

0: 이고
1: 헤이
0: 희망찬 배움의 터 여기 펼쳤다.
1: 맞아요?
0: 죄송해요. 와 기억이 정말 안 나네요. 아쉽다.
1: 아이 교가에는 항상 산이 들어가잖아요. 연현중 교가엔 어떤 산이 나오나요?
0: 바로 관악산이었습니다.
1: 아 관악산
0: 아세요?
1: 몰라요.
0: 관악산 요즘 등산 엄청 많이 가세요.
1: 아 진짜요?
0: 저도 갔다 왔어요.
1: 어땠어요?
0: 어 힘들었어요.
1: 아 좀 난이도가 있는.
0: 어 뭐 적당히 나쁘지 않았어요. 네 관악산 좋고요. 그럼 오늘의 급식약 퀴즈 만나볼 시간입니다.
1: 네 5월 21일 목요일 내일 연현중 점심 메뉴입니다. 찹쌀 현미밥, 고등어살 양념구이, 부들 어묵 야채볶음, 소금 우유 아이스크림, 깍두기, 그리고 이것과 소면.
0: 오, 오늘의 문제예요. 이것에 들어갈 메뉴를 맞춰주세요. 소의 뼈를 오랜 시간 끓여 뽀얗게 국물을 낸 서울의 향토 음식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1: 보기 드릴게요. 1번 설렁탕, 2번 오늘 비와서 완전 설렁탕.
0: 정답 보낼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 뽑아서 학교, 회사, 동아리, 학원 어디서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단체 간식 선물 카페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0: 같이 먹고 싶은 친구나 동아리가 있다면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1: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겠습니다. 내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아이오와의 갑자기.

0: 내일 급식 뭐더라에 이어서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듣고 왔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아이오아이의 세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이었어요. 그리움과 추억을 섬세하게 담아낸 신스팝 곡인데요. 멤버 전소미 씨가 직접 작사에 참여해 함께 지나온 시간의 진정성과 다시 이어지는 관계의 애틋함을 담아낸 노래였습니다. 정말 자려고 누우면 갑자기 생각날 것 같아요.
1: 그럼 내일 급식 뭐더라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 1번 설렁탕.
0: 와우. 내일 연연중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찹쌀 현미밥, 고등어살 양념구이, 부들 어묵 야채 볶음, 소금 우유 아이스크림, 깍두기, 그리고 설렁탕과 소면. 와, 맛있겠다. 설렁탕과 소면 꽤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다닐 때도.
1: 아, 진짜요?
0: 네.
1: 아...
0: 설렁탕 나오는 걸 저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1: 아 진짜요? 왠지 지웅 씨가 저희 연습생 때 설렁탕 집을 새벽에 자주 찾아갔어요.
0: 와 맞아.
1: 기억나죠?
0: 설렁탕. 인탁이랑도 많이 먹고 네. 그랬었죠.
1: 맞아요.
0: 마늘 설렁탕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1: 맞아요. 맞아요. 아 여기서 나온 그 추억이구나.
0: 그러니까 연연중 급식에서 배운 거죠.
1: 아 어떤 급식 메뉴 제일 좋아했어요?
0: 저는 아무래도 제육볶음.
1: 그렇죠. 제육볶음.
0: 네, 제육볶음이 나오면 저는 그 급식 넣는 통 있잖아요. 네. 큰 통.
1: 네.
0: 반으로 가는 그 큰 통을 들고 급식실에 가서 더 받아서 와서
1: 그냥 근데 책상에 더 줘요?
0: 아, 남으면 주셨어요.
1: 아.
0: 이제 빌죠.
1: 제발요. 저 배고파요. 네, 막
0: 이렇게 해 가지고 책상 위에 그걸 그냥 갖고 와요.
1: 아.
0: 나머지 이제 친구들은 다 밥을 먹었고.
1: 아.
0: 한 두세 명 이렇게 모여서 거기에다 그냥 밥을 말아버리는 거예요. 비벼서
1: 되게 잘 먹었네요.
0: 2차로 밥 또 먹고
1: 아~
0: 엄청 엄청 많이 먹었죠.
1: 아 제육볶음은 실패하지 않죠. 근데 전 그러니까요. 솔직히 이 메뉴만 봤을 때는 여긴 탈락이에요.
0: 아 되게 깜깜해.
1: 아니
0: 규씨는 그럼 급식 메뉴
1: 고등어살 양념구이
0: 너무 맛있겠는데? 부들 어묵 어묵 부들부들한 거 얼마나 맛있어요. 거기 아이스크림
1: 볶음 그 프로틴이 어디 있어요? 프로틴
0: 고등어의
1: 단백질
0: 프로틴. 단백질
1: 아 뭐 근데 뭐 그거 하나만
0: 이거 설렁탕에도 고기 들어가겠죠.
1: 아.
0: 어묵에도 있을 거고.
1: 아 저는 이런 거 싫어요.
0: 이거 다 영양사 선생님 이거 아. 어? 계산해서 이거 만들어주는 건데.
1: 아 그죠 그죠. 아, 그럼 리스펙트긴 하지만 제 취향 아니라는 거죠.
0: 기호 씨는 그럼 어떤 거 제일 좋아했어요?
1: 일단 제. 그래도 아 저요?
0: 어
1: 저희 학교는 진짜 잘 나왔죠.
0: 아 그러니까 제일 맛있었던 거.
1: 기억 안 나요. 사실

0: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잘 나온 건 기억나요.
1: 아, 근데 궁금하긴 네, 하네. 네,
0: 잘 나오긴 했는데 네. 근데 뭐 소금 우유 아이스크림도 되게 신기하네요.
1: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0: 소금이 우유에 왜 이게 단짠 단짠
1: 단짠 단짠
0: 아 호불호 갈리는 거 많이 들어가 있네요.
1: 여기. 아니에요. 근데 저도 들었는데 우유에 소금을 한꺼집 정도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다고 했어요.
0: 아 진짜요?
1: 제가 먹어봤는데 훨씬 뭔가 고소한 맛이 있어요.
0: 진짜요?
1: 정말 전 진짜요.
0: 오케이 저 한번 먹어볼게요.
1: 진짜 여러분도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소금에 우유에 소금 살짝만 넣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0: 오케이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핸드폰 들고 아니 뭐 어디서 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들고 편의점 가서 아이스크림이랑 소금 한번 뿌려서 드셔보세요. 야식으로. 그리고 한번 알려주세요.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네. 얼마나 맛있는지
1: 꼭 한번 네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그럼 오늘 퀴즈 맞춰준 분들 중에 행운의 당첨자 뽑아봐야겠죠. 단체 간식 선물을 받을 주인공은 뚜구뚜구뚜구뚜구 5101님 축하합니다.
0: 아 마지막에 너무 억지러웠어요. 축하합니다. 막 이게 뭐 이렇게 힘겨워요. 그냥 축하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1: 진짜 축하하니까. 아니, 막,
0: 축하합니다.
1: 거예요?
0: 힘들어했어요 살짝.
1: 그만큼 축하 힘을 들 정도로 축하하다는
0: 아,
1: 거죠.
0: 진짜 웃겨. 오케이 좋습니다. 정답과 함께 사연 남겨주셨어요. 1번 설렁탕. 제 소중한 동기들이랑 간식 먹고 싶어요. 당국대 문창과 화이팅 사랑해 24학번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축하드려요. 지금 따라 있습니다. 네. 카페 3분권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다 같이 맛있게 드시고 인증 꼭 해주세요.
1: 그러면 저희는 문자 조금 더 보고 갈까요?
0: 좋습니다.
1: 생맥쥐 페리님께서 빔지 라디오 오랜만. 요즘 잠은 잘 자나요? 저는 요즘 잠드는 게 쉽지가 않아서 오늘은 창문 열고 잡았는데요.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비 맞고 깼네요. 하하. 교디 중디만의 잠들기 꿀팁이 있다면 궁금해요.
0: 아, 상상했어요. 뭐 자고 아. 있는데 갑자기 얼굴에 근데 자고 있을 때 그거 느끼면 막 당황 무섭잖아요. 막
1: 그러니까 놀라셨겠어.
0: 막 아마 꿈속에서 막 네. 되게 막 무서운 꿈 꿨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놀라셨겠는데.
0: 아. 아. 어떻게 자세요, 지웅 씨는?
1: 저 잠들기 꿀팁이요? 저는 요즘 사실 잠 드는 건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0: 그럼 제가 꿀팁 드릴게요.
1: 네, 뭐요?
0: 자기 전 핸드폰 만지지 마세요.
1: 안 만지는데요?
0: 만지지 마시고요. 일단 끝까지 들어봐요.
1: 저 잠든 몇 시간 전부터 안 봐요.
0: 그리고 어두운 데에서 핸드폰 보지 마시고요.
1: 안 보는데요.
0: 그리고 자기 전에 3시간 전에 밥 먹지 마시고요.
1: 안 먹는데요.
0: 먹잖아요.
1: 안 먹어. 저 3시간 전에 밥 안 먹어요.
0: 거짓말 치지
1: 저 마. 오늘 6시에 저녁 먹고 그 이후로 안 먹고
0: 방금 전에 제육볶음 그렇게 맛있게 먹었다는 사람이
1: 그게 6시에 먹는다니까. 6시에 먹었잖아요. 6시에.
0: 그래 알겠어요. 그럼 이제 그 뭐야 밥도 먹지 말고요. 그리고 자기 전에 폼롤러로 네. 아 이거 계속 바르면 안 되네.
1: 아 폼롤러.
0: 폼롤러로 그 몸 좀 풀고 자세요. 그럼 아, 진짜 잠 잘 올 수 있어요.
1: 스트레칭을 좀 하고.
0: 네네네.
1: 아 좋네. 그거 저 오늘 해볼게요.
0: 네.
1: 집에 한번 있으니까.
0: 해보세요. 폼롤러 있으세요?
1: 폼롤러 있어요. 오케이, 집에.
0: 오케이 찍어서 보내주세요.
1: 오케이 해볼게요.
0: 네 좋습니다. 3328님께서 갑자기 궁금한데요. 중디 쿄디는 누군가가 나는 너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저는 죽지는 마라고 할 것 같아요. 저는 부담스러워요.
1: 부담스럽긴 한데 네.
0: 저 부담스러워요.
1: 그래도 이렇게 말을 해준 이 성의를 생각해서 고맙다. 근데 너무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
0: 근데 그런 말 그 제가 영화를 봤는데 네. 그런 이런 말을 듣고 되게 인상 깊었던 거 있었어요.
1: 뭐죠?
0: 누군가한테 난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는 말을 되게 쉽게 할 수 있지만 널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그만큼 더 어렵다.
1: 아 좋은 말이네요. 네,
0: 이런 말이 있었는데 생각하면 언제 누군가 아, 난 널 위해서 죽을 수 있어라고 할 수 있지만 난 널 위해서 살 수 있다? 살 수 있어? 있다? 아. 살 수 있어? 라는 말이 훨씬 더 살짝
1: 그러네요.
0: 충격적인.
1: 그러니까 죽음은 어떻게 보면 한 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겠는데 산다는 건 진짜 얼마나 오래 될지를 모르는 거니까.
0: 네. 무튼 아... 너무 남을 위해서 죽진 말고요.
1: 네.
0: 행복하게 사시고.
1: 하지만 네. 서로 사랑하면서.
0: 네, 서로 사랑하면서.
1: 네.
0: 네 좋아요. 지내보도록 하시죠.
1: 문자 여기까지 보고요. 저희는 노래 제네비브의 Midnight Charm 듣고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 일기로 돌아올게요.

사람들은 무언가를 진짜 좋아하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든다고 말한다. 욕심도 생기고 야망도 생기고 어떻게든 이루고 싶어서 잠도 줄여가며 매달린다고. 그런데 요즘 나는 왜 이렇게 다 쓴 핫팩처럼 미지근할까? 나는 왜 다른 누군가처럼 그렇게까지 뜨겁지 않을까? 분명 좋아하는데도 나의 모든 걸 걸면서까지 매달리고 싶진 않다. 가끔은 쉬고 싶고 외면도 하고 싶다. 그러다 보니 자꾸 의심이 싹 튼다. 내 열정이 그만큼 불타오르지 않는다는 건 사실은 간절하지 않다는 걸까? 야망이 없으면 꿈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걸까? 그냥 적당히 잘 살고 싶은 마음은 꿈이 될 수 없나? 오늘도 SNS엔 목표를 향해 신없이 달려가는 사람들의 일상이 쏟아지고 있다. 두려움과 동경의 마음이 드는 동시에 난 자꾸만 작아진다. 나는 왜 저렇게까지는 못할까 싶어서. 한편으론 궁금해진다. 꼭 모든 꿈이 치열해야만 하는 건지, 좋아하는 마음이 꼭 불타오르는 열정의 형태여야만 하는 건지, 간절하다는 건 뭘까? 아직도 답은 잘 모르겠다.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내가 채워줘.

0: 네, 이아람의 느림의 미학 듣고 왔고요. 오늘의 교환 일기를 남겨준 분은 김민솔님이었습니다.
1: 네. 아, 내가 너무 너무 귀여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정말 오늘 사연 저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게 진짜 저는 팬분들이 이렇게 많이들 얘기해 주시기도 하는데 이런 고민들 좀 많이들 갖고 계세요. 나는 꿈이 무엇인가? 아니면 뭐 내가 진짜 간절한 게 맞는 건가?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 많이들 고민하시는데 저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그래도 꽤 많아서 좀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1: 네.
0: 기우 씨는 어땠어요?
1: 아, 그지요. 위로한 말 뭐 없어요?
0: 아, 사실 저도 막 많이 생각했는데 간절함다는 거를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하는가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간절한 건가 안 간절한 건가, 내가 이걸 하고 싶은가 안 하고 싶은가, 그거를 어떻게 알까 생각해봤는데 그냥 얘기를 많이 해보면 되더라고요. 나 자신이랑 네, 좀 더 많이 얘기해보고 어떨 때는 또 혼자 있을 때 육성으로 자기 자신한테도 네, 말을 한번 걸어보기도 해보고 그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다른 사람들이 너는 간절해 간절하지 않아 이런 판단하는 거 최대한 좀 멀리 하려고 하시면 언젠가는 네, 뭐 크든 작든 어떠한 목표나 이런 것도 생기지 않을까. 네, 또 언제든 어떤 때가 있는 거니까요, 무슨 일이든.
1: 맞아요. 그리고 사실 꿈을 꾼다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0: 네.
1: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걸 무언가를 찾는 거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어렵잖아요. 이제 이거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어려운 시기들도 찾아올 수 있으니까.
0: 네.
1: 근데 저는 솔직히 모든 게 조금

0: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거 해보는 거 좋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남들보다는 막 그렇게 불타고 막 그렇게 열정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부분보다는 그냥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내가 그래도 관심 있는 거 한번 해보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좀 가볍게 생각해보고 너무 큰 산을 넘고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1: 맞아요. 맞아요.
0: 차근차근 천천히 제일 어려운 거 하고 계시고 있어요 지금.
1: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하루하루 집중해서 그날그날 내가 하고 싶은 거 작은 거더라도 해보시면 또 어떨까 생각도 드네요.
0: 파이팅!
1: 파이팅! 사연 보내주신 김민솔님에겐 친친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파이팅입니다.
0: 그럼 이제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인사 나눌게요.
2: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3: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0: 친한 친구 방송반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1: 준디는 오늘 칭칭반 DJ 첫날이었는데 어떠셨나요?
0: 아, 저 정말 재밌었어요. 진짜 이렇게 친친 이거 대본을 이렇게 다 보는데 제 이름 써져 있으니까 너무너무 재미있고 기분 좋은 하루였고요.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어디 어땠어요?
1: 저요?
0: 네.
1: 저는 뭐 제가 중요하지 않고 오늘 주인공 지웅이에게
0: 아, 뭘 주인공이요?
1: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알았어. 아, 평가야? 아, 그래요. 평가 네 해주세요.
1: 아, 장난이고요. 저도 너무 재밌었고요. 지웅 씨도 오랜만에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네,
0: 그러니까요.
1: 아, 지웅이도 오랜만에 했는데 별로 긴장한 것 같지 않고 딱 뭔가 근데 잘한 것 같아서 보기 너무 좋았고
0: 다행입니다.
1: 앞으로도 이런 라디오 많이 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아요. 다음에 또 해요.
1: 네, 좋습니다. 3533님께서 와, 준디 목소리 너무 좋은 느낌을 준 피어나미가 왜 이렇게 라디오랑 찰떡? 물음표 물음표. 아,
0: 피어나무니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피어나무니가 이런 뭔가 라디오에 꽤 어울리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밸런스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1: 저는 맨날 태양이랑 같이 하면 이게 맞나 싶어요. 왜냐면 둘이 웃기만 하고.
0: 아, 그래요?
1: 네, 태양이 목소리도 막 그렇게 좋은 것
0: 좋은 것도
1: 않고,
0: 아니라고?
1: 네, 제 목소리도 막 그렇게 좋지도 않고.
0: 아니요, 너무 좋은데요. 재밌잖아요. 네. 에너지 있고.
1: 네, 빈말하지 마세요 지금.
0: 아니 진짜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저요. 감사하고요.
1: 아니 저희도 너무 재밌게 하고 있고요.
0: 그러니까요.
1: 네, 뭐가 중요합니까? 재밌으면 네. 됐죠.
0: 그러니까요.
1: 네, 그리고 맞아요. 듣는 사람도 재밌어 했으면 됐죠.
0: 너무 좋죠. 네, 좋아요. 그래서. 라을라 3님께서
1: 아 이거는 이분은 라을라 이렇게 여기 해야 돼요.
0: 라을라 3님께서 쿄디 네, 라디오 끝날 때 되니까 모자 이제 한 바퀴 다 돌았나 봐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보고 있었는데 계속 돌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한 세 바퀴 도는 것 같아요.
1: 이제 앞머리까지 넣었어요.
0: 네,
1: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0: 잘 어울려요.
1: 감사합니다.
0: 좋아요. 그럼 저는 금요일에 다시 돌아올 거고요. 여기서 바로 마치겠습니다.
1: 지금까지 기술의 박대한, 영상의 김혜영,
0: 연출의 김현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1: 저는 DJ 피어남의 기호
0: 지웅이었습니다.
1: 또

0: CFM for you.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0: 슬픔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그러면 왜? 왜 하필이면 우리
1: 네 딸내미냐고. 그 어린 것이 무신죄를 졌다고니.
0: 네.
1: 자네 낚시할 적에 뭐 어떤 게 걸려 나올지 알고 한가?
0: 아니요.
1: 그놈은 낚시를 하는 거요. 뭐가 딸려 나올지는 몰랐겠지 지도. 그놈은 그냥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자네 딸내미는 그곳을 확 물어본 것이요. 그것이 다요.

나홍진 감독의 2016년 영화죠. 곡성의 한 장면, 그리고 이어서 엔드 크레딧 음악까지 쭉 들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장영규, 달파란 두 분의 음악 감독이 곡성 작업을 했는데 나중에 인터뷰를 보니까요. 영화의 전반부의 음악은 장영규 음악 감독이 주로 담당을 하고 후반부의 음악은 달파란 감독이 주로 작업을 했다. 그렇게 분업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아마도 오늘 들려드린 엔드 크레딧 음악도 달파란 감독이 아닐까 추측을 해볼 뿐입니다. 곡성은 사운드 트랙을 따로 발매하지 않아서 영화에서 그대로 들려드린 거라서 정확한 크레딧은 아니지만 장영규 달파란, 아마도 달파란 음악 감독의 곡이 아닐까 싶고요. 그 유명한 대사, 황정민, 영화 속에 일광으로 등장하는 무속인 황정민 씨가 했던 대사죠.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네 딸은 그걸 물었을 뿐이다. 낚시할 때 뭐가 걸려들지 알고 낚시를 하느냐라는 그 얘기가 영화 전체를 좀 상징하는 그런 좀 대사가 됐죠. 이거와 함께 무엇이 중요한디, 그죠? 그게 이 영화 끝난 뒤에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있는 대사인데 이게 2016년 영화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해 칸 영화제에 아가씨 곡성 부산행이 초청 받았을 때 운 좋게 칸 영화제에 있었고 곡성을 처음으로 상영하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칸의 그 리미에르 극장은 2000석, 2500석 뭐 어마어마해요. 극장이라기보다는 거의 무슨 공연장에 가까운 무슨 스테디움과 같은 느낌의 거대한 규모의 극장이라서 영화가 끝난 뒤에 막 박수 치고 할 때의 분위기가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이 곡성 끝났을 때 정말 좀 피부로 느끼잖아요. 약간 좀 예의상 치는 박수와 진심으로 우러나서 환호하는 박수는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다 우와 이거 뭐야, 우리 뭘 본 거야, 나홍진 감독 영화의 특징이기도 하죠. 우리 지금 뭘 본 거야 라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정말 정말 큰 박수로 환호하며 발을 구르며 영화에 호응했던 기억이 나요. 어쩌면 영화제라는 것도 미끼를 던지는 거잖아요. 어떤 영화가 공개될지는 사실 첫 프리미어 상영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뭐 심사위원도 그리고 관객도 기자들도 평론가도 이번 영화제에서 한 편 한 편 새로운 영화가 공개될 때마다 낚시할 때 어떤 고기가 올라올지 모르는 심정으로 그렇게 기다리게 되는데 그해 칸에서 거의 모든 관객이 곡성의 미끼를 물어버렸습니다. 네. 그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정확히 10년 만에 나홍진 감독이

0: 다시 한번 미끼를 던진 모양이죠. 호프에 대한 뭐 호불호가 정말 극단적인 호불호가 엇갈리는 평들이 쏟아져 나오고 평을 볼수록 궁금해서 이제 평 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다리죠. 예, 너무 많이 사전 정보를 알려고 하지 마시고 원래 그런 거 많이 가르쳐주는 감독도 아니고요. 사전 정보를 많이 안다고 해서 더 재밌는 스타일의 영화를 만드는 분도 아니고 나홍진 감독이 10년 만에 던진 미끼니까 우리는 10년 만에 그 미끼를 덥석 물 준비를 하고 올여름을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시각으로는 토요일 밤 일요일 새벽 아마 시상식이 열리고 결과가 발표될 텐데 뭐 상을 받으면 좋지만 상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영화 호프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사그라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비 오는 밤 조금 무서우셨나요? 네, 영화 곡성으로 FM 영화 음악도 미끼를 던져보았습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장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5: 하이엠솔루텍
4: 1544-8777.
5: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 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5: 파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아니, 본나.

0: 저번에 보니까 음악 좋아하는 것 같던데 라디오 무슨 프로 많이 들어요?
1: 서금옥의 이브의 연가요.
0: 어? 나도 그거 듣는데.
1: 전 거기에 엽서도 몇 번 보내봤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틀어주더라고요.
0: 그냥 신청만 적어 보냈죠.
1: 네.
0: 다음에 보낼 때는요, 엽서에 그림도 그리고 이런 꽃 같은 것도 한번 붙여봐요. 그럼 분명히 뽑힐 거예요.
1: 그래요? 그렇게 해봤어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엽서, 그림, 꽃 필요 없어요. 문자로 보내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언제든 보내시면 됩니다.

추격자의 마지막 엔딩곡이죠. 여전히 비 내리는 밤. 김준석, 최영락의 곡이었습니다. 2008년 영화. 내후년 2028년이면 나홍진 감독의 장편 데뷔 20주년이 되네요. 20년 사이에 만든 영화가 4편이면 과작이긴 하네요. 네. 하루 종일 비가 오길래 음악을 좀 어떤 곡들이 좋을까 생각해 봤는데 사실 저도 오래전부터 라디오를 듣는 청취자 입장에서 오늘 같은 날은 멘트 많은 거 별로예요. 음악 많이 나오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을 한번 쭉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 어디 안 갑니다. 저 뭐 음악 틀어놓고 어디 가지 않아요. 저도 앉아서 음악 같이 듣고 있을 거예요. 어떤 감성으로 골라볼까 하다가 오늘은 그냥 아저씨들을 위한 노래를 좀 골라봤습니다. 아저씨들을 위한 음악들. 제가 소녀세윤이라는 별명이 있다. 소녀 감성이고 뭔가 소프트한 느낌의 영화들 좋아한다 말은 하지만 소녀 감성을 가진 아저씨인 거잖아요. 약간 좀 징그럽네요.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그래서 우리 아저씨들이 술 한잔 하시고 LP바에 갔다 하는 느낌으로 노래 한번 쭉 비오는 날 이어볼게요. 또 어떤 비오는 날은 제가 또 소녀 감성으로 이어드릴 때도 있잖아요. 신카이 마코토의 언어의 정원이나 뭐 이런 음악들 이어드릴 때도 있는데 오늘은 네 그렇게 타겟을 좀 잡아봤습니다. 제이슨 베커는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다큐멘터리에서 제이슨 베커의 연주곡 레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이슨 베커는 아직 죽지 않았다 해서 제이슨 베커의 레인, 영화 퍼플레인에서 프린스 앤더 레볼루션의 퍼플레인, 영화 캡틴 판타스틱에서 이스라엘 래쉬의 레인 플랜스, 그리고 토르 러브 앤 썬더에서 건즈 앤 로지스의 노벤버 레인, 다큐멘터리 위아엑스에서 엑스제펜의 엔드리스 레인이었습니다.

마지막 곡은 실제 LP 음원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화 비와 당신의 이야기에서 여행 스케치의 옛 친구에게.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FM 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괜찮아 하면 잘 지내 어머 마땡 어머니 아버지께 할 일이 많다면 찾아가지도 못해 에이. 잠시만 멈춰 돌아보면 놓친 것들이 너무너무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Let's sing it

happy, happy, happy, happy, happy, happy, happy.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3: 하이엠솔루텍
1: 1544-8777.
4: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5: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5: 방탄 꼭지, 방탄 꼭지.
7: 아직 한 번 남았다.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래된 부부들의 대화를 들어보면요, 이런 말이 자주 등장한다고 합니다. 내가 말해봐야 당신은 어차피 당신 마음대로 할 거잖아. 혹은 또 옷 벗어서 그 자리에 그대로 놓겠지. 안 봐도 비디오야. 그래서일까요? 한 전문가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는 서로를 학습한 대로 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이죠.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과 마음

마음속에도 배우자에 대한 학습된 데이터가 쫙 있을 텐데요. 긴 시간 축적된 그 데이터가 서로를 잘 알게 해주는 돋보기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편견이라는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는 점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5월 21일 목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5월 21일 목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에이핑크의 몰라요였습니다. 그렇죠. 서로 함께 오래된 그런 시간이 흐른 만큼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도 많아지니까요. 학습된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쌓이겠죠. 저는 이런 게 근데 좋아요. 내가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한다는 거잖아요. 또 그러면서 서로의 좋은 점을 닮을 수도 있고요. 아 물론 나쁜 점도 닮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신뢰가 쌓인 관계 저는 좋습니다. 왜 사랑은 오래 안 가지만 서로에 대한 애정이나 믿음, 신뢰는 오래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관계의 부부를 저도 지향하고 있네요.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또 부부 사이의 관계를 되새기고 서로 화합하자는 뜻에서 만들어진 부부의 날이어서 이런 오프닝 준비했습니다.

0: 예, 맞습니다.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갈게요.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목요일은 평일의 발견 함께하죠. 지난주에 5월이 제철인 작약과 불도화를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다들 찾아보셨나요? 저는 아쉽게도 아직 못 봤어요. 오늘도 그래도 이렇게 일상 속에서 기억해두면 좋을 소소한 이야기들 김신지 작가님과 함께 나눠볼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7: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8: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해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9: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0: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11: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2: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13: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갓 따낸 케이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12: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13: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1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레.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8762번님, 용인에 있는 역북초등학교로 출근 중입니다. 매일 운전해주시는 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함께 일하는 모든 선생님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학교에도 부장님이라는 개념이 있군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부장님이랑 좀 다르긴 하겠죠. 카풀해주시나 봐요. 참 감사하네요. 맞아요. 선생님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7972번님, 저는 화성에서 수원으로 출근합니다. 짧은 거리지만 매일 청취하고 있어요. 차 타고 가면서 듣고

듣고 회사에서 주차하자마자 빠르게 사무실로 올라가서 끝까지 청취한답니다. 오늘의 행운은 새아침 열심히 듣는 제 겁니다. 오, 감사합니다. 797 이모님, 제 행운 가져가세요. 제가 그냥 다 드릴게요. 보통 차에서 내리면 끝일 수도 있는데 맞아요. 새아침은 2부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 루틴 꼭 지켜주세요. 파이팅! 1416번님, 경기 광주에서 파주 영화세트장으로 출근 중입니다. 새벽에 가는 게 피곤하긴 하지만 도착 후 업무가 시작되기 전까진 편하게 대기하면서 쉬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갑니다. 오늘도 열심히 제대로 된 그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하셨는데요. 오, 영화세트장? 어떤 일을 하시는 걸까요? 설치를 하시는 걸까요? 촬영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시는 걸까요? 너무 궁금하네요. 파주에 그 촬영장 창고들이 쭉 늘어서 있죠.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좋은 아침 습관을 갖고 계시네요. 여유 마음껏 즐기시고요. 오늘도 일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9504번님, 매일 듣기만 하다가 처음 보냅니다. 엊그제부터 썸을 타고 있는데 잘 되도록 응원 부탁드려요. 신청곡은 박혜경의 레몬트리입니다 하셨네요. 너무 귀여워요. 썸 타는 거.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노래는 또 90년대생 라떼라면 학교에서 영어 가사 외우기로 지겹도록 듣던 노래죠. 저랑 동년배일 것 같은데 꼭 연애 성공하세요. 그럼 신청하신 노래 같이 들을게요. 박혜경의 레몬트리입니다.

박혜경의 레몬트리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요. 박다운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6월 5일 아내가 첫딸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막달이라 긴장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힘내자고 전해주세요. 전국의 93년생 엄마 아버지들 파이팅입니다. 노래는 원어스의 가자 신청합니다 하셨네요. 저랑 동갑이신데 첫 아이 출산을 앞두고 계시는군요. 축하드립니다. 건강하고 예쁜 딸아이 꼭 만날 수 있길 바라겠고요. 아, 그러게요. 정말 많이 긴장될 것 같아요. 그 긴장은 느껴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겠죠. 그래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출산 가자라는 의미에서 이 곡 신청해 주셨겠죠. 네, 축하드려요.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8762번님, 7972번님께는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9596번님. 지난주 저희 부부의 결혼 22주년 기념일이었어요. 아내가 중학교 교사라 결혼식 날 제자들이 축가를 불러줬고요. 간주 부부네 저한테 우리 선생님 꼭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감동의 메시지도 전했는데요. 그 제자들이 벌써 30대 중반이 되었겠네요. 지금 어딘가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을지 모를 그 친구들에게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약속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오, 저 학교 선생님들 결혼할 때, 저도 제 주변에 이제 학교 선생님 친구들이 몇명 있는데, 이렇게 제자들이 축하해주는 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 아이들의 진심이 담긴 응원과 미소, 그런 게 이제는 좀 뭉클해져요. 근데 9596번님, 굉장히 좋은 남편분이신 것 같네요. 그걸 마음에 새기고 아직까지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신다니, 결혼기념일 축하드리고요. 더더 행복한 날들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4549번님, 새싹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투잡으로 새벽 배송을 합니다. 항상 이 시간이면 새벽 배송을 마치고 본업을 위해서 또 출근을 하는데요. 듣고 있으면 목소리가 너무 편안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영디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네요. 새벽 배송하고 또 이제 일을 가셔야 하다니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응원하는 마음으로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릴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하세요. 김한결님, 영디 얼마 전 사랑니 발치를 하려 했었는데 입문 복귀와 개인 일정으로 미뤄져서 이제야 발치를 했습니다. 매복 사랑니를 발치하는 거라 시간도 좀 걸렸고 12시간이 지난 지금도 복귀가 안 빠지고 좀 아프네요. 2주 뒤에 왼쪽 사랑니도 발치해야 하는데 잘할 수 있겠죠? 저에게 힘을 주세요. 신청곡은 이상순의 완벽한 하루입니다. 사랑니는 왜 있어야 될까요? 사랑니 제발 없으면 안 되나요? 저는 그래도 나름 빠르게 20대 초반쯤에 사랑니 발치를 다 끝냈거든요.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편하게 지내고 있는데, 아유, 한결님 고생 많으시겠네요. 나머지 사랑니 발치도 파이팅입니다. 그럼 청하신 곡 함께 하시죠. 이상순의 완벽한 하루입니다.

0: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공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오늘도 겉옷 잘 챙겨 입고 나오셔야겠는데요. 비는 오늘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강원 산지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영동지방으로는 최대 80mm 이상, 그 밖의 지방도 5에서 최대 20mm 정도의 비가 더 이어지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오후에, 그 밖의 지방은 밤에는 대부분이 그치겠습니다. 그 사이 소강 상태 보일 때도 많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5도,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광주 21도, 대구 24도로 오늘도 평년 기온을 밑돌겠고요. 내일부터는 서울이 26도로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0: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보통날의 다른 말인 평일.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보통날을 잘 보낼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볼게요. 평일의 발견. 평일의 발견 함께 주실 분입니다. 김신지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작가님, 요즘 작가님의 인기가 날로날로 치솟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1: 코너의 인기 아닐까요?
0: 코너의 인기가 작가님의 인기죠. 그래서 작가님 얼굴을 검색해보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윤용남님께서 왜 벌써 한숨을 쉬시죠?
1: 아하,
0: 한탄을 하시는 거죠?
1: 제가 늘 많이 알려지진 않고 그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 류승수 배우님의 짤 있잖아요. 네. 늘 그런 마음인데 이렇게 얼굴 검색해보고 계시다니.
0: 에이, 그래도 칭찬의 글이 많아요. 네. 용남님께서는 김신지 작가님 찾아보니 진짜 미인이네요. 선글라스 착용하고 봐야겠어요. 눈이 부셔서 하셨습니다.
1: 놀리시는 거 아니죠?
0: 에이, 우리 빵글리분들 그런 분들 아니에요.
1: 아니죠. 이게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선글라스 착용하고 봐야겠어요. 눈이 부셔서 이렇게 하면 칭찬 같지만 아유 선글라스 착용하고 봐야겠어요. 눈이 부셔서 뭐 이러면은 놀리시는 게 분명하죠. 우리 이렇게 사연에서 전해지지가 않으니까 말투가
0: 자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작가님이 그냥.
1: 아, 이거를 또 이 사연을 픽해서 지금 읽게 만든 우리 작가님도 지금 저를 놀리시는 게 아닌가.
0: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따뜻한 이야기가 많이 오가는 시간이 이 평일의 발견 시간이에요.
1: 감사합니다.
0: 에이, 그럼요.
1: 네. 항상 그래서 이제 어디 북토가가 강연할 때는 머리도 단정히 빗고요. 언제 빵그리 분들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0: 준비를 하시는군요.
1: 네, 눈곱도 떼고 열심히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신지 작가님과 함께 평범한 일상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볼게요. 오늘 어떤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요?
1: 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소만 맞이 짝 찾는 새 울음소리 구별하기.
0: 오, 소만이요?
1: 네, 오늘 절기상 소만이에요. 소만이 작을 소에 가득 찰 만자를 쓰거든요. 이름 그대로 만물이 점차 생장해서

0: 더 가득 찬다는 뜻인데
1: 네.
0: 왜 4월만 해도 빼꼼 이 새순이 돋았던 나무들 지금 길거리 가로수들 보시면 푸른잎이 무성하잖아요. 이것도 소만이라는 뜻에 맞았고요. 그리고 시골에서는 모내기 마친 논에 어린 벼들이 자랄 텐데 이것도 역시 무럭무럭 자라서 세상을 가득 채울 때니까 한자 그대로 작은 것들이 자라나서 세상을 채운다 하는 절기인데요. 이때가 여름의 문턱에서 생명력이 가장 왕성한 때이기도 하고 사랑의 달이기도 합니다.
1: 사랑이요?
0: 일단 우리 영디가 힘들어하는 알러지. 이 꽃가루가 날리는 것도 나무들에게는 지금이 수분 매개를 해야 되는 그쵸. 계절인 거죠.
1: 네.
0: 그리고 개구리 울음소리 요즘에 듣는 분들 계실 거예요. 개구리가 짝을 찾는 소리고요. 특히 인근 산에서 영롱한 새소리가 부쩍 자주 들린다 할 때면 이것도 그 새들 역시 짝을 찾는 시기가 요
1: 그렇군요.
0: 5월이어서 아름답게 노래해서 짝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소리인 거죠. 그래서 세레나데의 계절 소만이 새소리 공부하기에 더없이 좋은 시기예요. 일단 가장 쉬운 건 뻐꾸기와 소쩍새일 텐데
1: 네.
0: 뻐꾸기는 우리 어렸을 적 걸어둔 괴종식의 소리로
1: 알죠.
0: 다들 익숙하잖아요.
1: 뻐꾸
0: 뻐꾸 네, 아주 정직하게 울어서 네. 구분이 사실 필요가 없고 소쩍새 역시 아주 정직하게 소쩍 소쩍 울어서
1: 근데 음이 똑같나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0: 그러게요. 둘이 친구인가? 그래요. 근데 옛사람들이 이 소쩍새 보고는 소쩍 소쩍 우니까 솥이 적다. 더 큰 솥을 준비해라 라는 뜻으로 풍년을 풍작을 예고하는 소리라고 여기기도 했다고 해요. 이 생각하면
1: 네.
0: 또 소쩍새 소리가 약간 귀엽게
1: 네.
0: 네, 느껴지기도 하고요. 일단 우리가 한번 구별해보기 좋은 얘기 해보면 두견이과 삼총사가 있어요.
1: 두견이과요?
0: 네. 두견이랑 뻐꾸기랑 검은등 뻐꾸기인데 지난해 이 무렵에 제가 검은등 뻐꾸기 소리 한번 알려드렸었는데
1: 그럼요.
0: 기억하는 빵구리 분들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어서 복습 차원에서 소리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1: 네. 아 기억나요.
0: 그쵸?
1: 네.
0: 이거 그때 어떻게 외우시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어쩔 시구
1: 맞아요.
0: 홍해야 할 때 그 어쩔 시구 음과 좀 비슷하다 그 말씀 드렸어요. 요때 딱 들리는 소리고 두견이는 두견이가 뭐예요 하실 때 약간 네. 다급한 뿅망치 소리처럼 전 들리더라고요. 두견이 소리도 한번 피디님 큐.
1: 어 귀여워요. 어 익숙한데요?
0: 그쵸.
1: 네.
0: 많이 들리는 새소리를 가지고 와서
1: 네.
0: 요거 산에 가서 들어보셨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야.
1: 네.
0: 근데 약간 다급한 뿅망치 소리라는 비유가
1: 그러네요.
0: 왜 그런지 아실 거지 않나요?
1: 네네. 뿅뿅뿅뿅뿅뿅.
0: 그래서 근데 이게 울음소리 한번 검색하거나 해보면은 뭐 블로그나 이런 다양한 곳에서 어떻게 들린다고 표현해 둔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양하거든요.
1: 그렇겠죠.
0: 근데 딱 와닿는 그 한번 표현을 찾으셔서 나도 이렇게 들리는데 하고 외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뿅망치 소리로 두견이를 기억했고요. 하나만 더 꼽자면 이 무렵에 또 자주 산에나 숲에 갔어요. 들을 수 있는 소리. 청딱따구리의 소리예요. 요거는 사람들이 숲속에서 누군가 나를 비웃는 소리 같다. 혹은 장난꾸러기가 숨어서 몰래 웃는 것 같다. 이런 평이 많아요.
1: 네, 어떻죠?
0: 왜 이렇게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약간
1: 그러네요.
0: 이렇게 숲에서 누가 날 비웃지?
1: 이런 자체 느낌. 음소거를 좀 하는 느낌도 드네요. 마지막 그쵸? 가서는 소리가 줄어들어요.
0: 이게 새소리가 사실 들을 때는 두견이는 뿅망치 청딱딱거리는 비웃는 소리 하지만 이거 섞어서 숲에서 들리면 또 금방 헷갈리거든요.
1: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0: 그래서 자기만의 좀 팁을 가지고 기억을 해보시면은 뭐 내년 내후년 가서도 새소리 잘 구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근데 이 청딱딱거리는 좀 약간 삐딱한 친구인가 봐요. 찾아보니까 소리가 좀 다양한데 평소에는 표표표 이렇게 피오피오피오 하고 낮게 떨어지는 휘파람 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위험하다. 경계를 해야 된다. 그러면 크크크. 크크크이라고 하는데 이 새가 내는 소리가 맞나요?
0: 아 이게 되게 숲에 숨어서 뭔가 비웃기도 하고 크크크거리기도 네. 하고 좀 다양하게 울음소리를 내는 친구네요.
1: 그 새도 울음소리가 다양하군요. 저는 한 가지만 있는 줄 알았어요.
0: 맞아요. 평소에 우리도 기분이 오락가락하고 그때마다 목소리 달라지는 것처럼 약간 평소에 내는 소리랑 또 짝 찾을 때 내는 소리랑 위급할 때 내는 소리가 조금 다르긴 하니까 좀 탐조에 관심이 있다. 나는 올해부터 새에 좀 관심을 가져보겠다 하신다면

0: 다양한 울음소리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1: 네, 산에 가시는 분들도 더욱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승철의 하얀 새 듣고 오시죠.

0: 이승철의 하얀새 듣고 오셨습니다. 평일의 발견 함께하고 있고요. 우린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 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옛사람들 생각하며 소만 제철 음식 챙겨 먹기.
0: 소만 제철 음식이 따로 있나요?
1: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일단 옛사람들에게 소만 무렵이 보릿고개 마지막 고비였어요.
0: 아, 그렇군요.
1: 보릿고개란 단어 이제 너무 옛스럽잖아요.
0: 오랜만에 듣기는 해요.
1: 네, 알고 계신 분들은 건강검진 받으시고요.
0: 이렇게 간다고?
1: 겨우내 이때가 부족한 식량을 근근히 먹으면서 버텼는데 이제 묵은 쌀은 또 묵은 나물들은 다 떨어지고 보리는 넘실거리지만 아직 수확하게 일러서 보리밭을 그림의 떡처럼 바라보면서 가장 배를 골 던 시기가 딱 소만 무렵이에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보릿고개가 태산보다 높다 이런 속담도 있고요. 묵은 곡식이 떨어지고 보리가 아직 익지 않아서 배고픔이 넘기 힘든 상과 같다. 하고 해서 또 보릿고개라는 이름도 붙은 거죠. 그리고 또 소만에는 딸내 집에도 가지 못했다라는 말도 있었대요.
0: 뭐죠?
1: 친정 부모가 딸내 집에 가도 딸은 대접할 곡식이 없고 부모도 그걸 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고 이래서 서로 서글픈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이 보릿고개 무렵에는 아예 서로 방문을 하지 않았다고
0: 그렇군요.
1: 말하기도 해요.
0: 네.
1: 사실 지금은 소만에도 먹을 것이 지천인 시대지만
0: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죠.
1: 맞아요. 그래도 대접할 양식이 없어서 마음 아파하던 옛사람들의 시절을 떠올리면서 한번 지금 제철인 음식들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는데요. 일단 보리 얘기 나왔으니까 보리밥. 보릿고개의 상징이지만 지금은 아주 다른 대접을 받죠. 네. 오히려 쌀밥이 사람들이
0: 안 좋다고 하죠,
1: 백미
0: 요즘.
1: 자꾸 혈당 스파이크 네. 얘기하고 보리 대접하면 지금은 건강식 준다고
0: 맞아요.
1: 생각할걸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워낙 풍부해서 건강의 상징이 되었고요. 톡톡 터지는 보리밥에 요즘 제철나물 넣고 참기름 한 방울 둘러서 먹으면 요게 또 초여름의 입맛을
0: 진짜 맛있겠네요.
1: 네, 돋궈주는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쓴바기와 고들빼기도 지금 제철이에요. 이 무렵에 쓴바기를 먹으면 여름 더위를 타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고요. 이 배고픈 시절에는 산과 들에 지천이던 쓴바기가 되게 귀한 식량이었는데 이 쌉싸름한 맛이 입맛을 돋우고 또 몸속에 열을 내려주는 천연 해독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고들빼기 역시 이 쓸고자를 쓰고 들에서 나는 것을 뜻하는 들빼기 이렇게 합쳐져서 사실 들에서 나는 좀 쓴 나물 이란 뜻이겠죠.
0: 네.
1: 그래서 요 두 나물도 지금이 제철이어서 약간의 쌉싸름한 맛으로 입맛을 돋궈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0: 고들빼기 김치 진짜 맛있잖아요.
1: 맛있죠. 맛있죠.
0: 먹고 싶네요.
1: 우리 자꾸 입맛을 다지면서 지금.
0: 네. 근데 이 쓴바기랑 고들빼기도 좀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1: 이 고들빼기는 잎이 줄기를 감싸고 있고 쓴바기는 입자루가 길게 뻗어나온 점이 달라요. 아, 근데 이게 구분할 수 있을까 싶긴 합니다. 저도.
0: 정말 비슷하게 생겼어요.
1: 네. 그래서 그냥 사실 우리가 그 들판에서 이걸 보고 구분할 일은 크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우리 시장이나 또 마트 가셨을 때
0: 네, 판단한 거 그냥.
1: 네. 이름표 붙이고 있으니까요. 네. 고들빼기 붙이고 있으면 아 그때 방송에서 얘기해줬는데 이렇게 생겼구나. 또 쓴바기 보시면서 아 이렇게 생겼구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쓴바기는 근데 보통 어떻게 먹죠? 나물 해서 먹나요?
1: 저희 고향에서는 그렇게 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똑같이 좀 이렇게 그때 이제 경상도에서는 짠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장아찌 담가서 먹기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죽순. 소만 무렵에 이 대나무 숲에서 쑥쑥 올라오는 죽순이 당시에는 굉장히 귀한 구황작물이었는데 네. 지금은 아주 별미로 사랑받고 있죠. 이 아삭한 식감과 딱 이 무렵에 올라온 죽순이 풍부한 영양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별미인데요. 시장에 가시면은 죽순 나온 것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0: 네. 오늘도 이렇게 제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특별히 절기인 소만에 맞춰서 평범한 행복 여러분 채워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작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다음 시간 다시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
1: 감사합니다.
0: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카니발의 그땐 그랬지.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6: 파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5: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5: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4: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6: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0: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1: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2: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연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분이에요. 5479번님. 고3인 딸은 요즘 수능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늦은 밤까지 책상 앞에 앉아있는 뒷모습을 보면 대견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짠해지곤 합니다. 5월 21일은 딸의 생일이에요. 그래서 사연을 예약합니다. 사랑하는 제이나,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태어나줘서 고맙고 엄마 딸로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언젠가 너의 곁에는 너를 응원하는 엄마와 아빠가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내 딸. 신청곡은 마크투베의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입니다. 아우, 따님, 제인 씨가 생일이군요. 축하드립니다. 아, 근데 고3이면은 지금 수능이 6개월도 채 안 남았더라고요. 시간이 또 이렇게 빠르네요. 내년 생일은 또 얼마나 행복하게 보낼지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네요. 5479번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끝곡으로 이라온이 피처링한 마크툽의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 우리 빵그리 분들도 어디에 있든 반짝반짝 빛날 수 있길 바라겠고요. 우린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2: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태희입니다. 흔히 소원해진 연인 사이를 표현할 때 권태기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 권태기를 활용한 밈이 다양해요. 운동하기 싫을 때는 운태기, 출근하기 힘들 때는 출태기, 내 얼굴이 질릴 때는 얼태기 등등 아주 많죠. 근데 권태기라는 게 꼭 관계가 끝났다는 신호는 아니잖아요. 새로운 게 필요하다는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부부의 날이라고 해요. 우리 부부 좀 권태기 같은데 싶으시다면 새로운 장소에서 데이트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또 운태기, 얼태기 온 분들도 새 운동, 새 스타일링으로 기분 전환 해보시는 건 어때요? 각자의 방식으로 권태로운 일상을 유연하게 지나가길 바라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라태기, 라디오 권태기 오면 어떡하지? 안 오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해 함께 할게요!

5월 21일 목요일 굿모닝 FM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첫 곡 키키 포포 듣고 오셨어요. 자, 오늘 권태로운 날이 아니기를. 예, 그런 날이 요즘 되고 있다면 극복해보는 날이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뭐 비오는 날씨는 좀 극복이 된 것 같아요. 예, 오늘 원래는 오전까지도 서울 지역에 비가 많이 올 것 같다고 했는데 일단은 상암 오는 출근길은 비가 그쳤습니다. 여러분들 있는 지역은 어떠세요? 김미숙님이 오늘 부부의 날이니까 남편 손 한번 슬쩍 잡아야겠습니다. 아자아자! 아 좋다 좋다. 이 오랜만에 또 하는 예? 이 애정 표현 좋다. 김은숙님, 저희 부부는 신혼 3개월 때부터 권태기. 하하하. 예, 그러셨군요. 하하하. 지금 결혼 몇 년 차인데요? 결혼 몇 년 차인데요? 예. 구은하님이 오늘 월급 날이에요. 출퇴기 자동 극복. 역시 월급 받는 날 최고야. 뭐 할 거야 오늘? 그래서 뭐 소소한 오늘 선물 줘야죠. 또 뭐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삼겹살 가시나? 뭐 가시나? 이경희님이 와 저 얼태기였나 봐요. 머리 단발로 확 잘랐어요. 기본 전환 제대로 됐습니다. 어려 보인다는 최고의 칭찬도 드르리. 단발 딱 자를 때 여성분들 진짜 기분 전환 완전히 될 것 같아요. 예, 늘 길었던 이 무거운 무언가 머리카락이지만 머리카락뿐만이 아닌 무언가를 탁 잘라내고 산뜻해진 느낌. 아, 이 칭찬으로 시작. 첫 이 리액션이 칭찬이어야 되는데 그럼 기분 진짜 찢어지는데 그죠? 남자들은 머리 싹 자른다. 기분 좋긴 한데 약간 부끄럽게 돼. 예, 수염 길렀다가 싹 민다. 아, 그럼 시원한데 민망하게 돼요. 근데 여자분들은 얼마나 이게 다른 스타일링, 진짜 다른 사람으로 태어날 것 같아. 어떻게 극복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 그 극복에 굿모닝 FM도 함께 예, 해 줬으면 좋겠네요. 두 시간 동안 제가 최고의 에너지로 달려보겠습니다. 후, 화이팅, 화이팅!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0: NSG 마녀가 된 이유 듣고 오셨어요. 로테이션 퀴즈. 오늘 명장면 듣고 작품 제목을 맞히는 소리로 듣는 장면 퀴즈 하고 있는데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연애 상담 프로그램이었죠. 마녀 사냥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우리가 꿈꾸는 연애라는 건 나여야만 하는 연애이지 나 같은 사람이면 되는 연애라는 게 아니잖아요.
2: 그렇죠. 저만 그러면 혼자 그린라이트 킨 건가요?
0: 그게 왜 그랬냐고요. 왜 석찬이 형 혼자 그린라이트를 킨 거죠? 예? 아, 동엽이 형. 신동엽, 성시경, 곽지영은, 홍석천, 허지웅 씨 등이 이제 출연을 하신 핫한 프로그램이었어요. 곽정은 씨는 연애 관련 명언들 쏟아내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었죠. 내가 좋은 사람이라면 인연은 언젠가 나타난다. 예, 멋진 말이죠. 내가 좋은 사람, 지금까지도 좋은 사람이면은 의미는 저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좋은 사람으로 내가 업그레이드 하고 있으면 되지. 그러면 더 좋은 사람이 더 오는 거죠. 예, 좋은 사람 되려면 했던 노력들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런 노력을 했겠구나가 보여야 돼요. 안 보이면 모릅니다. 안 들리면 몰라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상담대학원 교수이자 굿모닝 FM 명상쌤으로 한 달에 한 번씩도 출연해 주시고 계신 감사한 우리 패밀리인데 앞으로도 멋진 활동 응원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하고 함께 또 하겠습니다. 자,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박미령님이 정답, 마녀사냥. 이 프로그램 한창 인기 많을 때 연애 초보였거든요. 그래서 마치 어른들의 연애 세계를 엿보는 것처럼 신세계였어요. 크크크크. 그러니까요. 이때 이 마녀사냥만큼 화끈한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연애에 대해서. 그리고 약간 에로스에 관련한 경험들을 아주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멋졌어. 공중파 프로그램이니까 심의 규정에 맞게 또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변이 얼마나 대단해야 돼. 0793님이 마녀사냥 아슬아슬 선 넘지 않으면서 연애 상담 해주던 프로그램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저도 아직도 기억나요. 그 인터뷰 중에 학생 중에 첫 연애를 하고 이제 첫 번째 이제 사랑을 나누고 어땠어요? 좋았어요? 이랬더니 저는 불자인데 천국을 봤어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매일 아침 7시.
1: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0: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1: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grooving? I'm moving.
0: Bom, bom, bom.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만 돼도 맛있는 간식 세트 선물로 쏩니다. 보내실 거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먼저 도착한 3047번님 사연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요즘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부산병이라는 신조어 생긴 거 봄? 지난해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364만 명을 넘어가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부산에 푹 빠진 외국인들이 여행을 다녀온 뒤에도 SNS에 부산 너무 그립다, 씨앗 호떡 더 먹고 싶다 끙끙 앓는 글들을 올리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산을 그리워하고 동경하는 마음이 병처럼 깊어졌다는 뜻의 부산병이라는 표현까지 생긴 거죠. 부산 먹거리도 인기라는데 외국인 관광객 뭐야 이거? 아 이건 외국인이 하는 게 아니구나. 외국인 관광객 막 마든 먹을 줄 아네 라고 해주셨네요. 아, 미안합니다. 잘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예독이 안 돼 있어. 그렇죠. 아 부산 막 지깁니다. 막 음식도 사람도 막 뜨겁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이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서울병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이제 부산병까지 갑니다. 이게 이제 가면 이제 울산병, 광주병 지역별로. 와 광주가 외국인 좀 끌어들이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음식 진짜 미쳤는데. 부산을 좋아하는 이유도 찾아보니까 산, 바다, 강 이 도심 쫙 어우러진 풍경이 또 매력적으로 느껴진다고 하고요. 교통도 편리하고 먹거리 뭐 돼지국밥, 씨앗 호떡, 부산 어묵, 밀면, 물떡 그게 참나 뭐 참지 말하다 보니까 저도 부산병 생긴 것 같아요. 가고 싶다. 사연 보내준 3047번님 디저트 세트 드립니다. 어제 보내 이슈 계속 보내주십시오. 스컬과 하하가 함께한 부산 바캉스 흐르고 있네요. 듣고 올게요.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스컬앤 하하 부산 바캉스 듣고 오셨어요.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볼게요. 85565번님 운이 안 풀릴 땐 관악산에 가라 라고 조언했던 박성준 역술가가 이번엔 대구 팔공산과 남해 보리암 추천한 거 봄 일명 운이 트이는 개운명당으로 추천이 된 건데요. 원래도 두 장소는 사람이 많잖아요. 박성준 역술가 한마디에 관악산이 완전 핫플이 됐었는데 이러다가 팔공산, 보리암 또 오픈런하게 생겼어요 하셨습니다. 예. 산 많이 타면 좋죠 뭐. 예. 산 많이 타고 같이 기운을 느끼고 기운이 좋은 산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진짜 기운 좋은 산들 너무 많은데 다 다녀보시길 바랍니다. 8565번님 베이커리 교환권 드립니다. 0231번님 어제 수원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우리나라 수원FC 위민과 북한 내 고향 여자축구팀 경기 봄 비가 내리는 가운데 양팀이 수중 난타전을 치렀는데요. 2대1로 역전패를 당했지만 양팀 선수들 최선을 다해서 뛰는 모습에 감동했어요. 승패를 떠나 박수를 보냅니다. 어제 비 진짜 많이 왔는데 경기 취소 안되고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와, 연기가 모락모락 날 정도로 열기 있는 경기를 보여준 선수들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멋졌습니다. 박수 보냅니다. 0231번님 부침유리면과 사홍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드립니다. 9562번님 국가대표 출신 아내를 둔 남편들의 고충 들어 봄? 강남씨는 이상화 선수랑 고우림씨는 김연아 선수랑 결혼을 했잖아요. 강남씨와 고우림씨가 최근 예능에 함께 나왔는데요. 국가대표 아내들이 순발력이 너무 뛰어난 게 고충이래요. 일단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진동벨이 드르륵 소리를 내기 전에 쌩 하고 카운터에 가 있고요. 음료를 들고 와서는 왜 이렇게 느리냐며 구박한다고 합니다. 크크크크. 그리고 자연스럽게 무거운 물건은 아내들이 든다고 하는데 이거 고도의 자랑 아니죠? 하셨는데 자랑 맞죠? 자랑 맞아요. 사실 이거는 뭐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가짐이 내가 해야지라는 마음. 슈퍼스타 진짜 세계 최고의 성적을 낸 1등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뭔가 같이 있을 때 하려고 했던 이 마음들이 이게 얼마나 이게 예뻐요. 내 운동 중량까지 좋으니까 진짜 뭐 같은 마음이라면 일단 이길 순 없지. 같은 마음이라면 이길 순 없지. 부럽습니다. 9월 62번님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진짜 부럽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부럽네. 자랑 맞네. 자랑 맞아. 좋으시겠어요. 행복하십시오. 간식 맛있게 드시고요. 저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0: 자, 이양철을 맞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1: 이양철은 미리미리, 미림의 골드.
2: 피, 올방개, 논조류까지 싹 미림의 골드.
1: 잡초방제는 미리, 약효는 오래, 결과는 골드야 골드. 그래서 미림의 골드.
2: 역시 미림의 골드군요. 이양전 처리제 경농 미림의 골드.
3: 해충 걱정은 끄고 풍년 스위치는 켜고
2: 온
3: 경농의 스티온.
2: 개화기부터 수확 전까지
3: 온
2: 진딧물, 나방, 가루이까지
3: 스티온. 꿀벌에는 걱정 없이, 해충에는 강력하게 고기능성 살충제
2: 경농의 스티온. 경농이 만듭니다.
4: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5: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7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1: 네, 비가 아직 완전히 그치지는 않았고 또 길이 계속 미끄럽습니다. 정체가 특별히 심한 건 아니지만 미끄럼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에 사고가 몇 건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정리가 됐고요. 다만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안산에서 군포 사이는 이동하면서 긴급 보수 작업하면서 안산부터 8km가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 인천 방향으로는 거의 전 구간이 수월한 흐름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은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는데요. 46분 정도 걸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가양대교 일대도 국회 앞에서 한강대교, 성수대교 일대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반대강 서쪽으로 두길자 천호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수 쪽은 홍지문터널 일대만 밀려있고요. 북부간선도로는 월릉에서 신내 사이 양방향, 특히 도심 쪽으로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듣다 보면 늘어나는 깨알 상식들.
1: 귀에 쏙 머리에 탁 깨알 뉴스.
0: 민자영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오프닝에서 권태기 대한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요즘에 자영 리포터 운동하는지 안 물어봤는데 아, 은퇴기 온 거 아니에요?
1: 정말 딱 오늘부터 다시 가려고 했거든요. 정말 딱 오늘부터 가려고 했는데 아. 하루만 더 있다가 물어봐주시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0: 아이고. 사실 저도 운동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네. 아 제가 물어보지 못했네. 오늘부터 화이팅!
1: 화이팅!
0: 화이팅!
1: 테디도 화이팅!
0: 극복해내야죠, 권태기. 네. 자, 오늘의 깨알 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에 SNS를 중심으로 올해 6, 7월 내내 비가 내릴 것이다 라는 이른바 장마 괴담이 퍼지고 있다고 해요.
0: 진짜 말 그대로 괴담이네요. 이게 사실이 아닌 거죠?
1: 네, 해당 내용은 공식 예보가 아닌 허위, 과장 정보인데요. 아하. 이 같은 장마 괴담은 2023년 한 날씨 서비스에 표기된 장기 비 예보 화면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허위 정보의 영향으로 장화나 제습기 판매량까지 급증하는 이른바 패닉 바잉 형사까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에 기상청은 2009년 이후로 공식적인 장마 전망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면서 가짜 뉴스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0: 예. 근데 왜 장마 전망을 발표하지는 않은 건가요?
1: 네, 이 기상청이 장마 예보를 중단한 것은요, 기후 변화의 영향 때문입니다. 과거처럼 장마 전선이 일정하게 이동하는 전형적인 패턴이 약해지기도 했고요. 이 장마가 끝난 뒤에도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사례가 늘면서 장마 종료 개념 자체가 모호해졌기 때문입니다. 아. 참고로 평년 기준 장마철은 제주가 6월 19일에서 7월 20일, 남부지방은 6월 23일 에서 7월 24일, 중부지방은 6월 25일에서 7월 26일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장마철이라고 해서 매일 비가 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때그때 최신 일기예보를 꼭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0: 예, 오늘도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다고 해요. 우산 꼭 챙기시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초등학생 학교 폭력 피해가 2년 사이에 2.5배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0: 초등학생 학폭이? 네. 오. 좀 심각하네요.
1: 네, 맞아요. 최근에 발표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초등학생 가운데 학교폭력을 겪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023년 4.9%에서 지난해 12.5%로 약 2.5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중학생과 고등학생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인데요. 직접적인 신체폭력의 비율 또한 초등학생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게임과 SNS 등을 통해 폭력에 쉽게 노출된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이 폭력과 장난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한 초등학교 교사에 따르면 갑자기 기분이 나빠서 상대방을 때린 학생과 상담을 해보면 유튜브를 보고 따라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0: 어린아이부터 폭력적인 콘텐츠를 좀 많이 보고 익숙해지는 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걸까요?
1: 네, 맞습니다. 또 최근에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0: 특히 온라인 게임에서 사이버 폭력을 당한 학생의 비율이 2024년 약 16%에서 지난해 약 40%로 정말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게임은 사이버 갈취와 사이버 성폭력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온라인 게임에서의 갈등이 오프라인 폭력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서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 예, 온라인 공간에서도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이것도 어른들의 관심과 지도, 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강원 횡성군에서 여행비를 50% 환급해주는 반값 여행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어제부터 받고 있습니다.
1: 뭐야, 여행비 절반을 돌려줘요? 네. 자세히 소개 좀 해주시죠.
0: 네, 이 횡성 반값 여행은요, 외지 관광객이 지역 관광 업종에서 사용한 금액의 50%를 모바일 횡성 지역 상품권으로 환급을 해주는 건데요. 오. 횡성과 원주, 영월, 평창 주민 등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고요. 이 외에 횡성 여행을 계획 중인 국민이면 다 가능합니다. 환급 혜택은 여행 형태와 연령에 따라서 차등 적용이 되는데요. 개인 여행객은 최대 10만 원은 여행 시작 하루 전까지 횡성 반값 여행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잠깐만, 개인이 10만 원인데 2인이 20만 원이고 50만 원이면 똑같은 거 아닌가? 이 선생님들. 일단 횡성 소고기 진짜 맛있잖아요.
0: 진짜 맛있죠.
1: 예, 이참에 여행 가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0: 네, 그리고 전남 해남군에서도 반값 여행 2차 참가자 모집에 나섰는데요. 앞서 진행된 1차 모집은 접수 이틀 만에 4,800여 명이 몰리면서 조기 마감이 됐다고 해요. 해남 반값 여행의 환급 한도는 개인 최대 10만 원, 팀 단위 최대 20만 원이고요. 청년층은 환급 비율을 더 높게 적용해서요. 개인은 최대 14만 원, 팀은 최대 28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오는 26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땅끝 해남 반값 여행 공식 누리집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예, 여름이 막 시작될 때 여행 떠나면 기분 좋잖아요. 국내 여행 즐기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반값 혜택, 와 너무 좋다.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0: 네, 정문주님이요. 장마가 한 달이란 소식에 아 너무 길다 한숨 푹 쉬었는데 허위라니 다행이네요.
1: 아하, 허윤희님이 저도 사실 장마 괴담 믿고 예쁜 우비랑 장화까지 샀거든요. 크크크크. 근데 우리가 한 달 내내 비가 왔던 적이 있었어요.
0: 맞아요.
1: 그래서 또 그런 게 오나 이렇게 좀 걱정이 됐었는데 일단은 확실치는 않답니다.
0: 네, 5432번님은 와, 저 국내 여행 가려고 계획 중이었는데 횡성 여행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소고기야 기다려라.
1: 가서 먹으면 진짜 끝내주죠.
0: 살살 녹죠.
1: 아 진짜 녹아. 김정민님이 저 해남 여행 반값 지원권 신청해서 받았어요. 정말 좋아요. 모두 해남으로 가세요.
0: 오.
1: 너무 좋다. 아, 땅끝 마을 가거나 위로 가거나 지금 갑시다. 어디론가 떠납시다 우리.
0: 맛있는 곳 좀 많이 알려주세요.
1: 그래, 좀 배부르게 먹고 반 돌려받고.
0: 네.
1: 참 좋아요. 깨알뉴스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에 반만 맞춰도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할 거예요. 엔믹스의 신곡입니다. 헤비 세레나데 띄워드리면서 민정 리포터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또 보자요.
0: 내일 또 만나자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반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기꼴 퀴즈쇼. 반반한 퀴즈. 파라라랄라 반반. 목요일 아침 신나게 보내고 싶으신 분들 뭐하세요? 신청해 주세요 빨리.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요 기본 선물로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성공인데 성공 선물로 치킨 앤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만점자 특별 축하금으로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참가자가 성공하시면요 맞힌 정답 개수만큼 응원 메시지 보내신 분들도 선물 챙겨드려요. 오늘은 초코우유 달달하게 쏘겠습니다. 응원 많이 많이 해주십시오. 퀴즈 문제 어려워요. 어렵습니다만 굿모닝 FM 방송에 나왔던 내용 위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신 분들은 조금 더 맞히실 수 있을 거예요. 반반한 퀴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2: 반 넘고 치킨도 맞자 바라바라바라반.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2: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응급환자 대응팀의 응급구조사 역할을 맡고 있는 김서훈입니다.
1: 서훈님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네, 보내주신 일단 사연부터 소개하고 이야기 나누죠. 건설 현장 응급환자 대응팀 응급구조사입니다. 당직 근무 후 퇴근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소방관이라 교대 근무를 해서 자주 못 만나는데 오늘은 부부의 날을 맞아서 삼겹살 먹어보려고요. 그 전에 시원하게 퀴즈 맞추고 싶어요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어요. 와, 건설 현장 응급구조사. 너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너무 멋지네요.
2: 감사합니다.
1: 어때요? 지금 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일하신 지는?
2: 일한 지는 이제 출산 육아 빼면 이제 9년 차 됐고요.
1: 와, 오래되셨구나.
2: 네. 네.
1: 아니 힘들지 않으세요?
2: 교대 근무 항상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계속 교대 근무를 했어가지고 예. 힘든 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근무하면서 환자 대응하면서 이제 웃는 일도 있고
1: 예.
2: 기분 안 좋은 일도 있지만 그거보다 이제 되게 환자랑 이제 라프 형성도 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 환자의 대응 팀에 역시. 계속 있고 싶어서 끝까지. 네. 건설 현장에 남아 있습니다.
1: 사실 뭐 의료 현장 어디나 다 약간의 그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니까 힘듦이 네. 좀 있습니다만 진짜 뭐 사고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주로 있는 곳이라
2: 네, 맞아요.
1: 여기는 마음이

0: 사이지 않으면 못 있을 것 같아. 정말 못 있을 것
1: 같아.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는 이제 2교대로 해가지고 응급구조사 3명이 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3명씩.
0: 남편분도 소방관이신데 두 분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1: 남편도 응급구조학과를 다녔고 저도 응급구조학과를 다녔는데 제가 이제 해군 의정장교 출신이어가지고
0: 멋지다.
1: 남편이 이제 해군 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저랑 이제 정보 교환을 하다가 이제 연락을 하면서 이제 부부까지 인연이 됐어요.
0: 결혼은 몇 년 차시고요?
1: 결혼은 이제 10년 넘었어요. 이제 11년 차 들어갔어요.
0: 11년 차 들어가고 와. 아 진짜 멋진 부부시다. 부부의 날에 이렇게 멋진 부부와 함께 인터뷰하는 거 너무 저는 영광입니다.
1: 저도 영광입니다.
0: 오늘 퀴즈 맞히면 완벽할 것 같은데 퀴즈 어때요? 좀 맞혀보셨나요?
1: 항상 퇴근하면서 들으면은 이제 한 반 정도는 맞히는 것 같은데.
0: 그럼 되지.
1: 네 오늘 반 이상 맞춰보고 싶어요. 아,
0: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랑 호흡 잘 맞춰서 성공까지 갑시다. 5184번님이 이렇게 차분할 수가, 응급 상황을 많이 겪어서 그러신 걸까요? 화이팅입니다 하셨는데 지금 안 떨리세요?
1: 떨려요.
0: 남들이 듣기에는
1: 침착하게 대응해보겠습니다.
0: 네, 남들이 듣기에는 하나도 안 떨리게 침착하게 차분하게 잘하실 것 같은 이미지이신가 봐요. 화이팅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1: 화이팅!
0: 좋습니다. 반만 맞히면 되는 반반한 퀴즈 시작해보겠습니다. 정답 말할 기회는 한 번뿐이에요. 준비되셨죠?
1: 네.
0: 좋아요. 문제 나갑니다. 나누기를 하자. 나누기를 하자. 60 나누기 3은?
1: 30. 20.
0: 아 그러니까.
1: 어떡해.
0: 아쉽지만 이건 어쩔 수 없이 땡. 자 네. 만년을 살아도 끝이 없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만수.
1: 무당.
0: 정답. 전진난만한 이런 기분도 신이 나서 날아갈 정도로 웃었던 날도. 이 노래를 부른 가수는?
1: 모르겠어요.
0: 몇 센치게요? 하나, 둘, 셋. 10cm였습니다. 권정열 씨였어요. 딸 국질과 딸 꾹질 중 올바른 맞춤법은?
1: 딸 꾹질.
0: 정답.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이 대사가 나온 손예진, 정우성 주연의 영화 제목은? 하나, 둘. 이렇게 생각 안 날 때 이 단어 많이 써. 셋.
1: 알 수 없다. 알 수가 없다.
0: 내 머릿속에 지우개 했습니다. 그저께 한일 정상회담이 이 도시에서 열렸어요. 하회마을과 소주가 유명한 이곳은?
1: 안동.
0: 정답. 전체를 포괄적으로 보지 못한다라는 말을 할 때 사용하는 속담입니다. 바늘구멍으로 이것 보기에서 이것은?
1: 구멍?
0: 바늘구멍으로 이것을 본다?
1: 바늘구멍으로?
0: 위쪽에? 하나, 둘, 셋. 하늘. 하늘이었어요. 하늘. 네. 올해 데뷔 40주년을 맞을 락밴드 부활의 리더이자 기타리스트는? 하나. 둘, 셋. 괜찮아요. 김태원 씨였습니다. 김태원.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전통적으로 승마, 펜싱, 사격, 수영, 육상 성적을 합쳐서 순위를 정하는 스포츠는? 하나. 다섯 가지를 합하는 거예요. 둘. 셋. 근대 5종이었습니다. 근대 5종.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에서 차량의 제한 속도는 시속 몇 킬로미터일까요?
1: 30.
0: 정답. 야, 제발. 제발.
1: 아쉽네요.
0: 열 문제 중에 네 문제 맞춰서 실패했습니다.
1: 아쉽네요.
0: 너무 아쉽다. 그래도 기본 선물 보내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성우님. 네. 생각이 잘 안 나죠 이게.
1: 생각보다 어렵네요.
0: 어려워요?
1: 네, 그냥 들을 때는 바로 맞췄는데.
0: 그러니까. 이게 또 신기한 게
1: 열 문제 맞추시는 분들 대단한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만점자는 진짜 대단한 거고 신기한 게 문제 난도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제 우리 서훈님처럼 좀 생각이 안 나는 이 타이밍에는 우리 미니 창을 봐도 다 어렵다고 난리예요.
1: 아하.
0: 네. 혼자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위로 되셨으면 좋겠고.
1: 자 이제 좋은 경험이었어요.
0: 그래도 네. 차분하게 잘해주셔가지고 제 마음이 좀 편.

0: 하나 있어요.
1: 감사합니다.
0: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1: 아, 우리 남편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0: 네.
1: 오늘 부부의 날 사랑하고 고맙고.
0: 어머 어머.
1: 우리 한이랑 하리랑 잘 살자. 사랑해.
0: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 마음에 있는 말 꺼내면 이렇게 울컥한다 가족들한테, 그죠?
1: 네 맞아요.
0: 아유 성우님 오늘 예, 이 사랑 반드시 전해질 겁니다. 예, 아침마다 예, 내 가족의 또 행복을 제가 아침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1: 네
0: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보내드릴게요. 안녕.
1: 네, 네.
0: 저희는 광고 듣고요 덤덤한 퀴즈 이어갈게요.
2: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3: 슬림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4: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5: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근대 5종 관리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근대 5종은 원래 승마, 펜싱, 사격, 수영, 육상 이렇게 5개 종목의 점수를 합산해서 순위를 겨뤘었는데 그중에 승마 경기에서 선수들이 말을 무작위로 이제 배정을 받다 보니까 여러 논란과 변수가 이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2028년 이곳 하계올림픽부터는 승마 대신 장애물 경기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2028년 하계올림픽이 열리는 미국의 도시 이곳은 어디일까요? 아, 힌트 드릴까요? 미국의 도시이고요. 또 한인타운이 더 유명하고 또 도레미파솔라 라 라음이 잘 어울리지. 그렇지. 그래요. 거기 엔젤들이 또 있고. 예. 정답 보내주십시오.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히신 분 중 5분 추첨해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정답과 당첨자 잠시 후 3부에서 발표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는 세상 OST 에즈원 라라라 러브송 띄워드려요.

0: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포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경동 뉴스. 바이러스 매개 충이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가 전혀 없는 농가가 있답니다.
4: 비결이 뭔가요?
3: 경농에서 새로 나온 티저스 뿌렸지. 가루이, 나방, 노린재, 진딧물, 종채벌레까지 하나도 없어.
4: 티저스가 비결이었군요.
3: 올해 아주 부자 되겠어.
4: 경농이 만듭니다.
5: 빠르고 확실한 잡초약을 찾아라. 이번 참가자는 비선택성 제초제 바로바로.
6: 효과가 빨라 바로바로. 약이 묻은 부위가 바로바로. 입줄기 흡수도 바로바로. 토양분해까지 빠르게 바로바로.
5: 대단합니다. 바로바로. 심사위원 올 하트네요.
6: 올해 잡초는 바로바로 맡겨주세요.
5: 경농이 만듭니다.
7: 지금보다 더 빛날 당신을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주식회사 진모터스. 같은 곳을 바라본다. 같은 길을 걸어간다. 당신이 더 빛날 수만 있다면 목포전시장 목포서비스센터 061-241-8800.
8: 목포 신한비치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1: 땡근 우적 아침을 씹어먹자.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부 시작됐어요. 덤으로 드리는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2028년 하계올림픽이 열리는 미국의 도시 정답은 바로 LA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도 정답. 이종무님이 정답 LA. 아, LA 갈비 먹고 싶네요. 나올 줄 알았다. 알았어. 아이고. 6305번님이 LA. LA 하면 LA 다저스. 김혜성 선수죠. 너무 잘하고 있는데 항상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어, LA 가고 싶다. LA 할인분들 저 안 만나고 싶어요. 공연 좀 요청해 주세요. 그냥 놀러 가기에는 눈치 보이고 공연 좀 불러주세요. 자, 두 분 포함해서 정답 맞추신 다섯 분께 녹용 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성호표 게시판을 참고해 주세요.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 유의. 비 오는 날과 또 잘 어울려요. 분위기 남신입니다.
2: 뭐야 이게.
0: MBC 이희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이희준입니다. 네. 정말 할 말이 없었나 봐요. 그쵸?
0: 둘 중에 하나다. 이게 무슨 말이야. 다른 작가가 일을 하기 싫거나 요즘 따라 희준 아나운서가 좀 예뻐 보이거나
2: 요즘 따라 그건 아닌 것 같고
0: 칭찬으로 어쨌든 가잖아.
2: 이게. 최근에 짧게 휴가 갔다 왔더니 다른 작가가 조금
0: 보는 눈이 왔다 갔다 아름다워졌나?
2: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0: 아, 정신이
2: 또 휴가 가고 싶은 것 같아요.
0: 그건 당연하지.
2: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0: 예예예.
2: 예. 방황하는 것 같습니다.
0: 휴가 근데 자꾸 가면 안 좋아요.
2: 그거?
0: 왜냐면 우리 프리랜서라 가지고.
2: 아
0: 유급 휴가가 아닙니다.
2: 아 그것도 그래. 또 맞아.
0: 괴로워요. 맞아. 예. 네, 그건... 자, 휘준 아나운서.
2: 네.
0: 비 오는 날 좋아합니까?
2: 아 썩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사실은. 그래? 예, 비, 눈 이런 거 이제 군대 이후로 딱히 그렇게. 또 이제 제가 세차를 하면 비가 오더라고요.
0: 아, 그렇지.
2: 이야, 이게 참.
0: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네. 아니 날씨가 문제가 아니고 휘준 네. 아나운서 문제.
2: 아 내가 문제구나.
0: 문제예요.
2: 세차를 아니, 하면 비가 와요.
0: 심지어 MBC 아나운서인데 네. 날씨 알아보려면 얼마나 알아볼 수 있어. 내일 비 온다는 것쯤은 뭐 손쉽게 알아볼
2: 그러니까요.
0: 수 있는데.
2: 그러니까요.
0: 오늘 왜 한 거야?
2: 날씨 요괴네.
0: 네. 자, 그만 이제.
2: 언어 요정할게요 이제.
0: 언어 요정으로.
2: 날씨 요괴.
0: 선생님입니다 사실.
2: 네.
0: 예. 언어 유희 시작해볼까요?
2: 네, 목요일에 복습하는 날입니다. 잘 기억하고 계신지 퀴즈 내드릴게요. 함께 해주세요.
0: 어려웠어, 이번 주.
2: 아, 조금.
0: 정신 네,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야 돼요.
2: 네.
0: 자, 첫 번째 문제 가볼까요?
2: 네. 자, 굿모닝 FM의 DJ 테디는 생방송 중 1번, 딸 국질이 멈추지 않아서 무척이나 난감했다. 2번, 딸 꾹질이 멈추지 않아서 무척이나 난감했다.
0: 와, 진행하던 중에 진짜 이게 터지면은
2: 야 이거 어떡합니까?
0: 와 진짜 힘들 것 같아.
2: 상상하기도 어렵다 이거는.
0: 진짜. 딸 꾹질일까요? 딸 꾹질일까요?
2: 보내세요.
0: 예,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네.
0: 여러분들 맞히시면은 특급 칭찬 드립니다.
2: 네.
0: 틀리시면은 저희가 많이 속상해요.
2: 서운해.
0: 예.
2: 진짜 집에 갈 거예요.
0: 문자로는 0714번님을 시작으로
2: 네.
0: 9737님.
2: 네.
0: 4763님. 다 정답.
2: 아, 좋다, 좋다.
0: 계속 정답.
2: 자, 가겠습니다.
0: 오!
2: 정답률이 높아요.
0: 100%.
2: 아, 가겠습니다.
0: 문자 100%.
2: 예, 좋아요, 좋아요.
0: 갑니다.
2: 자, 정답은 2번 딸 꾹질이 맞습니다. 근육의 경련으로 들이쉬는 숨이 방해를 받아서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는 증세를 뜻합니다. 의성어 딸꾹에 그런 소리를 내는 행위를 뜻하는 전미사 질이 붙어서 딸꾹질 된 겁니다.
0: 미니도 100% 정답이에요.
2: 아
0: 웬열?
2: 진짜 웬열?
0: 예. 아, 미안합니다.
2: 웬열이라뇨?
0: 아니, 여러분들이 오답을 또 틀리는 분들이 있으니까
2: 웬열?
0: 아 예, 미안합니다. 진심이 나왔네.
2: 아 예, 네네.
0: 두 번째 문제 가볼까요?
2: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자, 태수는 멋진

0: 시계 차려입은 남친 휘준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1번 역시 내 남친 옷 걸이가 좋다니까.
1: 뭐야 애니메이션 캐릭터야 뭐야.
0: 2번 역시 내 남친 옷 걸이가 좋다니까.
1: 아, 이런 여자친구 있으면 바로 이비인후과 데려간다. 목 상태가 안 좋다
0: 그
1: 지금.
0: 비염이 어. 가득 찬 거예요 코에. 자, 옷 걸이와 옷 걸이. 뒤에 좋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려웠어요. 이거
1: 표현이 이제 옷이 잘 어울린다라고 네. 할 때 옷 걸이일까요? 옷 걸이일까요?
0: 네.
1: 걸이와 거리 중 올바른 표현법은 무엇일까요?
0: 표기입니다. 표기 발음은 뭐 옷걸이가 좋다 그냥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1: 예, 예.
0: 표기를 걸인지 걸인지 이거 어려웠어요.
1: 첫 번째 문제 만점 진짜 충격이었는데
0: 네.
1: 역시나 두 번째 문제는 오답이 있습니다.
0: 웬열?
1: 아 이거는 당연한 거지. 이건 늘 있었어. 오답이 네. 심지어 와 네 분 있어요. 네 분 미니에서 네 분이나 있고.
0: 아 왜 그래? 이거 제가 강조했었잖아요.
1: 이거 좀 어렵긴 어려운가 봐요. 왜냐면 네. 7107번님은 새싹 문자예요.
0: 아 새싹.
1: MBC 라디오에 처음으로 문자 보냈는데.
0: 7107.
1: 예, 네. 오답을 보냈네.
0: 아 어떻게 이제
1: 마음 먹고 보냈는데 오답이야.
0: 어떻게 다른 채널 가면 안 돼요. 진짜.
1: 자 정답 발표해 주시죠.
0: 서운해. 자 정답은 2번 옷 거리가 맞아요. 옷 거리가 좋다라고 써야 돼요.
1: 그래요.
0: 자, 옷 거리. 옷을 입은 모양새를 뜻하는 말로서 사람의 체격이나 복장 등 겉모습에 대해서 말할 때 쓰고요. 옷 걸이는 진짜 우리가 그 거는 거 있잖아요. 옷을 걸어두도록 만든 물건 도구를 뜻합니다. 네. 잘 기억해 주세요.
1: 그러니까 걸이는 정말 걸어놓는 거고
0: 그쵸, 그쵸,
1: 거리는 그쵸. 어떤 그 표현을
0: 모양새.
1: 예, 모양새를 보는 느낌. 거예요.
0: 예, 그렇죠. 그렇죠.
1: 이게 어려웠어.
0: 이게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1: 자 마지막 문제 가볼까요?
0: 자 호경은 말썽꾸러기 반려견 휘돌이와 함께 살면서 1번 뒤치 닭거리 하느라 바쁘다. 2번 뒤치 닭거리 하느라 바쁘다.
1: 이거 어려웠다 솔직히.
0: 네, 1번은 닭거리고요. 2번은 닭거리입니다.
1: 예.
0: 네.
1: 뒤치 닭거리 뒤치 닭걸. 거리. 아, 발음은 원래 똑같이 하는데
0: 네,
1: 표기를 그쵸, 표기를.
0: 이게 표기가 어려워요.
1: 자 여러분들 보니까 이제 정신을 또 차리시고.
0: 그래요?
1: 야 정답만 나옵니다.
0: 이번에서 많이 무너졌나 봐요.
1: 이번에서는
0: 멘탈이.
1: 진짜 오답이 많았어요, 솔직히.
0: 네.
1: 그런데
0: 네.
1: 문자는 대부분 정답인데 네. 오답이 한 두 분 보이네요.
0: 두 분 두 분.
1: 그래도 다 정답률 높습니다.
0: 아이고 그 정도면 서운해하지 않겠습니다.
1: 제가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챙겨볼지 몰랐죠 여러분.
0: 진짜 진짜.
1: 다 챙겨봐야죠.
0: 자 갈게요. 정답은
1: 정답은
0: 1번 뒤치 닭거리가 맞습니다.
1: 이거 어려운데 많이 맞히셨어요.
0: 그러니까요 이거 어려워요. 자 뒤에서 이를 보살펴서 도와주는 이를 뜻합니다. 뒤와 치닭거리가 합쳐진 말이고요. 치닭거리는 명사로서 이를 처리함을 뜻합니다.
1: 이렇게 또 이번 주 굉장히 난도가 높았습니다.
0: 아 어려웠어요.
1: 4221번님이 우와 나 다 맞췄다 웬열
0: 웬열
1: 웬열 오랜만에 썼죠 제가
0: 웬열
1: 미안합니다. 한동안 또 쓰겠네.
0: 네, 약 올릴 때 쓰죠 그죠. 웬열.
1: 아 그리고 우리 휘준 선생님 좋으셔가지고
0: 네네.
1: 학생들이 우등생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1: 몰라도 돼요. 오늘 또 배워서
0: 그럼요.
1: 네, 잘 기억하시면 되죠.
0: 네 갑자기 맞추면 되지.
1: 그렇습니다.
0: 웬열
1: 웬열. 아 또 그만 놀려라 진짜. 휴전 아나운서 보내드리면서 세븐틴
0: 네.
1: Luck with you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
0: 안녕.

0: 세븐틴 Luck With You 듣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는 MBC 양소영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건데 어제 와 큰일 있었죠. 삼성전자 노사가 긴 협상 끝에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어요. 이게 파업 1시간 앞두고. 이에 따라 삼성전자 노조는 오늘 예고했던 총파업 유보를 했고요. 노사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에 전해주실 거예요. 목요일 4부 굿모닝 베이스볼 MBC 김나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KBO 리그 공동 1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 KT 단독 1위 자리를 두고 포항에서 맞붙습니다. 생생한 프로야구 이야기 전달해드립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KB국민은행,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포스코 ENC, 정식품, IS 동서,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음식물 처리기 휴렉, 빙그레,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워킷과 함께합니다.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6: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5: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6: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5: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7: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한계를 넘어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0: 8시 15분 50초 막 지났습니다.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1: 테디, 다음 주에 휴가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0: 네.
1: 웬열?
0: 그게 저예요.
1: 네, 다음 주 날씨는 화요일에 전국에 비 소식이 있고요. 대체로 날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는 작은 우산 정도 계속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말금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소만인데요. 오늘까지는 전국 곳곳으로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수도권, 강원 내륙은 오후에, 그 밖의 지방은 밤에는 대부분이 그쳐 있겠고요. 소강 상태 보일 때도 많아서 강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영동지방으로는 최대 80mm 이상의 비가 예보되어 있고요. 지금 강원 산지로는 호우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광주 21도, 대구가 24도로 어제처럼 선선하겠고요. 오늘까지 중부지방 제주도로는 강풍이 몰아칠 때가 있겠고 내일부터는 다시 맑고 조금 더워지겠습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MBC 양수연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예, 목요일 컨디션 어떠세요?
1: 컨디션 뭐 썩 좋진 않네요. 예. 하지만 주말이 가까워오고 있으니까.
0: 예, 기운 내셔야
1: 주말이다.
0: 돼요. 기운 내셔야 돼요. 아니, 오자마자 한숨 쉬시는데 우리 작은 할머니인 줄 알았어. 진짜. 진짜
1: 작은 기운이, 할머니요?
0: 예, 기운이 다 빠진.
1: 작은 어머니도 아니고. 작은 할머니요?
0: 기운이 다 빠진 한숨이어가지고 좀 걱정했습니다.
1: 아이고.
0: 화이팅 하셔야 돼요.
1: 아, 화이팅 네, 하시죠. 화이팅 네.
0: 자, 오늘 키워드 뉴스 갑니다.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오늘 키워드는요. 첫 번째 키워드 D-1, 두 번째 키워드 기사회생, 마지막 키워드는 호르무즈 첫 통과입니다.
0: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D-1입니다.
0: 막판까지 이제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 네, 시계를 좀 돌려볼게요.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파업 시작일을 닷새 앞둔 지난 토요일이었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세 차례나 고개를 숙이면서 직접 책임지겠다고 했는데요.
0: 이후 노사가 이제 대화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총수인 이 회장의 대국민 사과 다음 날인 지난 월요일이었죠. 노사가 다시 협상장에 마주 앉았습니다. 네. 이후 사흘에 걸쳐 협상 이어가면서 주요 쟁점과 관련해 접점을 찾는 듯 보였어요.
0: 주요 쟁점이 뭐였는지 일단 다시 한번 네. 짚어볼까요?
1: 네, 좋습니다. 우선 노조는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는 안을 제도화하라 이렇게 요구했고요. 반면 사측은 성과급 상한을 두고 영업이익이 200조가 넘는 경우 특별 포상을 지급하는 안을 3년 이어가는 걸로 하고 다시 논의하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0: 네, 그랬는데 이제 지난 사흘간 협상에서 이 입장차가 좁혀졌다는 거죠?
1: 네, 그랬습니다. 영업이익이 200조 원이 넘거나 아니면 업계 1위를 하거나 뭐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기존 성과급 외에 특별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노사 입장차를 좀 좁혔는데 마지막까지 발목을 잡은 문제가 있었어요.
0: 접점 찾기가 쉽지가 않군요. 이게.
1: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네. 답을 찾지 못한 문제 뭐였냐면 누구에게까지 성과급을 줘야 하느냐. 그러니까 배분 문제였습니다. 삼성전자는 부문과 사업부에 따라 성과가 크게 갈리는데요. 노조는 성과급 총액의 70%를 메모리, 비메모리 합쳐서 반도체 부문 직원이 나누고 나머지 성과급 총액의 30%는 역대급 실적을 낸 메모리 사업부에 더 주자고 요구했지만요.
0: 사측의 입장은 달랐던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사측은 적자를 낸 비메모리 사업부까지 거액을 줄 수는 없다면서 공동으로 나눌 성과급의 몫을 낮춰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요. 협상이 무산된 뒤에 노사는 협상 무산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습니다.
0: 아이고,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1: 네, 두 번째 키워드 기사회생입니다.
0: 결국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섰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랄 수도 있었던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합의 없이 끝나자 이재명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인 단체 행동권, 노동 단결권, 교섭권 이렇게 노동 3권을 활용해 이익을 관철하려 노력하는 건 좋지만 그것도 적정선이

0: 있다면서 삼성전자 노조를 직격했는데요. 이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중재로 어제 오후 4시 20분부터 경기 고용노동청에서 노사가 다시 협상장에 마주앉았습니다.
1: 그 결과가 이제 극적 잠정 합의가 됐습니다.
0: 그렇습니다. 당초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파업 날짜 오늘이었는데요. 예. 이 파업일을 1시간여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노조 측은 내일부터 진행되는 노사 간 잠정 합의안을 두고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할 거라며 파업을 유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 일단은 뭐 다행입니다. 일단은. 네.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0: 네, 마지막 키워드 호르무즈 첫 통과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한국 선박 한 척이 네. 해협을 빠져나왔다는 기쁜 소식이네요.
0: 네. 시계를 또 좀 돌려볼게요. 예.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 전쟁 시작됐죠. 며칠 뒤 이란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나섰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배 26척도 해협에 발이 묶인 상태였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처음으로 한국 국적 배 한 척이 우리 시간으로 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1: 예, 이 배가 이제 유조선이라고요?
0: 네, 그렇습니다. 한국 해운사 HMM이 운영하는 30만 톤급 유조선이고요. 이름은 유니버설 위너호입니다. 한국인 9명을 비롯해 모두 21명의 선원이 타고 있는데요. 자, 이 유니버설 위너호 전쟁 발발 이틀 뒤 쿠웨이트에 도착해서 원유 200만 배럴을 배에 실은 뒤 이동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바람에 카타르 인근 해역에 내내 정박해 있었다고 합니다.
1: 석 달 가까운 시간은 이제 사실상 바다 위에 그대로 떠 있었던 거네요.
0: 그렇죠. 상황이 바뀐 건 우리 시간 지난 18일 그러니까 사흘 전인데요. 18일 밤 이란 측에서 우리 외교부에 한국 선박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도록 허가하겠다 이렇게 알려왔다고 합니다. 이후 우리 정부는 선사와 협의해서 해협을 빠져나가기로 한 거고요.
1: 야, 거의 곧바로 이제 해협을 빠져나오기 시작했죠.
0: 맞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19일 새벽에 석 달 가까이 머물러 있던 카타르 동쪽 바다에서 유니버설 위너호가 운항을 개시했습니다. 이란 측이 지정한 항로를 따라서 움직였고요. 선박 추적 사이트를 통해서도 배의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카타르 해역을 좀 벗어난 뒤 부턴 잠시 AIS 그러니까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끄고 이동한 듯 오랫동안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오후에 이란 라라크 섬 인근을 지나 어제 저녁 호르무즈 해협을 벗어났습니다.
1: 예, 배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0: 최종 목적지 우리나라 울산입니다. 선사 HMM 측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쯤 울산항에 도착할 전망이고요. 예. 선원 21명의 건강 상태도 양호하다고 HMM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 배에 원유 200만 배럴이 실려있다고 했잖아요.
1: 예.
0: 200만 배럴이면 우리나라 하루 원유 소비량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1: 예. 그런데 앞서 이제 이란 측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려면 통행료를 내야 한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었는데요.
0: 네, 그렇죠. 하지만 정부는 통행료 등 어떤 비용도 이란 측에 지불한 건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보단 전쟁 발발 이후 한국과 이란 외교장관이 네 차례 통화했고 또 한국이 이란에 특사를 보내기도 했고 그리고 전쟁 중에도 이란 현지 주한대사관을 유지하면서 협상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결과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1: 네, 이번에 유니버설 위너호 가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는데 최근 한국 선박인 남우호 피격 사건이 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네요.
0: 네, 남우호 피격 사건 이후 우리 정부의 외교적 압박이 협상력을 높였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다만 정부는 아직 남우호 피격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이번 유니버설 위너호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는 남우호 피격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선박 25척의 발이 묶여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란을 자극하지 않고 추가 통항 협의를 이어가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1: 예, 남은 25척 언제쯤 해협을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0: 네, 정부는 우선 한국인 선원과 화물 종류 등을 고려해서 우선 협의 대상 선박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우리 선박이 이란이 지정한 항로를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벗어나는 게 미국의 제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국 측과도 소통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1: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0: 네, 삼성 노사 갈등, 또 GTX 부실 공사,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이번 한 주 오키뉴스에서 전해드린 소식들이었죠. 이것에 대해 고민하게 된 한 주였습니다. 오늘의 핵심 한 줄, 업의 윤리입니다.
1: 예.
0: 네.
1: 아, 참 그렇네요. 또 큰 그렇죠. 예, 기업에서
0: 그렇죠.
1: 예,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에서 이렇게 네. 또 아픈 소식들이 많이 있었네요.
0: 네.
1: 예승 기자님, 예. 건강 회복하시고.
0: 건강해요? 뭐 건강은 건강 회복하라고 하니까 아픈 아, 사람이네요.
1: 예, 다 나았는데 아, 아까 한숨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0: 예, 건강합니다.
1: 기운 얼른 예, 차리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마이클 잭슨 블랙 or 화이트 띄워드리면서 김나진 아나운서와 굿모닝 베이스볼 시작합니다.

Sure.

0: 황제의 등급 엔페라. 오래가는 약효,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 논두류까지 잡는 이양동시제 초제의 황제.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소자. 논을 더욱 풍요롭게,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 경농 엔페라.
1: 목포 신안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2: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4: 8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5: 네, 테디. 아직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 계속 미끄러우니까 조심운전 하셔야겠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계속 지체인데요. 1시간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은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또 국회 앞에서 한강대교까지 지체고요. 강 서쪽으로는 전 시간보다 모두 좀 차들이 늘어서 올림픽대교에서 한강대교 일대

때까지 죽일 다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강 다리 중에서는 양화대교가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정체고 청담대교는 남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이어지는 분당수서로는 반대쪽 복정교차로에서 청담대교 쪽으로 정체입니다. 내부순환로도 성산 쪽이 차질이 늘어서 홍지문터널에서 성산까지 지체고요. 성수방향은 홍지문터널 일대만 짧게 밀려 있습니다. 고속도로들 정체는 특별히 길지는 않은데요. 경부고속도로는 기흥에서 신갈, 달래내에서 반포 쪽으로 지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당신은 나를 떠올리며 오늘도 힘을 낸다 하죠. 하지만 저는 당신 덕분에 오늘도 일어섭니다. 여러분의 영웅은 누구인가요? 또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영웅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MBC 김나진 캐스터입니다.
1: 예, 2026 굿모닝 베이스볼 김나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0: 네, 반갑습니다.
1: 예, 아, 또 전국적으로 비가 어제 또 내렸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고척돔 경기 빼고는 모두 우천 취소가 됐는데.
0: 맞아요. 예.
1: 고척에서는 명경기가 펼쳐졌죠?
0: 그러니까요. 예, 비가 잔뜩 내리면 일단 저희 캐스터들은 고척 경기부터 확인하거든요.
1: 예.
0: 아, 오늘 그냥 쭉 쉬면 되겠다. 한 경기라도 있으면 이제 봐야 되니까.
1: 그렇죠.
0: 예, 그 요럴 때 저희가 단독 콘서트라는 말을 좀 쓰는데 아, 영웅이 탄생을 했습니다. 예, 키움 히어로즈의 영웅군단의 김웅빈 선수. 사실 그제 끝내기 홈런쳤거든요. 근데 어제 또 끝내기 안타쳤어요.
1: 야, 이거 어떡해. 진짜 스타 된다, 스타 돼.
0: 그러니까요. 팬들을 가장 크게 울린 이름이 김웅빈 선수였고 본인도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였죠. 이제 자신이 주로 2군에 있어서 아내와 두 아이들한테 미안하다 이러면서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바로 다음 날에 또 활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2016년에 데뷔를 해서 이제 10년 좀 넘었으니까 이때 못하면 사실 이제 다시 일어서기가 좀 힘들거든요. 좀 잊혀가는 이름이 되는 건데
1: 예.
0: 이번에 좀 제대로 일어나서 좀 가족들의 영웅도 되고 또 팬들의 영웅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궁금해지더라고요. 비도 오고 막 이런 좀 감성이 솟잖아요. 이럴 때는 그래서 아, 나는 누구의 영웅일까? 아, 또 나는 어떤 영웅들을 보면서 살아갈까? 이제 굿모닝 FM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테디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웅이.
1: 아,
0: 예. 여러 명 있습니다. 예.
1: 저는 영웅으로 취급 안 합니다. 이 청취자분들은.
0: 아, 그런가요?
1: 저 놀리려고 마주 그냥 호시탐탐이에요. 호시탐탐.
0: 아, 그런 것도 영웅이죠.
1: 예. 그런가?
0: 예, 그럼요. 그런 분이 하나 있다는 거 얼마나 행운입니까? 예.
1: 뭐 하여튼 친근하게만 옆에 있었으면 좋겠네요. 떠나지만 마세요, 여러분.
0: 아,
1: 곁에
0: 그렇죠.
1: 있으면 됩니다.
0: 맞아요. 예.
1: 자, 굿모닝 베이스볼. 이렇게 아, 누군가의 영웅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좀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데
0: 아니, 누구보다 바르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1: 아, 그렇지 않아요.
0: 네. 아닌가요?
1: 네, 아닙니다.
0: 아, 사람이 좀 그런 게 있긴 해야 돼.
1: 점점 나태해져요.
0: 아, 저도 안 보이는 데서 많이 풉니다.
1: 아, 그래요?
0: 예.
1: 조심하십시오.
0: 야, 아니, 운동하고 이럴 때 혼자서 푼다는 얘기지.
1: 아, 그래요?
0: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다.
1: 예. 이상하게 했잖아요, 지금.
0: 어, 그러네요.
1: 예.
0: 사과드립니다.
1: 예. 예,
0: 그, 뭐, 이상한 발... 뉘앙스를 담았네.
1: 그러니까.
0: 예.
1: 조심하십시오.
0: 예, 조심하겠습니다.
1: 본격적으로 굿모닝 베이스볼 시작해보겠습니다. 예. 이 코너 예.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중요합니다.
0: 네.
1: 여러분들 마음속 주간 MVP 뽑아볼 건데 지난 한 주 활약했던 선수의 이름, 이유와 함께 문자나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이고요. 사연 소개된 분들 야구 볼 때 먹으면 더 맛있죠. 홈런 과자! 바로 쏩니다.
0: 아, 예.
1: 한 주간 KBO 프로야구 이슈 짚어주시죠.
0: 네. 아,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최고령 투수대 최고 외인 타자 수싸움.
1: 오.
0: 아, 예.
1: 이런 거 재밌지.
0: 재밌어요.
1: 예, 이런 거
0: 이런 게 점점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일요일 썬데이 베이스볼 인천 다녀왔는데
1: 예.
0: 이때 재밌는 일이 좀 있었어요.

0: 일단 먼저 첫 번째로 가장 좋았던 일은 굿모닝 FM 청취자 만났습니다.
1: 안 그래도
0: 현장에서
1: 예 저희 미니로도 예. 예 문자로도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0: 아 그랬어요?
1: 예, 사진도 보내주시고
0: 어 사진?
1: 실제로 보니까 잘생겼더라고.
0: 아 그게 좀 제가 아쉽죠 많이. 화면도 좀 잘생겨야 되는데 아, 아니요. 실제로만 잘생겼어.
1: 화면에서는 이제 예. 경기 보느라 김나진 아. 아나운서의 뭐 이렇게 인물보다는 예, 예. 목소리 집중하니까 근데 아, 실제로 그렇죠. 보니까 너무 혼자 잘생겼어.
0: 어 이분 맞아요 이분.
1: 예 어? 이분 보내주셨었어요.
0: 언제 사연 보냈지? 어 그랬구나. 예. 아니 그 사실 그 야구장 다니다 보면 사진 찍자 하시고 사인도 해달라는 팬들이 이제 가끔 계세요. 근데 이번 일요일에 경기 끝나고 진짜 좀 빨리 퇴근하고 싶어가지고 빨리 가족들하고 밥 먹고 싶고 치킨 먹고 싶어가지고 예. 막 달려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저 굿모닝 FM 청취자예요 이런 오? 거예요.
1: 야.
0: 그래서 와 이거는 뒤를 안 돌아볼 수가 없다.
1: 야 이거는 아
0: 이거는 이제
1: 감사합니다.
0: 아 이거는 빠질 수가 없다. 아 그래서 딱 뒤돌았더니 이분이 정말 사진 보내주신 이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고 돌아서면서 아 이것이 역시 테디인가? 아 이것이 굿모닝 FM의 힘인가? 아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1: 굿모닝 FM 청취자 중에 이제 야구 직관 가시는 팬들 네. 진짜 굿모닝 베이스볼 이런 코너 생기고 얼마나 행복해요.
0: 아 그러니까 막 사진 막 찍자고 하시고
1: 네, 김나진 캐스터 너무 이, 사랑하잖아요 지금.
0: 그 이게 낙수 효과라고.
1: 낙수 효과 아닙니다.
0: 테디한테 떨어지는
1: 거 아니기 때문에 이런 코너가 생긴 거예요. 예.
0: 다음에 이제 대전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전에서 또 사진 찍고 한번 오는 것을 목표로 한번
1: 좋습니다.
0: 해보겠습니다.
1: 예.
0: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정말 흥미진진한 너무 재밌는 대결이 있었어요. LG와 SSG 대결이었는데요. 뭐 승부 자체도 재미가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저는 한 장면이 유독 더 들어왔어요. 한 타자와 한 투수의 대결. 바로 투수는 2년 연속 홀드왕의 3년 연속 30홀드의 백전노장 최고령 투수 SSG의 노경은 선수.
1: 아 노경은 선수.
0: 네. 그리고 LG 트윈스의 역대 최고의 외국인 타자 오스틴. 대결이었어요.
1: 예.
0: 예. 상황이 좀 이랬습니다. 5대 3 두 점 차였어요. 근데 LG의 8회 초 공격이었는데 이 두 팀이 직전 두 경기에서 다 한 점 차 승부였고 9회에 다 결승점이 났어요. 그래서 트윈스는 추가점 올려야 되는 상황. SSG는 절대로 실점을 안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중요한 이 승부에서 노경은 선수가 우리가 흔히 이 느린 공 하면 뭐라 그럽니까? 그 우리 어렸을 때 왜? 아리랑 볼.
1: 아리랑 볼.
0: 아리랑 볼이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천천히 날아가더니 딱 꽂혀서 전광판을 봤더니 정확히 100km였습니다.
1: 와, 야. 체인지업 아니고.
0: 체인지업 아니고.
1: 슬로우볼이에요, 그냥.
0: 그냥 슬로우볼. 봤더니 이게 너클볼인 거예요.
1: 와.
0: 그리고 두 번째 공은 뭘까? 근데 천천히 날아가더니 또 스트라이크 딱 꽂혀요.
1: 와.
0: 이번엔 108km. 뭐야? 봤더니 너클볼인 거예요. 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너클볼이 좀 속도 많이 느리죠. 그리고 회전이 거의 없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축구로 따지면 그 무회전
1: 오
0: 네. 맞아요. 무회전 프리킥. 무회전 프리킥이 이렇게 막 회전이 거의 없이 슉 날아가다 골키퍼 앞에서 뚝 떨어지잖아요. 예. 이렇게 방향이 어디로 갈지 예측이 맞아, 안 되는 맞아, 맞아. 거잖아요. 바로 그 공이었어요. 그래서 스트라이크 두 개가 딱 꽂히는 거예요. 최고의 타자를 상대로.
1: 와.
0: 그래서 그때만 해도 와 역시 이거는 정말 관록이다.
1: 노경은이다 역시.
0: 경은이 형 42살 최고의 투수 어디 안 간다. 그러니까 시즌 중에 한 0.4% 정도 던졌거든요.
1: 예?
0: 거의 안 던지는 공을 그냥 최고 타자한테 두 개 던져서 스트라이크 꼽는 거예요. 이야 노경은의 승리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5구째를 오스틴이 빵 치면서 그냥 담장을 넘겨버립니다.
1: 홈런을 쳤군요.
0: 그것도 연타석 홈런이었어요.
1: 와우.
0: 와 이러면서 결국 이 수싸움이 오스틴의 완승으로 끝이 났고 대박이다. 결국 LG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1: 대박이야. 와.
0: 와, 이 경기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수싸움. 아, 막 빨리 던지고 막 커브 던지고 막 이럴 것 같은데 딱 100km 텅.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야구를 그냥 승패. 여기도 재밌어요. 그리고 이닝 이것도 재밌어. 근데 아웃 카운트 하나에 집중해서 아 저기 뭐 허한나와 테디의 물고 멀리는 대결 뭐 요거 하나에 집중해서 봐도 정말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
1: 아.
0: 좀 다양하게 야구를 즐기셨으면 좋겠다라는 진짜. 생각이 좀 들었어요.
1: 그렇네. 네. 승리도 뭐 중요하지만
0: 맞아요.
1: 한구에
0: 한구
1: 이 내용까지 들어가면 진짜 빠뜨릴 수 없이
0: 대박인 거죠.
1: 즐길 수 있겠네요.
0: 예.
1: 수싸움.
0: 네, 수싸움.
1: 맞습니다. 아, 처음에 이렇게 너클볼 슬로우로 던지는 그 담대함은.
0: 그러니까.
1: 이건 진짜, 와, 좋은 예. 선수니까 하는 거예요.
0: 테드 말씀대로 그대로입니다. 그 담대함.
1: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0: 예.
1: 다음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돈의 맛.

0: 돈의 맛. 예. 어, 자극적인데요?
1: 자극적이에요. 뭐 비슷한 영화 제목, 뭐 드라마 제목도 있었던 것 같은데.
0: 예.
1: 시리즈 제목이었나? 하여튼 예, 그 FA 시장에 대여 많이 풀렸고 야구가 인기가 많아지면서 주머니가 굉장히 이 10개 구단이 두둑해졌는데 작년에 이제 거의 800억 가까운 돈을 풀었습니다.
0: 예,
1: 예 그 돈 썼는데 좀 쓴 것 같지도 않고 이러면 좀 찝찝하고 그렇잖아요.
0: 아, 속상하지.
1: 많이 속상하죠. 예, 테디가 쏘면 저희는 잘 먹잖아요.
0: 아, 너무 기쁘죠. 더 쏘고 싶죠, 예, 그러면.
1: 지난번에도 요리를 몇 개 시켰는지 몰라. 근데 어찌됐든 구단들도 돈 쓴 맛을 제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 100억 원대 계약의 주인공이 있었는데 강백호 선수였습니다. 하나로 이제 4년 100억 원. 두 자릿수 없는 때려 벌써 냈고요. 그 타점 선두. 그리고 팀의 승리에 공식이 돼가고 있습니다. 팀에 아주 빨리 녹아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처음에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했는데 대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벌써 뭐 한 해로 이번 한 해로 본전 뽑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0: 좋네요.
1: 네. 그리고 강백호 떠나보낸 팀이 이제 KT였는데 어떡하지 했는데 여기는 이제 세 명을 108억 원에 묶었어요. 김현수, 최원준, 한승택 선수. 김현수 선수 활약 여전합니다. 예, 그리고 최원준 선수가 사실은 뭐 팬들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4년 48억 원 이거 오버페이 아니야? 라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는데 타율 탑5 안에 들어있고 벌써 두 자릿수도로 뭐 이미 뭐 활약하고 있습니다.
0: 멋지다.
1: 백업 포수 한승택 선수도 이제 포수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포수 수비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특징이 30대 중후반 심지어 40대 초반의 인기예요. 이게 이번 시장의 특징이었어요. 특히나 이제 삼성의 최영호 선수 40세 넘은 나이에 2년 26억 원이었는데 또 거기다가 이제 9년 만에 다시 푸른 유니폼 입고 돌아와서 여러 가지 상징성도 추가되면서 모든 타격을 다 잘해.
0: 멋지다.
1: 그러니까요. 에지 트윈스 보시면 또 60억 원 넘게 뭐 미리 잔류를 시켰는데 박해민 선수 이 수비력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약간 인간계를 뛰어넘은 좀 신기해 있는 선수. 그래서 원정 구단마다 박해민 출입금지 팬말이 늘어나면서 다른 팬들의 원성을 좀 사고 있는데 그만큼 36세의 힘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0: 아 멋져.
1: 그 흔히들 뭐 흉작이다 풍년이다 올해 농사 글렀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기운이 풍작의 기운이 뭐 시즌 3분의 1 정도 이제 돌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풍작의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구단마다 돈 쓰는 맛은 제대로 느꼈다.
0: 아 좋다. 잘 썼다.
1: 그런 느낌이 좀 대체적으로 많다. 이런 시즌인 것 같습니다. 예.
0: 멋지네요. 선수들도 뭐 돈 받는 만큼 제 역할을 해내느라 부담이 좀 클 것 같기도 했는데
1: 그렇죠.
0: 다 해냈네.
1: 그렇죠.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그거는 뭐
0: 어쩔 수 없지.
1: 하지만 대체적으로 잘 쓰고 있다.
0: 아 좋다.
1: 예.
0: 그래 이렇게 인기 많은 만큼 시장 커지는 거 좋죠.
1: 그렇죠.
0: 선수 때 해내고
1: 테디도 커지고 요리 더 비싼 거
0: 저희 더 열심히 벌겠습니다.
1: 저도 승진하면 많이 쏘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은데.
0: 예.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은데?
1: 이게 제가 순위표를 막 보다가 삼성하고 KT가 현재 공동 1위 올라 있거든요. 승 무패도 딱 봤더니 다 똑같아요. 25승에 17패 무승부 하나. 승률이 59.5%. 이거 뭐 기시감이 들고. 이거 뭔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기억을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딱 5년 전입니다.
0: 5년 전.
1: 2021년에 시즌 다 끝난 시점 1위가 이 삼성과 KT였습니다. 76승 9무 59패 동률 공동 1위였어요. 그러니까 그 두 팀이 바로 KT와 삼성이었는데 그래서 두 팀이 정규 시즌 다 144경기 다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보너스 한 경기를 더 치러야 됐습니다.
0: 야하.
1: 이게 뭐 시즌 최고의 빅미치였어요. 시즌은 이미 끝났고 포스트 시즌은 아직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뭐 가을 야구나 다름없는 정규 시즌 1위 타이브레이커 뭐 이제 규정에는 타이브레이커 치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는 다 우승 결정전 당연히 이기면 우승이니까
0: 그렇죠.
1: 예, 네. 우승 결정전이 펼쳐졌습니다. 상대 전적에서 우세한 삼성의 이제 홈구장 대구에서 이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결과는 KT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정규 시즌 우승 확정 지었고 KT는 내신 김에 막 달려가면서 최초의 통합 우승을 또 거두게 됐습니다.
0: 멋져요. 멋져.
1: 이러니까

0: 이제 5년 전 이거 뭐야? 그때를 다시 떠올리게 됐었는데요. 공동 1위가 된 거 이제 화요일에 3연전 1차전 경기 삼성의 완승을 거뒀어요. 이 원태인 선수 허투 잘했고 삼성도 20개 넘는 안타를 쳤는데 와우. 이게 한 경기 한 팀 이번 시즌 최다 타이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KT와 함께 같은 자리에 가장 높이 서 있습니다. 근데 어제 경기가 또 비로 취소됐잖아요.
1: 취소됐죠.
0: 그러니까 오늘 펼쳐지는 이 경기가 이제 양 팀의 다섯 번째 맞대결인데 오늘 승리하는 팀은 이제 3분의 1 정도 지난 이 시점에 단독 1위로 올라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선제압도 하게 되고 양팀 모두 이제 올해 대권에 도전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오늘 정말 꿀잼 승부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관전 포인트가 이게 경기가 포항에서 펼쳐져요. 이 삼성의 또 하나의 홈구장인데 삼성은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 약속의 땅.
0: 예, 이게 개장한 이후에 포항에서 삼성이 작년까지 승률이 6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승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잔디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삼성은 좀 적응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시간도 많이 투자할 수 있는 반면 KT는 좀 어려워해요. 그래서 과연 KT는 이걸 넘어설 수 있을지 요게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오늘의 1위 쟁탈전입니다. 예.
1: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0: 중요한 날입니다.
1: KT와 삼성의 경기 한국 시리즈만큼이나 쫄깃하겠는데 어떤 팀이 1위의 자리에 오를지 오늘 결과 발표 납니다.
0: 네.
1: 자, 한 주 동안 프로야구 소식 정리를 해봤고요. 이쯤에서 문자가 하나 왔는데 김교현님이 저도 나진 아나운서 야구장에서 뵙고 싶어요.
0: 저도 뵙고 싶어요.
1: 한 번도 마주치지 못했는데 경기장 어디서 뵐 수 있어요?
0: 대전에 제가 11시쯤 택시에서 내립니다.
1: 예.
0: 이번 주
1: 일요일
0: 택시에서 내려서 그 영구결번 그 대전 앞에 있는 그 판을 지나서 이제 올라갑니다. 예. 거기서 뵐 수 있는 분들은 뵙도록 하죠.
1: 미리 오시면 미리 오시면 인사 나눌 수 있습니다.
0: 아니면 10시 반 KTX에서 대전역에서 걸어갑니다. 30분 동안.
1: 그렇게까지 또 얘기하시면
0: 알겠습니다. 예.
1: 수많은 또 인파가 몰리면 어떡해요?
0: 그건 아닐 것 같고.
1: 예, 이렇게 뵙고 싶으신 분들 지금 딱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 길에서 뵈면 될 것 같아요. KT 김현수 선수 응원가 쿨 해변의 여인 들으시고요. 여러분들이 뽑은 굿모닝 베이스볼 주간 MVP 만나볼게요.

0: KT 김현수 선수 응원가 쿨 해변의 여인 듣고 왔습니다. 굿모닝 FM입니다. 김나진 캐스터와 굿모닝 베이스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직접 뽑은 주간 MVP 이제 만나보겠습니다.
1: 네. 백설아님이 이번 주 MVP는 당연히 기아 김호령 선수입니다. 엊그제 한 경기에서 3개 홈런 치는 거 보셨죠? 예, 수비면 수비, 타격이면

0: 가격, 인성이면 인성. 큰 점수차로 이기고 있어서 상대 팀에 대한 배려로 3홈런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고도 무표정으로 일관하던 김호령 선수. 우리 호령 호랑이 항상 응원합니다. 와, 너무 멋지더라 정말. 예.
1: 한 경기에서 계속 홈런 치면은 그날은 진짜 와 무적이다 무적이야.
0: 그러니까요. 그리고 올해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곧 이제 FA 그것도 맞이하게 돼서 오늘 중요한 해인데 사실 이런 인성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이게 너무 들뜨면 상대방도 기분 나쁠 수 있죠.
1: 그렇지, 그렇지. 운동 선수 뭐 늘 승부의 세계이기 때문에 예. 파이팅 있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매너 지키면 멋있잖아요.
0: 그죠, 매너. 멋있지. 이게 최고인 것 같아.
1: 아, 멋있지, 멋있지. 예. 9457번님 롯데자이언츠 한동희 선수 추천합니다. 예. 부상으로 시즌을 늦게 시작했잖아요. 게다가 시즌 초반에 공이 잘 뜨지 않아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2군에 잠시 다녀온 후 돌아와서 토요일 마수거리 홈런을 시작으로 3경기 연속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야. 또 화요일에 하나전에서 보여준 8회 동점 홈런은 팀의 대역전승의 발판을 마련했죠. 한동희 선수에게 기대하는 모습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0: 이야, 이 롯데 팬들 주변에도 많이 계시고 저기 밖에도 한 분 계신데.
1: 아, 그분 휴가 갔어요.
0: 아, 휴가 갔어요?
1: 휴가 갔어요.
0: 아, 휴가 갔구나. 아, 이거 홈런 보러 휴가 갔구나.
1: 롯데 팬한테 팬인데 롯데한테 많이 마음 상하고.
0: 아, 그런가요?
1: 회복해서 오겠다 하고 갔는데 요새 딱 회복했을걸요.
0: 그렇죠. 예. 아니, 동희라는 이름이 롯데에 많아요. 예, 역대로 최고의 선수도 있었고 그리고 뭐 동희라는 선수가 참 많은데 드디어 이 그 이름에 걸맞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1: 나이스.
0: 아, 이거 군대도 잘 다녀왔고 한동희 선수 더 잘할 겁니다. 예.
1: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에요.
0: 이제 시작이에요. 예, 이제 시작이에요. 아, 계속 빵빵 넘겨요.
1: 다음 MVP 볼까요?
0: 네. 1820님. NC 다이노스 도루왕 박민우 선수요. 벌써 18개의 도루로 리그 단독 1위에 올랐는데요. 와. 현재 페이스 유지하면 시즌 60도루 돌파도 가능할 것 같아요. NC는 공룡 군단답게 올 시즌 43경기에서 57개의 도루를 성공했는데요. 앞으로도 발로 뛰는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1: 43경기에서 57개의 도루가 나왔어요.
0: 아니 근데 요즘에 저는 놀라는 게 이 팬들이 너무 이게 기록하고 이런 것들을 잘하세요.
1: 예.
0: 그래서 제 일자리가 좀 많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할 일이 없으면
1: 이런 거 원래 정리를 해주시는 거 김나진 아나운서가 또 해주셔야 되는데
0: 그러니까
1: 해서 가져오니까
0: 예.
1: 오히려 틀릴까 봐 겁날 그러니까 것 같아요.
0: 팬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즐기시고 너무 많이 공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1: 아까 또 공부하라면서.
0: 아, 그럼
1: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0: 아, 그럼 어떡하죠? 아, 테디도 그렇잖아요. 팬들이 너무 노래 잘하는 팬들 있잖아요.
1: 아, 저 좋죠. 노래 다 잘했으면 좋겠어.
0: 아, 저는 좀 일자리 없어질까 봐. 예.
1: 왜냐면 이게 또 아는 만큼 보이고.
0: 아, 그러든가요?
1: 아는 만큼 들리고.
0: 예, 예.
1: 예, 아는 만큼 즐길 수 있는 거니까.
0: 예, 예. 예. 알겠습니다.
1: 어쨌든, 알면 알수록 우리 김나진 캐스터 얼마나 잘하는지도 알 거예요.
0: 예, 맞아요. 예. 박민우 선수는 더 잘할 겁니다. 예.
1: 좋습니다. 자, 이쯤에서 굿모닝 베이스볼 주간 MVP 모두가 선정되신 거거든요. 홈런 과자 다 선물로 쏩니다.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돌아올게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4: 닥터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6: 아우, 남는 게 없어요.
5: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7: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8: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9: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10: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1: 글레오?
1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3: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이래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

0: 시청권을 드립니다.
1: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0: 굿모닝 FM태입니다. 김나진 캐스터와 굿모닝 베이스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인데 4356번님이 걱정 마셔요. 팬들은 그 선수만 알아요. 김나진 아나운서는 모든 선수를 다 아시잖아요. 프로는 프로다.
2: 그런 거죠.
0: 그런 또
2: 그런 거죠. 아, 예. 다행이다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잘 모르겠네요.
0: 다행이네요.
2: 정신줄 놓지 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0: 파이팅입니다. 자, 또 다음 주에는 우리 김나진 캐스터가 예. 또 저 휴가 때 CBS DJ 또 해주셔가지고
2: 테디 몸 관리 해야 돼요.
0: 우리 나진 DJ는 어떤 매력을 또 이끌어주실지 그것도 기대하면서
2: 예. 테디 뒤를 잘 뒷받침해서 예. 몸 관리 잘할 수 있도록
0: 저 듣고 있을 수도 있어요.
2: 일조하겠습니다.
0: 예. 침대에서 듣고 있을게요.
2: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안 되는데.
0: 왜 또 뭐 하려고?
2: 그럼 긴장되잖아요. 아.
0: 긴장하셔야죠. 틀렸으면 좋겠다. 아. 자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해보 굿데이.
3: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5: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일자라는 의회, 일할 만나는 전라남도 의회는 전남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균형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1: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2: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3: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